0: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 대약방. 연변 신약 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북경 동인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 대약방. 연변 신약 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팽독해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 사이에 못했던 담배를 또 한 대 붙여물고 방 안을 거닐었다. 모두 저 계십니까? 문 밖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역검령이었다. 그는 헐레벌떡 사다리를 올라왔다. 일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모태똥은 역검령을 자리에 앉히고 물었다. 일이 잘못되다니. 역검령은 호주문에서 전보를 꺼내 모태똥에게 건넸다. 장국도가 진창환한테 보내는 비밀 전보문이었다. 모태똥이 펼쳐보니까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언제 받은 겁니까? 금방 받았습니다. 역검령이 말했다. 우리가 한창 회의를 하고 있는데 김일 과장과 부과장이 이 전보를 갖고 왔더군요. 진창호가 마침 연설을 하고 있어서 제가 내용을 보고 나서 몰래 넣어가지고 뒷간에 가는 척하면서 여기로 왔습니다. 모태똥은 팽덕에게 고개를 돌리었다. 당신 짐작이 맞았어요. 장국도는 1, 3군단을 포함해서 우로군 모두가 남아해야 한다는 것.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당내 투쟁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태똥은 팽덕에게 전보문을 건네고는 옆방으로 가더니 장문천과 박고를 불러왔다. 사람들은 전보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었다. 장국도 그자가 끝내 비련한 술수를 쓰려고 하는군. 안경을 우러 축혀 올리는 장문천의 코끝에 쌀알 같은 땀방울이 맺히었다. 이 위험한 상황에서 한시법이 벗어나야 합니다. 박고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당신은 돌아가지 말아야겠어요.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엽검령을 바라보았다. 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도 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직속 부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동지들을 버릴 수는 없지요. 모태똥이 단호하게 손을 저으며 말했다. 그래요. 동지는 어서 돌아가시오. 역검령은 전보문을 주머니에 넣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될수록 빨리 여기를 떠나십시오. 3군단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었다. 이곳에 더 머무를 수 없게 되었으니 가야죠. 우리는 내일 동토기 전에 떠납시다. 하지만 나는 진창호와 서양자한테 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그들을 더 설득해 보겠습니다. 엽검령이 층계를 내려가려는데 팽독해가 뭔가 생각난 듯 따라 나와 말했다. 엽동지, 지도, 감숙지도를 잊지 마십시오. 엽검령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돌려 빙긋 웃어 보이고는 층계를 내려갔다. 사람들은 문어구에 서서 그를 바랬다. 모태똥이 당부했다. 엽동지, 내일 일찍 와야 합니다. 엽검령은 층계 아래서 웃는 얼굴로 손을 저으며 삼비탈을 내려갔다. 사람들은 모두 엽검령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엽검령이 이런저런 일들을 내놓고 떠벌리는 성품이 아니라서 그런지 사람들은 그를 사상이 투철하고 일을 빈틈없이 해내는 믿음직한 참모 정도로만 여기었다. 그런데 마냥 점잖은 선비 같기만 하던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현명하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뜻밖의 일도 아니었다. 그는 일찍이 손종산을 따라 혁명을 할 때도 진혁명이 등을 돌리게 되자 손종산과 함께 보벽함에 올라 반란군과 싸웠다. 그때 그는 진혁명 아래에 있던 영장이었는데 자기 처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손종산과 함께 혁명 리렴을 지키려고 하였었다. 대혁명 시기 장계상은 엽검령이 마음에 들어 이사사장으로 임명했다. 졸세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장계석이 노동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는 장계석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뒤에 결연히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 또 남창봉기 전에는 왕정위 무리가 엽정과 하령을 죽이려고 술을 썼는데 엽금령이 미리 알고 두 사람 목숨을 구하기도 하였다. 엽금령이 오늘도 큰일을 해냈군. 이렇게 달려와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곧 죄수가 됐을 테지. 다시 화덕 곁에 앉으며 장문천의 가슴을 쓸어내리었다. 무태똥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렇습니다. 옛말에 제갈량은 평생 신중하게 살았고 려다는 큰일에서 어리석지 않았다고 했는데 엽금령이 바로 그 여단이로군요. 밤이 되자 모태똥은 총주입으로 갔다. 서양전은 한창 람프를 들고 지도를 보고 있었다. 그는 모태똥이 오는 것을 보고 람프를 놓고 반겨맞았다. 모두석 동지, 아직도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모태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멈추어 서서 진지하게 그를 바라보고는 입을 열었다. 향전 동지, 지금 형편을 보면은 북진과 남하로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데 동지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는 서양전한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서양전은 한참 망설이다가 난처한 얼굴로 떠듬거리었다. 지금 두 방명군이 어렵게 만났는데 다시 헤어지면 안 되지요. 사방명군이 둘로 갈라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태똥은 실망을 했는지 말이 없었다. 그는 속으로 한숨을 쉬고는 인사를 건넸다. 그럼 일찍이 쉬십시오. 참, 진창호 동지는 어디 갔죠? 아마 산책으로 갔을 겁니다. 모태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몸을 돌려 문을 나섰다. 진창호는 소나무 몇 그루가 있는 곳을 거닐고 있었다. 창호 동지, 오늘 아침 국도 동지가 보내온 전부를 보았는데 남아하려는 생각이 굳어서 쉽게 돌아설 것 같지 않더군. 당신 생각이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진창호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말했다. 저는 북진 방침에 동의했지만은 장주석이 그렇게 말했으니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었다. 내가 거듭 말했지만은 남하를 하게 되면 지형이나 경제 조건, 민족 문제 같은 여러 조건이 아주 불리합니다. 실패를 할 겁니다. 동지는 이 점을 잘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창호가 말허리를 잘랐다. 주석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은 장주석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북진이 꼭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듯이 남아도 꼭 실패한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두 방면군이 합쳤는데 어떻게 또 대통이 순수하게 나오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아, 예, 그러는 게 좋겠죠. 모 대통은 천천히 삼빗팔로 올라갔다. 그가 돌아가자 장문천과 박고가 달려와서 물었다. 어때요? 희망이 있습니까? 모태똥이 고개를 저었다.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문천이 물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야죠. 모태똥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려운 일을 수도 없이 겪어봤지만은 지금처럼 어렵고 곤혹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장국도가 이런 놈일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박고가 화가 나서 말했다. 호위병들이 서둘러 준비를 끝내자 세 사람은 문 앞에서 조용히 말에 올랐다. 모태똥은 생각을 많이 한 탓에 몹시 지쳐 있었다. 그는 호위병이 부축해 주어서야 겨우 말에 올랐다. 세 사람은 호위병들과 함께 산비탈을 내려가 어두컴컴한 골짜기를 걸었다. 말을 탄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조잘조잘 흐르는 냇물소리와 터벅터벅하는

알밥국 소리만이 좁은 골짜기를 울리었다. 혁명이 궁지에 몰렸지만은 절망 속에서도 살 길은 있었다. 접접한 산과 겹겹한 물이 앞을 가로막아도 멀지 않아 도두나무 숲, 아름다운 꽃밭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역금령이 모태똥을 만나고 취입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사람들은 회의를 계속하고 있었다. 역금령은 아무 일도 없은 듯 자리에 앉아있다가 회의가 끝나자 전보를 진청한테 건네주었다. 그리고는 곧장 숙소로 돌아왔다. 엄청난 일을 앞두고 머릿속이 꽤 복잡해놨다. 혼자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웠다. 하지만 일방명군 간부들을 모두 데리고 가자면 그리 만만치가 않았다. 문득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다. 그래, 진창호는 온통 나만 아는 일에만 골몰했을 테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겠군. 엽금령은 진창호를 찾아가서 태연하게 말했다. 진창호 동지, 이제 우리는 남한을 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동지도 잘 알고 있군요. 진창호가 말했다. 남하려면 초지를 지내야 하는데 양식이 없으면 안 될 텐데요. 나도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직속 부대를 데리고 양식을 구하러 나갈까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진창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될수록 많이 구해오세요. 지난번에 조지를 지날 때 양식이 모자라서 큰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허락을 받았으니 드러내놓고 갈 수밖에 없었다. 엽금령은 서둘러 회의를 열었다. 림백고, 양상곤, 리극록, 소향령 등 동지들이 모두 들어왔다. 엽금령은 숨가쁜 상황을 알리었다. 우리는 새벽 2시에 모여 삼군단으로 갑니다. 겉으로는 양식을 마련하러 가는 걸로 보여야 합니다. 비밀은 반드시 지키세요. 알겠습니까? 역검령은 모두들 늦지 않게 마을 어구에 있는 물방앗간으로 모이라고 단단히 일렀다. 그는 회의가 끝나자 양상군도로 남으라 하고는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까지 물샐 틈 없이 살피었다. 오랫동안 참모의를 해온 터라 로련하고 치밀하였다. 사람들을 모두 보낸 뒤에 역검령은 작전과를 찾아갔다. 마침 낮에 전범물을 가져온 김일과장 려괴이만 남아있었다. 려괴이 동지, 그 전범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얘기해서는 안 돼요. 려괴이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동지한테 섬사성과 감수성 지도가 있지? 역검령이 물었다. 이번 포부서 전투에서 10만물의 일자리 감수성 지도만 노획했지 섬사성 지도는 없습니다. 그 감수성 지도를 나한테 줘. 려괴이는 상자 안에서 감수성 지도를 꺼내주었다. 역검령은 지도를 품에 넣고 돌아와 몰래 침대 밑에 있는 작은 등나무 상자에 넣었다. 이런저런 준비가 착착 끝났다. 하지만 갑자기 3군단의 선전부장 류지견이 선전대를 거느리고 보부소에 있는 30군 주둔지로 공연을 나간 일이 떠올랐다. 엽검령은 류지견에게 서둘러 돌아오라고 전보를 취했다. 엽검령은 진창호, 서향전과 함께 경당에 묵었다. 진창호와 서향전은 벌써 잠든 것 같았다. 엽검령도 새벽에 움직이려면 조금이라도 눈을 붙여야 할 듯하였다. 하지만 도통 잠이 오지 않았다. 이제 서른을 갓 넘겼지만은 그도 꽤나 풍파를 겪은 사람이었다. 꼼꼼하게 준비를 한다고 하였지만은 혹시 어디 빈틈이 있어서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조마조마해놨다. 광주 봉기를 일으킬 때도 그랬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고 여겼었는데
수류탄을 나르던 트럭이 들통나는 바람에 봉기를 하루 앞당겨야 했다. 옆감량은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두근거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자꾸만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다. 겨우 새벽 1시까지 기다리고는 몸을 일으키었다. 그는 외투를 걸치고 감속성 지도를 꺼내 가죽 가방에 넣은 다음 조심스럽게 경당을 나섰다. 문 밖에 한참 서 있다 보니 뭔가 빠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허리춤을 만져보고 나서야 회전식 연발권총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나오는 것을 알아차리었다. 역감량은 서둘러 권총을 가지러 들어갔다. 그는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바라보며 한숨을 짓다가 속으로 되뇌었다. 상국도만 아니라면 이럴 일이 있겠습니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감량은 성큼성큼 마을 밖으로 걸어나갔다. 얼마 가지 않아 앞에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였다. 군사위원회 사무총장 소향령이었다. 역검령은 지도를 꺼내 그에게 넘겨주었다. 소동지, 이것은 감속성 지도인데 전군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숨처럼 귀중한 것이니 잘 보관하세요. 물방앗간 앞은 벌써 사람들로 북적거리었다. 양상군과 리궁로, 림백거 다들 무사히 빠져나온 듯하였다. 서슬한 바람에 집집에 달린 경번이 펄럭펄럭 나붓기였다. 몸이 오싹해지면서 왠지 음산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 낮이 기속삭였다. 우린 도망치듯 빠져나왔어. 역검령이 곧장 그 말을 받았다. 그게 아니지. 중앙이 북상 방침을 집행하러 가는 것이니 떳떳한 진군이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세어보니 빠짐없이 다 와 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9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째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불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3: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입니다. 네, 행복의 근원은 아마도 건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서 네,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 상식에 대하여 설명드릴 텐데요. 청취자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과 심장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지금 심장 자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내 주먹만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0: 네.
1: 내 주먹을 내들어보게 되면 그것이 곧 나 심장이 크게 해당합니다. 지금 크기는 내 주먹만한 크기를 갖고 있지만 해도 세상에서 일을 제일 많은 하는 기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혈액의량은 체중이 100분제 7 내지 8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근이라면 내 몸에서 흐르고 있는 혈액의량은 7근 내지 8근의 혈액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루에 심장을 통과하는 혈액의량은 7000리터에 해당합니다.

0: 그것을 그대로 그 환산한다면 하루에 심장을 통과하는 혈액량은 1만 4천 근자우에 해당합니다. 심장이 하루에 수축 이완하는 차수는 10만 차자우에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0: 하루에 심장을 쟀다 놨다 쟀다 놨다 하는 이 차수는 10만 차자우에 해당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 심장 자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관상동맥이 충분하게 내 주먹만한 심장 근육에 영양 공급을 하는 책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 어느 한 부분에 심장의 어느 한 부분에 혈액이 제대로 수통되지 못한다면 다른 근육과 달리 그 근육은 괴사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부분은 피가 수통하지 못하면 다시 살아나서 심장 공능을 회복하지 못한다 하는 이걸 놓고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심장병이 핵심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몇 가지로 놓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심장병의 핵심은 부정맥, 실리부치를 말하겠습니다. 실리부치라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가슴 너무 부추네. 보통 부정맥이 구체 표현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1분에 60차 내지 100차 범위까지는 정상 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떼서 120, 30차, 너무 늦게 떼서 1분에 뭐 40차 좌우 모두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정상 심률은 1분에 7, 80차 좌우면 정상 심률에 속한다. 그 좌우면 됩니다. 꼭 거기에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 지금 부정맥이라는 것은 실리부치를 놓고 말하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벌써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특히 여성들은 갱년기전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심증, 신조통 말합니다. 협심증이라는 것은 신조통인데 보통 심장의 왼쪽 앞가슴에 있다면 누구든지 그건 잘 알고 계시는데 왼쪽 앞가슴이 아프다면 내가 이게 심장에 문제 생겼구나 이렇게 파악하지만 해도 오히려 왼쪽 앞가슴뿐만 아니라 오른쪽 앞가슴, 뒷가슴, 심지어 어떤 분들은 룩걸까지 아파납니다. 이게 바로 협심증. 심지어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뒷가슴에 뜨거운 물질을 하는 것 같다, 찬물질 하는 것 같다. 이게 모두 협심증이 구체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0: 다시 말하면 신조통입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보통 관상동맥이 막힌 경우를 놓고 말하게 되어 있는데 금방 무슨 5%, 10% 막혔을 때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30%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 어느 때부터 나에게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가 하면 40% 그 이상으로 막혔을 때만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말해서 심근경색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그 관상동맥이 막힌 경우는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는 보통 100분제 40 내지 70이 막힌 걸 중도로 막혔다. 그러니까 내가 벌써 내 가슴에 증상이 나타날 때가 되면 중도로 막힌 경우에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낮아도 100분제 40 이상 막혔을 때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하게 막힌 경우는 100분제 75, 90 때로는 100분제 70을 포함할 때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게 되면 중도도 묵을 중점입니다. 중도도 사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보통 중하게 막힌 경우에는 많게는 주자를 하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기는 주자가 모든 심장병 치료에서 만능인 것이 아니라 방법이 없어서 하는 경우를 주자를 하라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보통은 보수료법으로 하는 방법이 좋은데 보수료법이 통과하지 않는 정도에서는 심장치료에 제때하지 않아서 중하게 막힌 경우에는 병원의 뜻을 따라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많이 심장병을 범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비만

0: 뚱뚱한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뚱뚱한 사람들이 심장병을 범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분들, 당뇨병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하고 친척입니다. 너무 가깝습니다. 당뇨병은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고,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 갑상선이라 하게 되면 어느 부위에 있는가 하면 그 구조물은 우리 목 밑에 어묵하게 들어간 거기에 나비 모양으로 생긴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 갑상선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호르몬 분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호르몬이라면 한정말로 말하면 격소인데, 격소가 우리 사람에게 나쁘지 않은가? 절대 격소가 나쁘다 이렇게 단언하면 그것은 완전히 착오입니다. 격소는 바로 우리에게 면역계통을 보증해주는 좋은 분비물에 속하게 되었고, 모든 대사평형을 유지하는 데는 좋은 물질인데, 오히려 과량으로 분비되거나 너무 적게 분비된다면 이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갑상선 기능에 그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것은 갑상선에서 너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경우를 놓고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경우에는 이런 분들의 구체 증상 자체는 가슴이 너무 벌렁거리며 많이 뜁니다. 빨리 뜁니다. 그리고 그 늘 초조한 감을, 누구에게 쫓겨오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리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때로는 설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라 놓고 말하게 되면 이 심장병과 관련이 있는 부분에 속하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라 하게 되면 맥이 너무 떨어지고 맥이 딱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쉽고 침대만 찾고, 그리고 몸은 불어나고 뚱뚱해지고 기억은 잘 안 되고, 이게 갑상선 기능 저하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장병을 범하는 경우로 놓고 말하게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항진, 이런 분들이 심장병을 부르기 더 쉽게 되어 있고, 갑상선에 결절이 있는 분들도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긴 겨루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0: 네, 장수시대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시고 건강상식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설명 주시죠.
1: 지금 심장병 자체로 놓고 말하겠다면 이제처럼 당뇨병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이 이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심장병을 더 빨리 부르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제일 전형적인 특점은 숨이 많이 찹니다.
0: 네.
1: 심장병인데 숨이 많이 찹니다.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분제 92면 거의 퍼센트가 뭐 100%에 가깝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환자들이 뭐 주전을 하고 쓰는 약 보게 되면 거의 고혈압 약을 베탈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고혈압 약을 함께 처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장병 자체는 쓰러져서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에 속하는 것이 바로 심장병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지금 관심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심장병의 증상은 이제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차고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고 반드시 누워 자자 하게 되면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같은 감을 느끼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률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고르지 않습니다.
0: 네.
1: 특히 우리 정상 심률 범위로 놓고 말하게 되면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1분에 60부터 100차가 제일 늦어 60, 제일 빨라 100차 이 범위까지는 정상 범위를 하지만 해도 밑으로 너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잠자기 힘들어집니다. 이게 전형적인 특징 가운데 한 가지 특점에 속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하품을 대거 하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품을 하고 숨이 많이 찬가 그 원인 자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의미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산소가 40% 모자라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100분제 70이 산소가 모자라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심장혈에는 산소가 몇 퍼센트 돼야 되는가 하면 98% 이상 만포화 상태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소 부족이 40, 70이 생기면 쓰러지거나 쓰러졌다 일어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심장병이 숨이 차고 하품이 많은 구체 원인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어깨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프되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납니다. 왼쪽 어깨 더 아파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그 짐작이 갈 수 있겠지만 해도 심장이 왼쪽에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 어깨가 더 아파서 늘 심장병 환자들은 곁에 누가 있으면 뭐 어떤 경우를 물론은 내 어깨를 주물고 달라 특히 왼쪽 어깨가 더 아프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주자를 했는데 그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자를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경우에 주자를 할 수밖에 없게 돼서 생명을 구하는 일종 방식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소화내과에 매달려서 뭐 이 약 저 약 이렇게 입에다 달고 있었는데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소화가 이렇게 잘 되지 이렇게 인정하는 분들도 꽤나 계시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적지 않은 분들은 치주염인가 합니다. 그런데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입금에 출혈이 까딱 없습니다. 때로는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치아가 흔든 경우로 놓고 말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치과방에 가서 금방 치아를 바꾸고 거의 흐물흐물하니까 치과방에서는 그 종합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서 틀니로 그 교체하는 경우가 있게 되었는데 이럴 때에 따면 심장병 환자들은 금방 치과병에 가지 마시고 우선 보수적인 치료 방법 가운데서도 유효적인 보수 치료 방법으로서라도 심장 치료를 해보면서 다시 돌이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는 심장병으로 인해서 아래 다리가 하신이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우리말로 말하면 장단지라 쇼트인데 장단지라 하게 되어 있거나 발목이거나 발이 붓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심장병으로 부종이 생길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심장병으로 인해서 쉽게 놀라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오징어는 뭐 기침소리에 문우쾅 닿는 소리에 큰 발자취 소리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분들은 놀란다고 어떤 분들은 식구들한테 놀려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들갑 뜬다고 아닙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심장병 환자들은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발바닥에 해면을 디딤 같은 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이건 무엇 때문이겠는가? 이것은 직접 고동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동맥이라면 그 하체와 상체를 연결하는 그 부분에 그 구동마이라고 있습니다. 주자를 할 때 보게 되면 구동마를 통해서 주자를 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고동맥을 통해서 이게 막혀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기계검사를 받아보게 되면 어디든지 그 복강에는 다른 문제가 없는데 배가 너무 아파납니다. 띄엄띄엄 아파나고 띄엄띄엄 아파납니다. 기계검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자를 했는데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복강동맥이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배가 아플 수 있는데 심장에서 직접 그 신부전증 그러니까 투석을 하는 환자들 가운데 후퇴라는 게 있습니다. 복강 그 투석을 하는 이게 바로 복강동맥을 이용해서 투석하는 이런 방법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복강동맥에 심장에서 제대로 피를 전달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일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아주 중하게 막힌 경우에는 무슨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심폐열이 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폐열이 심하다는 걸 놓고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일종 그 심장병에 관한 구체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구체 증상으로 놓고 말하면 가슴이 많이 침침합니다. 심장 주자를 하기 전에 적지 않은 분들은 심폐열이 심해갖고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깃습니다. 집에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 대체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기침을 잘 깃고 가래가 성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걸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놓고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폐열이 심하다 하게 되면 주약에는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구체 아주 중요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심장병 자체는 다른 병과 달라서 아주 빠른 속도로서 우리에게 생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보통 뭐 우리 배가 아프거나 혹은 가슴이 혹은 또 뭐 기침을 많이 하거나 이런다 하게 되면 뭐 그렇게 짧은 10분이란 이 어강은 이렇게 짧은 시간까지 필요하지 않지만 해도 심장병 자체는 일단 쓰러져서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이 바로 심장병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심장병으로서 문제가 생긴다면 쓰러졌다면 좋은 병원을 찾느라고 뭐 20분, 30분 가는 이런 거리를 절대 가지 마세요.

0: 제일 여월령을 한자가로 부르면서 심폐소생술을 집에서 심장병 환자가 있는 집은 심폐소생술을 꼭 그 배워둬야 하는 겁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진을 벌어서 여월령을 불려서 제 임금병원에 찾아가야 됩니다. 쓰러져서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이 심장병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심장 자체로 놓고 말하겠다면 4개 판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방과 심실로 나눕니다. 심방은 또 좌심방, 우심방, 심방은 피가 들어오는 칸에 속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심실은 피가 나가는 칸에 속하게 되는데 좌심실, 우심실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좌심방, 우심방 거간에는 판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심실, 우심실 거기엔 또 판막이 있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판막이 너무 꼭 닫혀 있거나 너무 활짝 열려 있거나 이렇게 되면 아주 위험 상태로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병 자체는 뭐 심장내과, 심장외과에서는 큰 그 판막 교체 수술을 받으러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게 되어 있는데요. 평소부터 아주 안전한 약물요법으로서 관리만 한다면 아주 그 펑션이 큰 이런 수술보다도 확실하게 수술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경우에는 꼭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기는 평소부터 관리가 필요한데요. 제 관건증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 그러니까 좌심방, 우심방, 좌심실, 우심실 그 판막이 제대로 열렸다 닫혔다 하자게 되면 정체적으로서 우선 손대야 하는 부분은 관상동맥 관리가 아주 필요합니다. 관상동맥 관리에 있어서는 관상동맥이 심장 전반 판막을 포함해서 근육을 살려주는 기본 방침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만약 이 판막에 이상이 생겨서 너무 피가 줄줄줄줄 계속 새고 혹은 또 너무 꼭 닫혀서 혹은 또 너무 닫겠다 열겠다 그게 비싸해지고 이런다 하게 되면 우리는 갑자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이 증상 가운데서는 눈앞이 새까매 나거나 쓰러지거나 소변이 막 셀 경우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 당뇨병 환자들은 쉽게 신수아이가 옵니다. 그러니까 심장 신부전 신이 아니고 심부전증이 신수아이가 올 수 있고 고혈압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쓴수아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가 5년 내지 10년 그 고혈압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콤파치 신부전증이 오고 만약에 당뇨병을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고 이런다면 심장 심부전증이 올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심장 판막 수술은 큰 수술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일정한 그 펑션을 갖고 있고 다른 동물이 심장 판막을 이용해서 이식하는 이런 방법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이때게 되면 뭐 몇천 원 몇만 원 문제인 것이 아니라 돈도 돈이겠지만 해도 펑션이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부터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그 판막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을젠바, 산젠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을젠바이라는 것은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나갈 때 거기에 또 판막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을젠바이라 하게 되었고 산젠바이라는 게 또 있게 되어 있는데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그러니까 심방은 피가 들어오고 심실은 피가 나가는 칸인데 그런데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나가야 심실에서 피를 내보내죠. 여기에 또 산젠바이라는 게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심장 부조물에 있어서는 제일 관건의 관건은 뭘 해야 되는가. 관건의 관건은 평소부터 보수적인 치료 방법부터 써야겠어. 급한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거기에 조치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해도 뇌 사망 판단을 받는 이런 경우가 꽤나 있게 되었죠.
1: 네.
0: 이건 어디에서 오게 되었는가. 이것은 주약에 대뇌의 피가 최쇄해서 오는 겁니다. 대뇌의 피가 심장에서 제대로 보내지 못해 5초 내지 10초 동안 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해

0: 못하겠다면 대뇌에다 피를 5초입니다. 5초 내지 10초 보내지 못하면 쓰러집니다. 윈주해합니다. 60초 1분 동안 대뇌의 피를 심장에서 제대로 보내지 못한다면 대소변에 막 그 실수를 하게 되어 있고 동공이 돌지 못합니다. 딱 고정되면서 60초입니다. 그리고 4분 내지 6분 동안 제대로 그 심장에서 대뇌 피를 보내지 못한다면 4분 내지 6분입니다. 그래도 뇌세포가 사망하는 경우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분 이상 뇌 조직에 그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완전히 뇌사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장수시대 건강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평온한 일상은 조국의 든든한 품 안에서 피어난 행복입니다. 위대한 조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혁명 선열들이 흘려온 피의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 세대들의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 건설에 힘을 이바지합시다.

10월 1일 전고마비의 청명한 하늘 아래 전국 방방곡곡은 오승 붉은기로 물들고 성대한 경축 분위기가 온 대지에 퍼져나갑니다. 오늘은 우리 위대한 조국의 77번째 생일입니다. 오늘은 단

순한 명절이 아니라 중화민족이 수천년 역사 속에서 가장 굴곡된 시련을 딛고 새 생명을 얻은 역사적 기념일이며 수많은 혁명선열과 애국인사가 피와 생명을 바쳐 쟁취한 인민해방의 결실이자 중국 공산당의 위대한 령도 아래 새 중국이 탄생한 성스러운 날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령도는 낡은 중국을 개혁하고 새 중국을 탄생시키는 근본적인 힘이었습니다. 국경절은 바로 이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날입니다. 특히 우리 연변조선족 자치주는 우리나라 동북부 변강의 핵심 지역으로서 조국의 성장 발전과 늘 함께 걸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로운 생활, 풍요로운 삶, 안정된 사회 질서는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혁명 선열들의 피와 땀, 세대를 이은 분투와 헌신이 쌓여 이룩한 값진 결실입니다. 국경절은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고 새 시대 분투의 정신을 다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국경절을 통해서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조국 수호와 국가 발전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요즘 아침에 창문 열고 밖을 내다보면 예전 무더운 여름 공기와 완전히 달라진 선선하고 건조한 바람이 느껴지죠. 길가 나뭇잎도 점점 노랗고 붉게 단풍 물들어서 가을의 정취가 가득한데요. 아름다운 가을 풍경 뒤에 많은 분들이 매년 반복해서 겪는 피부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 극심한 건조 증상입니다. 여름에는 땀과 피지 분비가 활발해서 얼굴도 촉촉하고 손등도 당김없이 지냈는데 가을만 오게 되면

하루만 지나도 얼굴이 당기고 세수할 때 따가움이 느껴지며 입술은 금방 갈라져 피가 나고 손과 발 뒤꿈치에는 두꺼운 각질이 겹겹이 쌓입니다. 심한 분들은 건조로 인한 홍조, 가려움증, 잡티 트러블까지 겹쳐서 화장도 잘 받지 않고 일상생활 내내 불편함을 겪으십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그냥 보습크림만 두껍게 바르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가을 피부 건조는 단순히 수분 부족만이 원인이 아닙니다. 급격히 떨어지는 실외 습도, 아침 낮의 큰 일교차, 잘못된 세수 습관, 실내 난방 건조, 몸 안의 수분 부족, 가을 자외선 복합적인 요인이 겹쳐서 피부 장벽 자체가 파괴되는 현상입니다. 단순 크림을 바른 것만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고요. 오히려 잘못된 관리법으로 피부를 더욱 손상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고가의 전문 화장품이나 별도 가습기 없이 집에 있는 물건을 활용해서 남녀로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가을 피부 보습 꿀팁을 아주 쉽고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단순한 팁 나열이 아니고요. 왜 가을에 피부가 건조해지는지 근본 원인부터 세수 습관 교체법, 실내 간편 가습 방법, 샤워 후 전신 보습 타이밍 관리, 입술, 손, 발, 말단 집중 보습, 내부 수분 보충 식습관, 외출 자외선, 찬바람 차단법, 심지어 가을 피부 트러블이 생겼을 때 응급처치법까지 전부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부 직장인 학생 노년층, 어린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 또 적용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메모해 두시면 1년 내내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을 피부 건조가 발생하는 복합적 근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피부가 왜 가을에 유독 건조해지는지 과학적인 원리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피부 가장 바깥층에는 각질층과 피지막이라는 얇은 보호장벽이 존재하는데 이 도층이 피부 안쪽의 수분이 외부로 증발하는 것을 막고 바이러스 자극 물질이 피부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대기 습도가 70에서 85%로 높게 유지되면서 피지선 분비도 활발해서 피지막이 두텁게 형성되기 때문에 수분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을로 계절이 넘어가면서 대기 습도가 급격히 하락해서 평균 35에서 45%까지 떨어집니다. 공기 자체가 수분을 받아들이는 성질을 갖게 되면서 피부 표면의 미세막 수분막이 순식간에 증발하고 피지선 분비량은 여름 대비해서 40에서 50%가량 감소해 보호막 자체가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여기에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큰 일교차가 더해지면서 인체 온도 조절 기능이 계속해서 변동하고요. 피부 모세혈관이 확장 수축을 반복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각질층의 결합력이 약해져 각질이 들뜨고 홍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가정에서 가을 전에부터 선풍기나 전기 난방을 사용하는데 난방기기는 주변 공기 습도를 더욱 낮추기 때문에 실내 오래 머무는 직장인, 학생, 주부들은 피부 건조가 더욱 심해집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간과하는 점이 바로 가을 자외선인데요. 가을이라고 해서 자외선의 강도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단지 기온이 낮아서 덥지 않을 뿐 자외선은 계속 피부 속 콜라겐을 분해하고 각질층을 손상시켜서 건조 우로화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여름 내내 아이스 음료, 냉면, 차가운 과일을 과도하게 섭취한 탓에 위장 기능이 약화되면서 몸 안의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점도 큰 원인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지면서 가을에는 단순 당김부터 갈라짐, 가려움, 트러블까지 다양한 피부 고민으로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부 보습 관리의 시작은 시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을에도 여름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수를 하며 피부가 당기는 원인을 모르시는데 세수 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조 증상이 50% 이상 완화됩니다. 세수 관리에서 고쳐야 하는 세 가지 포인트를 세밀하게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세수물 온도를 미지근한 온도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름엔 시원한 찬물로 세수하는 분들이 많고 냉기가 부족하다고 뜨거운 온수로 제한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두 방식 모두 피부에 치명적입니다. 뜨거운 물은 피지막을 완전히 용해시켜서 씻어내리고 각질층의 지방성분까지 손실시키기 때문에 세수를 마치고 5분만 지나도 얼굴이 강하게 당기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너무 차가운 물은 피부 모세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저해하고 피부의 영양과 수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만들어 각질이 쌓이고 홍조가 심해집니다. 네, 가을의 최적 세수 온도는 인체 체온과 거의 비슷한 32도에서 34도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집에 온도계가 없을 경우에 손목 안쪽에 물을 흘렸을 때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미지근해서 부담 없다 정도의 온도로 맞추면 되겠습니다. 네, 아침 기상 후 세수, 저녁 외출 후 세안 등은 모두 동일한 온도를 유지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세수 클렌저 제품을 보습형 약산성 클렌저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네, 가을에 적합한 클렌저는 pH 4.5에서 6.0 사이의 약산성 보습 클렌저로 거품이 부드럽게 나오는 보습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피지 분비량이 적기 때문에 클렌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미지근한 물만으로 가볍게 헹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외출에서 먼지와 자외선 차단제가 묻은 저녁에만 클렌저를 소량 사용하는 것이 피부 장벽 보호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세수 후 물기 제거 방식과 보습 제품 도포 타이밍 준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건으로 얼굴을 강하게 문질러 물기를 닦아내는데 이 행동 자체가 각질층에 큰 자극을 줘서 각질이 들뜨고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부드러운 면 타월 또는 극세사 시안 타월을 준비하고 얼굴 표면을 톡톡 두드리는 방식으로 물기를 흡수하는 것만 해야 합니다. 절대로 문지르지 않는 것이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더 중요한 규칙은 세수 완료 후 3분 이내 스킨 에센스 보습 크림 순서로 얼굴에 발라주는 것입니다. 세수 후 피부 각질층에는 미세한 수분막이 형성되었는데요. 이 수분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기 전 보습 제품을 발라주면 수분을 가두는 보호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5분 이상 방치한 뒤 크림을 바르게 되면 피부 내부 수분이 이미 빠져나가서 보습 효과가 60% 이상 감소하니 타이밍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다음은 가습기 없이 집안 습도 높이는 초간단 생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 건조는 가을 피부 건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데요. 모든 가정이 고가의 가습기를 구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집안에 흔히 있는 일상 물건만 활용해서 실내 습도를 적정 수준인 50에서 60%로 유지하는 방법을 다섯 가지로 세밀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방법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초보자도 간편하게 실천 가능합니다. 네, 첫 번째 간편 가습법입니다. 취침 공간 침대 옆에 대형 물컵 배치하기인데요. 잠자는 동안은 피부가 수분을 가장 많이 잃는 시간대인데 침대 머리맡에 큰 유리컵이나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놓게 되면 물이 자연 증발하며 주변 습도를 서서히 높여줍니다. 물에 레몬 조각이나 녹차 티백을 살짝 담가두면 은은한 향기가 퍼져서 수면질까지 높아지는 부가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편 가습법인데요. 난방기 선풍기 옆에 젖은 수건 걸기입니다. 가을 저녁 전기 난방 온풍기, 선풍기를 가동하는 가정이 많은데 이 기기들은 주변 공기 습도를 급격히 낮춥니다. 넓은 면적의 면수건을 물에 충분히 적신 뒤 약간 짜서 물이 똑똑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난방기구나 선풍기 앞쪽에 걸어두면 바람이 수건의 수분을 방 전체로 흩뿌려서 균일하게 습도를 높여줍니다. 수건이 마르면 다시 물에 적어 걸어두는 방식으로 하루에 2, 3일 교체하게 되면 밤새 촉촉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간편 가습법입니다. 실내 관엽식물 다수 배치 자연 가습 활용입니다. 네, 모든 녹색 식물은 증산작용을 통해서 잎사귀에서 수분을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데 이는 천연 가습기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가을 실내 관리가 쉽고 수분 배출량이 높은 대표 식물로는 고무나무, 산세베리아, 몬스테라, 파키라가 있습니다. 이 식물들은 추위에도 잘 견디고 별도로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자라며 공기 속의 먼지와 유해가스까지 흡착하는 공기정화 효과까지 겸비합니다. 거실, 침실, 서재 곳곳에 분산 배치하면 각 공간별 습도가 균일하게 유지되어 피부 건조를 완화합니다. 단, 식물의 흙에 물을 과도하게 주면 곰팡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토양 표면이 마른 뒤

코점막까지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간편 가습법인데요. 욕실문을 열어두고 샤워 소중기 활용하기입니다. 샤워를 마친 뒤 욕실문을 완전히 열어두고 복도와 거실로 수증기가 흘러가도록 하면 집 전체 습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샤워 후 바로 욕실문을 닫아버리면 수증기가 욕실 안에만 갇혀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30분 정도 문을 개방한 뒤 닫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네, 추가로 정확한 습도 관리 팁을 덧붙이겠습니다. 실내에 저렴한 습도계 한 개를 구비해서 거실에 두고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도가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위에서 소개한 가습 방법을 병행하고 65% 이상 높아지면 창문을 살짝 열어서 환기해 곰팡이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아기나 피부병을 앓는 가족이 있는 가정은 50에서 60% 정도 습도 유지를 더욱더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샤워 후 전신 보습 타이밍 관리로 몸 각질 균열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얼굴 피부만 관리하고 몸 전체 보습을 소홀히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가을에는 발꿈치, 무릎, 정강이, 발 뒤꿈치 등 신체 말단 부위가 더욱 건조해서 각질이 두껍게 쌓이고 균열이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샤워를 마치고 몸이 완전히 마른 뒤 바디로션을 바르는데요. 이 방식은 보습 효율이 최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타이밍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네, 가장 핵심 규칙은 샤워 종료 후 타월로 가볍게 물기를 두드려 제거한 뒤 2분 이내에 바디 보습 제품을 전신에 바르는 것입니다. 샤워 직후 각질층 안에는 수분이 가득 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오일 또는 로션을 발라주게 되면 수분을 가두는 요성 보호막이 형성되어 하루 종일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몸이 완전히 마른 뒤 크림을 바르게 되면 피부 속의 수분이 이미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서 로션만 걷더니 현상이 생겨 금방 다시 건조해집니다.

신체 부위별 집중 보습 방법 세밀하게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질이 가장 심한 팔꿈치와 무릎은 보습오일을 먼저 한 벌 두껍게 바르고 그 위에 바디크림을 덧발라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 해줍니다. 한 주에 한 번만 순한 각질 제거제를 사용해서 쌓인 각질을 정리하는데 조 1회 이상 자주 사용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기 때문에 절대 빈번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각질 제거 후에는 반드시 오일을 듬뿍 발라 보습을 채워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정강이 부분은 옷과 계속 마찰하는 부위인지라 건조 가려움증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샤워 후 로션을 발라줄 때 정강이를 중점적으로 여러 겹 바르고 잠들기 전 추가로 한 번 더 발라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 균열을 고민하는 분들은 샤워로 발을 부드럽게 불린 뒤 바디오일을 듬뿍 바르고 면 양말을 신은 채 취침하는 집중 보습법을 추천합니다. 보통 3일에서 5일 동안 연속 실천하면 두꺼운 각질과 깊은 균열이 눈에 띄게 완화됩니다. 네, 샤워 자체 습관도 보습과 직결되기 때문에 함께 안내해드릴게요. 가을엔 뜨거운 물로 장시간 목욕하는 것을 완전히 피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에 20분 이상 몸을 담게 되면 전신 피지막이 모두 용해돼 건조가 급격히 심해지기 때문에 샤워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이내로 단축하고 미지근한 물로 온도를 맞춥니다. 거품 목욕제나 목욕소금은 피부 자극이 크기 때문에 가을엔 사용 횟수를 최소화하고 사용할 때도 소량만 넣어야 합니다. 내부 수분 가을 제철 식품으로 피부 건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외부 보습 관리를 완벽하게 해도 몸 안의 수분과 영양이 부족하면 피부는 지속적으로 건조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네,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체내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수분 섭취 규칙과 가을 제철 보습 식품 식습관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 수분 섭취 기준입니다. 성인 기준 하루 최소 1.5리터 이상의 순수물을 규칙적으로 마셔야 하는데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이마시기보다 한 시간마다 한 컵씩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장과 피부에 수분 흡수 효율을 훨씬 높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게 되면 밤새 부족했던 체내 수분을 빠르게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서 피부에 영양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가을에 피해야 하는 음료는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커피, 탄산음료, 알코올 음료입니다. 이 음료들은 리뇨 작용을 촉진해서 체내 수분을 급속히 배출하기 때문에 피부 건조를 가중시키므로 섭취량을 크게 줄여야 합니다. 대체 음료로는 유자차, 대추차, 생강차, 배숙 같은 따뜻한 차를 추천합니다. 네, 각 차별 피부 보습 효능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유자차인데요. 고농축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세포 재생을 돕고 홍조와 건조 트러블을 완화하며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대추차입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해 얼굴의 혈색을 돌게 하고 건조로 인한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다음 배숙인데요. 네, 진액이 풍부해서 기관지와 피부의 건조를 동시에 해소하며 천연 진해 작용도 겸비합니다. 네, 생강차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체내 냉기를 없애서 위장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가을 제철 보습 식품으로는 호박, 고구마, 배, 무, 연어, 콩류, 자시 최적입니다. 네, 호박과 고구마에 다량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돼 피부 각질층을 튼튼하게 보호하고 건조를 예방하며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해 면역력과 피부 상태를 동시에 좋아지게 해줍니다. 배는 액상 수분과 천연 당분이 풍부해서 피부 깊은 곳까지 수분을 공급하고 건조한 기관지 통증을 완화합니다. 연어의 오메가3 지방산인 피부 염증을 억제하고 보호막을 두텁게 형성하며 두부, 콩국수 등 제품의 식물성 단백질은 피부 조직 재생이 필수 영양소입니다. 반대로 가을에 자제해야 하는 음식은 매운 고추 음식, 과도한 짠 음식, 기름진 야식입니다. 네, 짠 음식은 체내 수분을 빼앗아서 피부 건조를 유발하고 매운 음식은 피부 모세 혈관을 확장시켜서 홍조와 트러블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식단에서 우량을 줄여야 합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간단하게 고구마, 두유, 삶은 달걀 등 영양식을 챙겨 먹으면 장 기능이 안정화되어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지금까지 가을 건조 바람으로 고생하는 전신 피부를 근본적으로 촉촉하게 유지하는 다섯 가지 핵심 보습 꿀팁을 알아봤습니다. 비싼 화장품이나 고가 가습기기를 구매하지 않아도 일상 속 작은 습관만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당기고 각질 벗겨지는 가을 피부 트러블 대부분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변 세수 온도 규칙, 샤워 후 2분 보습 타이밍, 간편한 집안 가습법, 말단 피부 집중 관리, 수분과 제철 음식 섭취 규칙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의 국경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연휴를 이용해서 아름다운 가을 단풍 구경할 때도 보습 관리 잊지 마시고요.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 유지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나부끼는 붉은 곡기와 함께 조국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희 프로는 우리 생활 속에 숨겨진 건강 비결을 알려드리고 질 높은 장수를 위한 핵심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향한 첫걸음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도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암과 질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서 나누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생활하면서 보게 되면 일신이 천냥이라면 눈이 구백냥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보고 듣고 향수해야 될 점이 많은데 나이가 들면서 특별하게 눈이 어두워지고 눈에 여러 가지 모병이 생김으로 인해서 안타까울 때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몇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좋은 대책을 강구하는 데는 누구에게나 많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벌써 40대에 들어서게 되면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노화경을 끼고 있는데요. 그것이 역시 안과 질병이 일종에 속하게 되었는데 무슨 안과 질병인가 하면 수정체 노화로 인해서 수정체의 탄성이 줄어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초점이 잘 맞지 않습니다. 초점이 점점 들어가면서 가차온 건 잘 보이지 않고 먼 데 거는 좀 낫고 이렇게 돼서 노화진 같은 걸 끼는 방법으로서 조절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도 등난이 하지 마시고 꼭 규정된 그 치료점에 가서 안경 도수를 수시로 맞추면서 이 노화

0: 환경을 그 조절하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뭐 수술 받거나 뭐 특별한 것보다도 이때면 비타민 같은 합제를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제일 전형적인 병으로 나누기 시작하는 것은 백내장부터 시작하게 되었겠습니다. 백내장은 한마디로 놓고 말하자면 수정체 혼탁으로 옵니다. 이제 노화 안에 수정체 단성이 줄어들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고, 백내장의 수정체 혼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수정체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눈 결구에서 놓고 말하게 되면 제일 앞부분에 있는 그 유리체 모양으로 된 게 그게 바로 수정체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 혼탁이 오게 되어 있으면서 점차적으로서 그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는 앞에 아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아무튼 수정체 혼탁으로 오는 것이 백내장이다. 그리고 녹내장, 우리 안과 질병 가운데서 세 가지로 세 번째로 놓고 말하게 되면 친광염이라 하죠. 이 녹내장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주요하게 이 문제점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수정체의 이게 기실은 방수의 수통이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눈물구멍이 많이 막히고 이래서 안압과 많이 관련이 있는데, 100% 녹내장은 안압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많게는 안압과 많이 관련이 있게 되어 있어서 안구세포에 피가 들어가고 안구세포에서 대사활동 가운데서 나오는 노폐물이 빠져나오기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주요한 증상은 안통이 많이 느껴지게 되어 있고, 보통 10년 녹내장을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실명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과 질병이 네 번째로 놓고 말하게 되면 황반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보통 노년기에 들어와서 보면은 안과 질병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이 황반변성은 대체적으로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안구세포에 황반이란 구조물이 있는데, 이 황반이란 구조물이 두 가지 병변 가운데 하나는 건성 병변, 단 하나는 습성 병변, 이렇게 나눕니다. 건성 병변이라는 것은 제일 밑층으로 해내서 출혈이 생기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이거는 임시혈관이라는 게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건성 황반변성이라 하고, 습성 황반변성이라는 것은 안구 밑으로 가서 황반 그쪽으로 해서 임시혈관이 생성됩니다. 임시혈관이 생성되면 그 혈관은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인정하는데 완판 다른 결과를 생기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혈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성돼서 금방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게 되면 꼭 여기에 대한 상응한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당신은 시력에 상당할 정도로 영향을 받게 되었거나 그 시간이 길게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황반변성이 건성보다도 습성이 더 중요합니다. 습성이다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안구 그 밑으로 해서 임시혈관이 생성되면서 터지게 되면 그 증상 자체는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가 하면 눈앞에 검은 머그 탁 뿌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 각막 출혈을 뭐 안저 출혈로 인정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거는 또 다른 그 각막 출혈보다 완전히 다른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어서 이때는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새까매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때는 꼭 거기에 상응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섯 번째 안과 질병 자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당망증이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당뇨병 환자들은 보통 병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혈액 가운데 혈당 수치가 3.9부터 6.1mmol 농도 메리트에 이까지는 정상 범위라 하지만 해도 당뇨병 환자가 지구상에 점차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으면서 저희 신변에도 본분들이 있는데 당뇨병으로 인해서 내외관이 사는데 부인이 완전히 당망증으로 실명해서 소경이 됐습니다. 남편은 꼼짝달싹 못하고 꼭 부인이 곁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 가나 밥 차려주거나 밥에 또 입에다 떠있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짐작이 가겠지만 해도 이래서 당망증이라는 것은 무서운 실명을 가져오는 이런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구체적으로서 매개 질병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체적으로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 더 증가한다면 시망막 색소변성, 이게 여섯 번째 그 안과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총체적인 질병에 속합니다. 시망막 색소변성이라는 것은 무서운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질병은 두 눈이 질병으로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백내장 범하나 녹내장 범하나 한짝눈 한짝눈 범하게 되어 있는데 이 눈은 두 눈이 질병, 백내장도 녹내장도 함께 범하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시망막 색소변성은 우리 시신경세포가 위축하는 질병에 속합니다. 시신경세포가 위축하면 그 완전 위축을 한다면 그 어디에 가서든지 치료하기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초에 만약 이런 진단을 받으셨다면 준악한 중이 치료를 받으셔야 하지 서약으로는 기타 치료 방법이 많겠는가 그것도 의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과 질병이 몇 가지 가운데서 시망막 색소변성이라는 것은 시신경이 위축하는 무서운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때적인 중의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서일에서는 오직 비타민제를 그 드시는 방법으로서 그 시기를 실명하는 시기를 좀 늦출 뿐이지 완치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선생님 계속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그래서 심막막 색소변성까지 포함해서 여섯 가지 안과 질병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이야기할 때게 되면 눈병 치료에 있어서 당신이 일단 불을 켰는가 껐는가 밤인가 낮인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이 정도면 어떤 약은 눈병 치료에 적합할 수 있다. 만약 이것까지 불을 켰는지 껐는지 뭐 낮인지 밤인지 이것도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지구상에 그 어떤 발전한 나라에 가더라도 뭐 눈을 구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신경이 위축한다면 어떤 안과 질병도 고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럼 아래 한 가지 가운데서 시간 때문에 대체적으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백내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백내장은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백내장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선천적인 백내장이라 하게 되면 하나는 그 내생성 선천성 백내장, 또 하나는 위생성 선천적인 백내장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내생성 선천적인 백내장은 자기 태아 본인이 발육이 그 불전으로 인해서 이런 백내장 오는 게 있습니다. 남에서부터 그 애는 눈이 새뽀였습니다. 그리고 외천적 위생적 그 백내장 선천성 백내장 가운데 위생성 백내장은 모체의 일종 뭐 태아에 주는 그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력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해서 그 선천성 백내장을 범하게 되어 있는데요. 선천성 백내장은 내생성, 위생성 나누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금 노령기에 들어서거나 후천성 그 보통 그 백내장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후천성 백내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백내장이라는 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백내장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인소와도 관련이 있고 면역대사 이상으로도 관련이 있고 외상과도 관련이 있고 중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이건 내라기 쉽지요. 면역대사 이상은 보통 나이가 드시면서 범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외상성 그 백내장이라 하게 되면 젊었을 때 뭐 산에 가서 뭐 나무를 찍다가 나무에 찔렸거나 나무를 캘러 갔다가 어느 나무에 찔렸거나 이런 분들은 쉽게 그 나이 드셔서 백내장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성 백내장이라는 걸 뭘 놓고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건 여러분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그 허가된 같은 데 가게 되면 거기에 임시 부룩해주는 게 초모양 같은 거 해주는 게 있지요. 거기는 물론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많게는 메틸 알코올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모양으로 된 게. 이 메틸 알코올은 그 증기가 일단 눈에 쏘이게 되면 그리고 메틸 알코올이라는 건 냄새는 알코올 냄새하고 술 냄새하고 똑같습니다. 그 한 잔만 마시게 되면 작은 알약잔으로 한 잔만 마시게 되면 그 자리에 쓰러지거나 그 자리에서 아이고 내 눈이야 하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 입으로 불어서 끄지 말고 거기에 산소를 차단하는 방법으로서 그 덮개를 딱 닫아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중독성 백내장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 백내장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복사성적이라면 자외선 복사도 포함되지만 해도 전자파 복사 이걸로도 백내장에 쉽게 올 수 있고 여러모로서 대사문란으로도 그 백내장에 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후천성 백내장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후천성 백내장은 어떻게 나누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는 피질성 백내장 제일 앞부분에 그 수정체 가운데 제일 앞부분에서 그리고 핵성 백내장은 수정체 그 중앙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후낭성 백내장 제일 밑으로 해서 생기는 백내장을 후낭성 백내장이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백내장으로 놓고 말하기다면 우리 서의로서의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수술입니다. 이전에는 보통 백내장 수술은 뭐 0.4 그 이하로 내려갔을 때 수술한다지만 해도 지금은 그보다도 더 높은 시력이 있지만 해도 백내장이라 하게 되면 조개도 수술한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개는 수술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년 지나가서 다시 또 수정체 혼탁이, 그러니까 그 인공징트루였는데 그게 다시 혼탁이 오게 되면 또 수술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지광료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수술 받는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과 그리고 실제 의학적으로 긍정적으로서 어떤 게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르셔야 하는 건데요. 이래서 지금 우리 백내장 자체에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좋기는 준악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백내장이 증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주약이 보약해 보이죠. 앞에다 마치 소렵을 씌워놓은 것처럼 때때로는 겹으로 되어 보일 때도 있지만 해도 많은 증상은 보약해 보이는 것이 백내장의 기본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내 눈앞에 딱 사람이 와도 확인하기 어렵다, 소리를 듣고야 한다, 이 정도게 되면 심각할 정도니까 꼭 치료에 많이 거기에다 일념하셔야 하겠습니다. 백내장은 뭐 아무튼 우리가 범하는 비례가 많이 높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50, 60, 70, 80세면 나이 퍼센트와 비슷하게 백내장 50세게 되면 거의 50%에 가깝게, 60세게 되면 60%에 가깝게, 70세게 되면 이렇게 나이와 비슷한 퍼센트로 백내장을 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때 치료만 한다면 이 백내장 같은 건 전생하는데 내가 일단 거기에다 중심만 하면 해결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내장은 절대적으로 안악과 관련 있는 질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해도 많게는 안악과 관련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안압과 관련이 있는데 정상 안압은 병원에 안과에 가게 되면 그게 푹푹하고 그다음에 뭐 눈에다 뭐 공기 같은 거 씌우는 그런 거, 바람 같은 거 씌우는 감이 날 겁니다. 그게 바로 안압을 측정하는 방법에 속하는데요. 정상 안압은 10부터 21mm 순조에 속하게 됩니다.

0: 있습니다. 그리고 농내상은 보통 46세 이후에 2%의 그 인류가 농내상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100명이게 되면 2명은 농내상을 범하게 되었는데 농내상의 안압은 24부터 40mm 순조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안압이 높아서 농내상을 범하게 되는 퍼센트가 많이 높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한 하루를 기원하면서 장수시대 건강프로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곰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걸입니다. 매 순간 따뜻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 라디오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10월 1일 국경절입니다.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좋은 날 여러분은 어디로 떠나고 계신가요?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가는 길일 수도,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일 수도, 혹은 새로운 여행지를 향한 설레는 발걸음일 수도 있겠지요. 조국의 생일을 맞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땅, 그곳의 풍경과 사람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금부터 40분간 행복한 연휴를 위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여행은 무엇일까요? 멋진 풍경을 보는 여행도 좋지만 그곳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보는 미식 여행만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여행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행 가이드 시간에는 발걸음을 멀리 옮겨 광활한 전국 곳곳으로 미식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북방의 든든하고 푸짐한 향토 음식부터 서남 지역의 화끈하고 매력적인 별미, 강남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미식까지 각 지역의 기후와 풍토, 사람들의 삶이 담긴 맛 하나하나를 함께 만나보고 숨겨진 맛집 이야기와 음식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귓가에 흐르는 음악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전국 미식여행을 함께 떠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0분간 맛과 정이 가득한 전국 맛집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구워내면 겉껍질은 황금빛으로 바삭하게 익고 속살은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얇은 밀전병의 바삭한 껍질과 살고기를 올리고 달콤한 소스와 파, 오이채를 얹어 돌돌 말아 먹으면 그야말로 황홀한 맛이 펼쳐집니다. 이 오리구이는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공식 만찬에 올라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조국의 생일을 축하하는 오늘 북경 오리구이 한 접시로 그 위상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북 삼성입니다. 동북의 밤거리에서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철판구이의 매혹적인 냄새입니다. 뜨거운 철판 위에 신선한 오징어와 양꼬치를 올리면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향긋한 냄새가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동북의 추운 겨울을 녹여주는 김치찌개도 빼놓을 수 없지요. 잘 익은 김치에 돼지고기, 두부, 대파를 넣고 뭉근하게 끓여낸 국물 한 그릇은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동북 사람들의 크고 많이 든든하게라는 음식 철학은 곧 그들의 삶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드넓은 초원의 내몽골로 떠나보겠습니다. 내몽골의 대표 음식 바로 양고기 통구입니다. 양고기를 통째로 구워내는 이 요리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우며 초원의 향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몽골 밀크티, 짙은 차에 우유와 소금을 넣어 만든 전통차는 고소하고 독특한 맛으로 초원 사람들의 일상이 됐습니다. 손님이 오면 밀크티를 대접하지 않으면 실례라는 내몽골의 말처럼 이 차 한 잔에는 환대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비단의 길에 향기가 가득한 신강입니다. 신강의 대표 길거리 음식 양고기 꼬치는 전지와 고춧가루를 듬뿍 뿌려 숯불에 구워낸 것으로 한입 먹으면 비단의 길의 향기가 입안 가득 퍼집니다. 그리고 낭 굽는 화덕이 구워낸 이 납작한 빵은 몇 달 동안 보관이 가능해 비단의 길을 오가는 여행자들의 중요한 식량이었습니다. 이제 서남 지역으로 이동해 사천의 맛을 만나보겠습니다. 사천의 대표 음식 마파두부는 부드러운 두부에 다진 고기, 두반장, 고춧가루, 후추를 넣고 끓여낸 요리입니다. 냄새는 고소하고 맛은 향기롭다는 청나라 천할머니의 전설이 담긴 이 요리는 얼얼한 마와 화끈한 매운맛의 완벽한 조화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사천의 샤브샤브, 매운탕과 맑은 백탕을 함께 즐기는 원앙솥 샤브샤브는 가족과 친구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즐기는 사천 사람들의 소중한 일상입니다.

다음은 다채로운 민족의 향연이 펼쳐지는 운남입니다. 운남의 대표 음식 과교 쌀국수는 뜨거운 육수에 다양한 재료를 직접 넣어 익혀 먹는 운남의 대표 국수 요리입니다. 사랑의 국수라는 전설이 담긴 이 요리는 아내가 남편에게 항상 뜨거운 국수를 전해주기 위해 국물 위에 기름을 얹어 열기를 유지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남의 야생버섯 요리 800여 종의 버섯이 자라는 운남의 자랑으로 자연이 선사하는 가장 신선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계의 지붕 서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서장의 대표 음식 쌀바는 청커를 볶아 맷돌에 갈아 만든 가루로 쌀바 한 줌에 천리를 간다는 말처럼 고온의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는 가장 효율적인 음식입니다. 그리고 수유 기름차, 짙은 차에 수유와 소금을 넣어 만든 이 차는 고소하고 짭조름한 맛으로 서장 사람들의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이제 강남과 동부 해안으로 이동해 광동의 맛을 만나보겠습니다. 광동의 대표 구이, 밀집구이 돼지고기는 돼지고기를 꿀, 간장, 중국식 술에 재워 오븐에 구워낸 요리로 겉은 붉고 윤기나며 속은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그리고 작은 찜기에 담긴 다양한 만두와 간식을 차와 함께 즐기는 광동의 아침 문화는 차를 마신다라는 이름으로 광동 사람들의 여유와 낭만을 상징합니다. 다음은 물의 고장 강소입니다. 강소의 대표 해산물 요리 청교 쌀국수는 신선한 새우살을 간단하게 볶아낸 요리로 3일 동안 신선하지 않은 생선은 먹지 않는다는 강소 사람들의 신선함에 대한 추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털실처럼 가는 두부 면발을 맑은 국물에 넣어 끓인 문사 두부 요리는 청나라 승려 문사 스님이 개발한 것으로 단순함 속에 깃든 아름다움을 표현한 예술의 경지에 오른 요리입니다. 이어서 푸른 바다의 산동입니다. 산동의 대표 요리 산동 생선찜은 신선한 바다 생선을 담백하게 쪄낸 요리로 기름을 적게 사용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늘 두부 요리 부드러운 두부에 향긋한 마늘 소스를 얹어 볶은 이 요리는 담백하면서도 감칠맛이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조국 방방곡곡의 맛을 나누며 행복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조국의 생일을 축하하며 우리 모두의 앞날에 더 큰 영광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여행 가이드 국경절 특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박윤아, 진행의 윤걸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은 우리 조국의 생일입니다.

가을 햇살처럼 따뜻하고 낙엽처럼 그윽하게 스며드는 사랑의 감성을 담은 가요. 박경만 작사 작곡의 리설련 가수가 부른 가을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연휴를 맞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 노래가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고향벌에도 올해도 어김없이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리춘희 작사, 박동호 작곡의 렴수원 가수가 부른 고향벌의 풍년이 왔네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황금빛으로 물든 고향벌의 풍요로운 풍경과 그 결실을 경쾌하고 신명나는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고향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멀리 떠나 있어도 세월이 흘러도 고향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허복순 작사, 박천룡 작곡의 천홍범, 차미령 가수가 부른 고향 련가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여러 가지 건강상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설명 주시겠습니까?
1: 예, 오늘은 우리 일반 로백성들이 흔히 발생하는 이 혈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 네.
1: 우리 지금 혈압 하게 되면, 예, 많은 분들이 먼저 생각하는 게 뭐인가, 혈압 높으면 혈압약 먹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병원에 가도 그렇고, 약방에 가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혈압 특제보고, 혈압 높으면, 아스피린, 타딘가에, 개체암매짜기, 우리 혈압약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뭐, 칭리사이친도 그렇고, 메톨로얼도 그렇고, 이런 약들을 떼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약을 뭐, 쇼번 디핑 잡쌌다가서리, 혈압이 공자해야 된다. 그럼 또 메톨로얼 바꿔봐라. 그럼 또 그것도 해야 된다. 또 이나폴리 바꿔봐라. 그럼, 이게 되는구나. 그럼 그것도 오래 쭉 잡숫게 되죠. 대부분 혈압약은 평생 동안에서는 혈압에 대해서 명확한 이런 인식을 다 거기다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혈압이라는 거는 사람이 왜서 올라가는가? 젊었을 때부터 혈압이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다 연세 많아짐으로서 혈압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면 혈압이라는 건 뭐인가? 일단 먼저 혈압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뭐인가? 기준은 전적으로 놓고 말해서 혈압이란 거는 혈액이가 혈관 안에서 흐를 때 혈관에다, 혈관 내벽에다 주는 압력을 우리 혈압이랍니다. 그럼 두 번째 개념은 뭐인가? 위 혈압이 뭐이고 아래 혈압이 뭐인가? 이걸 꼭 알아둬야 됩니다. 어째 이거 알아둬야 되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가? 혈압약을 오래 달고 있다나 하게 되면, 아래의 혈압 차이가 점점 커집니다. 후에 가서 어째 혈압약이 말아야 듣는가? 혈압 차이가 클수록 그다음부터는 혈압약이 말아야 듣습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래 혈압이 80인데 위 혈압 180입니다. 이럴 때 우리 혈압약 잡순다 하기죠. 혈압약 잡숫게 되면 위 혈압 내려갈 때 아래 혈압이 꼭 같이 내려갑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 아래 혈압은 80이 정상입니다. 옳죠? 네, 81 120이 정상이죠. 그런데 이것도 예, 사람이 연세에 따라서 정사이고 아이정사이고 이거 우리 판단해야 됩니다. 절대 뭐 스물 몇 살짜리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뭐 60, 70, 80 되는 사람들하고 혈압을 동등하게 취급한다고 뜻입니다. 여기면서 지금 잘못된 겁니다. 게다가 나이 많고 적고 다 81, 120 맞춘다고 뜻입니다. 기실은 81, 120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위 혈압 거서 1, 120 맞춘다. 아래 혈압 근본상 다 무시해버립니다. 어째 이런가? 기실은 우리 대부분 이런 현대의학에서는 아래 혈압을 잘 모릅니다. 아래 혈압이란 게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래 혈압이 이미 그런 아래 혈압이라는 그 개념이 나왔으면 꼭 이건 명백하게 리아하고 건네가야 되죠. 네. 그거 무시해버리면 아예 됩니다. 무시해버리면 그렇죠. 그럼 아래 혈압이 80이 우리 혈압이 120입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죠. 그래서 혈압 120입니다. 그럼 끝이 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정확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마지막에 사람이 건강한 상태를 돌아가셔줄 수 있다. 건강한 상태란 게 뭔가? 혈압약을 아예 먹어도 혈압이 아예 올라간다. 예, 이것이 우리 정상적인 이런 관념이죠. 예. 그리고 한 방면에는 우리 연세에 따라서, 네. 나이 어린 사람들은 80에 120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원칙은 뭔가? 아래의 혈압 차이가 무조건 40이 돼야 됩니다. 아래의 혈압 차이가 20 되거나, 아래의 혈압 차이가 80 되거나, 100이 되거나, 다 불정상입니다. 예, 그런다고 그래서 나 혈압약 먹으면 위 혈압 내려가면 됩니다. 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아래 혈압이 또 80 아래로 떨어질 때는 어찌겠습니까? 아래 혈압 80에 위 혈압 180입니다. 그러니까 위 180이가 위 혈압 180이가 아래로 떨어져서 150으로 떨어졌다. 그럼 아래 혈압이 60, 50, 40까지 네. 떨어진다 할 때는
0: 그렇다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1: 위험하죠.
0: 네.
1: 위험한 거는 일단 먼저 그 위험한 건 둘째치고 일단 아래 혈압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사람 매겹고 자꾸 네. 어지럼증이 납니다.
0: 네. 네.
1: 아래 혈압이란 게 뭔가? 아래 혈압이란 거는 머리에까지 피를 공급해주는 힘입니다.
0: 네.
1: 네. 위 혈압은 뭔가? 위 혈압은 혈관에다 주는 압력. 제가 아까 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0: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혈관이 혈액 속 이렇게가나 혈액이가 혈관 안에서 쭉 흐를 때 평온하게 흐른다 할 때는 예, 혈관에다 혈관 내벽에다 암벽을 잘 때아줍니다.
1: 네.
0: 그럼 어떨 때 암벽을 세게 주는가?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전 차를 몰고 다니는데 차를 씻을 때 그 수도에다 관절 툭고 구슬이 그다음 그 입자 관절을 그저 물이 수도 속 개개된 물이 느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암벽으로 차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에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깨끗하게 씻자면 어째야 되는가? 먼지를 빨리 없애자면 그 관절 앞끝에 있지 않 어째나 손가락으로 꽉 눌러야 됩니다.
1: 네.
0: 예, 그러면 그 암벽을 인해서 물살이 세게 나오죠. 네. 그걸 통해가지고 흙이랑 빨리 없애죠. 이건 마찬가지 도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게 뭔가? 혈압이란 건 어째 올라가는가?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올라간다. 에,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또 맞아 같은 이런 관념을 합니다. 혈관이 좁아졌다면 혈증이 생겼잰가? 그 다음에 그 혈관 안에 뭐 빵콰이 생겼잰가? 혈관이 좁아졌다.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신에 혈관에 몽땅 혈전이 생겼습니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혈압이 올라갈 때면 전신의 혈관이가 몽땅 쫄아들었을 때 올라가는 겁니다. 예, 여기에서 꼭 이걸 그 개념 제대로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의 혈관이가 왜서 쫄아드는가? 인체에 어떤 장기가 있는가 하면 예, 인체의 그 모든 이런 혈관 수축 작용은 예, 선상신수라는 게 있습니다. 선상신. 그래서 선상신수라는 거는 선상신에서 분비합니다.
1: 네.
0: 예, 이건 격소죠. 그럼 이 격소가 어떨 때 분비라는가? 그럼 이 격소가 분비를 할 때 누가 이걸 지배라는가? 머리에서 지배랍니다. 머리에 뭐인가? 나우츠이티라는 게 있습니다. 머리 제일 깊은 곳이 딱 그저 어떻게 뭐 그 콩알만하다 할까? 예, 조그마한 요런 CNT가 있습니다. 그 머리를 절반 이렇게 횡단면을 뚝 떼기게 되면 거기에 그런 콩알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격소로 분비합니다. 그럼 요 격소가 어떨 때 분비하는가? 사람이 꼭 무슨 바깥에 자극을 받았을 때 내 몸,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럴 때 절대 그게 분비해야 합니다. 꼭 자극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 대부분 혈압이 높다는 사람들은 벌써 이 사람이 성격 방면 봐도 알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좀 완매주의라 할까? 무슨 뜻인가? 무슨가나 꼭 자기 생각대로 돼야 되지 조금만 비틀어지게 되면 아, 그거 돌가서 세우지 못해 헤맵니다.
1: 너무 피곤한데요.
0: 너무 피곤하죠. 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돈 잊어먹어도 한 달 동안 앓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천 원 내 잊어먹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찌인가. 아, 내 그 천 원은 그거 거기다 두지 말았던 거. 네, 어쩌네 그거 가져갔을까. 예, 이러면 자꾸 생각합니다. 생각하다 나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잠이 잘 오겠습니까? 아, 절대 안 오죠. 근데 그거 생각한들 그 돈이 다시 돌아옵니까? 돌아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쩐가? 천 원 잊어먹어도. 아, 그럼 무슨 뭐, 그 주소 간 사람이 잘 써라! 이래고서 쑥 지나갑니다.
1: 네.
0: 이런 사람들 절대 혈압이 올라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완매주의 이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 남자가 질려고 하여고. 예, 재수 그렇죠. 못 듣습니까? 내하고 뭐 관계없지 않습니까? 저번에 그 환자 안에 예를 듭시다. 이 환자 평상시에 심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래교실을 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같이 맞아놓는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말하는 게 뭔가 어제 내가 맞아놓을 때 나를 시키지 않는가 이랍니다. 그러니까 난 네가 놓기 싫어 그랬다. 그러니까 네 나를 어째 베기 싫어 하잰가.
1: 네.
0: 그래서 싸움 붙었습니다. 싸움 붙은 바람에 어딘가 심장이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빠서 요한림 불려가서 병원에 가서 뭐 신덴투도 하고 뭐 조잉도 하고 해가지고 서리 병원에 이사 지자를 해야 된다. 기실은 이 사람이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성격이가 남을 재주는 성격이다. 이렇게 되면 거저 쑥 지나가 버리면 이런 일도 발생해야 할 겁니다.
1: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도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인데요. 평시에 알아두면 좋을 여러 가지 건강 상식과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주시죠.
3: 그래, 어떤 사람들 이걸 인해 가지고서리 혈압이 막 올라가고 깨어난 바깥에 자극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극을 받을 까나지는가 나추이 뒤에서 인차 신호를 줍니다. 선상신이라는 게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곰팥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2: 네.
3: 곰팥이 위에 딱 모자를 씌워놓은 것처럼 그런 게 있습니다. 센티가에. 거기면서 격소를 탁 분비합니다. 분비를 할 때 어찌는가? 혈관 몽땅. 제가 말하는 거는 혈저이 생겼다 이런 거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전신의 혈관 몽땅 쫄아놓습니다. 어째 쫄아놓는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 쫄아놓는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평상시에 평온하게 혈액순환이 될 때면 전신의 피공급이 다 됩니다. 예, 고루고루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람이 무슨 스트레스 받거나 바깥에 무슨 일이 생겨서 무슨 이럴 때문에 꼭 몸에 그만한 많은 피가 수여됩니다. 그런데 평온하게 흐르는 피 가지고 그만한 피를 보충 못 해주기 때문에 어찌는가.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머리까지 피공급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제 머리까지 피공급이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꼭 생각해. 이 머리라는 거는 예, 사람이가 이 자연계 동물 중간에서도 유일하게 혈압이 높아지고 동맥경화 생기고 중풍이 걸리고 심장이 나빠지고 당뇨병이 오고 이래는 동물입니다. 네, 여러분들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자나 범이나 뭐 다 자연계 동물들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예, 절대 어느 뭐 범이 뭐 고기를 먹어서 무슨 동맥경화 생겨서 중풍이 온다. 그럼 범이라면 평생 동안 고기를 먹는데 그럼 언젠가 중풍 와야 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어째 그런가? 사람이란 건 걸어다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머리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7층 꼭대까지 우리 난치물이 올라가자면 어째 됩니까? 암벽이 세야 올라가죠. 그렇죠. 무슨 피 깨끗해야 올라간다. 그러니까 물이 깨끗해야 7층 꼭대까지 올라간다. 그런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병원에 가게 되면 자꾸 피를 맑게 해줘야 된다. 이런 짝으로 자꾸 머리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스피린 쓰거나 예, 다딘가이 쓰거나 예, 이런 도리지 않습니까? 예, 혈소판이 한 대 엉킨다. 예, 이건 혈전 녹여야 된다. 절대 그런 문제 아닙니다. 예, 그러므로서 혈관이 점점 얇아지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스피린이란 건 제가 침 놔봐 압니다. 이 침 딱 나서 침 뺄 때, 제가 기실은 혈관 아예 찌르지 않습니까? 침 뺄 때 피색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딱 물어보게 되면 무조건 이 사람들은 아스피린, 다딘가이 이런 거 쓰는 사람들입니다. 예, 어제 그런가? 아스피린이 혈관 벽을 얇아지게 합니다. 예, 자꾸 터지게 한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가나 자꾸 혈관이 터지죠. 이게 피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작용이 너무 셉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리노제, 뭐 칭리사이친 같은 예, 이런 약들을 오래 쓰게 되면 우리 이 약상에서 이미 어떤 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그 당뇨병 발병률이가 11배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예, 칭리사이친 같은 거 이게 제가 재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약상에서 다 나온 겁니다. 예, 그리고 메톨롤 같은 거 이런 약을 오래 쓰게 되면 예, 로넨에 암이 걸릴 확률이 높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나프리, 프리레이 이런 약들을 오래 쓴 사람들이 곰팥이가 많이 손상받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우리 또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메톨롤 같은 약을 쓰게 되면 예, 로넨의 기억력이 많이 감퇴됩니다. 젊었을 때부터 내 메톨롤 쓴다 할 때면 예, 기억력이 팍팍 감퇴됩니다. 이건 무슨 원리인가? 일단 사람이 기억을 관할해주는 그 짝에 베타 신상신 시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격활시켜야 사람이 이 그 기억력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데 일단 이 메톨롤 같은 약

0: 거는 이걸 억제를 해놓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다 신경 지금 전달하게 하는데 신경을 중간에서 차단해버린다 그 뜻입니다. 차단해버리게 되면 혈압은 별로 내려갈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혈압약 같은 거 아까도 적감히 말씀드리다시피 하루 이틀 잡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1년 내내 2년 10년 계속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차단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이 선상시엔 이것이가 공작 못합니다. 그러면 기억력이 점점 없어진 게죠. 예, 다 우리 림상에 다 실험이 나왔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우리 혈압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혈관이가 막 좁아진다, 이럴 때면 꼭 자기 심리 이런 평형을 이루어줘야 됩니다. 일단, 돌이켜 생각해보게 되면, 아, 내가 이거 가지고 서리 신경질 썼을 때 있는가? 쓸데없으면 쑥 지나가고, 예. 그거 가지고 5분에 생각해봤자, 그것을 해결하는 법이 없고, 예. 그리고 아래 혈압이란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머리에까지 피를 공급해주는 암벽이다. 그러니까 7층 꼭대까지 물이 올라가는 물을 밀어주는 암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혈압약 오래 쓴 사람들을 보통 보게 되면 혈압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혈압으로 많이 변합니다. 예. 그래서 저혈압이라 한다 할 때는 꼭 기억하세요. 머리에까지 피를 공급 못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비록 혈압을 조절했지만 그러나 머리에 피 공급해주는 것은 해결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람 본신은 머리에까지 피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혈압약 효과가 지나간다면 또 혈압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혈압약 오래 먹어도 혈압은 계속 올라가고 마지막에 혈압약 아무리 바꿔도 마지막 가서는 혈압이 공지 못된다. 예,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그래서 우리 그래서 하면 어째야 되는가? 일단 사람 몸이 피를 많이 공급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차 사고 나서 수술 받았다. 그럼 피를 많이 흘렸지 않습니까? 피를 많이 흘린 거 그만한 거 보충해주자면 그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비위가 나쁘다. 이렇게 되면 그게 보충될 수가 없죠. 어떤 사람 아무리 좋은 거 먹어라 좋은 거 먹어라 해도 살러 가지 않은데 아무리 좋은 거 먹으면 무슨 쓸데 있습니까? 꼭 비위부터 조절해주면서 어제 그런가? 비위란 거는 우리 여러 가지 이런 영양가의 라이원입니다. 레원입니다. 예, 먹어야 뭐 살러 가고 먹어야 피를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먹은 다음에 그것이가 정말 피를 만들 수 있겠는가? 이거부터 우리 먼저 해줘야 됩니다. 무슨 뭐 수혈을 한다고 되는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피를 많이 보충해주고 피 보충이 잘 되게 되면 어떤 때는 내가 신경질 써도 이렵다 말입니다. 그거는 쑥 지나간다 그 뜻입니다. 피를 그 많이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모든 혈관을 좁아지게 해서 그 압력을 통해서 머리에까지 피를 공급해 주자고 사람이 애를 쓰는 겁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혈압이 높아지는 거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이 위급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머리에 비공급 해야겠거나 암벽을 통해서 비공급 해주기 위해서 혈압을 높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혈압이 높아지는 건 무조건 동맥경화입니다. 혈관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도리를 알고 아래의 혈압 차이는 무조건 40이 돼야 됩니다. 그럼 혈압을 어디다 맞춰야 되는가? 60세 아래부터는 예, 60세 아래 되는 사람들은 80에 100에 맞추고 그 다음에 60세 후부터는 특히 80세 아래 예, 80세까지 돌아야 합니다. 아래 이런 사람들은 보통 혈압을 90에 130에다 맞추는 게 좋습니다. 원칙이 뭔가? 아래 혈압 차이 무조건 40이 돼야 됩니다. 130인데 아래 혈압이 60입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80세 이상부터는 우선 연세 많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면 혈관 탄력도 우선 안 되고 심장 동력도 우선 많이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피도 많이 모자라고 이러기 때문에 혈압 좀 높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머리까지 피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이 뭔가? 아래의 혈압 차이 무조건 40이 됩니다. 위 혈압 140에 아래 혈압 100에다 맞추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80세 이상 되는데 나 어째 120 아니다. 난 지금 140이다. 그런데 막 혈압이 안 먹습니다. 이러면 저혈압으로 떨어집니다. 저혈압 떨어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은 혈압을 높여줘서 어제 높여줘서 머리에 비공급을 해주는 거 해결 못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혈압을 높여줍니다. 이러면 악성순환이 자꾸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오래 쓴 사람들이 곰팥이 나빠지게 되면 사람이 자꾸 붓기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리를 암시게 붓기고 얼굴도 붓기고 이게 다 붓기는 증상 이게 다 혈압약의 부작용입니다. 네, 원래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혈압약 먹음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난다 할 때는 곰이 옥시 따듯이 한나득을 보게 되면 세계를 잃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병을 얻는 게죠. 예, 그래서 이런 혈압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꼭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첫째는 자기 평상시에 이런 그 스트레스 이런 방면에서 많이 조심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내가 뭐 이래서 무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또 해결해봤자 내한테는 별 의미가 없다 할 때는 쑥 피해버리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재주는 게 좋습니다. 예, 딱 그 각도 딱 세워가지고서 이렇게 딱 돼야 된다 이러면 사람이 잘못된다 그 뜻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혈압약 방면에는 평상시에 내가 혈압 높을 때는 혈압약 가지고 공제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 원인을 꼭 해결해줘서 예, 내가 혈압이 올라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상책이다 그 뜻입니다. 예. 사람 몸에는 피가 충족한가 아예 충족한가 하는 것은 어디에서 알겠는가? 일단 우리 그 황제내경에서 말했습니다. 예. 이 사람이 뭐 피가 걸다, 뭐 아이 걸다 예,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몸에 무리가 많은가 아예 많은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예. 어제 그런가? 모든 액체는 몽땅 피가 그 액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피가 충족한가 하는 것은 일단 손발이 저립니까? 이거부터 봅니다. 예. 그리고 저리 뭐인가? 어지럼증이 납니까? 이것도 보고 눈이 깔깔합니까? 목이 마릅니까? 이거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예. 목이 마릅니까? 하게 되면 이 사람 나 목이 마릅니다 하면 피 모자랍니다. 이 사람이 그럼 혈압 보게 되면 어떤 사람 저혈압입니다. 특히 아래 혈압이 영 낮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피가 모자랍니다. 예, 그래서 병원에 가면 우리 뭐 피를 빼서 검사하는 법은 있지 물을 빼서 검사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 몸에 물이 충족한가 아예 충족한가 그 검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람 몸에 무리가 영 중요합니다. 지구 땅 덩어리에 물이 중요한 것처럼 70% 물이죠. 물이 없으면 사람 죽는데 사람 몸의 세포도 70%의 몽땅 물입니다. 그럼 이 물이가 어디에 있는가? 무슨 70% 물이 어디 있는가? 하는데 기실은 그 물을 따지게 되면 고체 물이 있고 거저 물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우리 물을 병원 그 빙자에다 얼고두게 되면 그거는 얼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 몸에도 그 얼음이 있고 얼음도 물이지 않습니까? 녹은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얼음을 점점 녹여서 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일단 목이 마르다하게 되면 그 얼음을 녹여서 목이 마른 데다 그만한 액체를 보충해줘야 됩니다. 이건 사람이 몸속에서 자기적으로 다 이렇게 조절해줍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조절이 안 된다 할 때면 이미 우선 피가 너무 모자란 겁니다. 그럼 그 얼음이 다 어디

0: 골수였습니다. 뼈 속에 골수라는 게 있죠. 그게 몽땅 그 고체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녹여서 그러면 여기면서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는가? 이것이가 피가 모자람으로서 우리가 골수 안에 있는 그 골수를 자꾸 이런 목이 마른 거 피로 자꾸 전환하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에 골다공증도 같이 온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가서 골다공증이 꼭 옵니다. 모든 서약은 다 찬성질됐습니다. 찬성질됐다는 것은 우리 혈액도 차가워진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발이 차가워집니다. 일단 이런 사람들은 발이 차갑게 되면 목은 항상 마릅니다. 열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열이가 고루고루 가야 되지 자꾸 어느 한 곳에 몰리고 그 다음에 이자 곳에는 가지 않고 이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상초, 중초, 하초, 중초에서 뚝 막힙니다. 막히게 되면 상초에는 열이 세고 하초에는 한기가 꽉 들어차고 이랬거나 어떻습니까? 무릎 관절도 아프고 그 다음에 쥐어 올라오는 게 다 그겁니다. 우리 인대, 힘줄, 거기면 몽땅 한기 깼기 때문에 자꾸 쥐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쥐어 올라오면 어디면서 세게 올라옵니까? 아, 아랫다리에서 세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쥐어 올라오는 게. 예,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 전면적으로 봐야 되지, 무슨 딱 그 뭐 검사해서 나타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로 10월 1일 우리 조국의 생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국을 노래하고 아름다운 연변의 가을 풍경을 노래한 가요들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감동적이고 흥겨운 음악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김대현 작사, 방학춘 작곡의 나의 조국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조국의 웅장한 산화와 그 품에 안겨 살아가는 우리의 자부심을 장엄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남성 가수의 힘차고 진심 어린 목소리가 조국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을 더욱 깊게 전해줬습니다. 이어서 송경철 가수가 부른 닐일이 좋고 좋네를 전해드립니다.

연변은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로 붐비는데요.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연변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태엽 작사 안홍천 작곡의 꽃물결 사람물결을 렴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관광객들 마음속에 다시 찾고 싶은 연변이길 바라며 김인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자랑 많은 우리 연변을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요즘 가을 정취가 짙은 연변은 곳곳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타성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에 자가용 관광을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김동진 작사, 라성도 작곡의 살기 좋은 우리 연변을 지춘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연변이기에 더 매력적인 거 아닐까요? 최창준 작사, 김일한 작곡의 우리 연변 저울 시구를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이 되는 해이고, 9월 30일은 우리나라의 13번째 열사 기념일입니다. 이날 오전 주밋 연길씨 인민 영웅들을 향한 꽃바구니 진정식이 연변 혁명 열사릉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기인 호가복, 주당이 부석이며 주장 대리인 최홍성, 주정엽 주석 주금성 등 지도 일꾼들은 로전사, 로동지, 열사 가족, 연길씨 사회 각계 간부 대중 대표들과 함께 인민 영웅들에게 꽃바구니를 진정해 혁명 열사들의 위대한 공적을 기리고 영렬들을 애도했습니다. 지푸른 송백에 둘러싸인 연변 혁명 열사릉원은 장엄하고 숙연했으며 열사 기념비가 우뚝 서 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인민 영웅들을 향한 꽃바구니 진정식이 시작됐습니다. 의장병들은 힘차고 절도 있는 발걸음으로 기념비 앞까지 나아가 정숙히 섰습니다. 격앙된 의용군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를 높이 불렀고 격앙된 노랫소리는 기념비 광장 상공에 오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국가 재창이 끝난 뒤 모두는 숙연히 서서 중국인민 해방사업과 공화국 건설사업을 위해 영영하게 헌신한 열사들을 위해 묵도했습니다. 묵도를 마친 후 소선대원들은 열사 기념비 아래에서 우리는 공산주의 후계자 노래를 부르고 소년 선봉대 경례를 올렸습니다. 우렁차고 생기 넘치는 노랫소리에는 혁명 선열들에 대한 숭경의 마음과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려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절한 헌화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호가복, 최홍성, 주금성 등 지도 일꾼들과 각계 대표들은 앞으로 나아가 꽃바구니 앞에 멈춰서서 댕기를 세심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어 전체 인원은 천천히 기념비를 돌며 열사 기념비를 우러러보면서 혁명 선열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생사를 도외시한 순관 정신을 추모했습니다. 의식에 참가한 간부 대중들은 오늘의 행복한 생활이 쉽게 온 것이 아니라 무수한 혁명 선열들이 피와 생명으로 바꾼 것이라고 하면서 습군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혁명 선열들의 순관 품성과 우량한 작품을 계승 발양하고 당의 사업과 연변의 도약 주어를 위해 계속 분투해 실속 있는 사업 성과로 이 홍색 옥토에 잠든 선열들의 충혼을 위로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연길시 당위석인 진공래가 꽃바구니 진정식을 사회했습니다. 주국 관련 지도 일꾼, 주당의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로전사와 로동지, 열사 가족 대표 및 당정기관 간부, 학교 사생, 공안 간부 경찰, 부대 장병과 사회 각계 대중 대표들이 의식에 참가했습니다.
2: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는 호가복의 주재하에 9월 30일 주당의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선진제조업을 발전시킬 때 관하에 내린 중요 지시와 전국 선진제조업 대회 정신, 9월 21일 중공중앙정치국회의 정신, 습근평 총서기가 아홉 번째 중국 농민 풍수절을 맞으며 내린 중요 지시 정신, 습근평 총서기가 더 높은 수준의 평안 중국을 건설할 때 관해 내린 중요 지시와 평안 중국 건설 4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 주의 관철 실시 의견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에서는 또 최근 전주 고정자산투자 안정과 고업경제 운행 안정 관련 4배치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국경절 기간에 소비 촉진 활동 배치, 문화관광 활동 배치, 안전생산 4배치 관련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선진제조업을 발전시킬 때 관해 내는 중요 지시는 선진제조업을 발전시키는 중대의 방향 경로와 중점 임무를 깊이 논술했고 우리 당의 선진제조 발전 법칙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려는 바 강한 전략성, 지도성,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습근평 총성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하고 전국 선진제조 대회의 포치 요구에 따라 실물 경제를 토대로 제조업을 주도로 하는 것을 기

견지하며 지능화, 녹색화, 융합화 발전 방향을 확고히 하고 현재 실정에 맞게 종합적으로 시책하며 정밀하게 힘을 내어 선진 제조업을 골간을하고 연면 특색을 갖춘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같이 구축해야 합니다. 전통 산업 개조 승격을 다그쳐야 합니다. 담배, 중의약, 광산물, 식품, 방직, 복장 등 기존 산업 토대에 입각하여 산업 사슬 보완, 강화, 연장,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화, 녹색화, 기술 개조를 깊이 실시하며 제조업이 산업 사슬의 고급 단계로 연장이 되고 가치 사슬의 상류로 매진하도록 추진하여 산업의 강인성과 경쟁력을 부단히 증강을 하고 연변 제조업의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전략적 지능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흩어진 자원을 하나로 묶으며 군집화 발전을 추진하는 발전 구상에 따라 신에너지, 신소재, 신의약, 신의료미용, 신장비 등 5신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4개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100만 톤 청정에너지 LPG 세분가공, 에너지 축적발전소 등 대상건설을 다그치고 의료미용 소진 건설을 힘써 추진하여 신흥산업이 군집화 발전 대세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연변 제조업의 새로운 장성극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조업과 현대봉사업의 심층 융합을 추동해야 합니다. 연면의 지역 위치, 산업, 인문 등 비교 우세 의탁을 해 제조업과 연구개발 설계, 현대 물류, 창고 수송, 상무 봉사 등 현대 봉사비 심층적으로 서로 융합되고 결합 공생하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하드웨어 제조 플러스 소프트웨어 봉사 플러스 데이터 운영 플러스 정경 응용 융합 발전 모식을 적극 육성하고 공유 제조, 요연 제조 등 새로운 경영 방식을 탐색하여 연변 제조업의 발전 공간을 넓혀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이번 평안중국건설사업에서 우리주는 연소 세 번째로 평안중국건설시범지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주 평안건설사업에 대한 당정의 긍정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각급 당위의 정부에서는 영리를 소중히 여기고 계속 분발하며 습근병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평안중국건설사업의 포치 요구에 따라 총체적 국가 안전관을 확고부동하게 관찰하며 발전과 안전을 더욱 잘 통관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연변을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정치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 정권 안전, 제도 안전, 의식 형태 안전을 수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각종 침투 파괴 활동을 엄밀히 방비 타격을 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당정군 경민 5위일체 합력 변경 7위 기재를 완성하고 국가 정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대 민감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사회 전반의 안정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사회 안정수호 책임제 규정을 참답게 실시하고 안정 관련 중대 사건 복귀 기재를 건전히 하며 사회 안전 위험 감시 예비 경보 체계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모순 분쟁 조사 해소를 상시적으로 잘해 중대한 집단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사회 치안 종합 7위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 치안 전반 예방 통제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을 심화하며 총기 폭발물 관련 부범죄와 전신 인터넷 사기 등 위법 범죄 활동을 법에 따라 엄하게 타격하고 중대한 악성 형사 사건과 개인 극단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엄밀히 방지해야 합니다. 화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 현시와 각 부문에서는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단단히 들어주고 난관 공약 태세를 유지하며 실속 있게 일을 하는 작품을 발행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 공업 운행, 문화 관광 소비 등 중점 임무를 서둘러 착실히 추진하고 사사분계 힘써 분투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새롭고 더 우수하며 더 좋게 발전하도록 주동을 하여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 임무를 견결히 완수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조금도 늦추지 말고 다잡아야 합니다. 현재 대상건설의 유효 시공 시기를 다잡아 훈춘 석일 청정에너지, 도나 민덕생물이기, 연결 롱마트 디지털 지능산업단지, 왕청 중저에너지 축적발전소, 안도 신보음료, 도문 중탄명신 탄소섬유동 대상건설을 다같이 추진해야 합니다. 도나 합방전력고봉 부하조절 에너지축적발전소, 도문 지능에너지축적발전소, 왕청 조온유통체계 집산배급중심 등 대상에 조속히 착공하도록 주동을 하고 훈춘방천 고속도로

0: 왕청 목단강 고속도로 도나 334 국도 개조 등 대상의 시공 진척을 다그쳐 더욱 많은 실물 사업량을 형성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해 공업 운행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중점 기업에 대한 배치 분석을 일정 강화하고 기업들이 국경절 연휴 기간에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생산을 멈추지 않도록 격려 지원해야 합니다. 화강, 야급, 민덕생물 등 재피해 기업들이 생산 판매 연결, 용자 연결, 인력 연결을 전개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잠재력 있는 기업이 규모 이상 기업으로 승격되고 통계에 편입되도록 추진해 공업의 기본 면을 전력 안정시켜야 합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을 하여 농업 장성을 촉진해야 합니다. 가을 알곡 통계 편입 사업을 착실히 잘하고 온갖 방법을 다해 목축업 장세를 안정시키며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년간 농업 증산 효율 제고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온갖 방법을 강구하여 건축업과 부동산업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국가에서 주민들의 주택 구매 대출 이자 보조 정책을 실시하는 요리한 기회를 충분히 이용을 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세 감면, 개발 기업 가격 혜택 등 우대 조치를 잇따라 내놓아 건축업 생산의 순위를 앞당기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고 회복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연휴 기간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관광객 유동 고봉 상황을 정밀하게 판단하고 상업무역 기업들이 가격 혜택과 공동구매 세트를 내놓도록 인도하며 산뜻한 연변, 가을의 운치, 해란의 운치, 내로 한마음 등 명절 경축 행사를 알선대로 잘 조직해야 합니다. 교체 시전, 신전자상거래 생방송 축제 등 판매 촉진 활동을 조직 전개하여 황금 연휴에 소비 잠재력을 일정 방출해야 합니다. 국정절 연휴 기간에 안전과 안정을 실속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중점 업종, 중점 분야, 중점 부에 초점을 맞춰 도로 교통, 공업 광산 기업, 가스 소방 등 중점 분야의 안전 우환을 깊이 조사 정돈하고 중특대 안전 생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견결히 비면해야 합니다.
1: 주당이 부속이며 주장 대리인 최홍성의 주재하에 9월 29일 16기 주인민정부 제8차 전체 확대 회의 및 렴정 사업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최홍성은 4.4분기에 관건적 단계를 단단히 들어지고 기세를 드높여 힘차게 난관을 돌파해 연간 발전 목표를 기한 내에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상이 관건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치고 통계 납입을 다잡으며 중대 대상 난관을 공략하고 대상 기획을 잘해 유효 투자를 힘써 확대해야 합니다. 감소량 통제와 잠재력 발굴을 중시하고 중점 공업 분야의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며 새로 규모 이상 기업에 편입된 기업의 기여도를 높이고 재해 피해 기업의 운영 능력을 힘써 회복해 공업 경제의 안정 장성을 확보함으로써 전성 공업 발전에 더욱 많은 증가량을 기여해야 합니다. 시장 수요를 방향으로 특색 소비를 진작시키며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융합을 심화하고 소비 촉진 활동을 잇따라 전개하며 한도액 이상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여러 가지 조치로 봉사 공급 능력을 높임으로써 연변의 소비 열기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농업 농촌 우선 발전을 견지하고 식량 안전을 견결히 확보해야 합니다. 농업 산업화를 다그쳐 추진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하며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해 향촌 지능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세 자원을 통괄하고 국내와 국제 두 개 시장 두 가지 자원을 충분히 연결하며 상호 연결과 상호 소통을 다그쳐야 합니다. 개방 플랫폼을 강화하고 대외무역 규모를 확대하며 대외교류를 강화해 통로경제가 통상국경제, 산업경제로 전변되도록 추동함으로써 개방 발전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대외개방의 실효를 증강해야 합니다. 생태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개산 리념을 충실히 실천하면서 오염 예방 퇴치를 잘하고 생태 환경질을 높이며 생태 제품의 가치를 발굴하고 탄소 감소, 오염 감소, 녹지 확대, 성장을 협동 추진해 연변 발전의 바탕색을 더욱 빛내야 합니다. 민생을 힘써 보장해야 합니다. 대중이 가장 관심하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리익 문제로부터 착수해 기본 민생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도시 농촌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다그쳐 보완하며

0: 사회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대중의 행복지수를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전면 관철해야 합니다. 사회안정을 수호하고 재정금융분야 위험을 경계해소하며 안전생산과 재해방지 감소를 잘해 사회의 안정단결을 전력수호하고 량호한 발전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회의는 확실하게 틀어지고 실속있게 일하는 것을 직책이행 전반 과정과 사업 발전 각 방면에 관통시키고 고효율적으로 재반 사업을 잘하며 사업 교류를 엄숙히 하고 정무 봉사를 최적화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렴결하게 사업해 실천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합격된 답안지를 내놓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소집됐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 리시가, 부주장 문금철, 정권, 두경국, 오해생,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일부 기업 사업단위 주요 책임자들이 주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하고 각 현시 분회의장을 설치했습니다.
1: 중공연변주 직속기관 사업위원회에서 주최한 연변의 얼굴이 되어 고향 이야기 전달 주직속기관 청년간부 종업원 주한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제 선전 강연 전시공연이 9월 29일 연변 노동자 문화공에서 열렸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예선 및 정밀 연습, 집중 연습, 집중 전시 공연 등 3개 단계로 나뉘어 진행이 됐으며 조직속 각 기관과 사업단의 청년 간부들이 적극 참가했습니다. 최종 14개 우수 종목이 집중 전시 공연 단계에 진출했습니다. 전시 공연 현장에서 주당이 선전부, 주당이 통전부, 주총공회, 연변 일보사, 주사법국 등 조직속 기관과 사업단의 청년 간부들은 본직에 입각하고 고향의 뿌리를 내려 조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라는 주사를 긴밀히 둘러싸고 역사 기억, 문화 전승, 발전 성과, 선진 본보기, 가국 정회 등 5대 주제를 중심으로 연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의 생동한 실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들은 무형문화유산 전시, 민속공연, 실물기록 상황극, 실황송, 소통식 강연 등 다양한 형식을 교묘히 융합해 청춘의 시각으로 연변의 민족 단결, 역사 전성, 시대 발전 이야기를 정감 있게 들려주면서 주직속 기관 청년 간부와 조무들의 앙양된 정신 상태와 단결 분투하고 담당 실천하는 양원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지련한 각출 거쳐 활동에서는 최종 1등상, 2등상, 3등상과 우수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주당의 통전부 종합보장중심 부주임 리우항입니다.
2: 주한민족
1: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은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통전 간부들에게 있어서 민족 단계를 수호하고 민족 사업을 잘하는 것은 응당한 책임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잘 대답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일상적인 방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감동적인 인물과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연변에서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해온 가장 생동한 주석입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민혜였습니다.
3: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

0: 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인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위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시고 각종 건강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많은 중년 분들이 뇌중풍에 대한 이런 착오적인 인식 때문에 좋은 이런 치료 시기를 지연시켜가지고 병을 엄중 정도로 끌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중풍에 대한 착오적인 인식을 개변하여야만 중풍이거나 중풍 후증이 복귀 과정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착오적인 인식 가운데 하나는 혈압이 정상이거나 조금 낮다면 중풍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중풍은 출혈성 중풍하고 결혈성 중풍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혈성 뇌중풍 병의 원인은 우리 그 뭐지 그러니까 뇌동맥이 막혀가지고 국부의 뇌조직의 결혈 결량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피가 모자라거나 산소 부족이 나타나면서 공능이란 것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우리 혈압이 정상이거나 조금 낮은 이런 뇌동맥 경우의 환자분들은 뇌동맥 관광이 고도로 되는 협착으로 인해서 변해가거나 혹은 경동맥 덩어리가 형성되었거나 혈지라든가 혈섬도 혈당이 높아가는 등 이런 인소가 존재할 때 모두가 결혈성 뇌중풍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때문에 우리 나이가 들어가지고 혈압이 정상이거나 혈압이 조금 낮으면 중풍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착오적인 인식을 버리고 혈지라든가 혈섬도 혈당을 조절하고 동맥경화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중풍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중약제들을 선택해 보시라고 권장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뇌혈전이라 보게 되면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풍요하는 게 혈압이 높을 때 풍요한다. 이건 다음증에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팔다리를 못 쓰거나 어느 장애가 왔을 때 아 자기가 풍이 왔다는 걸 알 때가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우리 좀 많은 분들이 또 때때는 지금 우리 경악에 온 분들 발달을 못 쓰거나 어느 장애가 아주 중하게 오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경상적으로 어떤 좀 발다리가 뭐 골가병으로 고생하는 것처럼 저리거나 아프다 할 때가 되면 우리 아주 경하게 우리 풍이 지나갔다는 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뇌경색 같은 거는 또 우리 머리로 올라가는 동맥이라는 것이 아주 많은데 아주 약합니다. 그 동맥이 여러 곳이 막히게 되면 다발성 뇌경색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검사를 하지 않아 그렇지 60이 지나서 이 검사를 하게 되면 기본상에서 다발성 뇌경색이라든가 장시성 다발성 뇌경색 이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0: 네. 네,
1: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꼭 내가 혈압이 높은 분들 풍요한 것이 아니라 혈압이 낮을 때 그리고 혈류 속도가 늦을 때 또 우리 풍이라는 것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후증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내가 발이 저리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하게 되면 꼭 골과에다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주 경악에 왔을 때 팔다리가 저리거나 걸음걸이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우리 그 지금 골과약을 써서 안 되는데 많이는 이런 중풍 후유증을 그 해결해주는 이런 약을 선택해야만이 후유증이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서약하고 우리 중약이 다르다는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중약은 원인을 해결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병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해결해주는 이런 중약을 선택한다면 빨리 잘 나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심혈관 쪽으로 복원하신 분들이 아주 많은데 우리 풍이 온다면 뭐 후유증으로 인해서 치매가 올 거나 이래서 두려워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절이 바뀔 때가 되면 봄이거나 가을 때가 되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점적 주사를 맞으면서 혈관 확장제를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막 내가 중약으로 된 이런 중약으로 내가 이런 분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혈질

0: 혈압이라든가 혈삼도 동맥경화 그리고 우리 혈독이라든가 혹은 또 우리 그 나쁜 노폐물들이 유집됐을 때 우리 풍이란 것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 중약으로서 이런 원인을 수색해주는 이런 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되는 사고적인 인식이라는 것은 일과성적으로 지체가 우리 신체가 아주 무력하거나 불씨를 어떤 분들은 풍요 오기 전이랑 좀 맥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력하거나 뻣뻣하거나 마비가 나타날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 적지 않은 뇌중풍 환자분들이 우리 발생하기 전에 단시간 내 한측이 지체 그러니까 우리 한쪽으로 팔다리가 아주 무력하고 특별히 맥이 없습니다. 이 맥이 없을 때가 되면 우리 풍이 오기 전에 선조 증상이란 것을 알고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병이라는 것이 이렇지 않습니까? 제때 발견하고 경할 때 우리 병원에 가서 약을 인차 쓰게 되면 우리 음증정도를 끌어가지 않는데 자기가 모르고 그냥 지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음증정도로 끌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우리 팔다리가 좀 무력하거나 맥이 없을 때 특별히 맥이 없고 뻣뻣하고 마비 증상이 출현할 때 이것이 우리 그 중풍이 오기 전에 소중풍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중풍이 오기 전에 선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또는 어떤 분들은 돌연히 말하는 것이 아주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맥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맥이 없는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힘들고 발음이 또 똑똑하지 않는 등 이런 언어장애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상술한 증상은 흔히는 몇 분 내에 소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부위, 우리 CT랑 이런 검사가 정상이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이 중시를 불러일으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실 우리 이런 증상은 미세한 뇌혈전으로 긴대는 순간적인 뇌국부의 결혈, 우리 머리에 대한 피가 모자라거나 이런 피가 모자란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약상에서는 제가 이제도 위에서 말했지만은 소중풍, 소중풍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풍이 오기 전에 선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중심을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 완전히 풍이 좀 중하게 와가지고 엄중하게 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후유증을 많이 남겨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가 되면 꼭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0: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0: 녹색은 연변의 아름다운 바탕색이고
1: 생태는 연변의 보기한 자원입니다.
0: 봄에는 봄나들이로,
1: 여름에는 피서로,
0: 가을에는 단풍 구경으로,
1: 겨울에는 빙설로,
0: 사시절 매력적인 연변이

0: 있습니다.
1: 연결 녹화 미화 행동으로 주민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한층 제고합시다.
0: 네,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 마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중풍으로 고생하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 약 반수에 달하는 이런 소중풍 환자분들은 5년 내에 일반적으로 그 편탄이 오거나 그 우리 절반을 못 쓴 분들 발달을 못 쓰게 되는 이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2: 때문에 반드시 고도로 되는 이런 충신을 일으켜가지고 제때 치료를 다그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 냄새가 많은 분들 이런 소중풍이 지나간 걸 모르고 지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 팔다리가 시클고 저리고 뻣뻣해 된다게 되면 일반적으로 골가 쪽으로 그 원인을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치료를 지연시킬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많은 병은 우리 진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0: 그렇겠죠.
2: 그러니까 우리 소중풍이 나게 되면 2년에서 5년 사이 엄중 정도로 끌어가가지고 발달을 못 쓰게 되기 전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중약으로 된 이런 약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서 중약을 그냥 쓰라는 것 같지만 우리 서약도 좋은데 만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중약이라는 것은 그 원인을 추적해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런 원인을 해결해 주는 이런 약들을 선택해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그 뇌중풍 치료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세 번째 우리 자고적인 인식은 약을 적게 많게 먹어도 일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혈전이 예방성 약물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매일 저녁 한 알이 우리 그 하늘을 마게 되면 장롱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이런 분들이 많고 그런데 약량이 많지 그 맞지 않게 예방의 목적에 도달하지 않고 남용한다는 문제입니다.
0: 네.
2: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이런 그 일반적으로 중량을 선택해가지고 복용하시는 분들에게 되면 일반적으로 아스피린이라든가 이런 약에서 해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약을 선택한 분들에게 되면 서약, 이런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서약이라는 것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0: 그렇죠.
2: 그러니까 우리 상대적으로 우리 부작용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 국가 비전번호가 있거나 이런 OTC 약품, 이런 중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서약에서 해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서약들이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많습니다. 우리 아스피린 제가 우리 예를 들어 말하게 되면 오랫동안 복용한다면 장도에 대해서 상해를 갖다 줄 수가 있고 안주 출혈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또 우리 량이 많거나 오랫동안 복용한다면 관절에도 상해를 갖다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약을 쓸 때 남들이 좋대서 그냥 따라서 쓴 것이 아니라 이제도 말했지만 우리 아스피린이라는 것이 장도 그리고 눈이 예, 그리고 관절에도 이런 상해를 갖다 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혈관 쪽으로 중풍이 올까봐, 중풍 후에 치매가 올까봐 예방하거나 복원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되면 중풍을 초래하는 혈지, 혈섬도 동맥경화, 혈압을 조절하려 하신다게 되면 우리 중약으로 된 이런 약을 선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2: 예, 그러니까 우리 뇌중풍 치료에서 네 번째로 되는 자고적인 인식은 약을 복용만 하고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풍습성 심장병으로 우리 그 초래되는 우리 편탄이거나 팔다리를 못 쓰는 이런 증상은 많이는 심방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불이 환자분들은 종신토로 응혈에 저항하는 이런 약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0: 네.
2: 동시에 반드시 우리 약물 검측을 진행하고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 그 채색, 초음파 검사에서 심방 내에서 혈전이 발견된 환자분들이 하게 되면 응혈에 저항하는 이런 약을 사용할 때 병증이 근거해서 부단히 응혈 매운 시간을 검측해가지고 제대로 림상 이런 약 사용, 이런 재량을 조절해 주는 것이

0: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렇지 않는다게 되면 우리 양량이 많아지게 된다면 출혈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약 사용량이 부족한다게 되면 혈전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많은 풍습성 이런 심장병 환자분들에게 되면 수술 후에 문제가 나타난 것은 우리 이런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상수하는 이런 병이라게 되면 약복용에 중심을 돌려야 할 뿐만 아니라 제때로 되는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특히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이 불치로 사망할 때랑 있는 것도 우리 항상 자기 신체가 아주 건강하시다고 하는 분들 신체 검사랑 잘 하지 않는데 우리 나이가 든다면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런 신체 검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그렇죠.
0: 예, 그리고 우리 뇌성풍 치료에서 다섯 번째로 되는 착오적인 인식은 몇 번씩 우리 약을 적게 복용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분들은 우리 기억력이 차는 원인에서 약 복용을 잃어먹거나 우리 중복해서 복용할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중년은 분들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은 중년은 환자분들은 자기가 경상적으로 복용하는 이런 강황약이거나 그러니까 우리 혈압약이거나 혈당약이거나 우리 강심제 이래 심장약을 분별 있게 나눠서 포장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약통에다 복용 날짜하고 아침, 정식, 저녁약이 구체 시간하고 약량을 적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오전 나이가 들게 되면 머리에 피곤한 것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기억력이 많이 하강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일반적으로 뭐 내가 건방 한 말도 생각나지 않고 또 아는 분들을 만나서도 이름이 생각나지 않거나 이 모두가 경력이 하강되는데 약을 복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할 때 약의 이름이거나 내가 어떤 약을 먹거나 어느 시간에 먹어야 된다는 걸 내가 일반적으로 적어놓지 않다게 되면 어떨 때는 많이 먹거나 어떨 때는 먹지 않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는 우리 서약을 많이 복용한 분들은 이런 그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종약을 선택한다면 뭐 지금 우리 그 뭐 한 가지 약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한다는 이런 약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좋기는 이런 약을 뭐 하루에 한 번 복용하거나 두 번 복용한다거나 이런 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생의 긴 도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성.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
1: 생태와 문명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
0: 연계 녹화 미와 행동에 적극 참여해 우리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연계를 건설합시다.
1: 연계 녹화 미와 행동을 적극 추진해 깨끗하고 문명한 관광 도시, 조화롭고 발전된 행복 도시를 건설합시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4: 이제 여유시간 약 6분가량 남아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김 선생님을 모시고
5: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어떤 사람들은 여인 사람들한테 우리 그 일반적으로 뇌졸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힘을 들여가지고 살까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4: 네.
5: 그러니까 우리 과학연구 사업 일꾼들이 이 방면에 대한 이런 시험을 하였다는데 우리 3,975명이 고혈압병을 갖고 있는 이런 그 60세 이상 노인 분들을 우리 그 조사한 결과가 표명한 데 한다고 되면 여인 사람들한테도 뇌졸중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비만한 좀 뚱뚱한 이런 사람들이 비해서 조금 적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여인 사람들이거나 뚱뚱한 분들이거나 모두가 종합적인 이런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여인분들도 혈압이 높고 혈증이 높거나 동맥경화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술한 증상이 있다게 되면 역시 중약을 선택해가지고 특히 우리 그 혈압이랑 높은 분들은 우리 그 체질을 개변해주는 이런 중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뇌성풍 치료에서 7번째로 되는 사고적인 인식은 중년은 분들이 우리 비로소 쉽게 뇌졸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약 90%에 달하는 뇌졸중 모두가 40세 이상의 중년한 분들한테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필경은 아직 10%에 달하는 뇌졸중 환자분들은 중년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하나는 그 우리 사회에 이런 교제 활동이 많고 생활 압력이 크고 밤 생활이 많고 술이라든가 고기 등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는 이런 많은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4: 네.
5: 우리 지금 우리 그 지금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많은 병들이 젊음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우리 지금 약을 먹거나 병을 치라는 것이 꼭 나이가 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젊은 분들한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 그렇죠.
5: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특히 남성분들이 그 뭐 전립선 문제랑 나타난 분들 우리 지금 결혼식 할 때 술이랑 마시거나 이래서 전립선에 염증이 나오는 분들 꼭 이게 나이가 들어서 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꼭 중시를 돌려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4: 네. 그러니까
5: 우리 일반적으로 젊은 분들은 건 항상 자기 이런 나이를 믿고 젊음을 믿고 왕왕 자기 신체 보양 복원을 홀시한 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나이에 생명이 종점에 먼저 가는 이런 레저들이 아주 많고도 많습니다.
4: 네, 그렇죠.
5: 예, 특히 우리 사업이 고봉이 오르고 각 분야에서 새별로 불렸던 이런 분들, 우리 경리라든가 동사장 이런 직을 담임하고 있었던 분들이 40세 이전에 생명이 종점에 간 이런 레저들이 많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건강상식이 이런 문명이거나 중시를 돌릴 겨를이 없었던 이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분들이 우리 복용해가지고 혈

0: 자든가 혈소염도가 높거나 하게 되면 일찍이 동맥경화가 나타났다게 되면 특히 우리 심장병이거나 고혈압병이 있는 분들한테 우리 적용되는 이런 약으로 우리 그 건강을 찾아가지고 잘못해서 뇌졸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때를 두고 일찍이 신체의 보양 복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장수시대 생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중화민공화국 창건 77돌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당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77돌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국경들을 맞아 거리마다 펄럭이는 오성 붉은 기가 명절의 분위기를 더욱 짙게 하는데요. 새 중국이 성립돼서 우리나라가 이룩한 눈부신 발전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강국의 미래, 우리 모두 손을 잡고 힘찬 응원을 펼칩시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고요한 일상을 떠나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오늘은 책 읽기 좋은 날. 매주 한 권 읽어볼 만한 책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늘어나는 만성질병과 오염으로 인한 위해에서 우리가 자신의 몸을 지키고 자연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 안드레아스 미할제니 쓴 자연으로 치료하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유럽 최대의 대학병원인 샤리테 베를린 대학병원 자연요법과 교수이자 수성내과 의사인 안드레아스 미할제는 이 책을 통해 자연의학을 보다 실용성 있게 이용하는 법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의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요법이 익숙한 의사 집안에서 태어난 미할젠 박사는 현대 정통의학을 공부하면서 오히려 점점 전통적인 자연치료법이 과학적으로 훨씬 안전하며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현시대에 유력한 해답이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세계는 수년간의 과학 연구와 림상 실험, 그리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몸의 작동 원리와 자기 치유 능력, 그리고 그 원리를 돕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질병 치유의 과정을 알기 쉽게 밝힙니다. 작자는 현대의 정통 의학이 간단히 약물 처방을 내리고 수술을 하는 것만 권하고 있다면서 자기 치유력을 방해하는 약물이나 수술을 선뜻 선택하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자기 치유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며 실천해 볼 것을 독자들에게 권합니다.

책에서는 대표적인 8가지 만성질환인 고혈압, 관정증, 동맥경화, 우울증 후군, 요통과 목통증, 당뇨, 류머티즘, 위장질환을 소개하고 자연요법으로 치료하는 10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책은 만성질환 질병을 지닌 환자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 그리고 의사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체의 작용 방식과 자연료법의 기본이 되는 주요 원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작자는 첫 번째로 자극과 반응의 인체 재생 능력을 설명합니다. 외부의 자극이 인체의 자기 조절 능력을 자극하면 몸이 스스로 재생과 정상화를 위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한 치료에는 몸에 가벼운 부담을 가하는 침술, 운동, 단식 등이 있는데 이런 료법은 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몸을 정체에서 꺼내고 력동성을 자극시켜 인체의 복구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답니다.

저자는 수년간의 과학연구와 임상실험 그리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몸의 작동원리와 자기치유능력 그리고 그 원리를 돕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질병치유의 과정을 알기 쉽게 밝힙니다. 우리가 자신의 몸을 지키고 자연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 계속하여 안드레아스 미할제니슨 자연으로 치료하기를 알아봅시다. 두 번째는 량의 법칙인데요. 세상에 어떠한 물질이라도 약이 되는 동시에 독이 들어있으며 그 량이 그 성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병증 완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약이지만 량이 일정함을 벗어나면 즉시로 독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독성 물질이라도 소량으로 사용하면 유기체에 치료 효과를 가져다 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은 동양의 음양 원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환자의 리해입니다. 환자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 일을 인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료 과정에서 의사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며 자연치료법에서 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작자는 이 책 전체에 걸쳐 간헐적 단식, 영양치료, 운동치료, 명상과 요가, 독일의 크나이프 물치료, 부항 등 여러 치료를 소개합니다. 동시에 그러한 치료법들이 지금껏 왜 오해를 받아오고 왜 널리 퍼지지 못했으며 어떤 원리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소개합니다.

책은 정통으로 간주되는 현대의학의 모순을 짚고 이제는 자연료법과의 조화를 통해 인간의 삶에 대한 리해와 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통합의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진정한 의학은 질병의 원인을 찾고 예방하는 것이지 이미 나타난 병의 결과를 봉합하고 치료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중심에 두는 자연료법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소개한 책. 이상 오늘의 추천도서 안드레아스 미할제니슨 자연으로 치료하기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수면 질량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인들은 빠른 절주와 높은 암력하에서 충족한 수면 시간을 보장받지 못할 뿐더러 수면 질이 낮은 현상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습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낮잠을 일정 시간 이상 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제 시간에 잠에 들지 못하면 우리는 다음 날 낮잠을 몰아서 길게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을 못 잔 만큼 다음 날 보충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밤에 푹 자는 것보다 효과가 못할 뿐만 아니라 되려 밤에 잠에 또 들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로감이 들지 않을 때는 낮잠을 피하고 정말 피곤할 경우 낮잠의 시간은 30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두의 제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콩에 함유된 성분인 이소플라본은 연구 결과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 도후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소플라본 섭취량이 가장 많은 그룹의 수면의 질이 다른 그룹보다 78%나 더 좋았다고 합니다. 숙면을 위해 자기 전 따뜻한 우유를 마시거나 이외에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풍부한 체리나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때도 우리 몸은 대사 과정을 통해 수분을 소비합니다. 이때 수분이 부족해 갈증이 생기면 깊은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잠이 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기 전에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먹으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자기 직전에는 한 잔 정도만 마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끈거린다면 목뼈의 곡선을 유지하는 경추베개가 적합하고 평소 옆으로 오래 누워 자는 습관이 있다면 허리에 압력을 덜어주는 안고 자는 베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좋은 수면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높은 수면의 질을 위해 오늘 시간에 소개해드린 꿀팁을 꼭 실천해보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꿀팁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인간의 몸을 중심에 두는 자연료법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법을 소개한 책. 오늘의 추천 도서 안드레아스 미할제니 쓴 자연으로 치료하기. 그리고 꿀팁 시간에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달콤한 국경절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나한테 충분한

0: 휴식 시간을 주어도 좋고 바쁜 일상에 잊고 살았던 사람들과 모임의 자리를 가져도 좋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던 여유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윤려나, 진행의 남경은이었습니다.
1: MBN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 채널, 한어 뉴스 종합 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과 문의생활 방송, 교통문의 방송, 관광 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 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빙독해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 사이 못했던 담배를 또 한 대 붙여물고 방 안을 그늘었다. 모두 저 계십니까? 문 밖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역검령이었다. 그는 헐레벌떡 사다리를 올라왔다. 일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모태똥은 역검령을 자리에 앉히고 물었다. 일이 잘못되다니. 역검령은 호주문에서 전보를 꺼내 모태똥에게 건넸다. 장국도가 진창한테 보내는 비밀 전보문이었다. 모태똥이 펼쳐보니까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언제 받은 겁니까? 금방 받았습니다. 역검령이 말했다. 우리가 한창 회의를 하고 있는데 김일 과장과 부과장이 이 전보를 갖고 왔더군요.

진창호가 마침 연설을 하고 있어서 제가 내용을 보고 나서 몰래 넣어가지고 뒷간에 가는 척하면서 여기로 왔습니다. 모태똥은 팽덕에게 고개를 돌리었다. 당신 짐작이 맞았어요. 장국도는 1, 3군단을 포함해서 우로군 모두가 남아해야 한다는 것.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당내 투쟁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태똥은 팽덕에게 전보문을 건네고는 옆방으로 가더니 장문천과 박고를 불러왔다. 사람들은 전보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었다. 장국도 그자가 끝내 필요한 술수를 쓰려고 하는군. 안경을 우러 축혀 올리는 장문천의 코끝에 쌀알 같은 땀방울이 맺히었다. 이 위험한 상황에서 한시법이 벗어나야 합니다. 박고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당신은 돌아가지 말아야겠어요.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엽검령을 바라보았다. 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도 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직속부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동지들을 버릴 수는 없지요. 모태똥이 단호하게 손을 저으며 말했다. 그래요. 동지는 어서 돌아가시오. 역검령은 전보문을 주문해 놓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될수록 빨리 여기를 떠나십시오. 3군단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었다. 이곳에 더 머무를 수 없게 되었으니 가야죠. 우리는 내일 동토기 전에 떠납시다. 하지만 나는 진창호와 서양잔한테 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그들을 더 설득해 보겠습니다. 엽검령이 선비 갖기만 하던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현명하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은 그렇게 뜻밖의 일도 아니었다. 그는 일찍이 손중산을 따라 혁명을 할 때도 진혁명이 등을 돌리게 되자 손중산과 함께 보벽함에 올라 반란군과 싸웠다. 그때 그는 진혁명 아래에 있던 영장이었는데 자기 처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손중산과 함께 혁명 리렴을 지키려고 하였었다. 대혁명 시기 장계성은 엽검령이 마음에 들어 이사사장으로 임명했다. 졸세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장계석이 노동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는 장계석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뒤에 결연히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 또 남창봉기 절에는 왕정위 무리가 엽정과 하령을 죽이려고 수를 썼는데 엽검령이 미리 알고 두 사람 목숨을 구하기도 하였다. 엽검령이 오늘도 큰일을 해냈군. 이렇게 달려와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곧 죄수가 됐을 테지. 다시 화덕 곁에 앉으며 장문천의 가슴을 쓸어내리었다.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옛말에 제갈량은 평생 신중하게 살았고 려단은 큰일에서 어리석지 않았다고 했는데 엽검령이 바로 그 여단이로군요. 밤이 되자 모태똥은 총주입으로 갔다. 서양전은 한창 람프를 들고 지도를 보고 있었다. 그는 모태똥이 오는 것을 보고 람프를 놓고 반겨맞았다. 모두석 동지 아직도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모태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멈추어 서서 진지하게 그를 바라보고는 입을 열었다. 향전동지 지금 형편을 보면은 북진과 남하로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데 동지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는 서양전한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서양전은 한참 망설이다가 난처한 얼굴로 떠듬거리었다. 지금 두 방명군이 어렵게 만났는데 다시 헤어지면 안 되지요. 사방명군이 둘로 갈라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태똥은 실망을 했는지 말이 없었다. 그는 속으로 한숨을 쉬고는 인사를 건넸다. 그럼 일찍이 쉬십시오. 참, 진창호 동지는 어디 갔지요?

0: 산책하러 갔을 겁니다. 모태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몸을 돌려 문을 나섰다. 진창호는 소나무 몇 그루가 있는 곳을 거닐고 있었다.
1: 창호 동지, 오늘 아침 국도 동지가 보내온 전부를 보았는데 남아하려는 생각이 굳어서 쉽게 돌아설 것 같지 않더군. 당신 생각이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0: 진창호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말했다. 저는 북진 방침에 동의했지만은 장주석이 그렇게 말했으니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었다.
1: 내가 거듭 말했지만은 남아를 하게 되면 지형이나 경제 조건, 민족 문제 같은 여러 조건이 아주 불리합니다. 실패를 할 겁니다. 동지는 이 점을 잘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0: 모태똥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창호가 말허리를 잘랐다. 주석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은 장주석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북진이 꼭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듯이 남아도 꼭 실패한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두 방면군이 합쳤는데 어떻게 또 둘로 나뉜단 말입니까? 이쯤 되면은 굳이 더 입씨름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 모태똥은 말투를 싹 바꾸어 말했다.
1: 남아를 하려면 회의를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을레와 가상은 병으로 3군단에 있으니 내가 박고 문천이랑 3군단 사령부에 가서 을레 가상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0: 진창호는 모태똥이 순수하게 나오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1: 예, 그러는 게 좋겠죠.
0: 모태똥은 천천히 삼비탈로 올라갔다. 그가 돌아가자 장문천과 박고가 달려와서 물었다.
2: 어때요? 희망이 있습니까?
0: 모태똥이 고개를 저었다.
1: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장문천이 물었다.
1: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야지요.
0: 모태똥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려운 일을 수도 없이 겪어봤지만은 지금처럼 어렵고 곤혹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2: 장국도가 이런 놈일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0: 박고가 화가 나서 말했다. 호위병들이 서둘러 준비를 끝내자 세 사람은 문 앞에서 조용히 말에 올랐다. 모태똥은 생각을 많이 한 탓에 몹시 지쳐 있었다. 그는 호위병이 부축해 주어서야 겨우 말에 올랐다. 세 사람은 호위병들과 함께 산비탈을 내려가 어두컴컴한 골짜기를 걸었다. 말을 탄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조잘조잘 흐르는 냇물 소리와 터벅터벅하는 말바꾹 소리만이 좁은 골짜기를 울리었다. 혁명이 궁지에 몰렸지만은 절망 속에서도 살 길은 있었다. 첩첩한 산과 겹겹한 물이 앞을 가로막아도 멀지 않아 부두나무 숲, 아름다운 꽃밭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역금령이 모태똥을 만나고 취휴부로 돌아왔을 때에도 사람들은 회의를 계속하고 있었다. 역금령은 아무 일도 없은 듯 자리에 앉아있다가 회의가 끝나자 전보를 진창호한테 건네주었다. 그리고는 곧장 숙소로 돌아왔다. 엄청난 일을 앞두고 머릿속이 꽤 복잡해놨다. 혼자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웠다. 하지만 일방면군 간부들을 모두 데리고 가자면 그리 만만치가 않았다. 문득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다.
1: 그래, 진창호는 온통 남아하는 일에만 골몰했을 테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겠군.
0: 엽금령은 진창호를 찾아가서 태연하게 말했다.
1: 진창호 동지, 이제 우리

이는 남아를 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동지도 잘 알고 있군요. 진창호가 말했다. 남아하려면 초지를 지내야 하는데 양식이 없으면 안 될 텐데요. 나도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직속 부대를 데리고 양식을 구하러 나갈까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진창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될수록 많이 구해오세요. 지난번에 조지를 지날 때 양식이 모자라서 큰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허락을 받았으니 드러내놓고 갈 수밖에 없었다. 옆금령은 서둘러 회의를 열었다. 림백고, 양상군, 리극농, 소향령 등 동지들이 모두 들어왔다. 역검령은 숨가쁜 상황을 알리었다. 우리는 새벽 2시에 모여 3군 다루러 갑니다. 겉으로는 양식을 마련하러 가는 걸로 보여야 합니다. 비밀은 반드시 지키세요. 알겠습니까? 역검령은 모두들 늦지 않게 마을 어구에 있는 물방앗간으로 모이라고 단단히 일렀다. 그는 회의가 끝나자 양상군도로 남으라 하고는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까지 물샐 틈 없이 살피었다. 오랫동안 참모의를 해온 터라 로련하고 치밀하였다. 사람들을 모두 보낸 뒤에 역검령은 작전과를 찾아갔다. 마침 낮에 전범물을 가져온 김일과장 려괴이만 남아있었다. 려괴이 동지, 그 전범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얘기해서는 안 돼요. 려괴이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동지한테 섬사성과 감수성 지도가 있지. 역검령이 물었다. 이번 포부서 전투에서 10만물의 일자리 감수성 지도만 노획했지 섬사성 지도는 없습니다. 그 감수성 지도를 나한테 줘. 려괴이는 상자 안에서 감수성 지도를 꺼내주었다. 역검령은 지도를 품에 넣고 돌아와 몰래 침대 밑에 있는 작은 등나무 상자에 넣었다. 이런저런 준비가 착착 끝났다. 하지만 갑자기 3군단의 선전부장 류지견이 선전대를 거느리고 보부소에 있는 30군 주둔지로 공연을 나간 일이 떠올랐다. 역검령은 류지견에게 서둘러 돌아오라고 전보를 취했다. 엽검령은 진창호, 서향전과 함께 경당에 묵었다. 진창호와 서향전은 벌써 잠든 것 같았다. 엽검령도 새벽에 움직이려면 조금이라도 눈을 붙여야 할 듯하였다. 하지만 도통 잠이 오지 않았다. 이제 서른을 갓 넘겼지만은 그도 꽤나 풍파를 겪은 사람이었다. 꼼꼼하게 준비를 한다고 하였지만은 혹시 어디 빈틈이 있어서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조마조마해놨다. 광주 봉기를 일으킬 때도 그랬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고 여겼었는데 수류탄을 나르던 트럭이 들통나는 바람에 봉기를 하루 앞당겨야 했다. 엽감령은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두근거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자꾸만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다. 겨우 새벽 1시까지 기다리고는 몸을 일으키었다. 그는 외투를 걸치고 감속성 지도를 꺼내 가죽 가방에 넣은 다음 조심스럽게 경당을 나섰다. 문 밖에 한참 서 있다 보니 뭔가 빠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허리춤을 만져보고 나서야 회전식 연발권총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나온 것을 알아차리었다. 역검령은 서둘러 권총을 가지러 들어갔다. 그는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바라보며 한숨을 짓다가 속으로 되뇌었다. 장국도만 아니라면 이럴 일이 있겠습니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검령은 성큼성큼 마을 밖으로 걸어나갔다. 얼마 가지 않아 앞에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였다. 군사위원회 사무총장 소향령이었다. 역검령은 지도를 꺼내 그에게 넘겨주었다. 소동지, 이것은 감속성 지도인데 전군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숨처럼 귀중한 것이니 잘 보관.

나서요. 물방앗간 앞은 벌써 사람들로 북적거리었다. 양성군과 리궁로, 림백거 다들 무사히 빠져나온 듯하였다. 서슬한 바람에 집집에 달린 경번이 펄럭펄럭 나붓기였다. 몸이 오싹해지면서 왠지 음산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 나직히 속삭였다. 우린 도망치듯 빠져나왔어. 약검령이 곧장 그 말을 받았다. 그게 아니지. 주왕이 북상 방침을 집행하러 가는 것이니 떳떳한 진군이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세어보니 빠짐없이 다 와 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9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전통음악 특별 프로 무형문화유산을 꽃피우다 최미선의 가야금 예술 인생 제1부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며 깊은 여운을 남겨주는 가야금. 조선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중화민족 공동문화의 한 부분인 민족악기 가야금.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가야금 예술. 지금부터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가야금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최미선 선생님의 가야금 예술 인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통음악 특별 프로 무형문화유산을 꼭 피우다 최미선의 가야금 예술의 진행을 맡은 오미란입니다. 네, 현재 각 지역에서 무형문화유산을 꼭 피워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가야금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최미선 선생님의 열정과 인생이 담긴 가야금 예술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최미선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네. 자, 그리고 최미선 선생님의 제자들도 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네, 그 아름다운 선율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황홀하게 만들고 또 특히 민족 복장을 차려입고 가야금을 연주하는 모습은 사람의 마음을 황홀하게 만드는데요.
2: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0: 네. 많고 많은 악기 중에서 네. 왜 하필이면 가야금 악기를 선택하셨을까요?
2: 제가 가야금과 인연을 맺은 건 참 우연한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우연이자 필연이겠죠. 네. 제가 6살 때 연길시 소년궁이라는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일제 학교였는데요. 거기서 무용단원을 모집을 한다는 소식을 접해 듣고 네. 저희 이모가 저랑 그 이모님 딸 같이 시험을 보러 갔었거든요. 네네. 무용 시험을 봤는데 어쩌다 보니 무용 시험에는 제가 불합격을 받았어요. 네, 좀 뻣뻣하기도 하고 네. 예, 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아마 그런 심사를 아마 받았나 봐요. 네. 그래서 아, 제가 되게 기분이 되게 상해하고 있었고 그 또 그때는 무용

0: 시험을 볼 때 음악 시험도 다 같이 봤었어요. 뭐 리듬감이라거나 분감이라거나 이런 시험을 다 같이 봤었는데 그때 저희 계몽 선생님이신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하창범 선생님께서 그 음악 시험을 시험관을 맡으셔서 저희 리듬이랑 음악 시험을 보셨거든요. 네. 그런데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가 그렇게 리듬감도 좋고 음감도 좋아서 마음에 쏙 드셨대요. 네. 그래서 제가 무용에 떨어져서 무용 시험에 떨어져서 막 울고 불고 막 예 난 손해공에 다니고 싶다 뭐 이러면서 그러던 중에 하창범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니한테 아 이 애가 좀 음악적인 느낌이 좋은 것 같으니까 가야금을 시켜볼 생각이 없냐라고 제안을 하셨대요. 네. 근데 사실은 저희 집안에는 지금 저 빼고 제 전에는 음악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1: 아, 예, 예. 네.
0: 그래서 엄마는 가야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냥 제가 무작정 하겠다고 막대를 쓰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네가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대요. 제가. 예, 예. 그래서 우연하게 그렇게 선생님께서 하창범 선생님께서 정말 이제 시험에 떨어진 저를 네. 예, 우연하게 발견을 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가야금을 하고 있네요.
1: 아, 그러면 네. 6살이면 지금까지 네. 가야금 경력이 어떻게 되나요?
0: 올해 들어 제가 이제 9월이면 네. 제가 만 41년을 제가 네, 가야금이랑 같이 살아왔네요. 네.
1: 그냥 가야금과 네. 인연을 정말 두터운 인연이네요.
0: 예, 그래서 제가 우연히 가야금을 만났지만 아마 이거 필연이었다고 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1: 그러니까요. 예. 초학교에서부터 그러면 6살부터 배웠으면은
0: 네.
1: 배우다가 본격적으로
0: 네. 네.
1: 가야금 전공을 내가 꼭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건 어떤 계기였나요?
0: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막 거창하게 내가 아기 때니까 어릴 때는 네. 예,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했고 막 내가 이 가야금을 갖고 뭔가 큰 걸 이루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죠 어릴 때는.
1: 그럼요.
0: 예, 근데 하다 보니까 엄마가 어릴 때는 되게 엄살도 많고 귀찮고 막 그렇잖아요. 애들은 나가 놀고 있는데 네. 애들은 숙제만 하면 나가 놀고 있는데 저는 또 가야금 연습을 해야 되니까 막 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손에 막 물집도 생기고 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1: 네네.
0: 근데 우리 엄마 말씀으로는 다른 걸 시키면 그렇게 싫어했대요. 피아노도 그때 같이 시작을 네네. 했었는데 피아노는 그렇게 싫어했대요. 그런데 가야금은 막 손에 물집 생겨서 막 피나고 터지고 아픈데도 연습을 하라 그러면 네 하고 눈물 똑똑 예, 떨구면서 하더래요, 우리 엄마가. 저는
1: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0: 예, 엄마가 연습해야지 하면 네, 하고 연습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그 엄마가 신기해서, 그리고 저희 친척들이 애 힘들게 왜 어린 나이에 저걸 시키냐. 애들 좀 놀면서 키워라 하는데 엄마가 그냥 너가 싫다 그러면 안 시켰을 건데 그렇게 그냥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냥 해야 되는 법이겠지 하고 해서 오늘까지 온 것 같아요.
1: 네.
0: 예, 뭐 그렇게 어릴 때는 그런 뭐 내가 이걸 해야지 하는 생각은 없었고 어른이 되면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석사를 졸업을 하고 제가 이거 조금 공부를 더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예, 그 박사학위까지 예. 그때는 제가 마음을 먹고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리지 않은 나이에 박사를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됐네요.
1: 뭐 인생에서 41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0: 그렇죠. 제가 41년을 했다 그러면
1: 네.
0: 아마 한 60 가까이 되는 그런
1: 네, 맞습니다.
0: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1: 그럼요.
0: 네.
1: 그러니까 그 가야금으로 인해서 네. 내가 전승인으로 되기까지
0: 네.
1: 참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가야금 네. 예. 예술 전승인이신 김선삼
0: 예.
1: 선생님
0: 예예
1: 예, 스승이시잖아요.
0: 그렇죠. 제가 1990년에
1: 네.
0: 만났어요 선생님을. 예, 정말 운이 좋게
1: 네.
0: 그때 한창 아주 가야금의 최고의 그 각광을 받고 계시던 김선삼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석사 학위를 받기까지 15년을 선생님한테 예, 공부를 했었어요.
1: 아, 그랬군요.
0: 네.
1: 그러면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가야금 예술 전승인이신 김성삼 이 전승인은 이 최미선 선생님이 개주봉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감안하셨을까요? 김성삼 전승인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2: 미선인 선생은 지금 그 텔레비나 방송을 통해서 거기는 주요하게 전승이라 보다도 보급. 근데 보급에서 중요한 것은 보급이 넓어야 전승의 길이가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겠다 해서 그때 얘기가 나와가지고 결정을 그래서 진 거였거든요. 그리고 미선 또 한 가지는 자체가 선생이기 때문에 전업 선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 그 제자들을 많이 배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큰 우리 전승의 길에서 아마 유리한 조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것이 지금의 미선이가 잘하고 있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아주 유력한 후계자로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에는 아주 우리 전승할 수 있는 그것이 길이 단단하게 지금 다져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1: 김성삼 스승님의 곁에는 또 오른팔이 되어서 함께 동행할 제자가 있다는 건 너무 든든하실 겁니다. 또한 전승의 길에는 혼자 가기보다는 힘을 합쳐서 전승을 이뤄가는 것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또 민속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들잖아요.
3: 네, 그렇죠.
1: 네, 예. 특히 처음 하는 이런 관광객들이 예. 관광객들도 너무 많으신데 예. 아마 이 가야금의 그 농현 네. 거기 매료되어 아마 가야금 체험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3: 그렇죠. 농현은 네. 그 가야금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음악의 특유의 그런 음악 기법이죠.
1: 네.
3: 예. 네, 그래서 농현 때문이기도 하고 가야금 자체가 이렇게 보기에도 우아해 보이고 네. 듣기도 좋고 하니까 아마 관광객 여러 전국 범위에서 다들 가야금은 잘 알고 있더라고요.
1: 네.
3: 그래서 현재 민속원에서 저희가 악기 체험관, 뭐 그리고 소극장, 뭐 이런저런 무대에서 가야금을 많이 지금 체험도 하고 공연도 하고
1: 네.
3: 그렇게 지금 열심히 보급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네. 우리 가야금 악기의 네. 기본 구조,
3: 네. 네.
1: 그리고 명칭,
3: 아.
1: 네. 알기 쉽게
3: 아, 예.
1: 소개해 주시죠.
3: 그러면 가야금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지금 제 앞에 놓여 있는 이 가야금,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현대 계량 가야금입니다.
1: 계량 가야금.
3: 예, 네. 가야금은 원래 옛날 전통 가야금은 12현으로 돼 있고 뭐 안쪽이나 선이나 몸통이나 전체 다 자연의 재료를 써서 자연의 우리 자연의 소리를 가장 아름답게 낼 수 있는 악기라는
1: 네.
3: 그런 예, 그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악기는 계량이 되어서 옛날에는 12줄의 오음계를 썼었는데 현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요즘 음악의 연주에 필요한 표현을 하기가 좀 부족해서
1: 네.
3: 제가 현재로는 이렇게 7음계를 사용한 악기로 계량을 해서 쓰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보이는 선은 이건 줄, 예, 현이고 그다음에 이건 몸통이겠고
1: 네.
3: 그다음에 여기 지금 가장 중요한 안쪽이라는 요 부분이 있는데요. 안쪽의 안은 기러기라는 기러기 안.
1: 네. 기러기 발. 네.
3: 기러기의 네. 발을 모방해서 예,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안쪽이라 그러고요. 저희가 선을 뜯으면 선이 울림이 네. 안쪽을 통해서 몸통에 전해져서
1: 아.
3: 예, 소리가 나겠죠. 요 선만 네. 소리가 나면 소리가 작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 선 요 부분 선이 베고 있다 그래서 현침이라 그럽니다.
1: 네.
3: 현침이라 그러고 예,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손을 올려놓고 예, 연주하는 곳이 되겠고 이렇게 뚜껑을 열면 조율을 할 수 있는 조임 못이 있어요.
1: 네.
3: 이건 지금 현대적 장치예요. 예, 조임
1: 깔끔하네요.
3: 네네네 그렇죠. 네. 이렇게 조임 못을 앞뒤로 타라서 선의 장력을 조절을 해서 조율을 하는 것이고 옛날 12현 때는 이런 조임 못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선을 조이고 풀고 이러면서 음을 맞췄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똑똑해졌잖아요, 사람들이.
1: 네.
3: 그래서 이렇게 조임못으로 조율을 할 수 있게 되겠고.
1: 12현이면 여기 절반이
3: 그렇죠,
1: 되겠죠?
3: 절반. 예, 12줄이었어요.
1: 네.
3: 12줄이었고, 지금은 최대는 25현까지 사용하고 있고,
1: 네.
3: 21현을 사용하는 데도 있고, 우리는 23현을 많이 사용하고
1: 있습니다.
3: 예. 네. 제가 가야금 그러면 23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뜯으면, 여기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농연,
1: 예, 네,
3: 그냥 재미가 없죠.
1: 네.
3: 우리가 농연을

0: 농연이 들어가니까
1: 농연이 들어가네. 네.
0: 훨씬 더 뭔가 신금을 울리는
1: 올리죠.
0: 그런 소리가 나죠. 예예예. 예. 풍년가
1: 마음속 깊은 것까지.
0: 예, 저희가 가장 간단한 초보에 배울 수 있는 그 풍년가를 예, 제가 뭔가 붕 뭔가 풍년이 확 온 것 같죠. 네.
1: 풍년이 왔죠.
0: 네, 그런 농연의 작용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네. 야, 이 가야금 연주를 보면 그 모습에 반해서 네. 가야금 배우러 오는 학생들도 많겠네요.
0: 제 모습에 반했다기보다는
1: 반할 것 같아요.
0: 아우,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가야금 소리가 아마 우리 민족들이 원래 알고 있는 소리인 것 같아요.
1: 네. 네,
0: 태어나기 전에 DNA 갖고 있는 이미 익숙히 알고 있는 그런 소리인가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들어 가야금을 부쩍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요.
1: 네.
0: 저희 보통 전공자들은 어릴 때부터 가야금을 배워서 이렇게 큰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1: 네.
0: 예, 뭐, 수학교 때, 예, 이렇게 하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저희 제자 중에, 고등학교를 다니다, 열심히 다니다가,
1: 네.
0: 도저히 가야금에 대한 미련을 부릴 수가 없어서, 엄마, 아빠한테 그 가야금을 배우고 싶다, 대학교부터는.
1: 네.
0: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더니, 공부보다는 가야금이 훨씬 더 하고 싶다. 그래서 대학교 시험을 앞두고 저한테 찾아와서
1: 네.
0: 가야금에 승부를 걸겠다고 찾아온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1: 아,
0: 네, 지금은 되게 잘 성장을 해서
1: 네.
0: 가야금이 너무 재밌다고 예, 더 많이 배우고 싶다 그래서 지금 석사 시험 공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1: 뭐, 대단하네요.
0: 예, 예,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제가 지금 응원을 하고 있는 그런 네. 학생이 있습니다.
1: 아유, 이 장소에 오셨어요?
0: 네, 저기 공부하러 갔었는데
1: 네.
0: 예, 오늘 이런 특별 촬영이라고 해서 아침 기차로 왔다가 지금 촬영 끝나면 저녁에 또 돌아간답니다.
1: 그러네요.
0: 네네네.
1: 그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네.
2: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연변대학교 예술학원에서 가야금 전공을 하고 있는 박민경이라고 합니다.
1: 최미선 선생님의 어떤 모습에 반해서 이 가야금 공부를 선택하게 됐나요?
2: 우선 가야금 이 아름다운 은색으로 우리 조선족이 전통 음악을 이렇게 자유롭고 아름답게 연주하는 모습에 많이 반한 것 같습니다.

0: 중국 저선정 민속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하나로 된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가야금 연주를 우리가 실황으로 만나봤는데요. 아, 이 무대를 아주 부러운 듯이 바라보는 새싹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네, 최민서 선생님은 대학교에서 전공 학생들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어린 새싹들도 키워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저희 직업이고. 네. 그죠?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제가 또 전승인으로서의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예.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오랜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2017년 내에 어린이들에게 가야금을 우리 소리를 재밌게 접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2017년에 아인 어린이 가야금병창단을 네. 제가 만들게 되었어요.
0: 아, 이제 네. 거의 10년이 되네요.
1: 거의 내년이면 10년이 네. 됩니다. 예. 아이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음악을 조금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컸을 때 어른 되었을 때 아 그때 나 어릴 때 가야금을 했었지 나 그때 가야금으로 아리랑을 배웠었다
0: 네.
1: 이런 추억이라도 갖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전승과 이 문화의 전승과 이런 우리 민족음악의 전승은 뭐 학교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방방곳곳에서 다 가능하더라고요.
0: 네.
1: 예, 전승은 그래서

0: 아이나 어린이 가해금 병창단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병창을 하다가 재밌다고 이제 전공으로 가해금을 배우겠다고 하고 한 학생도 있고.
1: 그 가운데서 전공생들도 찾아볼 수가 있었네요.
0: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가해금을, 아이나 어린이 가해금 병창단에서 예쁘게 취미로 하다가, 가해금에 혹은 우리 음악에 관심을 가져서 전공생으로 자라준다면 너무 고맙죠.
2: 최미선 전승희는 아인 어린이 가야금 병창단을 운영하면서 새싹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새싹들이 자라나서 또 인재로 되어 전공자로 또 발전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0: 네, 안 그래도 지금 학교 때 아인 어린이 가야금 병창단 단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또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쭉 하다가 올해 대학생이 된 네. 제자들도 있습니다. 전공자로. 네. 그래서 저로서는 너무 뿌듯하죠.
2: 그럼요. 네. 새싹들이 자라나서 그 뒤를 이어가고.
0: 그렇죠.
2: 예. 전승희의 대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2: 네. 그럼 우리 전공자들과 함께하는 무대가 있나요?
0: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곡목은 봄 피어나다라는 그런 중주곡입니다.

최미선 선생님은 어린 시절부터 탄탄한 연주 기반을 다져왔으며 오랜 교학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가야금 교수법을 정립해냈습니다. 그는 전통 연주 기법을 충실히 보존할 뿐만 아니라 현대 창작 음악과 융합한 새로운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국내외 교류 공연과 학술 연구를 병행하며 가야금 예술의 현대화 발전에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후진 양성과 가야금 예술의 전승, 보급에 헌신하며 예술학원 가야금 전승 기지의 든든한 주도자 역할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께서 전통을 지키고 혁신을 이어가며 더 많은 우수 인재를 양성하여 연변대학 예술학원 가야금 예술의 브랜드를 더욱 빛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전통음악 특별 프로 무형문화유산을 꽃피우다 최미선의 가야금 예술 인생 제1부를 방송해드렸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1: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사시절이 분명한 기후 특색,
3: 질박한 민풍과 농후한 민족 특색,
1: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 놀거리는 물론 깊이 뿌리내린 내 문화,
3: 중국 조선족 민속 특색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
1: 변강의 명주로 매력적인 고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이곳,
3: 이곳은 바로 중국 영양.

0: 안녕하십니까. 장수호시대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들의 건강을 위한 지식을 나누면서 좋은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과 더불어서 심장과 곰팥, 쓴 곰팥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뇌 사망과 심장과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는 심장병과 더불어서 심장과 곰팥과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서 진일보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우리 심장 자체는 내 주먹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기구에 속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 있죠. 내 주먹만한 기구인데 세상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한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장박동이 시작하게 되면 평생 마지막 그 순간까지 심장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남은 자지만 해도 심장 나만은 자지 못합니다. 얘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혈액량은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하루에 심장을 통과하는 혈액량은 7000리터에

0: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에 심장을 통과하는 혈액량은 1만 4천 근이다. 내 몸에 흐르고 있는 혈액량은 내가 만약 체중이 100근이라면 7근 내지 야드근의 혈액이 내 몸에 흐르고 있지만 해도 심장을 하루에 통과하는 양은 1만 4천 근에 해당한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합니다. 책을 벌어서 네, 심장은 하루에 수축이완, 수축이완, 박동하는 차수를 다 해보겠다면 통계학적으로 나온 대학에다면 10만 차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말하게 되면 하루에 심장이 하는 일은 온 하루 동안 심장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혈액량은 1만 4천 근, 심장이 수축이완, 수축이완 하는 차수는 10만 차자오. 네. 이렇게 많은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만한 일을 많이 하자면 누가 제대로 작동돼야 되는가. 심장 근육이 충분하게 에너지 원천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심장 근육이 계속 쟀다 놨다 쟀다 놨다 이걸 하루에 10만 차를 한단 말입니다. 이만큼만 하사하게 되면 심장 근육에 충족한 에너지를 누가 공급해줘야 되는 건데 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관상동맥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관상동맥은 왕자형으로서 이름 그대로서 모자 모양, 관이라는 게 모자란 말입니다. 모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말을 바꿔서 말하게 되면 왕자형으로서 배치되었다. 이렇게도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아, 네.
0: 예, 그런데 이런 심장 구조 자체는 우리가 쉽게 병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많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도 심장이 아주 강심장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 심장이니까 이만한 일을 받아내지 기타 기관 같으면 모든 기관은 밤이면 자고 낮이면 일하고 이것이 위주로 되어 있지만 해도 심장면은 밤낮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세상에서 그 심장병을 대체적으로 헤아려 보게 되면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부정맥이라 합니다. 실리부치라 합니다. 한쪽말로 말하게 되면 네. 실리부치라는 것은 1분의 정상심률 범위로 놓고 말하게 되면 60차 내지 100차까지는 정상심률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갱년기 전후로부터 시작해서 부정맥이 심각할 정도로 진행돼가지고 어떤 분들은 60차 밑으로 쑥 떨어져서 40몇 차, 어떤 분들은 너무 또 빨리 떼서 100, 20, 30차, 60부터 100차가 정상 범위라 했는데 너무 이렇게 빨리 뛰거나 너무 늦게 뛰거나 하는 것은 모두 부정맥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심각한 심장병이 증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가운데 첫째는 부정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협심증. 협심증은 신저통이라 이렇게도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신저통이라는 것은 가슴이 아파난다. 심장이 아파난다. 그러면 심장은 어디에 있는가? 왼쪽 앞가슴에 있죠. 그러기 때문에 왼쪽 앞가슴이 아파나거나 혹은 또 오른쪽 앞가슴이 아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은 왼쪽 앞에 있는데 왜 오른쪽 앞가슴까지 아파나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걸 말해서 반사통이라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뒷가슴이 아파나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1: 네.
0: 뒷가슴에 뜨거운 물질, 찬물질, 뒷가슴이 아파나는가 하면 뒷가슴에 심장이 아닌데 그런데 뒷가슴까지 아파나거나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룩걸까지 아파납니다. 룩걸이라고 아시죠? 룩걸까지 아파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것은 협심증, 신저통이 구체 반사통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이게 세 번째입니다.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관상동맥이 많이 막혔다 하는 걸 놓고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쯤부터 관상동맥이 막혔다 하게 되겠는가 하면 많게는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는 보통 100분제 40 내지 70이 막힌 경우를 놓고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건 중간쯤 중간쯤

0: 짭니다. 중간쯤 막혔다. 그리고 중하게 막혀 쫑두두사이란 말이 있습니다. 중하게 막힌 경우로 놓고 말하게 되면 백분제 75, 90, 때로는 백분제 70 내지 90 이렇게 말하지만 해도 보통 지자를 하는 경우를 하게 되면 75, 90 여기에서 위치를 또 준확하게 봐야 됩니다. 어느 위치에 어떻게 막혔는가 하는 걸 봐가지고 의사 선생, 심장내과 선생님들은 지자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모두서 말하게 되면 심장병의 핵심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맥, 실리부치를 말하죠. 다른 하나는 협심증, 신조통 말합니다.
1: 네.
0: 다른 하나는 심근경색,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죠.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그러면 주자, 그저 심장병은 주자라면 끝인가, 그렇게 결론 짓는 거는 너무 소홀합니다. 우리는 보통은 어지간하게 되면 주자하기 전에 미리 심장병을 치료하는 게 기본인데요.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여긴 여러 가지 심장병 약들이 많이 있지만 해도 좋기는 뭐 중약으로서 심장 이제 상순환 이런 몇 가지 질병을 해결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써보시면서 만약 아이 되는 경우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소위적인 주자를 하는 이런 방법을 택해야 하는 건데, 근데 주자라는 거는 우리말로 바꿔 말하기 스텐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자를 받쳐놓는다 하면 뭘 받쳐놓는, 혈관을 안에다 그 구물을 씌워, 사과구물 같은 거 씌워서 그걸 혈관을 눌고 놓습니다. 전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혈관에, 심장 혈관을 멍땅 들고 놓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퍼센트가 두 가지 조건이 어느 위치에 퍼센트가 75, 92%에 달한다 하면 그 부분에다가 딱 사과고무를 쌓였습니다. 쌓는 방법으로서 늙어서 그 부분이 거의 붙어서 피가 통하지 못해서 심장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 걸,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바로 그 주자 스탠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서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걸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검사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심전도. 여기 심전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즉각 심전도, 다른 하나는 24시간 심전도.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즉각 심전도는 기본으로 많은 분들이 40대 중후반부터는, 심지어 지금은 노인병이 연소화하면서 30대에도 범하는 분들이 꽤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음식과 활동과의 수면과 이런 게 제대로 보증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병을 범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심덴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구든지 위에서 뭐 어디에서든지 서초에서든지 다 내려와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나 불편할 때는 큰 병원에 가서도 할 수 있는데, 24시간 심덴토라는 것은 24시간 심장에다 그걸 심덴토를 또 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시간 거 관찰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걸 말해서 심전도라 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검사하는 방법은 심장 CT라는 게 있습니다. 심장 CT를, CT라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 쉽게 말하면 사진 찍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손으로 한다고 다 하고. 네. 근데 심장도 CT를 합니다. 이런 네. 방법도 있고, 요거 돈을 조금 더 쓰면 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검사하는 방법은 관마의 조인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른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성실한 공기,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찬란한 별무리. 이는 우리가 바라는 삶의 터전입니다. 녹화 미화 연길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갑시다.

0: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
1: 생태와 문명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
0: 연계 녹화미와 행동의 적극 참여해 우리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연계를 건설합시다.
1: 연계 녹화미와 행동을 적극 추진해 깨끗하고 문명한 관광도시, 조화롭고 발전된 행복도시를 건설합시다.
2: 지금 심장병의 핵심을 모두서 말하겠다면 부정맥, 실리붙인 말합니다. 협심증, 신조통 말합니다. 심조통은 왼쪽, 오른쪽, 앞가슴, 뒷가슴까지 아파나는가 하면 룩걸까지 아파나는 게 협심증. 심근경색이라고 놓고 말하겠다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40 내지 70% 막힌 걸 중도로 막혔다. 75, 90 막힌 걸 100분제 75, 90 막힌 걸 말해서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놓고 말하게 된다고.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심장병을 많게 범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너무 뚱뚱한 사람들이, 비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과분한 혈지와 콜레스테롤 수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병을 범하기 쉽게 되어 있고, 당뇨병이 있는 분들 심장병과 친척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라 하게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이걸 놓고 말하게 되어 있는데, 갑상선이라면 목 밑에 여기 나비 모양으로 된 그런 구조물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주약의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것은 너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저하라는 것은 호르몬이 너무 적게 분비되는 경우를 놓고 말하게 되어 있고, 주약의 항진의 그 경우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률이 너무 빠릅니다.
3: 네.
2: 지속적으로 어느 한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 지속적으로서 빠를 수 있고, 그리고 늘 긴장감을 느끼고 초조한감을 느끼고 불면증이 있고 때때로는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갑상선 기능 항진의 구체 증상에 속하는가 하며, 갑상선 기능 저하의 구체 증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맥이 떨어지고 자기만 좋아하고 뚱뚱해지고 기억이 잘 안 되고 등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라 이렇게 모르게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특점은, 심장병의 제일 전형적인 특점은 숨이 많이 차고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3: 네.
2: 그런데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심장병 약을 썼는데, 중약을 썼는데 그건 고혈압 약이란 말을 겉에다 쓰지 않았는데 혈압이 조절받으셨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심장병이 나아짐으로 인해서 100분제 92 고혈압 환자들 가운데서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은 쓰러져서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심장병으로 쓰러진다면 제일 좋은 병원을 찾느라고 지체하지 마시고 먼저는 집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열링을 불러서 제일 가까운 병원에 가서 초보적으로서 구비를 덜군 다음에 큰 병원에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지 않다면 10분 안에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 심장병을 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셔야 하겠습니다. 심장병과 콩팥은 아주 밀접한 연대성이 있습니다.

0: 하나는 혈액순환이 이게 심장하고 건파치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많게는 심장은 부단히 수축 이완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각기관에 피를 보내게 되어 있는데 건파치는 부단히 혈액을 려과합니다. 그러니까 100근이라면 7근 내지 8근이 혈액을 몽땅 건파치 다 끄서갑니다. 또 이게 시간 문제 때문에 오늘 이 정도밖에 이야기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심장하고 건파치 허상 영양점에서 도화선 이런 관계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적 한마디로 모두서 이야기하게 되면 건파치는 과분한 그 수분을 전해질 평형을 유지해주는 차원에서 혈압을 조절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이 되는 해이고, 9월 30일은 우리나라의 13번째 열사 기념일입니다. 이날 오전 주밋 연길씨 인민 영웅들을 향한 꽃바구니 진정식이 연변 혁명 열사릉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기인 호가복, 주당이 부석이며 주장 대리인 최홍성, 주정엽 주석 주금성 등 지도 일꾼들은 로전사, 로동지, 열사가족, 연길씨 사회 각계 간부 대중 대표들과 함께 인민 영웅들에게 꽃바구니를 진정해 혁명 열사들의 위대한 공적을 기리고 영렬들을 애도했습니다. 지푸른 송백에 둘러싸인 연변 혁명 열사릉원은 장엄하고 숙연했으며 열사 기념비가 우뚝 서 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인민 영웅들을 향한 꽃바구니 진정식이 시작됐습니다. 의장병들은 힘차고 절도 있는 발걸음으로 기념비 앞까지 나아가 정숙히 섰습니다. 격앙된 의용군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를 높이 불렀고 격앙된 노랫소리는 기념비 광장 상공에 오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국가 재창이 끝난 뒤 모두는 수견이 서서 중국인민 해방사업과 공화국 건설사업을 위해 영영하게 헌신한 열사들을 위해 묵도했습니다. 묵도를 마친 후 소선 대원들은 열사 기념비 아래에서 우리는 공산주의 후계자 노래를 부르고 소년 선봉대 경례를 올렸습니다. 우렁차고 생기 넘치는 노래소리에는 혁명 선열들에 대한 순경의 마음과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려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절한 헌화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호가복, 최홍성, 주금성 등 지도 일꾼들과 각계 대표들은 앞으로 나아가 꽃바구니 앞에 멈춰서서 댕기를 세심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어 전체 인원은 천천히 기념비를 돌며 열사 기념비를 우러러보면서 혁명 선열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0: 생사를 도외시한 순관정신을 추모했습니다. 의식에 참가한 간부 대송들은 오늘의 행복한 생활이 쉽게 온 것이 아니다. 무수한 혁명선열들이 피와 생명으로 바꾼 것이라고 하면서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혁명선열들의 순관 품성과 우량한 작풍을 계승 발양하고 당의 사업과 연변의 도약 주호를 위해 계속 분투해 실속 있는 사업 성과로 이 홍색 옥토에 잠든 선열들의 충혼을 위로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연길시 당위석인 진공래가 꽃바구니 진정식을 사회했습니다. 주국 관련 지도 일꾼, 주당의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로 전사와 로 동지, 렬사 가족 대표 및 당정기관 간부, 학교 사생, 공안 간부 경찰, 부대 장병과 사회각계 대중대표들이 의식에 참가했습니다.
1: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긴 호가복의 주재하에 9월 30일 주당의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에서는 습금평 총서기가 선진제조업을 발전시킬 때 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전국 선진제조업 대회 정신, 9월 21일 중공중앙정치국회의 정신, 습금평 총서기가 아홉 번째 중국 농민 풍수절을 맞으며 내린 중요 지시 정신, 습금평 총서기가 더 높은 수준의 평안 중국을 건설할 때 관해 내린 중요 지시와 평안 중국 건설 4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 주의 관철 실시 의견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에서는 또 최근 전주 고정자산투자 안정과 고업경제 운행 안정 관련 사배치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국경절 기간에 소비 촉진 활동 배치, 문화관광 활동 배치, 안전생산 사배치 관련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가 선진제조업을 발전시킬 때 관해 내는 중요 지시는 선진제조업을 발전시키는 중대의 방향 경로와 중점 임무를 깊이 논술했고 우리 당의 선진제조 발전 법칙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려는 바 강한 전략성, 지도성,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습금병 총성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하고 전국 선진제조 대회의 포치 요구에 따라 실물 경제를 토대로 제조업을 주도로 하는 것을 기원지하며 지능화, 녹색화, 융합화 발전 방향을 확고히 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종합적으로 시책하며 정밀하게 힘을 내어 선진제조업을 골간을하고 연면 특색을 갖춘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같이 구축해야 합니다. 전통 산업 개조 승격을 다그쳐야 합니다. 담배, 중의약, 광산물, 식품, 방직, 복장 등 기존 산업 토대에 입각하여 산업 사슬 보완, 강화, 연장,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화, 녹색화, 기술 개조를 깊이 실시하며 제조업이 산업 사슬의 고급 단계로 연장이 되고 가치 사슬의 상류로 매진하도록 추진하여 산업의 강인성과 경쟁력을 부단히 증강을 하고 연변 제조업의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전략적 지능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흩어진 자원을 하나로 묶으며 군집화 발전을 추진하는 발전 구상에 따라 신에너지, 신소재, 신의약, 신의료미용, 신장비 등 오신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4개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100만 톤 청정에너지 LPG 세분가공, 에너지 축적발전소 등 대상건설을 다그치고 의료미용 소진 건설을 힘써 추진하여 신흥산업이 군집화 발전 대세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연변 제조업의 새로운 장성극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조업과 현대봉사업의 심층 융합을 추동해야 합니다. 연변의 지역 위치, 산업, 인문 등 비교 우세 의탁을 해 제조업과 연구개발 설계, 현대 물류 창고 수송, 상무 봉사 등 현대 봉사비 심층적으로 서로 융합되고 결합 공생하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하드웨어 제조 플러스 소프트웨어 봉사 플러스 데이터 운영 플러스 정경 응용 융합 발전 모식을 적극 육성하고 공유 제조, 요연 제조 등 새로운 경영 방식을 탐색하여 연변 제조업의 발전 공간을 넓혀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이번 평안중국건설사업에서 우리주는 연소 세 번째로 평안중국건설시범시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주 평안건설사업에 대한 당정의 긍정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영리를 소중히 여기고 계속 분발하며 습금병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평안중국건설사업의 포치 요구에 따라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확고부동하게 관찰하며 발전

0: 항구 안전을 더욱 잘 통관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연변을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정치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 정권 안전, 제도 안전, 의식 형태 안전을 수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각종 침투 파괴 활동을 엄밀히 방비 타격을 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당정군 경민 5위일체 합력 변경 7위 기제를 완산하고 국가 정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대 민감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사회 전반의 안정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사회 안정수호 책임제 규정을 참답게 실시하고 안정 관련 중대 사건 복귀 기제를 건전히 하며 사회 안전 위험 감시 예비 경보 체계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모순 분쟁 조사 해소를 상시적으로 잘해 중대한 집단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사회 치안 종합 7위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치안 전반 예방통제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을 심화하며 총기 폭발물 관련 부범죄와 전신 인터넷 사기 등 위법범죄 활동을 법에 따라 엄하게 타격하고 중대한 악성 형사 사건과 개인 극단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엄밀히 방지해야 합니다. 화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 현시와 각 부문에서는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단단히 드러지고 난관 공약 태세를 유지하며 실속 있게 일을 하는 작품을 발행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 공업 운행, 문화관광 소비 등 중점 임무를 서둘러 착실히 추진하고 사사분계 힘써 분투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새롭고 더 우수하며 더 좋게 발전하도록 추동을 하여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 임무를 견결히 완수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조금 더 늦추지 말고 다잡아야 합니다. 현재 대상건설의 유효 시공 시기를 다잡아 훈춘 석일 청정에너지, 도나 민덕생물이기, 연결 롱마트 디지털 지능 산업단지, 왕청 중저에너지 축적발전소, 안도 신보 음료, 도문 종탄명신 탄소섬유동 대상건설을 다같이 추진해야 합니다. 도나 합방전력고봉 부하조절 에너지축적발전소, 도문진흥에너지축적발전소, 왕청조온유통체계 집산배급중심 등 대상에 조속히 착공하도록 추동을 하고 훈춘방천고속도로, 왕청목단강고속도로, 도나 334국도 개조 등 대상에 시공진척을 다그쳐 더욱 많은 실물삼량을 형성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해 공업운행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중점 기업에 대한 배치 분석을 일정 강화하고 기업들이 국경절 연휴 기간에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생산을 멈추지 않도록 격려 지원해야 합니다. 화강약업, 민덕생물 등 재피해 기업들이 생산 판매 연결, 용자 연결, 인력 연결을 전개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잠재력 있는 기업이 규모 이상 기업으로 승격되고 통계에 편입되도록 추진해 공업의 기본면을 전력 안정시켜야 합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을 하여 농업 장성을 촉진해야 합니다. 가을 알곡 통계 편입 사업을 착실히 잘하고 온갖 방법을 다해 목축업 장성을 안정시키며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연간 농업 증산 효율 제고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온갖 방법을 강구하여 건축업과 부동산업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국가에서 주민들의 주택 구매 대출 이자 보조 정책을 실시하는 요리한 기회를 충분히 이용을 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세 감면, 개발 기업 가격 혜택 등 우대 조치를 잇따라 내놓아 건축업 생산의 순위를 앞당기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고 회복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연휴 기간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관광객 유동 고봉 상황을 정밀하게 판단하고 상업무역 기업들이 가격 혜택과 공동구매세트를 내놓도록 인도하며 산뜻한 연변, 가을의 운치, 해란의 운치, 내로 한마음 등 명절 경축 행사를 알선대로 잘 조직해야 합니다. 교체 시전, 신전자상거래 생방송 축제 등 판매 촉진 활동을 조직 전개하여 황금 연휴에 소비 잠재력을 일정 방출해야 합니다. 국정절 연휴 기간에 안전과 안정을 실속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중점 업종, 중점 분야, 중점 부에 초점을 맞추어 도로 교통, 공업 광산 기업, 가스 소방 등 중점 분야의 안전 우환을 깊이 조사 정돈하고 중특대 안전 생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견결히 피면해야 합니다.
1: 주당이 부속이며 주장 대리인 최홍성의 주재하에 9월 29일 16기 주인민정부 제8차 전체 확대 회의 및 렴정 사업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최홍성은 4.4분기의 관건적 단계를 단단히 들어지고 기세를 드높여 힘차게 난관을 돌파해 연간 발전 목표를 기한 내에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상이 관건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치고 통계 납입을 다잡으며 중대 대상 난관을 공략하고 대상 기획을 잘해 유효 투자를 힘써 확대해야 합니다. 감소량 통제와 잠재력 발굴을 중시하고 중점 공업 분야의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며 새로 규모 이상 기업에 편입된 기업의 기여도를 높이고 재해 피해 기업의 운영 능력을 힘써 회복해 공업 경제의 안정장성을 확보함으로써 전성 공업 발전에 더욱 많은 증가량을 기여해야 합니다. 시장 수요를 방향으로 특색 소비를 진작시키며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용납을 심화하고 소비 촉진 활동을 잇따라 전개하며 한도액 이상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여러 가지 조치로 봉사 공급 능력을 높임으로써 연변의 소비 열기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농업 농촌 우선 발전을 견지하고 식량 안전을 견결히 확보해야 합니다. 농업 산업화를 다그쳐 추진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하며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해 향촌 지능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세 자원을 통괄하고 국내와 국제 두 개 시장 두 가지 자원을 충분히 연결하며 상호 연결과 상호 소통을 다그쳐야 합니다. 개방 플랫폼을 강화하고 대외 무역 규모를 확대하며 대외 교류를 강화해 통로 경제가 통상국 경제, 산업 경제로 전변되도록 추동함으로써 개방 발전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대외 개방의 실효를 증강해야 합니다. 생태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 개 산 리념을 충실히 실천하면서 오염 예방 퇴치를 잘하고 생태 환경질을 높이며 생태 제품의 가치를 발굴하고 탄소 감소, 오염 감소, 녹지 확대, 성장을 협동 추진해 연변 발전의 바탕색을 더욱 빛내야 합니다. 민생을 힘써 보장해야 합니다. 대중이 가장 관심하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리익 문제로부터 착수해 기본 민생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도시 농촌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다그쳐 보완하며 사회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대중의 행복지수를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총체적 국가 안전관을 전면 관철해야 합니다. 사회 안정을 수호하고 재정 금융 분야 위험을 경계 해소하며 안전 생산과 재해 방지 감소를 잘해 사회의 안정 단결을 전력 수호하고 량호한 발전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회의는 확실하게 틀어지고 실속 있게 일하는 것을 직책 이행 전반 과정과 사업 발전 각 방면에 관통시키고 고효율적으로 재반 사업을 잘하며 사업 교류를 엄숙히 하고 정무 봉사를 최적화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렴결하게 사업해 실천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합격된 답안지를 내놓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소집됐습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 리시가, 부주장 문금철, 정권, 두경국, 우혜생,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일부 기업 사업단위 주요 책임자들이 주 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하고 각 현시 분 회의장을 설치했습니다.
0: 중공연변 주직속기관 사업위원회에서 주최한 연변의 얼굴이 되어 고향 이야기 전달 주직속기관 청년 간부 종업원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제 선전 강연 전시 공연이 9월 29일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열렸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예선 및 정밀 연습, 집중 연습, 집중 전시 공연 등 3개 단계로 나뉘어 진행이 됐으며 조직 속 각 기관과 사업단의 청년 간부들이 적극 참가했습니다. 최종 14개 우수 종목이 집중 전시 공연 단계에 진출했습니다. 전시 공연 현장에서 주당이 선전부, 주당이 통전부, 주총공회, 연변 일보사, 주사법국 등 조직 속 기관과 사업단의 청년 간부들은 본직에 입각하고 고향의 뿌리를 내려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라는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역사 기억, 문화 전승, 발전 성과, 선진 본보기, 가국 정회 등 5대 주제를 중심으로 연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의 생동한 실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들은 무형문화유산 전시, 민속공연, 실물기록 상황극, 실황송, 소통식 강연 등 다양한 형식을 교묘히 융합해 청춘의 시각으로 연변의 민족 단결, 역사 전성, 시대 발전 이야기를 정감 있게 들려주면서 조직 속 기관 청년 간부와 조무들의 앙양된 정신 상태와 단결 분투하고 담당 실천하는 양원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지련한 각출 거쳐 활동에서는 최종 1등상, 2등상, 3등상과 우수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주당의 통전부 종합보장중심 부주임 리우항입니다.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은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통전 간부들에게 있어서 민족 단계를 수호하고 민족사업을 잘하는 것은 응당한 책임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잘 대답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일상적인 방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감동적인 인물과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연변에서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해온 가장 생동한 주석입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민혜였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1: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 불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꽃향기 오는 대지 강산에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래를 꿈꾸네. 붉은 노을이 강산을 물들이고 찬란한 태양 높이 떠오르네. 중국 꿈 꽃 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영원하리라.

0: 북경 동림당 특별첩인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위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 대약방. 연변 신약 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6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사시절이 분명한 기후 특색,
1: 질박한 민풍과 농후한 민족 특색,
0: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 놀거리는 물론 깊이 뿌리내린 내 문화,
1: 중국 조선족 민속 특색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
0: 변강의 명주로 매력적인 고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이곳,
1: 이곳은 바로 중국 영변입니다.

0: 아름답습니다.
1: 꽃은 향기롭습니다. 사람은 더더욱 향기롭습니다.
0: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1: 어떠한 어려움도 꿋꿋하게 이겨내는 사람, 그들은 모두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입니다.
0: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문명은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문명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당신도 정신문명 건설의 인솔자, 주력군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문명의 꽃을 연변대지에 활짝 피웁시다.
0: 번영하고 부유하고 문명하고 조화로운 새 연변 건설에 박차를 가합시다.

0: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오늘은 심근경색증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예,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심장이 산소와 영양을 날아다주는 관상동맥이 일부가 막혀가지고 혈류가 중단되고 그 부분이 심장이 벽하고 심근이 썩는 병입니다. 예, 급격히 심장이 일부가 괴소되는 것을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하고, 급성심근경색이 일단 걸리기만 하는 날에는 지금 우리 그 중국의 수준으로 놓고 말하면은 만 명에 한 명밖에 못 살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급성심근경색이라는 병은 아주 심한 병이죠. 예. 이 괴소된 이런 부분을 원상태로 회복하기 아주 어려워진다. 예. 그래가지고 흉터로 남아있게 되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관상동맥이 경화로 인한 협착이나 폐색으로 심근경색이 대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관상동맥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예. 심장 근육이 있으면서 들어가는 혈액을 공급하는 제일 중요한 혈관이 관상동맥인데, 이 관상동맥에는 혈액이 흐르는 양이 매우 많습니다. 예. 관상동맥이 여러 군데 심하게 막혀가지고, 이 가슴을, 그 심장이 칼을 대는 이런 수술을 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 대동맥에서 관상동맥이 하루려 중간이 막힌 부분을 건너뛰는 다른 길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게 되죠. 예. 관상동맥을 막고 있는 이 기름기를 깨끗이 긁어내서, 버리면 안 되겠는가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동맥경화증은 오랜 세월 동안 관상동맥이 내벽 속으로 깊숙이 침투돼가지고 섞어붙어 있어가지고 치과에서 치석을 긁어내듯이 제거할 수 없게 돼서 부득이 차단된 도로를 돌아서 다른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 심근경색은 다 관심병으로 오는 병이지만 심장병 중에서 제일 중한 병입니다. 예. 심근경색은 협심증이 발작이 몇 차례에 일어나는 사이에 심근경색으로 이양하는 것과 갑자기 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발작할 때 어떻게 처치하고 적절한 시설로 옮기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 어쨌든 발작 전날에 심전도에서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다음날 어이없이 사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 심근경색은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 심근경색이 온 이런 분들 보면은 증상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어떤 분들은 명치가 아프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속이 울렁울렁 해가지고 구토를 한다거나 또 위증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음식을 먹은 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위약을 복용하고 한참 쉬고 있으면 또 가라앉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예. 또 어떤 분들은 바늘로 찔러놓는 것 같다고 형용하고, 어떤 분들은 칼로 도려내는 것 같다고 아프다는 방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종다양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반사통으로 인해서 왼쪽 어깨가 아프다고 하고 왼쪽 팔 안쪽에 안에 내 쪽이 아프다 합니다. 예. 심한 사람들은 왼쪽 팔 안쪽이 아프면서 줄이 뻗쳐가지고 제일 뺏기 손가락하고 무명지에 와서 아플 때도 있습니다. 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뒷잔둥에 와서 흉부하고 흉골하고 맞먹는 그 부위 쪽에, 척추 쪽에 와서 아픈 분들도 있죠. 예. 그리고 이빨이 자꾸 아프고 잇몸도 아프고 턱이 아프다는 증상을 표현하는 거 보면은 압박감이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예. 대체로 협심증이 반 정도가 심근경색으로 이양한다고 봐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일주일에 2회 내지 2회 정도의 발작이 일어나던 이런 분들이 3, 4회 이런 발작이 일어난다 하거나, 혹은 지금까지 낮에 어떤 노동을 할 때만 발작이 일어나던 사람이 안정에 있을 때도 발작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심근경색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예. 심근경색은 갑자기 오지만 사실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운동을 하다가 심근경색이 일어나 갑자기 쓰러진다는 말을 듣는데, 실제로 그분한테는 그 전날에 어떤 증상이 20분 이상 동안 일어났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전조 증상을 홀시하고

연에 나가거나 골프를 치게 돼서 발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 에,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발작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발작이 강하게 나타나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예. 말하자면 심장이 불이 붙는데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죠. 예. 에, 건강 관리를 위해 가지고 혈압을 자주 측정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데 심근경색하고 같은 증상이 일어났을 경우 혈압이 매우 높습니다. 예. 또 통증이 심해가지고 아, 또 비지땀을 흘리고 몸을 만져보면은 썰렁한 이런 느낌이 들죠. 예. 에, 심근경색이 고봉기는 남성은 60세 좌우입니다. 예, 60세부터 오죠. 예, 결국 40대에 들어서서는 아, 서서히 에, 40대에 들어서서는 늘기 시작해서 50대에 들어서부터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예, 에, 여성은 일반적으로 에, 갱년기가 지나 50대가 되고 나서 심근경색이 걸리기 쉽습니다. 예. 60~70대가 되어서부터 어, 또 심근경색은 여성분들한테 에, 중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지금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어, 흉통, 구토, 어, 또 식은땀을 흘릴 경우에도 심근경색이라고 어, 의심돼서 결국 성격상으로 아주 꼼꼼한 이런 분들 어, 다 이게 콜레스테롤이 또 높은 이런 분들 예. 에, 그리고 폐활량이 감소되고 또 담배랑 많이 피우는 이런 분들 술을 많이 마시는 이런 분들의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는 이런 분들한테서 아, 나타나는 이런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예. 에, 우리 심근경색에 일단 걸렸다 하면은 아, 꼭 아, 약통이 치료 범위에 보면은 심근경색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아, 이런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이런 약을 써줘야 된다. 예. 예, 우리 심장 혈관이 막힌다 할 때 심장에서는 심장 혈관이 막혔습니다 하는 심장 구조 신호를 우리 몸에다 보냅니다. 예,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 경상적으로 심장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초조해 나면서 가슴이 답답해 납니다. 예, 필요할 때 심전구에 통증이 나타나고 심장 부위에 때로는 1, 2초 동안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죠. 예. 아침에 금방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아, 또 가슴이 답답해 납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누워있는데도 숨이 많이 차고 또 가슴이 답답해 나죠. 예. 식사를 한 후에도 가슴이 또 팽창한 이런 감도 나타나고 아, 또 어, 그 답답해 나는 이런 감도 나타나고 식은땀이 많이 납니다. 예. 걸을 때나 층계를 올라갈 때도 어, 또 숨이 많이 차고 또 가슴이 답답합니다. 예. 신체의 일부 부위에 원인 모를 통증이 느껴지죠. 예. 정서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격동되거나 할 때도 쉽게 왼쪽 가슴이 답답해지고 가슴이 짜릿짜릿해 나면서 아픕니다. 예. 에, 그리고 관심병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데도 어느 순간 왼쪽 가슴이 예전보다 시간이 더 느리게 아프다거나 아, 쇠상관유를 입에 물고 있어도 완화되지 않고 당근 숨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이럴 때에는 내가 심근경색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예,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할 때 꼭 약과기 치료 범위에 심근경색까지 치료되는 약입니다. 이런 약을 환자분들께서는 선택해 쓰셔야 됩니다. 예. 예, 뇌혈관이 막힌다 할 때 뇌혈관이 막혔습니다 신호를 우리 몸에다 보냅니다. 예. 어떤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내는가? 자주 머리에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갑자기 몇 초 동안 앞이 새까맣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반응이 늦어지고 기억력이 많이 내려갑니다. 예. 발가락과 손가락 끝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죠. 예. 물건을 만져도 감각이 없습니다. 예. 물건을 만질 때 느낌이 없죠. 예. 물이 온도를 잘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예. 자기도 모르게 침을 흘립니다. 예. 손도 떨고 일상적인 아주 쉬운 동작도 하기 어려워지죠. 예. 예. 언어장애도 오고 말이 서투르면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예. 꿈이 많고 잠을 잘 자지 못하죠. 예. 걸을 때 다리가 뻣뻣해 나면서 강직이 올 때도 있고 또 자주 넘어집니다. 예.
정서 조절이 잘 안 되는데 기쁠 때는 너무 격동돼 혈압이 막 올라가고 슬플 때는 눈물을 억제하

힘들어한다. 예. 그리고 기침이 나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죠. 예. 예, 위에서 말씀드린 증상이 나타날 때 수선 먼저 뇌신경을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활성화시켜줘가지고 신경을 따라서 신호 전달을 빠른 속도로 해줄 수 있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면서 신경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약이 성분들이 들어간 약을 골라 써야 됩니다. 예. 그 다음 인체에서 가장 기본인 혈액을 맑게 해주면서 혈관 속에 침투되어 있는 미세혈전까지 녹여주고 미세순환이 잘 되게 하면서 인체의 큰 혈관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것도 막아주면서 심장이 혈류량을 증가해서 심근세포를 격활시켜줘서 심장의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뇌혈관이 혈류량을 증가시켜줘야 되죠. 예. 환자분들 심장, 혈관, 뇌혈관이 막혔다는 신호를 몸에다 보내줄 때 꼭 심뇌혈관 질병을 치료하는 데서 앞자리를 차지하는 약을 써줘야 됩니다. 예. 예, 고혈압성 심장병이 어떤 병인가를 알아봅시다. 예. 고혈압성 심장병은 장기적으로 혈압이 높은 분들, 혈압 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심장 구조하고 심장 기능이 손상받으면서 오는 질병입니다. 예. 예,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호흡곤란이 오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 통증이 가중해지고 하지가 부조히 생깁니다. 예. 엄중할 때는 깊은 밤에 호흡곤란이 나타나면서 일어나 앉아 있어도 숨을 쉬기 힘들어지죠. 예. 예, 이 고혈압성 심장병 초기에는 장기적인 고혈압으로 인해서 좌심실이 비대가 왔기 때문에 심장이 전력을 다해서 혈액을 펌프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심각하게 빨리 뛰는데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이 되면서 가슴이 두근닥거리고 몸을 움직여 체력활동하거나 혹은 정서가 격동될 때 더 명확해집니다. 예. 그리고 심장이 이완 기능이 저하되면서 폐부 혈액이 역류 장애로 인해서 층계를 올라가거나 빨리 걷는 일상생활 활동 후 호흡이 빨라지게 되고 아주 경하게 몸을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예. 예, 이런 고혈압성 심장병을 치료하자면은 고혈압을 꼭 정상 정도로 되게 조절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심장병이 꼭 치료되는 이런 약이 고혈압을 조절해주면서 심장병을 치료 같이 해주는 이런 약을 써야 됩니다. 예. 그리고 풍습성 심장병이 또 어떤 병인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예. 예, 심장 안에는 좌심방과 우심방, 좌심실과 우심실 이렇게 네 개 방이 있습니다. 예. 좌심방과 우심방은 심장 상반부에 위치되어 있는데 혈액 공급을 받는 책임을 지고 있고 좌심실과 우심실은 심장 하반부에 위치해 있는데 혈액을 펌프해서 폐를 비롯해가지고 전신에 혈액을 보내줍니다. 예. 주요하게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 두 개의 판엽으로 구성된 것을 이천판막이라고 합니다. 예. 풍습성 심장병은 이천판막에 짤렌이 와서 생기는 이런 병이죠. 예. 예. 이천판막이란 무슨 작용하는가? 좌심방에서 동맥이 피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예. 이 피가 좌심실을 넘어가야 되죠. 예. 좌심실에서 또 다시 주동맥이 나갑니다. 예. 그때 좌심방이 피가 좌심실에 넘어갈 때는 이천판막이라는 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이미 용혈성 연쇄상구균에 의해서 염증이 왔기 때문에 곁에 있는 심장내막하고 짤렌이 왔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럼 이게 용혈성 연쇄상구균이라는 게 뭐인가 하면 예전에 우리가 편도선염을 알았다거나 폐렴이나 감기, 인후염을 알았거나 이럴 때 생기는 균이가 용혈성 연쇄상구균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 치료를 제대로 못했던 사람들이 그 균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예. 이 균이가 혈액 속에 순환하다가 심장에 갔을 때 이천판막에 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심장내막하고 짤렌이 왔죠. 예. 짤렌이 왔기 때문에 활짝 모여립니다. 예. 그러니까 심방에 있던 피가 심실에 몽땅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갑니다. 예.
못 들어가고 남죠. 예. 그다음 좌

침실이 수축할 때는 이 이천 판막이라는 문이 꼭 닫혀져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심방이 피가 심실에 들어갔던 것이 주동맥이 나가야 되지 이게 용교해서 심방이 도로 빨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활짝 열리지 못하던 문이 또 꽉 닫히지도 못합니다. 예. 활짝 열리지 못함과 동시에 다 옆이 심장이 내막하고 잘려니 왔기 때문에 꽉 닫히지 못합니다. 예. 그러면서 틈새가 생기죠. 예. 이러면 자심실이 수축할 때 대부분은 주동맥에 나가고 소부분은 빨류해서 자기가 들어왔던 좌심방에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할 때마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죠. 피가 예. 피가 한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자꾸 용류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은 혈전이 생깁니다. 예. 어떻게 이해하면 쉬운가 하면은 돼지를 금방 잡아 피를 그릇에 담았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그러나 그릇에 담아놓고 흔들거나 한참 놔두면 응고됩니다. 예. 사람이 혈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충격을 가하게 되면 응고가 됩니다. 예. 풍습성 심장병이 이런 도리병입니다. 예. 문제는 심장이 생기겠지만 증상은 머리에 와 나타납니다. 예. 혈전이 혈액순환하고 같이 머리에 오고 머리에는 많은 모세혈관이 있는데 대뇌의 제일 약한 혈관이가 머리카락이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 이런 모세혈관들이 막히면서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경동맥 방팔이 생깁니다. 예. 때문에 혈전도 용해시켜주고 오혈도 풀어주고 이런 약으로 해서 써야 이런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기관지 확장제를 쓴 다음에 제일 최대한으로 숨을 들이십니다. 예. 혹은 내쉬죠. 예. 날숨을 쉽니다. 예. 이래서 이 1초 사이에 내쉬는 호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면적을 계산해 봐서 이 사람이 폐활량이 얼마인가 이게 정상보다 70% 떨어졌을 때는 COPD라고 합니다. 예. 우리말로 하면은 만성 주사성 폐炎을 말하죠. 예. 이렇게 되면 폐의 제일 기본 단위가 폐포인데 폐포에 섬유변이 옵니다. 예. 굳어지죠. 예. 그에 따르는 혈관도 굳어집니다. 예. 이러면 심장에서 폐에 나갈 때 충분한 혈액을 쉽게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심장은 힘을 크게 가해야 폐에다 혈액을 수출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폐에 나갈 때는 까만 피입니다. 예. 정맥이 피가 우심실에서 폐에 나가는 순서인데 여기서부터 저해를 받습니다. 예. 폐가 굳어지고 동맥경화가 있고 혈압이 높기 때문에 심장이 폐에다 피를 보내는 순간 폐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탄성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심장이 비대가 옵니다. 예. 이걸 폐심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 숨이 많이 찹니다. 예. 폐심병을 갖고 있다 할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헐떡헐떡 되죠. 예. 이 두 장기인 심장과 폐에 문제 생기면 꼭 홍경천이라든가 황계라든가 담남성이라든가 지룡이라는 이런 성분이 폐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폐를 깨끗이 해주고 폐를 유난하게 해주면서 속열도 풀어주고 폐음이 허약해서 열이 나거나 마른 기침이 나고 가래가 많고 각혈하는 증상도 해결해주고 염증을 없애주면서 폐열도 내려주고 숨이 찬 증상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들어간 약을 써줘야 됩니다. 예. 이런 기관지 확장제를 쓴 다음에 제일 최대한으로 숨을 들이십니다. 예. 혹은 내쉬죠. 예. 날숨을 쉽니다. 예. 이래서 이 1초 사이에 내쉬는 호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면적을 계산해 봐서 이 사람이 폐활량이 얼마인가 이게 정상보다 70% 떨어졌을 때는 COPD라고 합니다. 예. 우리말로 하면은 만성 주사성 폐엔을 말하죠. 예. 이렇게 되면 폐의 제일 기본 단위가 폐포인데 폐포에 섬유변이 옵니다. 예. 굳어지죠. 예. 그에 따르는 혈관도 굳어집니다. 예. 이러면 심장에서 폐에 나갈 때 충분한 혈액을 쉽게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심장은 힘을 크게 가해야 폐에다 혈액을 수출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폐에 나갈 때는

0: 까만 피입니다. 예. 예, 정맥이 피가 우심실에서 폐에 나가는 순서인데 여기서부터 저해를 받습니다. 예. 폐가 굳어지고 동맥경화가 있고 혈압이 높기 때문에 심장이 폐에다 피를 보내는 순간 폐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탄성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심장이 비대가 옵니다. 예. 이걸 폐심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 숨이 많이 찹니다. 예. 예, 배신병을 갖고 있다 할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헐떡헐떡 되죠. 예. 이 두 장기인 심장과 폐에 문제 생기면 꼭 홍경천이라든가 황계라든가 담남성이라든가 지룡이라는 이런 성분이 폐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폐를 깨끗이 해주고 폐를 유난하게 해주면서 속열도 풀어주고 폐음이 허약해서 열이 나거나 마른 기침이 나고 가래가 많고 각혈하는 증상도 해결해주고 염증을 없애주면서 폐열도 내려주고 숨이 찬 증상도 빨리 해결해줄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들어간 약을 써줘야 됩니다. 예. 이 급성 심부전이란 또 어떤 병인가 하는 게 알아봅시다. 예. 이 급성 심부전은 심장이 혈액을 펌프하는 기능이 급성으로 악화돼서 발생하는 이런 순환장애입니다. 예. 급성 심부전은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은 돌발성적으로 엄중한 호흡곤란이 오고 구슬땀이 뚝뚝 떨어지고 죽음에 임박한 이런 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 그리고 급성 폐수종이 생기면서 대량이 분홍색 포말량 가래가 나오게 되죠. 예. 피부가 차갑고 습할 뿐만 아니라 입술이 새파래 나는데 산소가 부족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예. 이식도 모호하고 흐르멍텅해지고 정신을 잃거나 혹은 심원성 쇼크가 나타납니다. 예. 이 급성 심부전에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죠. 예. 이 좌심부전은 주요하게 폐순환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폐 부위하고 어혈이 지면서 나쁜 피가 뭉치면서 전신의 피 공급이 잘 안 됩니다. 예. 특히는 밤에 숨을 쉬기 바쁜 증상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깊은 잠이 든 후에도 너무 숨이 차서 놀라 깨서는 한참 앉아있거나 혹은 창문을 열어가지고 공기를 바꾸고 나서야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누우면은 숨이 차는 것이 가중해지고 베개를 밑에 대고 반쯤 앉아 있어야 숨이 덜 차게 됩니다. 예. 온몸이 해나루해 나고 피로한 감이 나타나죠. 예. 심장이 혈액을 펌프해서 혈액을 운반하는 기능이 내려갔기 때문에 근육하고 기관이 혈부족이 생기면서 몸이 허약해지고 일상생활을 하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예. 그리고 기침을 자주 하고 가래가 많아지죠. 예. 폐부에 나쁜 피가 뭉치면서 어혈이 지고 지속적인 마른 기침을 유발합니다. 예. 하얀 가래가 나거나 혹은 급성 폐수종이 오면서 분홍색 포말량 가래가 나오게 됩니다. 예.
1: 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색 찬란한 가을,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조국의 생일을 맞이합니다. 56개 민족이 서로 손잡고 화합의 정을 이어가며 한마음 한뜻으로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랑스런 조국의 휘황찬란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행복 가득 웃음 가득한 프로그램 출발 라디오 속으로입니다. 저는 리봉입니다. 오늘은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77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77년 전국 여러 민족 이민들은 마음과 뜻을 합쳐 단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경제발전, 문화번영, 민생개선, 생태보호 등 여러 방면에서 알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조국의 발전 역사를 기억하고 애국심을 가슴에 품으며 앞으로도 여러 민족이 화합하고 단결해 더욱 부강하고 아름다우며 인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새 중국을 함께 건설합시다.

여러분, 혹시 국가안전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 정보를 보호하는 요원들, 또는 거대한 방패와 같은 국가의 힘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국가안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국가안전의 진정한 핵심은 바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과 자세에 있습니다. 국가안전은 군인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평화로운 오늘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가안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가안전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가안전이란 무엇인지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안전이란 국가의 핵심 리익이 위협으로부터 보호되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에 따르면 국가안전은 국가정권, 주권, 통일과 영토보전, 국민복지,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가의 기타 중대한 리익이 위험에 처하지 않고 내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안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국가안전의 핵심은 국가의 핵심 리익과 기타 중대한 리익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가정권, 주권, 통일과 영토보전, 국민복지,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안전을 이해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그것이 단순히 군사적 측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안전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사회, 과학기술, 정보, 생태, 자원, 핵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그물처럼 모든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국가 전체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가 안전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국가가 안전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도 있을 수 없고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가의 안전도 공허합니다. 국가 안전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국민의 안전은 국가 안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생존과 발전의 기본 전제입니다. 국가가 안전하지 않으면 경제 발전도, 사회 진보도, 국민의 행복도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안전한 국가가 없으면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도 보장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평화로운 일상은 국가 안전이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국가 안전은 국민의 근본 리익입니다. 국가 안전이 위협받으면 가장 먼저 피해 입는 것은 바로 국민입니다. 국가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 자신과 가족, 이웃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국가 안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국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 안전은 민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국가 안전은 단순히 현재 위협에 대항하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가 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국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가 안전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것은 모두 국가 안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안전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방패와 같아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모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전이 왜 중요할까요? 아래 그 중요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안전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국가 안전이 위협받으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됩니다. 국가 안전은 국가의

국가안전에는 다양한 영역이 포함됩니다. 국가안전은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 영역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체계입니다. 각 영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치안전은 국가안전의 근본입니다. 국가의 주권, 영토, 정치제도, 사회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안전이 흔들리면 다른 모든 안전도 함께 흔들립니다. 경제안전은 국가안전의 기초입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 산업체인의 안전, 자원의 안정적 공급, 무역의 원활한 흐름 등을 포함합니다. 경제안전이 위협받으면 국민의 생활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군사안전은 국가안전의 전통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국방력을 통해 외부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가안전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문화안전은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역사, 전통, 가치관을 지키고 외부의 잘못된 문화적 침투로부터 국민의 정신세계를 보호하는 것이 문화안전의 핵심입니다. 사회안전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영역입니다. 사회질서 유지, 범죄 예방, 공공안전, 재난대응 등을 포함합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사회안전의 목표입니다. 사이버안전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공격 방어, 중요한 정보 기반 시설 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사이버 공간의 안전은 이제 국가 안전의 전선과도 같습니다. 이외에도 과학기술 안전, 생태 안전, 자원 안전, 핵 안전, 해양 안전, 우주 안전, 심해 안전, 극지 안전, 생물 안전 등 다양한 영역이 국가 안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오늘날의 국가 안전은 이처럼 광범위하고 복잡한 체계입니다.

국가 안전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체적 국가 안전관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수년 전 처음 제시된 이후 오늘날 국가 안전 업무의 기본 지침이 됐습니다. 총체적 국가 안전관의 핵심은 국민 안전을 목표로 삼고 정치 안전을 근본으로 삼으며 경제 안전을 기초로 삼고 군사, 과학기술, 문화, 사회 안전을 보장으로 삼고 국제 안전 증진을 의지로 삼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안전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모든 영역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총체적 국가 안전관은 또한 여러 가지 균형을 강조합니다. 발전과 안전의 균형, 외부 안전과 내부 안전의 균형, 국토 안전과 국민 안전의 균형, 전통적 안전과 비전통적 안전의 균형, 자치 안전과 공동 안전의 균형,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진정한 국가 안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국무원 보도 판공실이 발표한 신시대의 중국 국가 안전 백서는 국가 안전이 총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상대적인 큰 개념의 안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가 안전이 고품질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하는 안전이며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되는 안전이고 법치의 궤도에서 규범적으로 운영되는 안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국가 안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국가 안전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안전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뉴스에서 보도되는 국제정세와 국가 안전 관련 이슈에 관심을 갖고 국가가 직면한 도전과 위협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안전 교육의 날을 계기로 주변에서 열리는 국가 안전 관련 행사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특히 국가 기밀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입니다. 국가 안전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하면 신고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십시오. 국가안전법은 국민에게 국가안전을 해치는 활동의 단서를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행동이나 의심스러운 정보를 발견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관련 기관에 알리십시오.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을 지키십시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위원비어를 퍼뜨리지 않으며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것도 국가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국가 안전의 중요성을 나누십시오. 가족, 친구, 이웃과 국가 안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국가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동참해 보십시오. 국가 안전은 정부나 특정 기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사명입니다. 국가 안전은 우리 모두의 안전이며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0: 지금까지 국가안전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국가안전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국가안전은 우리의 일상과 직결되어 있으며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공동의 과제입니다. 국가안전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국민은 국가안전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평화로운 오늘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국가안전교육의 완성입니다. 평화로운 오늘을 지키는 힘은 국가안전에서 시작됩니다. 국가안전은 우리 모두의 안전이며 국가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오늘 방송을 계기로 국가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채널 한어 뉴스 종합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과 문해생활방송 교통문해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2: 인생의 아름다운 석양 시간,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채워드립니다. 석양을 행복으로.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내 몸의 작은 신호들을 놓치기 쉬운데요. 네, 오늘은 김 선생님 모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꼭 알아두면

0: 저 척추는 인간이 몸을 지탱해 주는 기둥입니다. 또한 팔, 다리를 움직이고 감각을 전달하는 척수를 단단히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1: 네.
0: 예, 즉 하나하나의 척추뼈가 이어져서 신경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두 발로 서서 걷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서 특히 척추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1: 네.
0: 네 발로 걷는 고양이 개들은 사람보다 훨씬 많이 그리고 격렬하게 움직이지만 척추질환이 드문 데는 위에서 아래로 가해지는 압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1: 네.
0: 예, 물론 말하지 못해서 알 수는 없겠지만.
1: 네, 그렇죠.
0: 예. 아, 세월이 오래 지나면 집 기둥이 날과 아래로 위태로운 것처럼 사람이 몸의 기둥인 척추도 노화되고 질병이 발생합니다.
1: 네.
0: 척추뼈는 모두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천추와 미추 1개로 되었습니다. 또 척추뼈 사이에는 추간판이 있어서 뼈와 뼈가 서로 맞부딪히게 하지 않고 힘을 분산하는 기능으로 몸을 좌우 전후로 자유롭게 움직이게 합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수분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추간판을 물렁뼈 또는 연골이라고도 합니다. 15세가 넘게 되면 추간판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없어지므로 결국은 그때부터 추간판은 노화되기 시작한다고 봐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늙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추간판이 노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1: 네.
0: 그러나 늙는 것을 병기라 하지 않는 것처럼 노화된 추간판을 모두 병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1: 네.
0: 추간판이 빠져나가는 것은 서서히 조금씩 빠질 수도 있고 잘 견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추간판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일은 거의 없고 반드시 퇴행성 변화라고 하는 변성이 이미 진행된 상태라야 생기게 됩니다.
1: 네.
0: 즉 추간판이 늙어가다가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추간판이 밀려나가면 모두 추간판 탈출증인 것도 아닙니다.
1: 네.
0: 왜냐하면 추간판이 빠져도 신경이 눌려오는 경우도 있고 신경이 눌려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증상이 없는 60세 이상 분들의 영상학적 검사에는 4명 중 1명 혹은 그 이상 반수 이상 지연은 70% 이상에서 추간판이 밀려나오는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여기에서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이 밀려나와서 신경근을 눌러 증상이 있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1: 네.
0: 예, 여기에 추간판은 돌출된 방향이나 또한 원래 선천적으로 척추관이 좁게 생긴 사람과 넓게 생긴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1: 네.
0: 예,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이 빠져나와 신경을 눌러서 생긴 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 눌린 신경이가 다리로 가는 신경이기 때문에 다리가 저린 증상이 특징입니다. 예, 마치 전기 고장이 빵이 캄캄하게 된 이유는 전부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휴즈가 끊어져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에 비유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가 아픈 병이라기보다

0: 나는 사실은 다리가 저린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물론 허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 다리가 저린 하지 방사통이 없는 주간판 탈출증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다리 저린 증상 없이 허리만 아프다면 예, 그건 다른 병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주간판 탈출증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는 나이와 관계됩니다.
1: 네.
0: 그래서 보통 한 40대부터 나타나며 주간판이 이미 노화된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몸을 옆으로 뒤틀면서 물건을 옮기는 동작입니다. 허리를 뒤틀리는 자세는 가벼운 종잇장을 들어도 주간판이 밀려 나올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오래 앉아있는 자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무거운 짐을 나르는 노동일 하는 사람도 물론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는 사무직 사람들 그리고 택시 운전기사 예, 등에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이런 경우는 허리 근육의 힘이 약해서 뼈와 주간판을 받쳐주는 힘이 약해서 즉 척추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근육의 힘이 약해서입니다.
1: 네.
0: 예, 이와 같이 잘못된 자세 반복되는 굴곡 손상이 즉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는 예, 예, 이런 경우에 후종인대나 섬유륜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1: 네.
0: 예, 따라서 같은 나이라 해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 외에도 위상으로 넘어졌거나 자동차 사고, 추락 사고 등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또한 특별한 외상 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종합하면 예, 노화, 예, 그 다음에 육체적인 과부하, 예, 즉 허리를 많이 쓰는 사람, 또 약한 허리 근육을 가진 사람, 그래서 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습니다.
1: 네.
0: 예, 그 밖에 오래 앉아있는 잘못된 자세,
1: 네.
0: 예, 그 외에도 또 흡연, 비만, 예, 유전적인 요인도 들 수 있습니다.
1: 네.
0: 추간판 탈출증은 정도에 따라서 추간판이 팽요온, 또 추간판 돌출, 추간판 탈출 경리로 분류됩니다. 추간판 팽요온이란 예, 무슨 뜻인가 하면 섬유륜, 예, 추간판 제일 바깥쪽에 섬유륜은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중심의 수액이 파열된 섬유륜 속으로 나온 상태, 즉 섬유륜이 완전 파괴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척추체 테두리를 넘어서 척추관 쪽으로 불룩하게 됐지만 터지지 않고 수액도 나오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1: 네.
0: 그럼 추간판 탈출이란 섬유륜이 완전 찢어져서 수액이 빠져나왔지만 추간판을 보호하는 후종인대가 손상되지 않고 후종인대 앞에까지 나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1: 네.
0: 그럼 추간판 탈출증은 어떤 증상들이 있는가를 얘기 드린다면 요통과 다리 통증, 엉치 부위의 통증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다리 통증은 허리나 엉치에서 시작하여 허벅지와 장딴지 뒤쪽과 바깥쪽을 따라 발등이나 발바닥까지 내려가는 방사통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대개 한쪽 다리나 엉치에서 통증을 느끼지만 심할 경우에는 양쪽 다리 모두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추간판 탈출 진단은 어떻게 내려지는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환자의 증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1: 네.
0: 그 다음 의사가 진찰해보고 신경학적 검사로 약 90% 정도로 진단에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하지 직거상 검사가 있는데 손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환자를 먼저 침대에 눕히고 무릎을 편 상태를 유지하면 절대로 디스크의 추간판 탈출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1: 네.
0: 예, 또 하나의 증상으로 추간판이 신경을 심하게 눌린 환자는 근육의 힘이 약해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반사 기능이 떨어지는 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검사는 엑스레이, CT, MRI 등 영상학적인 검사로 더 정확히 구체적인 위치와 정도를 확인하여 세 가지 검사를 종합하여 진단이 내려집니다.
1: 네.
0: 예, 그러면 추간판 탈출증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얘기되겠습니다. 우선 휴식과 약물치료, 물리치료, 수술치료 등이 있습니다.
1: 네.
0: 여기에서 휴식은 위험 부담이 없고 돈이 들지 않고 효과가 확실한 치료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추간판은 눕는 자세가 가장 압력을 적게 받기 때문입니다.
1: 네.
0: 예, 옆으로 눕는 것도 괜찮으나 엎드리는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1: 네.
0: 예, 누워서 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예, 2주에서 6주 예, 다리가 저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입니다.
1: 네.
0: 예, 그 다음 다리가 저리지 않으면 그때부터 오늘은 한 걸음, 내일은 두 걸음, 모레는 세 걸음 하는 식으로 다시 활동을 서서히 하고 괜찮으면 나은 거라고 봅니다.
1: 네.
0: 휴식과 함께 약물 치료 받으면 빨리 통증을 덜어주고 염증을 제거하고 호전이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참으면서 오래 견딜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 오래 누워 있기만 하면 아프지 않아도 또 다른 문제로 허리 근육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1: 네.
0: 또 아프지 않다고 더 많이 활동하거나 일을 한다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또 물리치료인 안마의 지압, 교정, 추나, 견인 등 여러 치료법이 있지만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1: 네.
0: 아무리 휴식을 해도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수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1: 네.
0: 수술은 어떤 치료든지 안 될 때 하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1: 네.
0: 예, 수술은 증상이 진행되거나 또 대소변 배출 장애 증상이 있는 마미 증후군이 있을 때 선택하게 됩니다.
1: 네.
0: 예,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허리에 무리가 가는 힘을 줄이는 것으로 여기에는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1: 네.
0: 소극적인 방법은 일상생활에 무거운 물건을 두는 것을 피하고
1: 네.
0: 무리한 자세를 조심하거나 하는 것 등 허리에 항상 신경 쓰는 생활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
1: 네.
0: 예, 적극적인 방법은 허리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허리가 강하면 웬만한 허리에 무리가 가도 별 이상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1: 네.
0: 예,

0: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누구나도 할 수 있고 예? 예, 의사도 약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1: 네.
0: 또 허리 강화 운동에는 체조, 수영, 등산, 걷기 예, 등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 허리에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 예, 척추관 협착증이란 어떤 병인가? 예, 척추관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변화로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고 신경의 혈액 공급이 적어져서 허리 아프고 다리에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1: 네.
0: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머리가 희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듯이 누구나 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같은 증상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은 신경 주위에 있는 연부 조직이 비후 두꺼워지거나 증식인데 유형별로 구분한다면 제일 많은 퇴행성형 협착 그리고 주간판 탈출증 혼합형 척추관 전방 전이증과 척추 분리 등으로 나누게 됩니다. 원인은 퇴행성 변화로서 척추뼈에 가시뼈가 자라나거나 예, 즉 골절 증식이 생기거나 척추뼈 안팎의 부드러운 조직인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갈수록 심해집니다. 대부분이 척추의 세 관절 가운데 주간판에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다음에 후관절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20% 정도에서는 주간판이 변화가 없는데도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예, 일반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에 따른 통증은 신경이 직접 압박되거나 척추관절 염증에 의해서 일어나며 압박의 정도와 기간이 길수록 증상이 심하고 회복이 더딥니다.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비정상적인 운동은 척추의 후방관절에 직접 영향을 미쳐 관절면이 불규칙해지고 예, 관절 연골 변성이거나 관절낭이 비후되거나 관절 돌기가 발생해서 협착을 일으키는 것이며 혼합형 척추관 협착증은 기존의 선천적인 척추관 협착증이나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이 있어 즉 요통이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주간판 탈출이 동반되어 갑자기 다리가 당기고 저리게 되는 혼합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척추뼈가 앞으로 미끄러지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나 척추의 협부가 금이 가는 척추 분리증으로 인한 협착증도 약 2% 정도가 되며 한 또 40대, 50대 여성이 많고
1: 네.
0: 예, 척추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부위에서 쉽게 발생하며 증상은 허리보다 엉덩이 부위 통증이 두드러집니다. 예, 척추 협착의 순위를 종합하면 예, 제일 먼저 노화입니다. 그 다음 척추 분리증. 예, 척추 협착의 증상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1: 네.
0: 첫째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것 같다.
1: 네.
0: 예. 예, 둘째는 걷다가 다리가 아파서 쉬었다가야 합니다. 셋째는 다리가 아플 때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거나 앉으면 증상이 호전됩니다. 예, 이와 같은 증상을 간헐적 파행증이라고 하는데 간헐적 파행에는 혈관성과 신경성이 있습니다. 혈관성은 오르막 길에서 통증이 오고 예, 다리의 맥박이 약해지고 발이 체온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으며

0: 이런 증상은 서 있기만 하면 즉시 통증이 멈추는데 신경성 파행과 다른 점입니다.
1: 네.
0: 추간판 탈출증에서는 수면 시 편편하고 단단한 침대에서 더 편안감을 느끼고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몸이 푹 빠지고 허리가 구부러지는 침대가 보다 좋은 감을 느끼게 됩니다. 즉 디스크에서는 즉 추간판 탈출증에서는 앞으로 숙이지 못하지만 협착증에서는 뒤로 제끼거나 허리를 펴고 걸을 때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추간판 탈출증에서는 요통이나 하지통이 있으나 협착증에서는 요통이 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로 보행 시에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따르게 됩니다. 추간판 탈출은 허리가 손상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많이 발생하지만 협착증에서는 거의 다친 경우가 없습니다. 또한 협착증에서는 야간 숙면 시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배뇨곤란 혹은 방광, 대변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종합하면 허리 통증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주로 한쪽이나 혹은 양쪽 60%에서 양쪽에 하지 통증이 있습니다. 또 서 있거나 걷거나 활동 시 악화되는 통증이나 힘들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걸을 때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가 편합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걸으면 다리 통증, 무감각이나 무겁거나 차거나 뜨거운 감이 나며 근력이 약화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통증이 앉거나 앞으로 구부리거나 누워서 쉬면 증상이 감소됩니다. 또한 둔하고 자주 넘어지며 대소변 장애, 즉 마미 증후군,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네,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또 허리 연관된 여러 가지 질병이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허리 건강 잘 지키시고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민영웅에 대한 꽃바구니 진정의식이 복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0: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초대회가 복경에서 열렸습니다.
1: 탐구잡지가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글 보편적 혜택성, 기초성, 최조선의 민생건설을 강화하자를 발표했습니다.
0: 국경절 연휴기간 각지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 보도여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사진 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영렬들의 영광에 경의를 드리고 부흥의 힘을 응집해야 합니다. 열사 기념일 인민영웅에게 꽃바구니 진정의식이 9월 30일 오전 복경 전남은 광장에서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당과 국가 지도자들인 습금평, 리강, 조락재, 왕호녕, 채기, 정설상, 리희, 한정 등이 각계 대표들과 함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장엄한 천안문 광장은 오송 붉은기가 나부끼고 인민영웅 기념비가 우뚝 솟아있습니다. 광장 조항에는 조국을 축복하자는 거대한 꽃바구니가 조국의 번영과 창성에 대한 아름다운 주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념비 북쪽에 위치한 화단에 흰 국화 등 생화로 만든 화환 18개는 영렬들에 대한 전체 중화 아들딸들의 깊은 추모의 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습금평, 리강, 조락재, 왕호녕, 채기, 정솔상, 리희, 한정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조남은 광장에서 인민영웅들에게 꽃바구니 진정의식에 참석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군함의 명의로 진정하는 꽃바구니 9개가 정연히 놓여지고 꽃바구니의 붉은색 리본에 인민영웅 영원히 불멸하리라라고 적힌 글발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군악단의 혼화곡 속에서 의장병 18명이 꽃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인민영웅 기념비로 다가선 후 꽃바구니를 기념비 받침대에 놓았습니다. 습근평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기념비 기단에 올라 꽃바구니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응시했습니다. 산뜻한 안트리움, 향기로운 백합, 활짝 피어난 문심라는 인민영웅에 대한 깊은 추모와 숭관 경의를 전했습니다. 습근평 종속이가 앞으로 다가서서 꽃바구니 리본을 정리했습니다. 여습근평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기념비를 천천히 돌면서 인민영웅 기념비를 참배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중국 로농공군 장정 승리 90주년입니다. 신시대 장정의 길에서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강력한 지도하에 전당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은 위대한 당 창건 정신, 위대한 장정 정신을 존승하고 고양하고 원대한 뜻을 품고 일심 단결하면서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붕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하고 있습니다. 소련아동과 각기 대표들도 자리로 기념비 앞으로 가 생화를 진정하고 기념비를 참배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위원이며 복경시 당면의 석인 윤력이 의식을 주재했습니다. 조항당 정군 그리고 군중 관련 부문과 복경시 주요 책임동지 각 민주당파조항 전국공상업자연합회 책임자와 무소속 인사 대표 복경에는 로전사 로동지와 렬사 유가족 대표 복경에는 공훈명예표창 장려수상자 대표 전국소수민족 참관단 성원 수도각계 군중 대표 등이 의식에 참가했습니다.
0: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초대회가 9월 30일 저녁 인민대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평이 초대회 참석하고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평 총석이는 장기적 탐색과 실천을 거쳐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는 큰 우세를 과시하고 우리나라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 수순은 끊임없이 제고됐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시현한 것은 막을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심을 다지고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나간다면 성공은 반드시 위대한

중국 공산당, 위대한 중국 인민, 위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사례질 것입니다. 리강이 초대회를 주재했습니다. 조락제, 왕호령, 제기, 정설상, 리희, 한정의 초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국내외 인사 8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주년을 함께 경축했습니다. 인민대회당 연회장은 눈부신 등불 속에서 경사롭고 열정적 명절 분위기가 차넘쳤습니다. 주석단 위쪽에 장엄한 국제장이 걸렸고 1949-2026이라고 쓰여진 연호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경 경쾌한 영빈국 속에서 습금평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연회장에 들어서자 장례는 열렬한 박수 갈채가 울려 퍼졌습니다. 초대회가 시작되자 전원이 기립자세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를 부르고 웅장한 이용군 행진곡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습금평의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평은 나는 당조항과 국문을 대표해 전국 여러 민족 인민, 중국인민해방군 지휘원과 장병, 무장경찰부대 장병, 각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들에게 명절의 축하를 전하고 향항특별행정구 동포와 오문특별행정구 동포, 대만 동포와 해외 교포들에게 진지한 문안을 전하며 단연간 중국 건설 사업을 관심하고 지지해준 친선 국가와 국제법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사회를 전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평은 77년에 우리 당은 인민을 단합 인솔해 부단히 분발정진하면서 경제의 비약적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 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적을 창조하고 초요사회 전면 건설이라는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했으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용감하게 전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새 중국이 이룩한 새인이 주목하는 성과에 대해 무한한 긍지를 느끼며 중국식 현대화의 밝은 전망에 대해서 신심으로 가득 찹니다. 습금평은 올해 전당과 전국 상하가 분발 진취하면서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을 편성하고 실시하고 제 분야의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우리나라 경제가 압력을 극복하고 혁신과 최적화 방향으로 나가고 강한 회복력과 활력을 보여주고 당과 국가 사업이 새로운 진전과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평은 우리는 안정 속에서 발전하는 총적 사업 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개혁 개방을 갈증 심화하며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고 경제가 혁신과 구조조정, 질적 발전의 량환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민생을 실속있게 보상하고 개선하고 연간 목표 임무를 힘써 완성해 15차 5기는 전망 계획에 좋은 출발을 실현해야 합니다. 습금평은 우리는 한나라 두 가지 제도, 향항이니 향항을 다스리고 오문이니 오문을 다스리며 고도의 자치 방침을 확고 부동하게 관철해 향항과 오문이 국가 발전 대국에 도살 융합하고 봉사하도록 지지하고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안의 교류와 협력을 심하고 이른바 대만 독립의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에 반대하고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추진하고 조국 통일 위협을 추진해야 합니다. 습금평은 우리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평화 외교 정책을 견지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실천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해 복잡다단한 세계에 더 많은 확실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주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경에는 중공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서기 처서기,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전국정협 부주석과 지도직에서 퇴직한 동지들, 그리고 일찍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을 담임했던 동지들이 초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중앙당과 정부, 군대, 군중 관련 부문과 북경시 책임자, 각 민주당파 조항, 전국 공상업자연합회 책임자와 무소속 인사대표, 북경에는 공훈영예 표창장려 수상자 대표, 전국 노력모범과 선진인물 대표, 민족 지역의 안전과 발전 단결에 중요한 기여를 한 소수민족 대표 인사, 그리고 북경에 있는 일부 향항특별행정구 인사, 오문특별행정구 인사, 대만 동포와 화교, 중국인 대표, 중국 주재 각국 사절, 중국 주재
각 국제기관

0: 대표, 일부 외국 전문가 등이 초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경쾌한 음악 속에서 국내외 귀빈들은 잔을 기울이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주년을 함께 경축하고 중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과 안녕을 축복하고 중국 이민과 세계 각국 이민의 진선이 영원하기를 기원했습니다.
1: 중앙 텔레비전 방송이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 시련은 막을 수 없다.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을 열렬히 경축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0: 10월 1일에 출판한 제19기 탐구 잡지가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의 중요한 글, 보편적 혜택성, 기초성, 최저선의 민생 건설을 강화하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2012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기간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는 중국식 현대화에서 민생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지향은 바로 우리의 분투 목표입니다. 웅대하고 소박한 우리의 목표는 대중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발전 과정의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견지하고 공동 분투를 통해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도록 격려하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을 끊임없이 실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는 인민을 중심으로 보편적 혜택성, 기초성, 최저선의 민생 건설을 강화하고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 리익을 실현하고 수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인민 대중이 봉착한 문제를 힘써 해결하고 기본 공공봉사 체계를 보완하며 공공봉사 수순을 제고하고 균형성과 접근성을 증강하며 공동부여를 착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최저선을 고수하고 중점을 각인하며 제도를 보완하고 얘기를 인도해야 합니다. 교육, 소득분배, 취업, 사회보상, 의료보건, 주택 등 면의 사업을 총괄하고 기획하고 추진하며 육아, 학습, 소득, 의료, 양로, 주택 등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도록 추진하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끊임없이 촉진해야 합니다. 각종 어려움에 봉착한 대중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각별히 사랑하고 관심해줘야 합니다. 그는 민생사업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일마다 착실하게 추진하고 해마다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능력껏 일하며 수요와 가능성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킴으로써 민생개선과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접목시키고 서로 잘 어울리도록 해야 합니다.
1: 습금형 국가주석이 9월 30일 브루네이 핫상날 술탄과 서로 축전을 보내 도나라 수교 35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습금형은 중국과 브루네이의 전통 진선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오면서 날로 더 돈독해지고 있고 두 나라는 현대화를 함께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며 공동으로 발전하는 본보기를 보여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수교 35년 내 중국과 브루네이는 정치적 상호 신뢰를 부단히 심화하고 제2분야 협력이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인문 교류가 날로 밀접해졌습니다. 지난해 핫상날 술탄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 중국과 브루네이 우명 공동체 건설에 관한 중요한 공동인식을 달성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새로운 역사 발전 단계에 진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습근평은 나는 중국과 브루네이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핫상날 술탄과 함께 노력해 도나라 수교 35주년을 계기로 전통 진선을 이어받고 발전 전략 접목을 강화하며 호혜 협력을 부단히 심하게 중국 브루네이 운명 공동체 건설이 깊고 실속 있게 발전하도록 추진해 양국 인민에게 더 큰 복지를 가져다 주고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핫상날은 수교 35년 내 브루네이와 중국은 줄곧 상호 신뢰, 상호 존중, 상호 리해를 견지해왔다고 표했습니다. 2025년 두 나라는 운명 공동체 건설에 관한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나는 중국과 브루네이 수교 3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 유대를 더욱 긴밀히하고 경제무역투자, 국방, 인문 등 분야의 교류 협력을 심하게 두 나라가 손잡고 번영과 진보를 이룩하고 두 나라 인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0: 국경절을 맞이해 각지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고 위대한 조국을 축복했습니다. 하남재원은 여러 군중예술단체를 동원해 재원문화성 서광장에서 대합창, 독창, 무용 등 다양한 형식의 행사를 진행하고

0: 장정기억, 태항정신과 신시대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공연감독 근충이는 노래를 단체로 장정정신을 전승하고 중국 이야기를 도살 전승하려다고 표했습니다. 국경자리섬의 천상만인 만두연회가 상해 남상고신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은 한데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남상만두를 맛보았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상해 남상고시는 중국풍 영추를 20여회 조직했습니다. 관객 공사생은 만두가게 세계를 찾아 맛보았다면서 가게마다 맛이 독특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북 석가장시 식물원의 2026년 가을철 꽃전시가 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실내 구역과 야외 꽃바다가 연동하면서 운치는 명절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식물원 직원 왕가비는 꽃정시장의 전반 벽체대에서 재개조하고 동심원의 방사형 조형의 다양한 색채의 식물을 배합해 관객들에게 더 운치는 체험감을 선사했다고 표했습니다.
1: 공문포도 방공실이 9월 30일 15차원의 전망계획 시작의 해계를 조제 소식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소리부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기간 전국적으로 추진한 각종 수리 프로젝트는 4만 1,400개, 완수한 수리 건설 투자는 7,950억 원, 창출한 일자리는 201만 개에 달하며 현대화 수사원만 건설은 한창 추진 중입니다. 15차원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료역 홍수 방지, 재해 감축 체계, 수사원 배치와 급수 보장 체계, 물 생태계통 보호 관리 체계, 디지털 드윈 수사원망을 다그쳐 구축합니다.
0: 간추린 공연 뉴스입니다. 국가통계국 봉사업조사센터와 중국 물류구매연합회에 따르면 올 9월 중국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가 전달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50.1%를 기록하면서 확장 구간에 재차 진입했습니다.
1: 국가우정국에 따르면 9월 29일 기준 우리나라의 2026년 택배 물량이 1,500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2025년보다 10일 앞당겨 실현한 것입니다.
0: 자연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열사릉원 5,439곳에 대해서 등기와 증명서 발급을 완료함으로써 릉원마다 증명서가 있고 소유권이 명확하며 경계가 분명한 목표를 실현했습니다.
1: 9월 30일 아랍연합초장국 두바이에서 이스라엘 텔라비브로 향발한 료객기 기내에서 두 조종사가 비행 중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 료객기가 항로를 변경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경내 공항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기장과 부조종사가 부상을 입었고 승객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한 조종사가 고의로 추락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 이라크 총리이며 무장부대 총사령관인 자이디가 9월 30일 미국이 주도한 이른바 이슬람 국가 타격 국제연합군의 이라크 영내 임무를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선포했습니다.
1: 영국 버넘 총리가 9월 30일 대유럽 관계에서 영국의 유럽 동맹 재가입 문제는 하나의 선택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소래였습니다.

오늘은 유럽이 에너지 안전에 구조적 모순을 해소할 수 있을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미국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경유 가격 인상으로 유럽 동맹 지역의 추가 지출이 매일 2억 유로에 달합니다. 유럽 동맹 에너지위원은 에너지 가격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한 주 유럽의 에너지 시장은 악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분쟁이 지속되고 겨울 난방 시즌이 다가오면서 유럽의 에너지 공급은 갈수록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유럽의 에너지 전환에 따른 공급 공백을 아직 메우지 못한 상태에서 지정학적 분쟁이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뒤흔들면서 유럽 에너지 안보는 묵은 상처와 새로운 통증이 공존하는 국면에 직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유럽 동맹 회원국들이

유류세 인하, 업종별 맞춤형 보조금, 전략적 석유 비축 방출 등 응급 조치를 내놓았지만 단기 처방이 난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유럽 에너지 안보의 구조적 모순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도 여전히 지켜봐야 합니다. 4년 전 탈러시아를 시행하면서 에너지 분야에 나타난 공급 부족과는 달리 올 겨울철 유럽 국가들은 석유 부족, 고가격, 가스 부족 등 복합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 경제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 촉발한 전방위적 통화 팽창에 직면했습니다. 천연가스 분야에서 유럽 동맹의 가스 가격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한때 메가와트시당 79.5유로에 달해 최근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유 가격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9월 28일 런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에너지의 가격 상승은 우선 가계의 일상 비용에서 나타났습니다. 9월 중순 유럽 동맹 휘발유 가중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63유로, 경유는 리터당 2.159유로를 기록하면서 유럽 동맹 집행위원회가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모두 경신했습니다. 유럽 동맹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 8월 유럽 동맹의 연간 통화 팽창률은 동기 대비 30% 이상 상승한 3.2%, 회원국 27개 중 20개의 통화 팽창률이 7월보다 상승했습니다. 현재 유럽 기업은 복합적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한면으로 기업들이 에너지의 가격 상승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중견 기업 중 71% 이상은 에너지 비용이 급등했습니다. 독일 상공 총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의 압력을 받는 기업이 50%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난방가스 비용이 크게 올랐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화면으로는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이 동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 상공총회 회장 페터 아르디아는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경쟁력, 투자 영향 주고 생산 능력이 해외 이전 등 문제를 촉발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에너지 가격 인상과 수급 변동이 가시다 준 충격은 더 이상 전통 분야의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수많은 산업의 수익성, 투자 계획, 시장 경쟁력에 뚜렷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에 대한 가격 충격은 여러 요인의 공동작용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첫째, 에너지 분야에서 탈러시아화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년간의 조정을 거쳐 유럽의 가스 시장은 파이프라인 가스 중심에서 글로벌화 시장으로 점차 전환했습니다. 유럽 동맹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가스를 수입하는 면에서 파이프라인 가스가 점한 비중은 80%에서 55%로 줄었지만 액화 천연가스 비중은 20%에서 45%로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글로벌 시장의 가스 가격 민감도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에너지 산지의 생산 변동이나 해상 운송에 따른 차질 등 약간한 위험 부담도 곧바로 유럽 시장으로 파급됐습니다. 둘째, 중동의 지정학적 분쟁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9월 이후 중동 전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글로벌 원유 수출 체계를 직접 타격했고 유가의 빠른 반등을 이끌어 유럽의 겨울철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핀란드 에너지 청정공기연구센터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에스파냐 등 유럽 동맹 4개국이 올해 더하는 화석연료 추가 비용이 410억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셋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급 효과로 인해 글로벌 경유 등 석유 제품 공급이 긴장세를 타면서 유럽 에너지 시장의 수급 불균형 압력을 심화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서 유럽 각국은 감세, 맞춤형 지원 등 일련의 응급 조치를 통해 에너지의 가격 인상과 공급 압력을 완화하려고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고유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어업과 농업, 건설업 등 유류비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관련국과 함께 에너지 공급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석유 비축을 방출하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에너지세를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응급 수혈식 조치는 일시적 구제에 그칠 뿐

0: 유럽 에너지 체계의 심층적 구조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에너지 공급 원의 변화가 아직 가격 체계 회복력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려고 했지만 에너지의 가격 상승과 중첩 효과를 일으켜 유럽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유럽의 천연가스 저장량이 사상 동기 대비 크게 줄면서 겨울철 에너지 비축난을 촉발했습니다. 극심한 한파가 예년보다 일찍 닥치거나 지정학적 긴장세가 지속될 경우 유럽의 에너지 시장은 충분한 조절 여력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며 따라서 에너지 공급이 위험 부담에 봉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유럽 국가에서 응급 조치가 과연 시린을 견뎌낼 수 있을지 아마도 올 겨울 가서야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경제학자 이고르 가브라는 올겨울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며 공급 부족의 발생 여부는 지정학적 상황과 이상기후에 달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이 에너지 안전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할 수 있을지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익이었습니다.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의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습근평 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연설 7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성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관광업을 활성화한 내몽골 경험편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아랍 국가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국 관광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0: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 이 시간에는 습근평 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 대회에서 한 연설 마지막 시간입니다. 동지들, 벗들, 미래는 청년들에게 속하며 청년들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100년 전 그 암담하던 시기의 중국에서 일부 신청년들이 막스주의 사상의 횃불을 축혀들고 민족 부흥의 길을 애써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10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의 기치 아래 중국 청년들은 대대로 당과 인민의 사업에 청춘을 바쳐 노력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서 선봉적 역량이 되어왔습니다. 신시대 중국 청년들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을 소임으로 삼고 중국인의 더 높은 패기와 기계, 저력으로 시대와 청춘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당과 인민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동지들, 벗들, 100년 전 중국 공산당은 당원 수가 50여 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9,500여만 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14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대국을 영도하는 세계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최대의 집권당이 됐습니다. 100년 전 중화민족은 세계의 쇠퇴하고 쇠락한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활기차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힘찬 발걸음으로 위대한 부흥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중국 공산당은 역사와 인민에게 우수한 답안지를 바쳤습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을 단합 인솔의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과행길에 올랐습니다. 전체 중국 공산당원 동지들, 당중앙은 동지들에게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고 당의 취지를 실천하며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연결을 영원히 유지하고 시종 인민과 생각을 같이하고 일을 같이하고 고락을 같이하면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0: 재기발랄한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미래를 내다볼 때 중국 공산당이 강력하게 영도하고 전국 여러 민족인민이 긴밀히 단합하는 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목표는 꼭 달성될 수 있을 것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은 꼭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정확한 중국 공산당 만세.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영웅적인 중국인민 만세. 계속해.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조항의 결의에 관한 설명을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공산당 제19기 조항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간 설명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중앙정치국의 위임을 받고 전원회의에서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조항의 결의의 기초상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당조항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 의제에 대한 고리요. 우리 당은 예로부터 역사적 경험을 총화하는 것을 중시해왔습니다. 모태똥 동지는 일제기 연한 시기에 만약 당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당이 역사적으로 걸어온 길을 똑똑히 알지 못한다면 일을 더 잘 해낼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항일전쟁에 전국적 승리를 쟁취하던 관건적 시기인 1945년에 열린 당조항 제6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약간의 역사 문제에 대한 결의를 통과해 당 창건 이후 특히 당조항 제6기 제4차 전원회의부터 준의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시기에 당의 역사 및 그 경험과 교훈을 총화하고 약간의 중대한 역사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림으로써 중국혁명의 기본 문제에 대해 전당 특히 당의 고위급 간부들이 인식의 일치를 가져오도록 하고 전당의 단계를 강화했으며 7차 당대회의 성과적인 개최를 위해 충분한 여건을 마련하고 중국혁명 사업의 발전을 힘있게 촉진했습니다. 개혁개방의 새로운 시기에 들어서서 등소평 동지는 역사상 성공적인 경험은 물론이거니와 잘하지 못했거나 실패한 경험도 모두 소중한 제보가 된다. 이를 토대로 해 제정된 방침 정책은 전당의 사상을 통일할 수 있고 새로운 단계를 이룩할 수 있다. 이런 토대는 믿음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업을 활성화한 내몽골 경험편을 보내드립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2026년의 대부분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수려한 산화를 바탕으로 문화 관광의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공간이 속출하는 가운데 조국의 정북방 아름다운 내몽골이라는 명함이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관광 봉사의 성격을 실감하는 관광길에서 관광업계의 고지를 바로잡으려는 내몽골의 의지와 실행력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지속하는 문화 관광 열풍 속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지향은 사람들이 행복감과 성취감을 도모하는 중요한 원천이기도 합니다.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내몽골 자치구에서 접대한 국내 관광객은 연인수로 1억 6,700만 명, 관광 소비는 2,524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채의 배후에는 바가지 씌우기 등 민원도 간혹 발생하면서 관객의 흥을 깨고 내몽골 문화 관광 이미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관광업계에 나타난 이런 현상을 반드시 엄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올 초 내몽골 문화 관광청은 2026년을 문화 관광업계를 정돈하는 공백의 해로 정했습니다. 내몽골 문화 관광청은 민원이 집중된 신라무른 초원, 우란푸퉁 초원, 휘텅시러 초원, 달라드기 등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초원 승마 등 빈도가 높은 체험 종목에 대해 가격을 함부로 정하거나 협의 가격이 난무하는 현상에 비추어 감독 지도 소조는 관광지에 상주하고 업계의 성실 신용 연맹을 설립하고 통일된 기준 가격을 도입했습니다. 회원업계 37개는 간판과 가격을 일괄 통일하고 모든 종목의 가격을 명시함으로써 가격 부풀리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막았습니다. 초원의 명소를 사설하거나 초원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 다마오기는 전역에서 불법 인기 오프로드 차량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휘텅시러 초원은 카트의 불법 영업을 명확히 금지하고 훌룬호 연안은 불법 영업 행위를 엄하게 단속함으로써 생태 마지노선을 수호하고 시장 질서를 규범화했습니다. 투명한 가격은 안정한 소비를 견인했고 관광객의 지출은 문화체험, 문화소비, 레저 분야로 빠르게 전이했습니다. 제36회 관광나다무 개막식에 참가한 일일 관광객 수는 15만 명을 넘었고 창출한 문화수입은 1억 9,500만 원을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의 료식과 특산물 소매 매출은 동기 대비 160% 증가했습니다. 강력한 정도는 결코 일회용이 아닙니다. 생태 마지노선과 가격 마지노선이라는 단단한 기준선 그리고 제도 혁신과 봉사 최적화를 통해 관광시장을 근원적으로 정화했습니다. 올해 내몽골 문화관광청은 전역에서 여행사 신용평가 제도를 시행해 영업 주체가 스스로 행동을 규범화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여행사와 가이드 사이의 노동계약, 로임, 사회보험 등 3개 항목을 점검하고 기본 급여가 없고 리베이트에 의존하는 가이드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교통, 공안, 시장 감독 등 여러 부문이 합동 정돈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얼 군화시의 북강 우한 관광보호 순경소는 사자 련동 기재를 구축해 관광지 민원을 한 곳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달라드기는 클라우드 조정 플러스 전담 배상을 도입해 격지에서 발생하는 권익보호 난제를 풀었고 다마오기 신라 무런지는 정확한 분류, 협력, 추적 감독, 완결 재검의 폐쇄 루프를 구축해 각종 분쟁을 신속히 처리했습니다. 문화관광 경제는 트래픽 경제이자 입소문 경제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소비 분쟁이 작고 권익보호 경로가 원활하지 않아 많은 관광객은 당일 관광을 선호했기에 종합수익을 끌어올리기 힘들었습니다. 현재 이런 국면은 한참 개변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관광체험 만족도가 92%를 기록하면서 국내 최상위권에 올랐고 자치구 역내 관광민원 접수량은 2025년 대비 58%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수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랍 국가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국 관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우리 가족이 단독 여행팀을 만들어 중경에 갈 수 있을까요? 아랍연합추장국 두바이에서 옹 무함마드가 중국 중경 관광 홍보 담당자와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북경, 상해 등 도시의 여행 경험이 있는 무함마드는 중국 여행을 재차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 아랍 관광 전시회 가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기간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면 3년 동안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국 전시단은 행사장에서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을 주제로 한 중국 전시 부스는 아시아 국가에서 전시 면적이 가장 큰 전시구역 중 하나입니다. 우아한 청록색을 주요 색조로 삼고 전반적으로 고전 산수화 정치를 보여주는 중국 전시 부스는 동양 미학과 현대 전시 기술을 유기적으로 융합했습니다. 중국 전시 부스를 찾는 현지와 해외 관람객이 대폭 증가하면서 중국 관광은 큰 매력을 과시했습니다. 파키스탄 상인 샤바즈는 중국과 무역 왕래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 출장 때마다 회의와 비즈니스 협상뿐이었다며 이번 전시회는 중화문화를 깊이 노회하는 창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동기 대비 20.4%, 여행봉사 수출은 31.1% 증가해 5대 봉사 수출 분야의 선두를 달렸습니다. 아랍연합추장국 중국문화센터 류양 주임은 면 3년 동안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국문화센터는 중국 관광 관련 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교류와 협상을 조직하고 중국 관광 자원, 새 관광 제품, 관광 편리화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해만 국가에서 중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2024년 대비 100.78% 증가한 연인수로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관객은 110%, 아랍연합추장국 관객은 113% 증가했습니다. 두바이 경제관광부 산하의 두바이 관광상업진흥국 국제운영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디렉터 샤암 샤야는 얼마 전 상해, 장사, 심수 등 지를 방문했습니다. 중국 방문은 중국 관광시장의 발전을 충분히 체험하는 동시에 두바이에 대한 중국 소비자와 기업, 관련 기관의 견해를 한층 깊이 료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디렉터 샤암 샤얀에 따르면 2016년 후 중국 환영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바이는 비자 면제 정책과 현지화 봉사, 맞춤형 시장 전략 등을 통해 중국인 관객의 수요에 어울리는 관광 상품과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바이는 중국 관광과 인터넷 등 분야의 선도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플랫폼 기업과 소통을 이어가면서 양국 간 관광 산업 생태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주재 중국 총명사 구발찬은 심수와 같은 인공지능 선도 도시를 비롯해 서안과 성도와 같은 문화 예성과 휴양 명소와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입국 관광 편리화 봉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아랍 국민들이 중국을 방문해 직접 경험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0: 밥 먹을 줄 아시나요?
1: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0: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1: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성질하네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도려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베리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1: 아,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성질 꼭 기억해 주세요.
3: 지금까지 심층 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성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6시 30분 전으로 궁금하신 점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 모시고 노인 호러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노인 호러증이란 나이가 들면서 오장육부와 음양기혈이 마르는 병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늙고 허약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호러증의 허는 나이가 들면 허약해지는 것을 말하고 로는 가진 기운이 없어 과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종종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잘 지내시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확 늙고 허약해지시더라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럴 경우 어르신께서 호러증을 앓고 계실 또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실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오늘은 오장육부하고 나이에 따르는 이런 호러증 증상에 대해서 현실에 있었던 우리 환자분들이 병리에 맞춰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은 우리 중의학이라 할 때에는 원래 이런 생활 속의 이야기가 수천 년의 역사를 내려오면서 이런 경험을 다시 다듬어서 인증된 이런 학문입니다.
0: 네.
1: 때문에 우리 실제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이런 실제적인 문제를 잘 관찰해 보면은 이런 중의학의 이론이 있습니다.
0: 네.
1: 우리 환자분을 본다 할 때에는 또 그리고 이런 일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할 때에는 또 이해하기 쉽습니다.
0: 그렇죠.
1: 예. 그리고 우리 이 환자의 병리를 본다 할 때에는 이 하루는 우리 진료실에 허리가 거의 90도로 숙여진 이런 80대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0: 네네.
1: 바로 효자 아드님이 부축해서 들어오셨는데 이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서 이 의사 선생님과 하시는 말씀이 긴 한숨을 내쉬면서 힘이 없어서 앞으로 넘어질 것 같다.
0: 네.
1: 할머니가 먼저 이 말부터 하고 그리고 허리도 많이 아프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위에도 입맛도 없고 어지럽고 다리가 힘이 없어서 혼자 걸기가 아주 힘든 데다가 최근에는 감기 몸살을 앓으면서 식은땀이 나서 감기약을 드시고 나서 앞에서 나타난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졌다 하셨습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지금 중의학에서 본다 할 때에는 중의학에는 부양로편이란 이런 그 단락이 있습니다. 이 편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비록 감기가 있더라도 쓰거나

0: 너무 쓰거나 너무 차거나 크게 땀을 내거나 토하게 하거나 설사를 시키는 이런 약은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네.
0: 에, 그리고 오직 에, 평화롭고 화평한 약으로 치료해야만이 에로인 질병들은 개선을 가져온다 이렇게 썼습니다.
1: 네.
0: 에, 우리 어머니를 본다 할 때에는 감기약을 오래 드시고 식사를 전혀 못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에, 우리 중의 선생님은 로인 허로증으로 진단했습니다.
1: 네.
0: 에, 그래서 위를 먼저 다스려서 식사를 잘 하게 해서 어, 밥맛이 돌아서니까니 감기 증상이 자연적으로 나섰습니다.
1: 네.
0: 에, 그리고 기운이 인차 나합니다.
1: 네.
0: 만약 이 환자분이가 어, 계속해서 감기약을 썼거나 이랬다 할 때에는 감기는 나았지만 마지막에 가서 기운이 없어집니다.
1: 네.
0: 에, 근데 이 우리 중기 선생님은 이렇게 가, 이 위장하고 비장을 다스려주면서 식사부터 입맛부터 돌려 세우간에 감기 증상도 나사지고 또 기운이 나합니다.
1: 네.
0: 에,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서 아, 감기에 걸렸더라도 밥만 잘 먹으면 빨리 낫는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렇죠.
1: 네.
0: 그리고 또 아무리 아픈 사람이라 해도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 거 보면은 로인분들이 아, 밥을 저렇게 맛있게 먹는 거 보면은 살아나겠다 이런
1: 네.
0: 말도 하죠.
1: 그렇죠.
0: 에, 그렇기 때문에 에, 이 이론도 바로 우리 현실에서 어, 이 백성들이 로인분들이 하는 이 이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1: 네.
0: 에, 그리고 허로증이 로인 허로증은 나이가 들면서 오장육부하고 음양 기혈이가 마르면서 머리에 있는 오관이 기능이 떨어져서 입이 쉽게 마릅니다.
1: 네.
0: 에, 나이가 들면은 어,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이 눈하고 입이죠.
1: 네.
0: 예, 눈이
1: 건조한 느낌이 들죠.
0: 예, 입안이 건조하고 또 눈은 침침하고
1: 네네.
0: 예, 그리고 어떤 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뜨거운 날에도 콧물이 흐르기도 하고
1: 아, 네.
0: 예, 그리고 귀에서 좀 소리가 난다. 예, 이럴 때에도 이게 로인분들이 허로증이 일종 증상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아래로는 대변하고 소변이가 원활하지 못하면서 소변이 예, 또 여러 번 자주 보게 되 거나 또 급하게 에, 화장실을 찾기 바쁘게 막 달아댕기거나 이런 증상들이 로인분들이 있죠.
1: 네네.
0: 이 증상도 바로 로인 허로증의 증상입니다.
1: 네.
0: 에, 그리고 대변은 보면은 어, 대장에 있는 진액이 마르기 때문에 에, 편안하게 부드럽게 에, 배변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1: 네.
0: 에, 벌써 한 60대에 들어서면은 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1: 네.
0: 사람 마르면서 예,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허증으로 기혈이 부족해서 영위가 예, 모두 고갈이 되면은 오장이 먼저 허약해집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어, 우리 여기에서 오로증하고 육근증 에, 칠상증이 생깁니다.
1: 네.
0: 에, 어디나 다 지금 이 오로증이라는 건 우리 오장이가 허약해지는 것도 말합니다.
1: 네.
0: 에, 그리고 육근증이라 할 때에는 이 근육이나 힘줄이나 혈액이나 이런 게 다 약해지는 것 말합니다.
1: 네.
0: 에, 그리고 칠상증이라는 거는 감정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져서 어, 쉽게 스트레스도 받고 마음이 병기가 쉽게 생기는 것 말합니다.
1: 네.
0: 에, 이런 증상도 생기고 골증, 에, 골증에서 조열이 있다. 아, 뼈가 아픈데 좀 뼈속이가 예, 뼈속이 후끈거리며 아픈 같은 이런 증상을 말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허리하고 등도 당기고 모든 과정이 예, 지금 관절이가 좀 시큰거리면서 이때는 좀 뜨거운 약을 복용하면은 예, 문제는 이 로인분들이 지금 차다 할 때도 뜨거운 약을 복용하면은 번열이가 치밀어 오르고 또 이 찬 약을 복용하면은 가슴이가 그득하면서 배가 또 아파납니다.
1: 네.
0: 예, 로인 질병, 로인 허로증 이 치료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허로증을 동반한 로인 질환은 가장 치료가 어렵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 네.
0: 예, 우리 인체가 늙는다는 이 과정이가 하나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복잡하기도 합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자기

0: 이런 증상들은 남한테서 나타나는 증상인 게 아니라 나한테도 이게 나타날 수 있는 다 증상들입니다.
1: 그렇죠.
0: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이 허로증하고 질병을 동시에 치료해줘야 됩니다.
1: 네.
0: 근데 이제 감기 예를 들었지만 병증 치료보다도 이 허한 증상을 먼저 치료한다 할 때는 병증이 같이 낮아집니다.
1: 네.
0: 근데 어떤 분들 혈압이 높고 혈당이 높다 이러면서 먼저 이 내 몸이 이렇게 기능적으로 많이 허약해진 거 보충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고혈압하고 혈당이라든가 이 심장병 이런 치료를 먼저 하죠.
1: 네, 그렇죠.
0: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증상은 공제되지만 그 근본적으로 기능은 계속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재발하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허로증에서 허는 나이가 들면서 허약해지는 것을 말하고 로는 지금 현재의 자기 나이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해서 과로해졌다는 건 말합니다.
1: 아, 네.
0: 우리 지금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너무 많이 했거나 정신적으로 속탄 일이 너무 많았거나 몸과 마음이 다 지쳤다 이 뜻입니다.
1: 네.
0: 이 쉽게 허로증을 설명한다 할 때에는 나이가 들면서 인체가 로화되는 과정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서 내 몸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1: 네.
0: 우리 현실 생활에서 이 젊었을 때 편안하게 지내는 게 늙어서 보약 쓰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 들어봤죠.
1: 네, 들어본 것 같은데요.
0: 아니, 젊어서 너무 애쓰지 말라.
1: 아, 네.
0: 이러면 늙음하게 고생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1: 네, 네, 네.
0: 이게가 바로 우리 젊어서 너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게 사면 허로증이 빨리 온다 이 말과 같습니다.
1: 네.
0: 때문에 안 되는 일은 너무 집착하지 말고
1: 네,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시고
0: 내 몸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도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
1: 네.
0: 이 말입니다.
1: 근데 나이가 들면은 다 그런 증상이 오는 게 아니고
0: 그렇죠.
1: 아,
0: 어떻게 관리하는가 내 몸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따라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일은 좀 너무 지치거나 이러면은 빨리 찾아옵니다.
1: 네.
0: 허로증이가 실제로 우리 보면은 이런 증상들은 이 술을 과음하는 분들인데서 술은
1: 술 담배도 많이 하시는 분들
0: 그렇죠.
1: 네.
0: 술 담배를 너무 과하게 하거나 그리고 음식을 좀 불규칙하게 많이 먹거나
1: 네.
0: 지금
1: 뭐 밤을 샌다든지
0: 그렇죠. 네. 결국 이 음식 습관이가 많이 먹는 습관이가 가장 나쁩니다.
1: 네, 그렇죠.
0: 어떤 이 우리 불어를 보면은
1: 네.
0: 음식을 막 먹거나 많이 먹거나 하면은 그래서 막 산다 이것과 한 가지라.
1: 네, 생각 없이 사는
0: 그렇죠.
1: 것 같죠.
0: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음식을 불규칙하게 많이 먹거나 또 직업적인 업무와 스트레스로 근심 걱정 생각이 많은 이 사료 과다라 하죠.
1: 네.
0: 이런 증상이 있거나 혹은 지금 운동이 좋다 해서 지나치게 너무 운동하거나
1: 네.
0: 우리 지나치게 너무 운동하는 것도 아주 나쁩니다.
1: 네.
0: 우리 또 우리 현실에서 보면은 운동 선수들이 수명이 짧다 이런 말 들어봤죠.
1: 네, 네, 들었죠.
0: 운동선 이것도 바로 운동 너무 과하게 하면은
1: 네.
0: 이런 로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1: 네.
0: 허로증이 빨리 찾아오는 면서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지금 직업적으로 밤낮을 바꿔가면서 생활하는 사람도 에너지가 두 배로 쓰이기 때문에 이게 과로에 속합니다.
1: 네, 밤에 일하는 게 너무 안
0: 그렇죠.
1: 좋다고.
0: 밤 일하는 게 아예 좋다 하는데 지금은 이 밤 새는 사람 일이 없어도 집에서 밤 새는 사람들 많죠.
1: 그렇죠. 일을 안 하더라도 이제 텔레비나 휴대폰 보시면서
0: 그렇죠.
1: 네.
0: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문제는 내 몸에 이 손상을 보는 일을 자연적으로 좀 많이 하게 됩니다.
1: 네.
0: 이렇게 되면은 허로증이가 또 빨리 찾아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나이에 따르는 노인 질환이라 할 때에는 중의학에서 인기 성쇠편에서 나옵니다.
1: 네.
0: 사람이 기, 런치, 런치가 어떻게 하면 성하고

0: 어떻게 하면은 이 빨리 없어지는가 이런 또
1: 표현이죠.
0: 예, 단락이 네.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나이에 따라서 오장육부의 기능이가 변화하는 것도 설명합니다.
1: 네.
0: 예, 바로 나이별로 나타나는 증상을 살펴본다 할 때에는 50대에는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1: 아, 50대는
0: 네. 간 기능이 약해지면서 시야가 좁아지고 우리 제일 먼저 눈이 늙는다 하는 것도 들어보셨죠?
1: 네.
0: 예, 우리 지금 그래서 단에서도 그래서 50이 되면은 예, 돋보기를 해줍니다. 예.
1: 노안이 와서.
0: 그렇죠. 네. 돋보기부터 해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지금, 본다 할 때에는 50대 간 기능이 약해지면서 벌써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예, 이 공개공작 하는 사람들도 다 예, 상식이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중의를 모르지만 현실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도가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1: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세월 따라 울려 퍼진 우리 방송 메아리.
1: 삶의 드라마.
0: 행복의 노래.
1: 희망의 메시지.
0: 연변방송은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동행자로 되겠습니다.
1: 친구가 필요할 때,
0: 위로가 필요할 때,
1: 나눔이 필요할 때,
0: 응원이 필요할 때,
1: 우리 방송과 함께하세요. 함께

0: 꽃은 향기롭습니다. 사람은 더더욱 향기롭습니다.
1: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0: 어떠한 어려움도 꿋꿋하게 이겨내는 사람. 그들은 모두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입니다.
1: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문명은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문명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0: 당신도 정신문명 건설의 인솔자, 주력군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문명의 꽃을 연변대지에 활짝 피웁시다.
1: 번영하고 부유하고 문명하고 조화로운 새 연변 건설에 박차를 가합시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그리고 우리 60대에는, 예, 60대에는 오장 가운데서 어느 장기가 제일 먼저 허약해진다고 생각합니까?
2: 아, 폐나, 폐는 아닐까요? 폐는 아, 마지막인가요?
3: 비슷하게 맞습니다. 네. 예, 우리 지금 50대에는 간 기능이 약해지고 60대에는 심장 기능이
2: 약해지고. 아, 심장 얘기하려고 예, 했는데 그렇죠. 혹시나 아닐까 봐.
3: 네. 예, 집에서 우리 부모들을 보면은 벌써 한 60이 되면은 가슴이 답답하다, 후들거린다,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2: 네, 예, 그런 얘기 하시죠.
3: 그렇죠.
2: 네.
3: 예, 부모가 같이 있으면 이 과정이 화해 알깁니다.
2: 네, 그렇죠.
3: 예, 우리 지금 많은 분들 자식들로서 또 이래 부모들과 같이 있으면서
2: 네.
3: 아, 우리 엄마는 어째 심장이 영 나쁘다.
2: 네. 에,
3: 벌써 또 한 60부터 저래는 게 한 지금도 계속 이 심장병이 떨어진다고 이래는 네.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2: 네, 그렇죠.
3: 예, 바로 우리 이 변화 과정에서 보면은 60대에는 심장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심장 질환과 같이 오는 질환이 있습니다.
2: 네, 무슨 질환이죠?
3: 예, 우리 심장은 정신을 주관합니다.
2: 아,
3: 예, 그렇기 때문에
2: 불안해지나요?
3: 그렇죠.
2: 네.
3: 정신질환 바로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우울증입니다.
2: 아, 네.
3: 예, 지금 근데 이 우울증도 지금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앞당깁니다.
2: 네.
3: 예, 벌써 50대에 우울증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 네.
3: 예, 그리고 60대에 보면은, 예, 대부분 우울증이 있습니다.
2: 네.
3: 예, 모든 데를 가기 싫어하거나 말하기 싫어하거나

0: 좀 접촉하기도 쓰려 하거나 또 두문두문 이 자기 의도와 같이 그 없이 또 이 사람 모든 데 가서는 이 마리가 또 나무 상에 해서 빗나가거나 예, 이런 증상도 다 이 심장에서 옵니다.
1: 네.
0: 예,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심장 문제입니다.
1: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네요.
0: 그렇죠. 네. 예, 이게 좀 이상하다 하면은 없어 심장이 아픈 거네다 아, 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됩니다.
1: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또 그렇죠. 화날 때도 있죠. 예, 네.
0: 근데 돌아앉아 그런 분들 대부분 후회합니다.
1: 네.
0: 예, 그렇게 딱 뭐 이 의도를 가지고 하는 얘기인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자연적으로 이 생리적인 현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1: 네네.
0: 예 그거 예, 좋게 받아들이고 예
1: 네.
0: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스트레스든지 자기절로 받지 않게끔 내가 라지통이 되지 않게끔 노력하라 이러죠.
1: 네.
0: 예 만약에 그거 좋게 생각하면은 그 내 몸은 이 그렇죠. 라지가 쌓이게
1: 그걸 내가 받아서
0: 그렇죠.
1: 또 밤새 생각하면
0: 그렇죠.
1: 또 화가 나고
0: 예.
1: 막 네, 몸이 그래, 상하는 거죠.
0: 그래서 이 60대에는 이 가재비 지나가는 말을 듣고도 온밤 못 자는 사람 많습니다.
1: 네,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네, 친구 만나고 오셔가지고 또 막 신경질 네, 또 내시고
0: 맞습니다.
1: 네, 예.
0: 지금 동창만회를 갔다가 와서 동창길로 또 사이 나빠지는 게 욕 많습니다.
1: 네.
0: 예. 근데 그 카투로 한 연령이니까, 그 같은 변화가 생기니까, 서로 말을 곱게 할 수 없죠.
1: 아, 그렇죠.
0: 예.
1: 서로 조심해야 되는데,
0: 예.
1: 잘 안 되겠죠.
0: 한두 번 만나고 세 번째부터는 그래 싸만다 하죠. 예. 이것도 우리 다 로화 현상입니다.
1: 네.
0: 예. 로화 현상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런 현상들을 미루 아신다 할 때에는,
1: 네.
0: 이렇게 서로 감정도 상하지 않고 뭐 이 서로 관계도 나빠지지 않고
1: 네.
0: 예, 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네, 마음의 준비도 또 할 수 있고
0: 그렇죠.
1: 네.
0: 때문에 지금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또 사람이 이런 자연적인 변화니까니 아는 기가 모르는 것보다 많이 낫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리고 70대에 가서는 비장 기능이 안 좋아집니다.
1: 아, 비장이.
0: 예. 비장 기능이가 안 좋아지면서 이때로부터는 영양 부족이 생깁니다.
1: 네.
0: 주름살도 팍팍 늘고 피부로세가 생기고 벌써 70 그저 좌우 되면은 오라간 만에 보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죠.
1: 네.
0: 예, 이게 바로 비장 문제입니다.
1: 아, 비장이 안 좋으면 영양을 흡수 못
0: 그렇죠.
1: 한다는
0: 예, 비장이가 우리 몸에 영양을 운반합니다.
1: 아, 네.
0: 예, 이 운반 작용을 못 하면은 흡수를 못 하면서 영양 부족이 또 생기죠.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70대 분들은 소화계통을 좀 돕는 비장이라 이런 돕는 음식들을 좀 많이 드셔야 됩니다.
1: 아, 네.
0: 예, 우리 지금
1: 어떤
0: 보면
1: 게 있죠?
0: 일상 채소에서 보면은 비장을 돕는 게가 전형적으로는 산뇨입니다.
1: 예. 아, 산뇨가.
0: 예, 산뇨로 좀 밥을 할 때는 그 체라잠 조선 사람들이
1: 귀찮죠.
0: 예, 그게 네. 체맛을 못 냅니다.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밥할 때 쪄서 드시면
1: 네,
0: 됩니다.
1: 남방에서는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0: 예,
1: 네.
0: 밥할 때 쌍여를 찌고 대추 찌고 그다음에 님지 홀로버이
1: 네.
0: 예,
1: 당근
0: 네. 예, 이거 같이 쪄서 밥과 같이 이래 드신다 할 때는
1: 아, 그럼 최고죠.
0: 소화도 돕고
1: 네.
0: 이 우리 대추는 심장에 좋다 합니다.
1: 네.
0: 예, 그다음에 당근은 간에도 좋고 눈에도 좋고
1: 네네.
0: 예, 그래서 벌써 70대 되면 식사량이 많이 줍니다.
1: 네.
0: 예,
1: 소화가 안 되니까
0: 예,
1: 많이
0: 비장이
1: 못 드시죠.
0: 나쁘기 때문에
1: 네네.
0: 예, 그래서 이때부터는 여러 가지를 예, 이렇게 몸에 좋다는 거 이렇게 같이 드시면 또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80대에 가서는 그때는 숨이 차합니다.
1: 아,
0: 어디죠?
1: 배가.
0: 예, 맞습니다.
1: 마지막이네요.
0: 예, 예. 네. 마지막 또 있습니다.
1: 아, 또 있어요?
0: 80대에는 배 기능이 약화되면서 좀 평상시보다 말할 때도 실수도 많이 하고
1: 아.
0: 이 말하기 힘들기도 하고 또
1: 네.
0: 숨도 차고
1: 네.
0: 예, 산소가 부족하면서 이때부터는 기억력이라든가 집중력이 또 많이 떨어집니다.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80대 되는 분들은 이

0: 이 폐건강에 대해서 특별히 좀 이 관리도 하고 중시를 돌려야 네, 됩니다.
1: 그렇죠.
0: 예, 바로 호흡기 질환.
1: 네.
0: 호흡기 질환이 일단 있다 하면은 제때 또 치료를 하고 또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 제일 좋은 시기가 바로 여름입니다.
1: 아, 그런가요?
0: 예. 네. 우리 지금 호흡기 질환 하면은 이 겨울에 하는 질환이 있는데 이렇게 네. 생각하죠.
1: 그렇죠.
0: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겨울에 병원은 여름에 치료해야 됩니다.
1: 네.
0: 예. 우리 호흡기 질환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감기죠.
1: 네, 그렇죠.
0: 감기는 추우면 온다. 근데 이 추운 게가 바로 내 몸에 양기가 부족하면은 이 한기를 이기지 못해 감기 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여름에는 양기를 저축하는 시기고 양기가 부족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호흡기 면역력은 여름에 저축하라. 예, 이렇게
1: 네.
0: 예, 합니다. 우리 지금 인체나 현실 생활이나 한 가지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돈이 좀 있으면은 예, 있을 때 막 다 써버리죠. 예,
1: 네.
0: 그리고 보면은 쓰고 딱 써야 될 때 돈이 없죠.
1: 네네.
0: 예, 우리 양기도 한 가지입니다.
1: 아.
0: 여름에 찬 음식도 드시고 에어컨 켜고 시원하게 살고 그다음 채소나 과일 찬 거 막 드시면은
1: 네.
0: 우리 양기가 몸에 저축이 못 됩니다.
1: 아, 많이 잃는 거네요.
0: 그렇죠.
1: 네.
0: 예, 저축이 못 되면서 이 날씨가 추워지면은 이 한기가 접어들면은 예, 이기지 못해서 이 겨울의 병, 이 감기라든가 기침이라든가 천식이라든가 비염이 막 찾아오는 분들이 그 양기 부족한 분들입니다.
1: 아, 그럼 여름일수록 몸을 덥게 해야 되나요?
0: 그렇죠. 예, 네. 아래 그 내용이 나옵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우리 이때는 하나는 원래 호흡이 이 호흡기통 아이소타 폐가 좀 문제 있다 이런 분들은 여름은 잘 지내야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90대에 가서는 어느 장기 예, 우리 마지막 장기입니다. 예, 원기를 잃으면 안 되죠. 원기가 잃으면 우리 생명이 같이 없어지죠.
1: 네.
0: 예, 그러니까 우리 원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1: 어디에 있죠? 혈에 있나요?
0: 콤파치입니다.
1: 아, 심장.
0: 예, 콤파치. 네. 콤파치 원기집입니다.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90대가 되면은, 예, 우리 신기라 합니다.
1: 네.
0: 예, 이 신기가 말라들면서 모든 경맥이가 허약해지고 100세가 되면은 오장이 모두, 예, 빕니다. 예, 비어서, 아. 이 신기가 떠나가고 뼈만 남아 돌기 때문에 그때는, 예, 그때까지 살아있는 분들은 대단합니다.
1: 네.
0: 예, 100세까지 산다는 거는.
1: 아,
0: 예.
1: 신장이 좋아서 이제 장수하시는 건가요?
0: 그렇죠.
1: 네.
0: 예, 신장애가 우리 생명의 원동력입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지금 우리 100세까지 사는 분들은 이렇게 오장의 로화 과정이 다 다른 사람보다 천천히 진행됩니다.
1: 네.
0: 예, 천천히 진행되고 또 자기 몸을 자연에 맞춰서 잘 관리했기 때문에 예, 또 이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지금은 우리 지금 현실에서도 앓는 분들을 보면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1: 네.
0: 아플 짓을 해서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것처럼
1: 네.
0: 예, 우리 평상시 이런 상식을 알고 계절에 따라서 내 장기를 잘 관리한다 할 때에는 천천히 로화가 진행이 되면서 또 이런 증상들을 또 피면할 수 또 있습니다.
1: 네.
0: 예,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나이에 따라 약해지고 지친 오장육부라 할 땐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60대의 심장을 70대의 비장을 80대의 폐를 보호하고 예, 90대에 가서는 신장을 잘 돌봐준다 할 때에는
1: 네.
0: 보충해 주면은 예, 건강하게 또 지낼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요것만 오늘이 잘 기억해도 큰 성적입니다.
1: 네, 그렇죠.
0: 예, 그리고 우리 노인 허로증 치료법에는 노화로 인해서 몸에 쌓인 독소를 먼저 해독해야 됩니다.
1: 네.
0: 예, 이거 해독하면서 노폐물을 배출시키면서 허약해진 기능을 또 보충해 주고 몸이 상하지 않게 치료해 주는 이런 자연 이학을 잘 선택해서 이용한다 할 때에는 예,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 또 노인 허로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주년이 되는 기념일인데요. 세순국 창건 77돌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오늘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은 친구들의 마음을 밝혀줄 따뜻한 동화, 유용한 상식이 가득 준비되어 있답니다.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상상력을 키우고 고장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 돕고 단결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창작 동화를 들려드리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우리나라의 멋진 자연과 위대한 문화유산에 관한 상식을 함께 배워볼게요.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방법을 이야기하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조국 발전의 따뜻한 비밀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제일 좋은 내 나라를 들려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동화는 오성 붉은 기와 마을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산골 마을에 민수가 살고 있었어요. 민수는 마을 언덕위에서 나뭇기는 오성 붉은 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국가 쓰레기를 정리하며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었답니다. 같은 날 오성 붉은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가운데 모두들 다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민수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며 생각했어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고장을 아끼고 친구들과 힘을 합쳐 좋은 일을 한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우리 함께 힘을 합쳐 만든 이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조국의 모습이랍니다.

네, 오성불군기와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부강해졌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일상에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주변을 아끼고 친구와 서로 돕는 작은 행동이 바로 애국의 시작이랍니다. 자, 이제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멋진 자연과 위대한 문화유산에 관한 상식을 배워볼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연명소와 오랜 세월 이어져온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만리장성은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대한 건축물로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만들었어요. 또 우리나라 나아가 아세아주에서 가장 긴 장강은 중화민족 문화를 꽃피운 중심지이자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오래전 선조님들은 이 땅에서 다양한 생활 풍습을 만들고 아름다운 전통 문화와 전통 예술을 후대에 널리 전해주셨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런 문화유산과 자연을 아끼는 데서 시작됩니다. 전통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며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애국하는 실천이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은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동요 참 좋은 나라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바로 장강입니다. 친구들 정답 맞췄나요? 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늘 기억하고 아껴주세요. 자, 이제 마음 전달 우체통 시간입니다. 오늘은 친구들에게 편지를 읽어주는 대신 우리가 사랑

하는 나라를 위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해 볼 겁니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해서 꼭 거창한 일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작고 소소한 일상 속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되거든요. 먼저 첫 번째, 우리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지키는 거예요. 길가나 공원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분리수거를 바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고장을 예쁘게 보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중화민족의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와 전통음식을 직접 체험해보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면 소중한 문화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죠. 중화민족의 멋진 문화를 알고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문화를 지키는 첫걸음이랍니다. 세 번째, 서로 다른 민족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일이에요.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웃고 공부하는 단결된 모습은 모두에게 힘이 된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손잡고 도와주면 더욱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네 번째,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바른 마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배운 지식을 잘 익혀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면 미래의 우리나라를 더욱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들이죠?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아주 큰 힘이 되는 거랍니다.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푸르른 조국을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 탐정이 파헤칠 주제는 우리 주변에 숨겨진 조국 발전의 따뜻한 비밀입니다. 친구들, 우리가 매일 다니는 넓은 길, 뛰어놀 수 있는 깨끗한 공원,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도서관, 지식을 배우러 다니는 학교 등 일상 환경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꼬마 탐정이 되어서 그 비밀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비밀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의 땀과 정성이에요. 건설 현장에서 땀방울을 쏟는 노동자들,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 병원에서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의사 선생님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해주셔서 우리의 행복한 생활이 있는 거랍니다. 두 번째, 비밀은 세대를 이어가는 꿈입니다. 세종국 창건을 위해 피 흘려 싸워온 혁명 선열들로부터 조국의 부강 발전을 위해 땀방울을 쏟아온 한 세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살기 좋고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이 있을 수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미래는 바로 우리 친구들의 손에 달려있답니다. 우리가 꿈을 키우고 열심히 배우면 조국은 더욱 아름답게 변할 겁니다. 세 번째 비밀은 모두 함께 어울려 사는 단결의 마음입니다. 여러 민족 인민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아끼고 돕고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조국은 더욱 튼튼하고 따뜻한 것이랍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합쳐져 우리 조국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랍니다.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주년 특집 별이언니의 꼬마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우리 조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잘 간직하면서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더 멋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로금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창건 77돌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당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9월 30일 연결해서 명절 기간 시장 공급, 전력 공급 보장, 안전 생산, 교통 운수, 치안 예방 통제 등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위 성정부의 부추 요구에 따라 안전을 보장하고 안정을 수호하는 종대 정치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면서 시장 공급을 풍부히 하고 봉사 보장을 최적화하며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해 전주 여러 민족 대중과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즐겁고 경사스러우며 평안한 국경절 연휴를 보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백 슈퍼마켓을 찾은 호가복은 선으로 백화구역, 남세구역, 과일구역과 육류구역을 돌아보며 상품 진열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상품 비축, 가격 추세, 명절 전 판매 정황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명절 기간 대중들의 소비 수요가 왕성합니다. 각 상가와 슈퍼마켓에서는 상품 공급원을 알심드려 배치하고 상품 종류를 풍부히 하며 현지 실정에 맞게 해민 판매 촉진 활동을 내놓아 량질 상품과 실속있는 가격으로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 명절 흐름을 실질적인 경영 수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시장경영질서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물가를 부당하게 끌어올리거나 질 낮은 상품을 양질상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법률규정 저촉행위를 엄하게 단속해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구매하고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연길 서역과 여객 운수 서역을 찾아 안전검사 관리 통제, 여객 봉사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명절 연휴는 여객 출행 고봉기입니다. 중점 시간대와 인기 로선의 수송 능력 보장을 강화하고 역 진입, 표 검사, 자문 안내 등 봉사 수준을 일층 높이며 세심한 봉사로 연변의 운정을 전해 매 한 명의 여객이 안심하고 출행하며 편안하게 여행하게 해야 합니다.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에서 호가복은 국제선 진입구역 개조 대상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명절 기간 항공로선 안전검사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길 공항은 연변의 형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이자 손님들이 연변을 찾았을 때 받는 첫인상입니다. 공항의 봉사보장 수준은 연길, 나아가 전주 도시 형상과 호감도에 직접 관계됩니다. 공항 회사에서는 시간대를 주시하고 시공 역량을 통괄하며 건설 효율을 높여 국제 여객 통로 대상이 조속히 건설돼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진함으로써 공항의 전반 형상과 통관 봉사 보장 능력을 1층 높여야 합니다. 탑승 수속, 안전검사, 수화물 위탁, 대기 봉사 등 관건 고리를 주시하고 봉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봉사 질과 효율을 부단히 높여 광범한 여객들이 더 원활하게 출행하고 더 안심하고 귀로에 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 호가복은 공항 공안 근무 지점을 찾아 근무 중인 민경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명절 기간 치안 예방 통제, 근무 배치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모두가 피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속 작전하는 우량한 전통을 계속 발향해 인원 흐름 소통, 중점 부위 순찰 등 사업을 잘하고 발생 가능한 각종 민감 사안을 제때 효과적으로 처리해 광범한 여객들이 언제나 평안히 함께하고 수호가 바로 곁에 있음을 느끼게 하길 바랐습니다. 호가복은 명절 기간 전력 공급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국가 배전망 연변 전력 공급 회사를 찾은 호가복은 전력 조절 통제 중심에 들어가 전자 화면을 통해 실시간 수치를 살펴보고 명절 기간 전력 공급 보장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력 공급은 천문만호와 연결되어 있으며 명절 기간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와 관계됩니다. 국가 배전망 연변 전력 공급 회사에서는 사전에 판단하고 미리 대비하며 전력 공급 보장 응급 예비안을 주민에게 내와 고장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긴급 보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고장 처리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정전 역량을 줄임으로써 명절 기간 대중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도록 실속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주유소는 중점 위험화학품 경영 장소로서 안전생산 감독 관리 중점입니다. 중국 석유 신풍 주유소에서 호가복은 안전생산과 소방안전사업 실시 정황을 검사하고 응급예비안 훈련, 종업원 안전강습 등 세부 사항을 일일이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명절 기간 대중들의 출행이 집중되면서 주유소 운영 부담이 커지고 기름 저장, 주유 작업 등 여러 고리의 안전 위험이 중첩됩니다. 예방조치가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기업에서는 시종 높은 경각성을 유지하고 위험무한 조사 정돈을 강화하며 종업원 안전교양을 실속 있게 세밀하게 다잡아 중대 안전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연결시 공

0: 문로 소방구조소를 찾아 소방기재와 장비 전시를 현장에서 참관하고 각종 신형 장비의 기술 성능과 실전 용도를 상세 요해했으며 근무 대비, 역량 배치 등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공문로 연선은 상권이 번화하고 인원 흐름이 밀집되어 있으며 주변에 민박, 음식 등 상가가 많고 불과 전기, 가스 사용이 빈번해 소방안전 위험 요소가 많고 범위도 넓기에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광범한 소방지휘관과 전투원들이 항상 전투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인터넷 인기 간판벽, 주변 음식업체 집중구역, 로후 주거단지 등 중점구역을 밀접히 주시하며 순찰 빈도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실전화 훈련과 전진 배치 근무 대기를 강화해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잘 수호하길 바랍니다. 검사 지도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대중들의 관광, 레저 소비 의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문화관광역의 흐름과 시장 소비가 집중적으로 방출되는 시기를 맞게 되고 각종 안전 위험과 우환이 서로 얽혀 안전, 안정 최저선을 지키는 임무가 간과하고 책임이 중대합니다. 각급 당위 정부와 지도 간부들은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강화하고 마비 사상과 요행 심리를 견결히 극복하며 명절 기간 재반 사업을 착실히 잘해 여러 민족 대중과 연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즐겁고 경사스러우며 평안한 국경절 연휴를 보내게 확보해야 합니다. 명절 공급 보장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석탄, 전력, 기름, 가스, 수송 배치 보장 강도를 높이고 중요 민생 상품의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등 사업을 착실히 하며 소비자들의 신고를 제때 처리 응답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위법 행위를 엄하게 단속해 시장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소비 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상업무역기업들이 가격 할인,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감면 등 판매 촉진 조치를 내놓도록 인도하고 형식이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 일련의 문화관광 활동을 내놓아 소비 의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소비 열조를 일으켜야 합니다. 안전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도로교통, 도시가스, 건축시공 등 분야 위험 우환을 깊이 조사 정돈하고 풍경과 관광명소, 대형활동, 인원밀집 장소 등 중점지역의 안전관리를 다잡으며 각종 모순 분쟁을 제때 해소하고 각종 위법범죄 활동을 엄하게 단속해 전주 사회대국이 조화롭고 안정되게 확보해야 합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기시 당위석인 진공래,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주당의 부속이며 주장 대리인 최홍성이 9월 30일 훈촌에서 중대대상건설 중점기업운영 명절기간 안전생산과 시장 공급보장 등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최홍성은 평안중국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론술과 중요지시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안전 최저선을 지키며 봉사 보장을 잘해 대중들이 즐겁고 평안하며 경사스러운 명절을 보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훈춘 고속철도역은 장훈 도시간 철도의 종착역이자 중요한 출발역입니다. 최홍성은 대합실에서 고속철도역 명절기간 수송보장사업 정황소개를 청취하고 공안 당직실에서 근무 중인 민경들을 위문했습니다. 최홍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고속철도역은 도시 형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질서 관리를 1층 강화하고 교통 조직을 최적화하며 여객들의 출행 체험을 높여 대중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출행을 전력 보장해야 합니다. 훈춘 도로 국제여객 운수총역에서 최홍성은 안전 운영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안전 최저선을 단단히 지키며 차, 동태 감시 통제, 운전수 안전 교양, 운행 위험 예측 판단을 강화하고 피로 운전 등 교정 위반 행위를 견결히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훈춘 국제합작시범구 화학공업단지 기초시설 대상과 어콩 석유화학 연산 100만 톤 청정에너지 LPG 심층 가공 건설 대상 현장에서 최홍성은 대상 건설 정황을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안전생산 책임제와 세 가지 관리에서 세 가지 반드시 요구를 엄격히 실시하면서 안전생산 리념을 대상 건설 전 과정과 각 방면에 시종 관철해야 합니다. 시공 현장과 생산 일선 안전관리, 안전생산 양성을 강화하며 상시적으로 안전우환 조사 정돈을 전개해 각종 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시공 진도를 다그쳐 대상이 하루빨리 건설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길림 자금동업위원회사 재련공장 중앙통제실에서 재홍성은 기업 운영, 안전생산, 재련 공예기술 등 사업 정황을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안전생산은 기업 발전의 최저선입니다. 안전발전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안전생산 주체 책임을 엄격히 실시하며 우한 조사 정돈 기세를 완산하고 일터별 안전 책임을 세분화해 생산 전 과정 안전 통제를 엄격하고 세밀하게 잘해야 합니다. 구리 심층 가공, 류산 수납 등 분야를 둘러싸고 일련의 중대 대상을 기획 배치해 구리 산업 전반 산업 사슬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야걸 훈춘위안회사에서 채홍성은 생산 작업장에 들어가 지능 제조 의료 생산 흐름선 운행 정황을 료해했습니다. 채홍성은 관련 직능 부문에서 지도와 봉사를 강화하고 기업이 안전 분야의 부족점을 보완하도록 정밀하게 지원함으로써 안전 관리 체계를 완성하고 안전 생산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백화는 훈춘 본토의 대표적인 일괄식 상업종합체입니다. 재홍성은 상가 소방통제실에서 소방 안전 정황을 료해하고 상가 슈퍼마켓에서 명절기간 시장 공급 보장과 식품 안전 등 정황을 료해했습니다. 재홍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상가는 인원이 밀집된 장소로서 항상 소방 안전이라는 단계를 단단히 조여야 합니다. 소방 안전 관리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일상 순찰 검사를 강화하며 화재 예방 통제와 응급 처리 능력을 확실하게 높여야 합니다. 명절 기간 시장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 사업을 전력으로 잘해 대중의 명절 소비 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채홍성은 이어 사불 이직 방식으로 훈춘 해산물 거리를 찾아 한 해산물 도매점 주방에서 전기와 불 사용 등 정황을 검사하고 훈춘 해산물 시장에서 상품 가격, 소방 기재 배치, 안전 통로 원활 여부 등 정황을 료해했습니다. 채홍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가스, 전기 사용과 불 사용 등 관건 위험점에 초점을 맞춰 음식 기업의 화재 우환을 엄밀히 조사하고 대피 통로가 막힘없이 유지되도록 확보해 소방 안전 최저선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식품안전 전 과정 감독관리와 견본 추출 검사를 강화해 인민대중의 혀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단의 길 발의 고진에서 재홍성은 명절기간 문화관광시장 운영과 안전보장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명절기간 관광명소에는 인파가 집중됩니다. 중점 장소를 단단히 주시하고 안전관리와 문화관광소비를 통괄적으로 잘해 풍경구가 안전하고 질서있게 운영되고 문화관광시장이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지 자원 특색에 립각해 문화관광소비 전경을 지속적으로 풍부히하고 부대 봉사 공급을 최적화해 명절 문화관광소비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지속 관련 부문과 훈춘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상순환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2: 제5회 중국 조선족 민족무용공연이 일전 연변 로동자문화궁 대극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조당미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활동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박군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족무용은 변강 여러 민족 대중들의 생활기억과 가국정감, 정신적 추구를 담고 있으며 여러 민족이 서로 지켜주며 돕는 깊은 정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연에 참가한 예술가들이 춤을 매개로 예술적 소감을 교류하고 민족 간의 정을 돈독히 하며 지역 간 문화 교류와 상호 참조를 심화해 사회주의 문화의 번영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문화 강국 건설에 변강의 힘을 기여하길 바랍니다. 공연은 연변대학 예술학원의 군무, 학과 벼이삭이 전하는 상서로움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동북사범대학 음악 및 무용학원의 군무, 장백천하설, 연변감단의 군무, 수놓은 듯한 봄빛, 북경무용학원의 동무, 근어, 중앙민족대학무용학원의 동무, 연고 등 정품 종목들이 윤번으로 무대에 올라 현장 관중과 네티즌들에게 고품질 민족문화 시청각 성연을 선사했습니다.

0: 공연은 중국무용가협회와 조당미 선전부의 지도하에 조문화예술계연합회, 조문화라디오텔레비전방송 및 관광국, 조교육국에서 주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가동된 이래 전국 문예계의 광범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활동은 전국 13개 성, 23개 도시와 지역에서 300여 개 참가 작품을 모집했으며 92개 작품이 성공적으로 입선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전문가 평심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20개 정품 작품을 선정해 무대에서 선보였습니다. 국경절을 맞아 우리 조 각지에서는 다채로운 주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은 장중한 의식과 다채로운 문화관광 활동에 참가하는 가운데서 즐겁게 국경절을 보냈습니다. 도문도로통상구와 훈춘도로통상구에서는 각기 국기 개양식을 거행했습니다. 현장에 모인 당정기관 간부, 학교 사생대표, 수둔지 이민관리경찰 및 가족 여러 민족 대중, 관광객들은 의용군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엄숙히 서서 국가를 재창했습니다. 훈춘시 제1실험소학교 학생 왕묘연입니다. 처음으로 국문에서 국기 예양식에 참가했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 검사소 근무 5대 부대장 리호균입니다. 우리가 소화하는 것은 국기만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정에 대한 장엄한 선언이며 당과 인민을 향한 이민 관리 경찰의 뜨거운 충성심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국기가 오르는 곳마다 우리의 충성도 함께할 것입니다. 연결시문화관에서는 국경절 맞이 음악회와 미술서예 촬영전을 펼쳐 주민들에게 공익문화성년을 선사했습니다. 음악회 현장에서는 붉은의 변강 비춘에 영웅 찬가, 중국을 사랑합니다 등 홍색 고전 노래들이 잇따라 울려 퍼져 관객들의 박수를 자아냈습니다. 1층 대청에서는 미술, 서예, 촬영전이 펼쳐져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에서 많은 인기를 얻은 명태 응원단이 모습을 드러내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백대의 쟁합주는 은은하고 아름다운 선율과 고풍스러운 운치가 흘러넘쳤습니다. 미식체험구에서는 각종 미식들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재미있는 소통 유희도 흥겹게 펼쳐져 많은 관광객들이 구경하며 참여했습니다. 관광객 리성기입니다. 육정산에서의 전반 체험이 아주 좋았습니다. 철, 솥 요리와 명태, 관동, 전병 등 음식을 맛봤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또 산야 조행차 같은 종목도 있었고 육정산의 NPC 봉사도 아주 좋아서 정말 즐겁게 놀았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김민혜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화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희망이 꽃피는 세상, 따뜻한 마음, 푸근한 인정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니다. 희노애락,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중화란 그 이름 불로만 봐도 긍지와 자랑으로 설레입니다. 용기와 희망으로 차넘칩니다. 불러도 부르고픈 어머니 조국.

안녕하십니까. 삶의 향연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올해는 중화민공화국 성립 77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77년의 세월은 굽이치는 강물처럼 흘러 이 땅에 깊은 울림을 남겼고 77년의 별빛은 변강의 산하를 비추며 평화와 번영의 노래를 새겨놓았습니다. 오늘 이 가을 연변대지는 오곡백과의 풍요를 자랑을 하며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아름다움 뒤에는 공화국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묵묵히 헌신한 수많은 평범한 영웅들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국경일의 성대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지금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국의 77년 여정을 함께 되새기고자 합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공화국의 변방을 굳건히 지키는 두 가지 감동적인 실화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경찰과 주민이 한마음이 되어 민족 단결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는 변경 파출소의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서론 고원에서 천리길을 달래와 국가 통용 언어와 문자로 마음의 다리를 놓은 청년 간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들의 헌신과 온기가 깃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훈춘시 삼가장 만족형 고송촌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곳 민족단결진보사업소는 좋은 겨울에도 따뜻한 정으로 훈훈함이 넘쳐납니다. 해마다 명절에 돌아오면 꼭 찾아와 선물을 챙겨주니 정말 고맙습니다. 만족노인 랑수림은 경찰 소봉의 손을 꼭 잡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삼가자 변방파출소 소봉경찰은 전국민족단결진보 모범 일꾼인 안성님의 제자로서 스승의 뜻을 이어 여러 민족 대중들이 믿고 의지하는 가까운 이웃으로 됐습니다. 오늘은 이 변경파출소에서 경찰과 촌민이 한마음이 되어 만들어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삼가자 변경파출소는 조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고 새시대 풍교 경험을 사업에 구현하면서 촌민들의 마음을 잇는 교량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평안과 발전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스승님은 늘 변경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여러 민족 대중들의 행복한 터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봉의 말에는 대대로 이어지는 사명과 책임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파출소는 철의 변강의 붉은 단기 연합건설을 심화하고 지부연합건설, 촌기업연합방어, 경찰촌민연동이라는 근무 모식을 혁신했습니다. 파출소 소장이 향당위 지도부에 참여하고 경찰의 촌당지부 부서기를 겸임하는 기재를 통하여 변경지리를 지역발전의 전반 과정에 통합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협력을 넘어 당과 경찰, 촌민이 하나가 되어 변강을 지키는 든든한 체계인 것입니다. 변경순찰원과 보조경찰로 구성이 된 붉은조끼 이웃지킴 지원팀은 법률 지식을 상담해주고 위험요소를 점검을 하며 갈등을 해결해주는 세 가지 봉사를 통해 일상의 사업에서 근원을 밝히고 우환을 방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협력팀 성원인 랑할머니가 마을을 순찰하던 중에 두 유모가 다투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랑할머니는 두 사람의 다툼을 막아나서는 한편 즉시 파출소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보를 받은 파출소 경찰은 신속히 현장에 도착을 하여 조종에 나섰습니다. 알고 보니 촌민 유모는 다른 한 유모가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 번 제지하였으나 효과

일을 보지 못하게 되자 불만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이해한 경찰들은 두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인내심 있는 조정과 설득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두 총리는 모수를 해결하고 악수를 하며 화해했습니다. 삼가자 변경파출소 교도원은 붉은 조끼 이웃지킴 지원팀은 저의 업무 범위를 확장을 하고 소중한 정보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찰 업무 효율을 효과적으로 높였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지금 삼가자 만족향의 8개 독립경무실과 영상지휘실이 립체 방망을 구축을 하여 인력사건 정보 영상감시를 한 화면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관할구역 내 행정사건 발생률은 74% 감소를 하고 형사사건 해결률은 100%에다 부자 간에 심하게 다툰 일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의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기 수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인의 노후 자금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오해도 풀어줬습니다. 집안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큰 돈을 지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랑몬은 파출소 경찰에게 감...

지금까지 훈촌 3가자 변경 파출소에서 경찰과 주민이 변방을 지키며 함께 그려가는 민족 단결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웃 지킴 지원팀의 붉은 조끼부터 천민 이야기 날의 따뜻한 대화, 외로운 노인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 그리고 딸기 판매를 돕는 봉사 정신까지 그들은 변방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자신들의 온기와 진심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같은 공화국 수호자의 정신은 국경일을 맞은 지금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번에는 서른 공원에서 천리 산천을 넘어 우리 연변당에 발을 디딘 한 청년 간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장자치구 시가제시 탄생인 잔족청년간부 투단은 서장지원 길림성 사가제적 대학 졸업생 특별 초빙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연면당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는 국가통용 언어문자 학습과 보급이라는 작은 씨앗으로 어떻게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이라는 큰 나무를 키워봤을까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서장자치구 시가제시 탄생인 장족 청년간부 투단은 서장지원 길림성 시가제적 대학 졸업생 특별 초빙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

수해 왔습니다. 선류 고원에서 천리 산천을 넘어온 그런 국가통영 언어문자 학습 호급 및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사업을 참답게 펼치면서 여러 민족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를 구축을 했습니다. 2021년 7월 두 단은 주동적으로 용정시 노트구진 도원촌 주재 사업을 신청을 했으며 그곳에서 꼬마 3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직 젊고 가정의 부담도 없기에 기증에서 단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당시 그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고원의 푸른 하늘 아래서 자란 그런 연변의 푸른 산과 맑은 물이 조는 낯선 풍경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낯설음이 그를 더욱 열정적으로 뛰게 했습니다. 추원에 주재하는 기간에 투단은 기층 일선을 국가통영 언어문자를 보급하는 주요 진지로 삼았습니다. 촌에 거주하는 촌민들이 민족이 다양하고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실제 상황에 비추어 그는 서로 학습하고 언어로 마음을 잇는 것을 경지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간부와 군중의 거리를 좁히고 민족 간의 정을 더욱 돈독히 했습니다. 투단은 낮에는 집집을 찾아다니며 표준적인 국가통용 언어로 촌민들에게 최저생활 보호자, 공익성 일자리, 의료구조 등 정책을 설명을 하고 촌민들의 업무 처리를 도와주어 당의 관심과 배려를 대중에게 전달했습니다. 저녁에는 겸허한 자세로 촌민들에게 일상용어를 배우면서 진솔한 태도로 도원촌에 스며들고 촌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낮에는 선생님이었고 밤에는 제자였던 그는 그렇게 하루하루 촌민들의 마음을 얻어갔습니다. 투단은 국가통용 언어문자 보급을 부축사업의 곳곳에 융합시켰습니다. 촌민들에게 국가통용 언어로 소통을 하고 정보를 이해하며 외부 자원과 연결하는 방식을 가르쳐준 한편 여러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완전히 존중을 하면서 서로 배우고 본받는 과정 속에서 언어 소통의 장벽을 허물어 교류가 더욱 원활해지고 감정이 두터워지게 했습니다. 언어는 이제 장벽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다리가 됐습니다. 촌에 주재하는 3년 동안 투단은 항상 국가통용 언어문자를 대중을 위해서 봉사하는 착력점으로 삼고 언어로 민족 단결의 연심교를 구축을 했습니다. 투단은 초원의 리송철 노인이 병원에 있을 때 의료 일꾼과 연결을 하고 치료 과정에 대해서 소통을 했으며 약을 갈아주면서 세심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의 살뜰한 보살핌에 감동을 받은 노인은 건강을 회복한 후에 정성껏 된장국을 끓여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민족을 뛰어넘는 따뜻한 정이 담긴 소박한 가정식 된장국은 투단으로 하여금 여러 민족 대중이 형제 자매처럼 서로 아끼고 돕는 참된 우애를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평소 투단은 국가통용 언어로 로인들에게 향촌지능 정책을 설명을 하고 로인들이 들려주는 전통문화 이야기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관심 속에서 언어는 장벽을 넘어서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요대로 됐습니다. 그는 또 홀로 사는 박노인을 정성껏 돌보며 따뜻한 말로 마음을 달래주고 건강상식을 알려주었으며 병을 앓는 송간의 일가가 최저생활 보장을 신청을 하고 공익성 일자리 취직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말로 자세한 정책 내용을 설명해 줬습니다. 민족문화 교류 활동을 조직할 때는 장족 문예 애호가들을 초청을 하여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놀이하고 춤추는 가운데 서로 더 깊이 이해를 하고 정을 돈독히 하겠습니다. 한 그릇의 된장국, 한 차례 도움과 한마디 인사는 언어가 통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하며 여러 민족이 단결 공생하는 생도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두단은 촌조제 사업을 마치고 촌민족사무위원회 기관 1토로 복귀한 후에 민족사업의 직능에 입각해 기층에서 쌓은 국가통용 언어문자 보급 경험을 일상사용에 융합시키고 통용언어문자 학습사용 보급에 앞장섰습니다. 정책 전달, 업무 처리, 대중접대, 민족사무조리를 통 사업에서 두단은 국가통용언어문자를 규범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견제하여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봉사가 능률적이고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그런 여러 민족 동료들과 주동적으로 교류를 하고 배우고 단위의 언어문자 수준 향상 교류 활동에 적극 참가하면서 민족 지역을 뛰어넘은 사업 경험에 결부하여 언어 소통이 민족 단계를 촉진하고 봉사실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서 가지는 중요한 의의를 공유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전형 시범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두단은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을 민족사무봉사, 문화전승, 기층지리사업과 유기적으로 결부시켰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을 접대할 때 참을성이 있고 세심한 태도를 보이고 언어사용을 규범화하였습니다.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융합을 촉진하는 사업에서는 언어를 매개체로 정책시대를 추동을 하고 사상적 공감대를 응집했으며 동질감을 증진하여 국가통용 언어문자 보급 사업이 형상적 감동적

효과적으로 펼쳐지게 했습니다. 그는 총리에 주재하는 기간에 여러 민족 대중과 상부상조했던 이야기들을 주변 동료들에게 자주 들려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국가통영 언어문자 보급과 민족단결 사업에 뛰어들도록 이끌었습니다. 춘주제 1선에서 기관일퇴에 이르기까지 두달은 시종 초심을 고수했으며 국가통영 언어문자 학습실천자이자 적극적인 보급자, 민족단결의 굳건한 수호자로 됐습니다. 그는 언어로 마음을 잇고 실천으로 꿈을 쫓으며 청춘의 열정과 착실한 담당으로 새시대 소수민족 청년 간부의 초심과 사명을 보여주고 민족단결의 꽃을 활짝 피우며 조국 동북변강의 단결 안정과 흥변 부분에 청춘의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가자 변경 파출소의 경찰과 천민이 한마음으로 그려가는 단결의 화폭 이야기와 장족 청년 간부 투단이 국가통영 언어 문제로 민족 단결의 다리를 구축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두 이야기, 두 가지 풍경. 하나는 변강의 작은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초민들과 함께 평안을 지켜온 헌신의 이야기였고 다른 하나는 서류고원에서 천리산천을 넘어온 청년 간부가 낯선 땅에서 언어로 마음을 잇고 민족 단결의 다리를 놓은 이야기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다른 이 두 이야기지만은 그 중심에는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소통과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바로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이라는 굳건한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삼가자 변경 파출소의 소봉경찰은 스승 안성님의 뜻을 이어 촌민 이야기의 날을 통해 촌민들의 목소리 귀를 기울였고 투단은 국가통영 언어 문자를 배우고 가르치며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이웃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민족 단결의 씨앗을 뿌리고 행복의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진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민족 단결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매일 숨쉬고 있는 살아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변강의 작은 파출소에서 촌민들이 촌민 이야기인 날에 모여 사기 예방 교육을 듣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그 순간 도원촌의 작은 부엌에서 장족 청년 간부와 조선족 할머니가 된장국을 함께 나누며 정을 나누는 그 순간 바로 거기서 민족 단결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이웃의 안부를 묻는 한마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작은 손길,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올해는 공화국 창건 77주년입니다. 이 77년은 여러 민족이 단결하여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함께 번영을 이룬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 작은 다정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바로 공화국의 77년을 더욱 찬란하게 빛내는 힘입니다. 우리 작가가 민족 단결에 창업한 그림 속 한 획 한 점이 되어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함께 걸어갑시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프로 진행의 서태문, 제작의 송기옥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중화민공화국 창건 77돌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당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안녕하세요. 주부 클럽 진행을 맡은 이금입니다. 오늘은 국경절입니다. 거리마다 펄럭이는 오성 붉은 깃발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이 뭉클해집니다.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나라에서 우리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오늘 이 특별한 날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 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나라의 생일을 맞아 우리 자신의 행복도 한번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라는 제목으로 된 책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책은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칼럼니스트인 레지나 브레시라는 분이 쓴 에세이입니다. 이 책의 제목만 들어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맞아요. 이 책은 바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잊고 지내는 아주 소중한 진실을 일깨워주죠.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내가 지금 가진 것 속에 이미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모두 바쁘게 살다 보면 특히 가정과 일 사이에서 묵묵히 하루를 보내는 우리 주부님들은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잖아요. 오늘은 이 책에 담긴 지혜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잠시나마 우리 자신에게 나는 행복한가? 라고 물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마치 따뜻한 이웃 아주머니가 주방에 앉아 차 한잔하면서 들려주는 이야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함께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책은 재미있는 우화 하나로 시작합니다. 어느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집이 너무 비좁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좁은 공간에서 자주 다퉜고 그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죠. 그래서 그는 동네 현자를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현자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염소를 집안으로 들여보내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농부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일주일 후 집은 염소 때문에 더 난장판이 됐죠. 현자는 또 말했어요. 이번에는 양을 집안으로 들여보내세요. 농부는 또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일주일 후 집은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그러자 현자가 마침내 말했어요. 이제 동물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세요. 그러자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동물들을 내보내고 나니 집이 예전보다 훨씬 넓어 보였던 거예요. 집이 좁은 게 아니라 자신이 공간을 제대로 쓰지 못했던 것이었죠. 이 우화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크기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는 우리가 바라는 것의 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바라는 게 더 많으면 불행해지고 아무리 가진 게 적어도 바라는 게 많지 않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책의 저자 레지나 브렛도 한때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11남매 중에서 가장 작고 볼품없었고 6살 때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불안하게 자랐고 16살에는 술을 마시며 방황했고 21살에는 미혼모가 됐어요. 대학도 30살이 돼서야 겨우 졸업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45이 돼서야 나는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기에 있어요. 더 많은 돈, 더 큰 집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 속에 행복이 숨어 있어요. 이제 책의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레지나 브렛이 어렸을 적 이야기예요. 그녀는 자신이 가끔 얼음땡 놀이를 하는 것처럼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술래에게 잡히지 않으려면 그 자리에 꼼짝없이 얼어붙어 있어야만 했던 것처럼 인생에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멈춰서 있건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에 발걸음을 떼지 못하곤 하죠. 레지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그냥 옳아 보이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항상

작은 것들이에요. 그녀는 대학을 중퇴하고 싱글맘으로 살면서 다시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두려웠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가 해준 한마디가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냥 수강 안내서부터 보렴?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수업 하나를 듣고 또 하나를 듣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갔더니 어느 날 어느새 학위를 받고 있었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10kg을 빼려고 하지 말고 오늘은 단 한 끼만 덜 먹어보는 거예요.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오늘은 아이와 10분만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변화는 작은 시작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 책에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저자가 한때 명상센터에 갔을 때의 일이에요. 그녀는 스승님께 자신의 얘기를 하러 갔어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질투하고 험담하고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했죠. 그런데 스승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녀는 아, 탕자 이야기구나 하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지루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스승님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돌아온 둘째 아들은 사과하지 않았고 용서를 빌지도 않았으며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이 전부였다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자는 마치 화살이 심장을 관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동안 자신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나요? 내가 더 잘해야, 더 예뻐야, 더 똑똑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또 이런 말을 들었어요. 감성적이라는 건 경이로운 선물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눈물을 약함의 표시로 생각하지만 사실 눈물은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증거예요.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울고 감동할 때 우는 것, 그게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눈물을 참고 있지 않나요? 가끔은 펑펑 울어도 좋아요. 아이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 우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 책에는 나이 50이 되면 해야 할 50가지라는 목록이 나오는데요. 저자가 자신의 50번째 생일을 맞아 만든 목록인데 정말 재밌고 의미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잠을 푹 자자. 자신을 위해 5,000원 쓰자. 가본 적 없지만 꼭 가보고 싶은 장소 50개를 찾아 다녀보자. 50분간 우거진 숲 사이로 등산을 가자. 사랑하는 사람 50명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자. 어린 시절 즐겨 불렀던 동료를 불러보자. 50개의 초를 끄면서 소원을 빌자. 이 목록을 보면 정말 웃음이 나요. 하지만 그 안에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 살아요. 그래서 작은 즐거움을 놓치곤 하죠. 저자는 암에 걸린 후에야 삶의 철학이 바뀌었다고 해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지 말고, 지루한 영화는 보지 말고, 재미없는 것들은 모두 취소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들만 누리자고 다짐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작은 즐거움 하나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하는 차 한 잔,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 아니면 그냥 창밖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이 책에는 용서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저자의 친구 제인은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과 이혼했어요. 20년 동안 힘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결국 이혼했죠. 그 후 아이들의 아버지는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고 10년 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들의 아버지가 암 말기라는 소식이었죠. 제인은 아이들과 함께 병원으로 갔지만 병실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병원비를 내겠다. 호스피스에서 편안히 보낼 수 있게 하겠다. 그녀는 매일 아이들과 함께 병원을 찾았지만 병실 문 앞까지만 갔어요. 그것은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생애 마지막 순간 가족들은 다시 모였고 분노는 사라지고 오직 추억만 남았어요. 아이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인은 장례식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어요. 친구가 그녀에게 물었죠. 너에게 고통만 안겨준 남자를 위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제인의 답변은 단순했어요. 아이들의 아빠였으니까. 여러분,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분노와 증오를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제인은 용서함으로써 자신도 아이들도 자유롭게 했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오늘 나 자신을 위해 용서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도 편안해질 거예요.

책의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짐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녀는 우편 배달부 존이라는 평범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존은 18년 동안 오하이오의 작은 마을에서 우편물을 배달했어요. 그는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고 우편 나팔을 불고 이웃의 컴퓨터도 고쳐주고 집에서 만든 육포도 나누어주던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신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존을 위해 파란 리본을 우편함에 묶기 시작했고 수백 장의 편지가 그에게 도착했죠. 존은 자신이 18년 동안 매일 돌았던 길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일주일 후에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일에 충실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오늘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 생각해 보았나요?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진 것,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오늘 하루를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행복이에요. 저자 레지나 브렛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녀는 암 진단을 받았고 이혼을 겪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아름답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삶은 그 자체로 선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에 감사했는가? 작은 거라도 좋아요. 아이의 미소, 남편이 해준 저녁, 혹은 그냥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 그 감사함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우리 조국의 생일입니다. 이 땅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죠. 나라의 생일날 우리 각자의 작은 행복도 한번 세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요. 연휴 기간 좋은 책 한 권과 함께 마음의 쉼표를 찍어보시며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 이 책처럼 모두 있는 것을 사랑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프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전정예,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채널 한어 뉴스 종합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과 문의생활방송 교통문의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오늘은 국경절 연휴가 시작된 첫날입니다. 번영 장성하는 조국의 강대한 품이 있기에 그 속에서 행복과 희망과 꿈을 일구어가는 우리의 삶이 더 소중하고 감사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즐겁고 편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면서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0: 오늘은 의만의 글, 외할머니의 주방을 준비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운명하기 몇 달 전부터 병실에서 식물 같은 것이 보인다고 했다.
1: 저 새하얀 벽에 새까만 것들이 가득 붙어있으니 절대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거라. 우리가 공원에서 늘 보던 그런 물건들이 촘촘하게 벽을 장식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신기하구나. 너는 보이지 않느냐? 너무 위험하다니까.
0: 외할머니는 겨우 몸을 일으키며 허공에 마구 헛손질을 했다. 그 바람에 링겔 고무 호스가 하마터면 빠질 뻔했다. 알겠어요. 알겠다니까요. 나는 외할머니를 위로하는 남편 다른 손으로 링겔대를 멀찍이 옮겨놓았다. 집 근처에 있는 인민공원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매일이다시피 찾아가는 아침 운동 장소이다. 나 역시 도시공원 가운데서 이 공원에 드나드는 차수가 제일 많다. 외할머니는 환각 속에서도 이 공원을 거닐고 있었던지 무상한 식물들이 우리를 매몰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외할머니는 식물 덩굴에 휘감긴 나를 구하려고 모지름을 썼다. 폐암 진단을 받기 전부터 외할머니는 신체 상황이 이전보다 훨씬 못해졌다. 한 번은 공원을 돌고 나서 제소시장에 들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걸음을 옮길 수 없어 길가에 오랫동안 앉아있으니 정기적으로 외할머니 집에 들려 나를 만나곤 했다. 집안에 불이 꺼지고 다른 사람들이 제각기 침실로 들어가면 나는 아버지와 단둘이 거실에 앉아 서로를 마주 보았다. 우리는 그렇게 마주 앉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부모님은 그때까지 내가 법원의 리헌 판결서를 가만히 다 들춰보았고 내용을 속속들이 노예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어머니가 리헌에 동의하지 않자 아버지가 암암리에 집 열쇠를 바꾸어 나와 어머니를 외갓집으로 몰아낸 사실까지 나는 다 알고 있었다. 후에 어머니의 몸에 생긴 어혈도 길가에 넘어져서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매를 맞아 생긴 상처란 것도 말이다. 부동산 회사의 공정사로 일하는 아버지는 집을 지을 줄은 알았지만 가정을 경영할 줄은 몰랐다. 너의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보내는지를 이제 네가 철이 들어야 알 수 있을 텐데. 어른들은 나를 보고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마치 부모님 리혼에

0: 내가 큰 책임이라도 져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어릴 적부터 감정을 숨기고 개인적인 욕구를 억제할 줄 알았다. 아무리 기분이 상해도 다른 사람들이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게 외할머니 집 베란다에 나가 가만히 눈물을 훔쳤다. 나는 속으로 아버지를 얼마나 저주했는지 모른다. 꿈속에서도 몇 번이고 아버지가 다시 우리한테로 돌아와 잘못을 뉘우치는 장면이 나타났다. 그리고 나는 그때마다 아버지를 문 밖으로 쫓아내면서 우리 모녀는 아버지가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소리 높이 외치었다. 나는 외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라야 진정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외할머니는 언제나 나에게 따뜻한 음식을 챙겨주었고 음식이 나의 입맛에 맞는지 내가 배불리 잘 먹었는지에 대해 세심하게 물었다. 내가 된감기에 걸려 앓을 때에도 외할머니는 그 이유를 따지기보다는 오로지 내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정성껏 돌봐주었다. 그리고 내가 가끔 철없이 굴어도 불평 한마디 없었다. 아이들은 몸이 아플 때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라네. 외할머니의 이 한마디에는 나에 대한 외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외할머니는 모든 정성을 다해 나를 보듬어 주었다. 나와 같이 길을 걸을 때면 외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동요를 흥얼거렸고 내가 집에 돌아오거나 밖에 나갈 때면 항상 따스한 품으로 꼭 안아주며 자기는 내 생각만 한다고 하였다.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 나는 음력서를 계기로 외할머니 집을 찾아왔다. 그런데 집에 도착한 바로 그날 저녁 나는 외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둘째야, 둘째야 하며 넋두리를 하는 걸 목격했다. 어머니가 학례로 둘째였기에 외할머니는 늘 이렇게 어머니를 불러왔다. 내가 잠에서 놀라 깨어나 보니 외할머니는 몸을 벽에 기댄 채 땅바닥에 털썩 퍼덕거리고 앉아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다. 우리는 부랴부랴 외할머니를 부축해 방 안으로 모신 후 구급약을 대접하고 혈압을 재보았다. 그렇게 잠깐 집에 함께 있는 동안 나는 외할머니 곁에서 곤히 잠들어왔다. 당시 외할머니는 온몸에 암세포가 확산돼 전액이면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다. 처음에 외할머니는 새벽마다 그래도 한 잠 잤구나 하며 나를 위로했다. 그러다가 후에 통증이 더 심해지면서부터는 아예 말을 하지 못하고 머리만 흔들었다. 얼마 후 외할머니는 끝내 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4월에 퇴원했다. 퇴원 전날 외할머니는 이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나는 북경공항에서 밤 비행기를 타고 부랴부랴 외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날아왔다. 병원에 들어서니 온 가족이 모두 외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실내 공기가 숨막힐 정도였다. 병실에는 선풍기가 돌아가는 단조로운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1: 이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어떻겠냐?
0: 외할아버지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그때까지도 생명을 연장시키는 약물이 끊임없이 외할머니의 혈관 속으로 주입되고 있었다. 바로 이 약물 덕분에 나는 외할머니의 손을 다정히 잡으며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저녁 10시가 되자 외할머니는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셨다. 외할머니는 비록 세상에 남긴 것이 없지만 나는 외할머니가 다른 세상에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믿었다. 나는 주방에서 외할머니와 계속 만나고 있었다. 아마도 외할머니에게서 받은 영향으로 요리에 애착을 가진 것일지도 모른다. 여행을 떠나면 나는 언제나 당지의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다. 평소에 우유류거나 당분이 들어간 음식을 몹시 끓이는 타입임에도 초원에 가면 우유차를 마시고 기타 우유 제품도 입에 댈 수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초원에서 육류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었다. 물론 머릿속에서는 주방을 그리며 그곳의 주인공이 된 나를 상상하기도 했다. 음식 재료의 선택에서부터 맛나는 음식이 만들어지고 식사가 완전히 끝나는 그 온근 과정이 영화 필름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외할머니에게서 음식이라는 매개를 통해 스스로를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외할머니가 지은 감칠맛 나는 밥의 향기를 되살려내는 것은 물론 정해진 요리

법에 얽매이지 않고 식재료와 조미료들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요리하는 법도 익혔다. 친구들이 내 집에 찾아오면 그들이 내가 만든 음식을 평소보다 더 많이 더 맛있게 먹으면서 만족감과 소중함을 느끼길 바랐다. 행복감이 들어있는 그 식탁 위에서 삶의 이야기가 거리낌 없이 오가는 그런 분위기가 좋았다. 다른 이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그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받아들이는 의식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식탁에 둘러앉은 것은 소중한 사람들과 삶을 나누는 성스러운 시간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다름 아닌 나의 외할머니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외할머니는 부엌에서 나눔의 언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할머니의 밥상에는 온기가 넘쳤습니다. 음식은 먹으면 사라지지만 그 자리에서 나눈 온기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글과 함께 식탁의 정성과 손맛 너머의 온기를 느껴본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평온한 일상은 조국의 든든한 품 안에서 피어난 행복입니다. 위대한 조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혁명 선열들이 흘려온 피의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 세대들의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 건설에 힘을 이바지합시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입니다. 네, 행복의 근원은 아마도 건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서 네,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 상식에 대하여 설명드릴 텐데요. 청취자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과 심장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지금 심장 자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뇌주먹만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0: 네.
1: 뇌주먹을 내드려 보게 되면 그것이 곧 나 심장이 크게 해당합니다. 지금 크기는 뇌주먹만한 크기를 갖고 있지만 해도 세상에서 이를 제일 많은 하는 기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혈액의량은 체중이 100분제 7 내지 8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근이라면 내 몸에서 흐르고 있는 혈액의량은 7근 내지 8근의 혈액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루에 심장을 통과하는 혈액의량은 7000리터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부분은 피가 수통하지 못하면 다시 살아나서 심장 공능을 회복하지 못한다 하는 이걸 놓고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심장병이 핵심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몇 가지로 놓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심장병의 핵심은 부정맥, 실리부치를 말하게 쓰겠습니다.
0: 네.
1: 다시 말하면 신저통입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보통 관상동맥이 막힌 경우를 놓고 말하게 되어 있는데 금방 무슨 5% 10% 막혔을 때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30%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 어느 때부터 나에게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40% 그 이상으로 막혔을 때만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말해서 심근경색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그 관상동맥이 막힌 경우는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는 보통 100분제 40 내지 70이 막힌 걸 중도로 막혔다, 그러니까 내가 벌써 내 가슴에 증상이 나타날 때이다면 중도로 막힌 경우에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낮아도 100분제 40 이상 막혔을 때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하게 막힌 경우는 100분제 75, 90, 때로는 100분제 70을 포함할 때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게 되면 중두두, 묵을 중점입니다. 중두두 사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보통 중하게 막힌 경우에는 많게는 주자를 하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기는 주자가 모든 심장병 치료에서 만능인 것이 아니라 방법이 없어서 하는 경우를 주자를 하라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보통은 보수료법으로 하는 방법이 좋은데 보수료법이 통과하지 않는 정도에서는 심장치료에 제때하지 않아서 중하게 막힌 경우에는 병원의 뜻을 따라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많이 심장병을 범하게 되었는가 하면 비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0: 뚱뚱한 사람들이 심장병을 범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분들, 당뇨병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하고 친척입니다. 너무 가깝습니다. 당뇨병은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고,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 갑상선이라 하게 되면 어느 부위에 있는가 하면 그 구조물은 우리 목 밑에 어묵하게 들어가는 거기에 나비 모양으로 생긴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 갑상선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호르몬 분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호르몬이라면 한정말로 말하면 격소인데, 격소가 우리 사람에게 나쁘지 않은가? 절대 격소가 나쁘다 이렇게 단언하면 그것은 완전히 착오입니다. 격소는 바로 우리에게 면역계통을 보증해주는 좋은 분비물에 속하게 되었고, 모든 대사평형을 유지하는 데는 좋은 물질인데, 오히려 과량으로 분비되거나 너무 적게 분비된다면 이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갑상선 기능에 그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것은 갑상선에서 너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경우를 놓고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구체 증상 자체는 가슴이 너무 벌렁거리면 많이 뜁니다. 빨리 뜁니다. 그리고 그 늘 초조한 감을, 누구에게 쫓겨오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리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때로는 설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라 놓고 말하게 되면 이 심장병과 관련이 있는 부분에 속하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라 하게 되면 맥이 너무 떨어지고 맥이 딱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쉽고 침대만 찾고, 그리고 몸은 불어나고 뚱뚱해지고 기억은 잘 안 되고, 이게 갑상선 기능 저하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장병을 범하는 경우로 놓고 말하게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항진, 이런 분들이 심장병을 부르기 더 쉽게 되어 있고, 갑상선에 결절이 있는 분들도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긴 교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성.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0: 네, 장수시대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건강상식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설명 주시죠.
1: 지금 심장병 자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이제처럼 당뇨병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이 이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심장병을 더 빨리 부르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제일 전형적인 특점은 숨이 많이 찹니다.
0: 네.
1: 심장병인데 숨이 많이 찹니다.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분제 92면 거의 퍼센트가 뭐 100%에 가깝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환자들이 뭐 주전하고 쓰는 약 보게 되면 거의 고혈압 약을 베탈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고혈압 약을 함께 처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장병 자체는 쓰러져서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에 속하는 것이 바로 심장병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지금 관심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심장병의 증상은 이제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차고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고 반드시 누워 자자 하게 되면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같은 감을 느끼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률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고르지 않습니다.
0: 네.
1: 특히 우리 정상 심률 범위로 놓고 말하게 되면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1분에 60부터 100차가 제일 늦어 60, 제일 빨라 100차 이 범위까지는 정상 범위라 하지만 해도 밑으로 너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잠자기 힘들어집니다. 이게 전형적인 특징 가운데 한 가지 특점에 속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하품을 대거 하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품을 하고 숨이 많이 찬가 그 원인 자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의미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산소가 40% 모자라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100분제 70이 산소가 모자라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심장혈에는 산소가 몇 퍼센트 돼야 되는가 하면 98% 이상 만포화 상태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소 부족이 40, 70이 생기면 쓰러지거나 쓰러졌다 일어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심장병이 숨이 차고 하품이 많은 구체 원인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어깨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프되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납니다. 왼쪽 어깨 더 아파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그 짐작이 갈 수 있겠지만 해도 심장이 왼쪽에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 어깨가 더 아파서 늘 심장병 환자들은 곁에 누가 있으면 뭐 어떤 경우를 물론은 내 어깨를 주물고 달라 특히 왼쪽 어깨가 더 아프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주자를 했는데 그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자를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경우에 주자를 할 수밖에 없게 돼서 생명을 구하는 일종 방식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소화내과에 매달려서 뭐 이 약 저 약 이렇게 입에다 달고 있었는데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소화가 이렇게 잘 되지 이렇게 인정하는 분들도 꽤나 계시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적지 않은 분들은 치주염인가 합니다.

0: 그런데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입금이 줄으니까 딱 없습니다. 때로는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치아가 흔든 경우로 놓고 말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치과방에 가서 금방 치아를 바꾸고 거의 흐물흐물하니까 치과방에서는 그 종합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서 틀니로 그 교체하는 경우가 있게 되었는데 이럴 때에 따면 심장병 환자들은 금방 치과병에 가지 마시고 우선 보수적인 치료 방법 가운데서도 유효적인 보수 치료 방법으로서라도 심장 치료를 해보면서 다시 돌이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는 심장병으로 인해서 아래 다리가 하신이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장, 우리말로 말하면 장단지라 쇼트인데 장단지라 하게 되어 있거나 발목이거나 동맥을 통해서 이게 막혀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기계검사를 받아보게 되면 어디에든지 그 복강에는 다른 문제가 없는데 배가 너무 아파납니다. 띄엄띄엄 아파나고 띄엄띄엄 아파납니다. 기계검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사를 했는데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며 복강동맥이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배가 아플 수 있는데 심장에서 직접 그 신부전증 그러니까 투석을 하는 환자들 가운데 후퇴라는 게 있습니다. 복강 그 투석을 하는 이게 바로 복강동맥을 이용해서 투석하는 이런 방법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복강동맥이 심장에서 제대로 피를 전달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일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아주 중하게 막힌 경우에는 무슨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심폐열이 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폐열이 심하다는 걸 놓고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일종 그 심장병에 관한 구체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구체 증상으로 놓고 말하면 가슴이 많이 침침합니다. 심장 주사를 하기 전에 적지 않은 분들은 심폐열이 심해갖고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깃습니다. 집에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 대체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기침을 잘 깃고 가래가 성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걸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놓고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폐열이 심하다 하게 되면 주약에는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구체 아주 중요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심장병 자체는 다른 병과 달라서 아주 빠른 속도로서 우리에게 생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보통 뭐 우리 배가 아프거나 혹은 가슴이 침 혹은 또 뭐 기침을 많이 하거나 이런다 하게 되면 뭐 그렇게 짧은 10분이란 이 어강한 이렇게 짧은 시간까지 필요하지 않지만 해도 심장병 자체는 일단 쓰러져서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이 바로 심장병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심장병으로서 문제가 생긴다면 쓰러졌다면 좋은 병원을 찾느라고 뭐 20분 30분 가는 이런 거리를 절대 가지 마세요. 제일 요령을 한자로 부르면서 심폐소생술을 집에서 심장병 환자가 있는 집은 심폐소생술을 꼭 그 배워둬야 하는 겁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진을 벌어서 요령을 불려서 제일 인근 병원에 찾아가야 됩니다. 쓰러져서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이 심장병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심장 자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네 개 판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방과 심실로 나눕니다. 심방은 또 좌심방, 우심방, 심방은 피가 들어오는 칸에 속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심실은 피가 나가는 칸에 속하게 되는데 좌심실, 우심실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좌심방, 우심방 거간에는 판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심실, 우심실 거기엔 또 판막이 있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판막이 너무 꼭 닫혀 있고

0: 있거나 너무 활짝 열려 있거나 이렇게 되면 아주 위험 상태로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병 자체는 뭐 심장내과, 심장외과에서는 큰 그 판막 교체 수술을 받으러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게 되어 있는데요. 평소부터 아주 안전한 약물요법으로서 관리만 한다면 아주 그 펑션이 큰 이런 수술보다도 확실하게 수술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경우에는 꼭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기는 평소부터 관리가 필요한데요. 제 관관장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 그러니까 좌심방 우심방 좌심실 우심실 그 판막이 제대로 열렸다 닫겠다 하자게 되면 정체적으로서 우선 손대야 하는 부분은 관상동맥 관리가 아주 필요합니다. 관상동맥 관리에 있어서는 관상동맥이 심장 전반 판막을 포함해서 근육을 살려주는 기본 방침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만약 이 판막에 이상이 생겨서 너무 피가 줄줄줄줄 계속 새고 혹은 또 너무 꼭 닦여서 혹은 또 너무 닦였다 열겠다 그게 비스해지고 이런다 하게 되면 우리는 갑자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이 증상 가운데서는 눈앞이 새까매 나거나 쓰러지거나 소변이 막 셀 경우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 당뇨병 환자들은 쉽게 신수아이가 옵니다. 그러니까 심장 신부전 신이 아니고 신부전증이 신수아이가 올 수 있고 고혈압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쓴수아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가 5년 내지 10년 그 고혈압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콤파치 신 부전증이 오고 만약에 당뇨병을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고 이런다면 심장 심부전증이 올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심장 판막 수술은 큰 수술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일정한 그 펑션을 갖고 있고 다른 동물이 심장 판막을 이용해서 이식하는 이런 방법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이때게 되면 뭐 몇천원 몇만원 문제인 것이 아니라 돈도 돈이겠지만 해도 펑션이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부터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그 판막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얼젠반 산젠바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젠바이라는 것은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나갈 때 거기에 또 판막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젠바이라 하게 되었고 산젠바이라는 게 또 있게 되어 있는데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그러니까 심방은 피가 들어오고 심실은 피가 나가는 칸인데 그런데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나가야 심실에서 피를 내보내죠. 여기에 또 산젠바이라는 게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심장 부조물에 있어서는 제일 관건의 관건은 뭘 해야 되는가. 관건의 관건은 평소부터 보수적인 치료 방법부터 써야겠어. 급한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거기에 조치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해도 뇌 사망 판단을 받는 이런 경우가 꽤나 있게 되었죠.
1: 네.
0: 이건 어디에서 오게 되었는가. 이것은 주약에 대뇌의 피가 최쇄해서 오는 겁니다. 대뇌의 피가 심장에서 제대로 보내지 못해 5초 내지 10초 동안 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게 되면 대뇌에다 피를 5초입니다. 5초 내지 10초 보내지 못하면 쓰러집니다. 윈지에합니다. 60초 1분 동안 대뇌의 피를 심장에서 제대로 보내지 못한다면 대소변에 막 그 실수를 하게 되어 있고 동공이 돌지 못합니다. 딱 고정되면서 60초입니다. 그리고 4분 내지 6분 동안 제대로 그 심장에서 대뇌 피를 보내지 못한다면 4분 내지 6분입니다. 그래도 뇌세포가 사망하는 경우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분 이상 뇌 조직에 그 피가 제대로
2: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팽독해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 사이에 못했던 담배를 또 한 대 붙여물고 방 안을 그늘었다. 모두 저 계십니까? 문 밖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역검령이었다. 그는 헐레벌떡 사다리를 올라왔다. 일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모태똥은 역검령을 자리에 앉히고 물었다. 일이 잘못되다니. 역검령은 호주문에서 전보를 꺼내 모태똥에게 건넸다. 장국도가 진창한테 보내는 비밀 전보문이었다. 모태똥이 펼쳐보니까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언제 받은 겁니까? 금방 받았습니다. 역검령이 말했다. 우리가 한창 회의를 하고 있는데 김일 과장과 부과장이 이 전보를 갖고 왔더군요. 진창호가 마침 연설을 하고 있어서 제가 내용을 보고 나서 몰래 넣어가지고 뒷간에 가는 척하면서 여기로 왔습니다. 모태똥은 팽덕에게 고개를 돌리었다. 당신 짐작이 맞았어요. 장국도는 13군단을 포함해서 우로군 모두가 남아해야 한다는 것.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당내 투쟁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태똥은 팽덕에게 전보문을 건네고는 옆방으로 가더니 장문천과 박고를 불러왔다. 사람들은 전보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었다. 장국도 그자가 끝내 비련한 술수를 쓰려고 하는군. 안경을 우러 축혀 올리는 장문천의 코끝에 쌀알 같은 땀방울이 맺히었다. 이 위험한 상황에서 한시법이 벗어나야 합니다. 박고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당신은 돌아가지 말아야겠어요.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역검령을 바라보았다. 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도 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직속 부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동지들을 버릴 수는 없지요. 모태똥이 단호하게 손을 저으며 말했다. 그래요. 동지는 어서 돌아가시오. 역검령은 전보문을 주머니에 넣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될수록 빨리 여기를 떠나십시오. 3군단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었다. 이곳에 더 머무를 수 없게 되었으니 가야죠. 우리는 내일 동토기 전에 떠납시다. 하지만 나는 진창호와 서양자한테 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그들을 더 설득해 보겠습니다. 엽검령이 층계를 내려가려는데 팽독해가 뭔가 생각난 듯 따라 나와 말했다. 엽동지, 지도, 감숙지도를 잊지 마십시오. 엽검령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돌려 빙긋 웃어 보이고는 층계를 내려갔다. 사람들은 문어구에 서서 그를 바랬다. 모태똥이 당부했다. 엽동지, 내일 일찍 와야 합니다.

0: 합금령은 층계 아래서 웃는 얼굴로 손을 저으며 삼비타를 내려갔다. 사람들은 모두 엽금령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엽금령이 이런저런 일들을 내놓고 떠벌리는 성품이 아니라서 그런지 사람들은 그를 사상이 투철하고 일을 빈틈없이 해내는 믿음직한 참모 정도로만 여기었다. 그런데 마냥 점잖은 선비 같기만 하던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현명하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은 그렇게 뜻밖의 일도 아니었다. 그는 일찍이 손중산을 따라 혁명을 할 때도 진혁명이 등을 돌리게 되자 손중산과 함께 보벽함에 올라 반란군과 싸웠다. 그때 그는 진혁명 아래에 있던 영장이었는데 자기 처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손중산과 함께 혁명 리렴을 지키려고 하였었다. 대혁명 시기 장계성은 엽검령이 마음에 들어 이사사장으로 임명했다. 졸세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장계석이 노동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는 장계석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뒤에 결연히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 또 남창봉기 전에는 왕정위 무리가 엽정과 하령을 죽이려고 수를 썼는데 엽검령이 미리 알고 두 사람 목숨을 구하기도 하였다.
1: 엽검령이 오늘도 큰일을 해냈군. 이렇게 달려와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곧 죄수가 됐을 테지.
0: 다시 화덕 곁에 앉으며 장문천의 가슴을 쓸어내리었다. 무태똥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1: 그렇습니다. 옛말에 제갈량은 평생 신중하게 살았고 려단은 큰일에서 어리석지 않았다고 했는데 엽검령이 바로 그 여단이로군요.
0: 밤이 되자 모태똥은 총주입으로 갔다. 서양전은 한창 람프를 들고 지도를 보고 있었다. 그는 모태똥이 오는 것을 보고 람프를 놓고 반겨맞았다.
1: 모두석 동지, 아직도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0: 모태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멈추어 서서 진지하게 그를 바라보고는 입을 열었다.
1: 향전 동지, 지금 형편을 보면은 북진과 남하로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데 동지 생각은 어떻습니까?
0: 그는 서양전한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서양전은 한참 망설이다가 난처한 얼굴로 떠듬거리었다.
1: 지금 두 방민군이 어렵게 만났는데 다시 헤어지면은 안 되지요.

0: 산책하러 갔을 겁니다. 모태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몸을 돌려 문을 나섰다. 진창호는 소나무 몇 그루가 있는 곳을 거닐고 있었다.
1: 창호 동지, 오늘 아침 국도 동지가 본연 전부를 보았는데 남아하려는 생각이 굳어서 쉽게 돌아설 것 같지 않더군. 당신 생각이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0: 진창호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말했다. 저는 북진 방침에 동의했지만은 장주석이 그렇게 말했으니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었다.
1: 내가 거듭 말했지만은 남한을 하게 되면 지형이나 경제 조건, 민족 문제 같은 여러 조건이 아주 불리합니다. 실패를 할 겁니다. 동지는 이 점을 잘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0: 모태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창호가 말허리를 잘랐다. 주석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은 장주석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북진이 꼭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듯이 남아도 꼭 실패한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두 방면군이 합쳤는데 어떻게 또 둘로 나뉜단 말입니까? 이쯤 되면은 굳이 더 입씨름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 모태똥은 말투를 싹 바꾸어 말했다.
1: 남아를 하려면은 회의를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을레와 가상은 병으로 3군단에 있으니 내가 박고 문천이랑 3군단 사령부에 가서 을레 가상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0: 진창호는 모태똥이 순수하게 나오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1: 예, 그러는 게 좋겠죠.
0: 모태똥은 천천히 삼빗팔로 올라갔다. 그가 돌아가자 장문천과 박고가 달려와서 물었다.
2: 어때요? 희망이 있습니까?
0: 모태똥이 고개를 저었다.
1: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장문천이 물었다.
1: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야죠.
0: 모태똥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려운 일을 수도 없이 겪어봤지만은 지금처럼 어렵고 곤혹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2: 장국도 이런 놈일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0: 박고가 화가 나서 말했다. 호위병들이 서둘러 준비를 끝내자 세 사람은 문 앞에서 조용히 말에 올랐다. 모태똥은 생각을 많이 한 탓에 몹시 지쳐 있었다. 그는 호위병이 부축해 주어서야 겨우 말에 올랐다. 세 사람은 호위병들과 함께 산비탈을 내려가 어두컴컴한 골짜기를 걸었다. 말을 탄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조잘조잘 흐르는 냇물 소리와 터벅터벅하는 말바꾹 소리만이 좁은 골짜기를 울리었다. 혁명이 궁지에 몰렸지만은 절망 속에서도 살 길은 있었다. 첩첩한 산과 겹겹한 물이 앞을 가로막아도 멀지 않아 두두나무 숲, 아름다운 꽃밭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역금령이 모태똥을 만나고 취휴부로 돌아왔을 때에도 사람들은 회의를 계속하고 있었다. 역금령은 아무 일도 없은 듯 자리에 앉아있다가 회의가 끝나자 전보를 진창호한테 건네주었다. 그리고는 곧장 숙소로 돌아왔다. 엄청난 일을 앞두고 머릿속이 꽤 복잡해놨다. 혼자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웠다. 하지만 일방면군 간부들을 모두 데리고 가자면은 그리 만만치가 않았다. 문득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다. 그래, 진창호는 온통 남아하는 일에만 골몰했을 테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겠군. 옆금령은 진창호를 찾아가서 태연하게 말했다.
1: 진창호 동지,

우리는 남아를 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동지도 잘 알고 있군요. 진창호가 말했다. 남아하려면 초지를 지내야 하는데 양식이 없으면 안 될 텐데요. 나도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직속 부대를 데리고 양식을 구하러 나갈까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진창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될수록 많이 구해오세요. 지난번에 조지를 지날 때 양식이 모자라서 큰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허락을 받았으니 드러내놓고 갈 수밖에 없었다. 옆금령은 서둘러 회의를 열었다. 어림백고, 양상곤, 리극록, 소향령 등 동지들이 모두 들어왔다. 역검령은 숨가쁜 상황을 알리었다. 우리는 새벽 2시에 모여 삼군다루로 갑니다. 겉으로는 양식을 마련하러 가는 걸로 보여야 합니다. 비밀은 반드시 지키세요. 알겠습니까? 역검령은 모두들 늦지 않게 마을 어구에 있는 물방앗간으로 모이라고 단단히 일렀다. 그는 회의가 끝나자 양상군도로 남으라 하고는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까지 물샐 틈 없이 살피었다. 오랫동안 참모의를 해온 터라 로련하고 치밀하였다. 사람들을 모두 보낸 뒤에 역검령은 작전과를 찾아갔다. 마침 낮에 전범물을 가져온 김일과장 려괴이만 남아있었다. 려괴이 동지, 그 전범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얘기해서는 안 돼요. 려괴이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동지한테 섬사성과 감수성 지도가 있지? 역검령이 물었다. 이번 포부서 전투에서 10만물의 일자리 감수성 지도만 노획했지 섬사성 지도는 없습니다. 그 감수성 지도를 나한테 줘. 려괴이는 상자 안에서 감수성 지도를 꺼내주었다. 역검령은 지도를 품에 넣고 돌아와 몰래 침대 밑에 있는 작은 등나무 상자에 넣었다. 이런저런 준비가 착착 끝났다. 하지만 갑자기 삼군단의 선전부장 류지견이 선전대를 거느리고 포부소에 있는 30군 주둔지로 공연을 나간 일이 떠올랐다. 역검령은 류지견에게 서둘러 돌아오라고 전보를 지었다. 옆감량은 진창호, 서향전과 함께 경당에 묵었다. 진창호와 서향전은 벌써 잠든 것 같았다. 옆감량도 새벽에 움직이려면 조금이라도 눈을 붙여야 할 듯하였다. 하지만 도통 잠이 오지 않았다. 이제 서른을 갓 넘겼지만은 그도 꽤나 풍파를 겪은 사람이었다. 꼼꼼하게 준비를 한다고 하였지만은 혹시 어디 빈틈이 있어서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조마조마해놨다. 광주봉기를 일으킬 때도 그랬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고 여겼었는데 수류탄을 나르던 트럭이 들통나는 바람에 봉기를 하루 앞당겨야 했다. 옆감량은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두근거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자꾸만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다. 겨우 새벽 1시까지 기다리고는 몸을 일으키었다. 그는 외투를 걸치고 감속성 지도를 꺼내 가죽 가방에 넣은 다음 조심스럽게 경당을 나섰다. 문 밖에 한참 서 있다 보니 뭔가 빠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허리춤을 만져보고 나서야 회전식 연발권총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나오는 것을 알아차리었다. 역감량은 서둘러 권총을 가지러 들어갔다. 그는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바라보며 한숨을 짓다가 속으로 되뇌었다. 장국도만 아니라면 이럴 일이 있겠습니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검령은 성큼성큼 마을 밖으로 걸어나갔다. 얼마 가지 않아 앞에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였다. 군사위원회 사무총장 소향령이었다. 역검령은 지도를 꺼내 그에게 넘겨주었다. 소동지, 이것은 감축성 지도인데 전군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숨처럼 귀중한 것이니 잘 보관.

0: 나서요. 물방앗간 앞은 벌써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양상곤과 리궁로, 림백거 다들 무사히 빠져나온 듯하였다. 소설한 바람에 집집에 달린 경본이 펄럭펄럭 나붓기였다. 몸이 오싹해지면서 왠지 음산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 낮이 기속삭였다. 우린 도망치듯 빠져나왔어. 약검령이 곧장 그 말을 받았다.
1: 그게 아니지. 주왕의 북상방침을 집행하러 가는 것이니 떳떳한 진굴이라고 해야지.
0: 사람들이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세어보니 빠짐없이 다 와 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9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 내내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중화민공화국 창건 77돌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당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오늘은 중화민공화국 창립 77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사랑스럽고 위대한 내조국이 앞으로도 용성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풀어 시작하겠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 고난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분투하여 만년의 낙을 누리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힘겨운 나날을 꿋꿋이 이겨내고 행복한 만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의 생활을 그린 수필 두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장춘 씨의 수필 형님과 집 이사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형님과 집 이사 최장춘. 형님은 올해 고려의 별 두 개가 더 붙여져 황혼빛이 서서히 짙어가고 있다. 소띠해에 태어나서 그런지 소처럼 평생을 부지런히 군말 없이 일에만 파묻혀 사는 타입이다. 손재가는 별

높으면서 매일 팽이처럼 바삐 돌아치는 원인을 곰곰이 따져보면은 형님이 빈번한 집 이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은가 싶다. 형님은 유별나게 집 이사를 많이 해왔다. 언젠가 손가락으로 꼽으며 세어보더니 도합 25번 이사를 했단다. 실로 기네스 기록에 오를 만한 어마어마한 차수였다. 옛날에 이사는 교통수단이 낙후해서 지금보다 품이 엄청나게 들었다. 먼저 관계망을 통해서 트럭을 얻어야 했고 친척 친우를 동원해서 부피가 크고 묵직한 이불장, 찬자, 소파를 비롯한 가장침물을 일일이 씻고 부리우며 온종일 진땀을 빼야 했다. 웬가는 체력이 아니고서는 한 번 이사하고 나게 되면 일주일씩 드러누워 끙끙 아름자랑해가 일쑤였다. 그런 고역을 형님은 짜증내는 일이 한 번도 없이 졸고 이어온 걸 보면은 형제 칠남의 중에 인내력이 가장 뛰어난 편인 것 같다. 글쎄 형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다니며 일고생과 더불어 집고생도 많이 해왔다. 너나 없이 개딱지 같은 집에서 살던 시절 20평이 되나마나한 비좁은 공간에서 일여덟 식솔이 벅적벅적 함께 부대껴온 형님은 지난 세기 70년대에 20살을 갓 넘긴 풋풋한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서 하방호 감투를 쓰고 한창 공부할 나이에 용정엔 연지평 남계천으로 내려가 고역살이를 시작했다. 진눈가비가 흩날리며 을씨는스러운 그날 생산대에서 배치한 집은 외양간 숙직실이었다. 농촌에 내려오게 되면 널찍한 육간집이 차려질 줄을 알았는데 코딱지만 외양간 모퉁이가 차려져 형님은 사람을 업수여긴다고 툴툴댔다. 그나마 겨울에는 그럭저럭 지낼 수가 있었지만 여름철에 돌아오면 소독 냄새와 윙윙 날아다니는 파리떼 성화에 몸살이 날 지경이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느 날 연통에 불이 달린 것이 초가 지붕 철반을 태워보려 막무가내로 그젯날 지주가 살던 낡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 북쪽 방향을 바라고 앉으니 이 집은 온종일 해가 안 들어오는 건 둘째치고 옛날 석가래 얹어놓은 수수대가 썩을 대로 썩어버려 누르꾸리한 돈벌레들이 엉겨붙은 채 와글거렸다. 식사를 할 때 밥상 위에 떨어지거나 잠을 잘 때 이불 위에서 기어다녀 소름이 끼칠 때가 많았다. 당시 집안에서 유일한 노동력이었던 형님은 낮에는 집안 밖에 힘든 일을 죄다 혼자 도맡아 하였다. 저녁이 되면 형님은 말없이 겉바람이 세고 불길이 잘 들지 않아서 냉돌같이 썰렁한 옷방에서 잠을 자곤 했다. 희미한 등잔불이 흔들거리면 이상하게 그 방 안에서 커다란 형체의 검은 그림자가 무섭게 노을거려서 누구나 겁먹고 들여다보려면 못했다. 신경이 예민한 엄마 역시 집터가 사납다며 자꾸 알아누워 온 집 식구들이 불안감에 떨었다. 알고 보니 토지객 때 쓰고 살던 지주가 투쟁을 받다가 너무 지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터 사나운 흉가였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서 깜깜부지였던 우리는 그냥 눌러 지낼 수밖에 없었다. 집고생을 하도 해서인지 형님은 추천을 받아 연길로 올라온 첫날에 여러 초빙 단위들을 제쳐놓고 선참으로 건축공사를 점지갔다. 좋은 집을 쓰고 살겠다는 욕망 하나뿐이었다. 직장에서 휘트를 짜는 시점에는 패널을 제공을 하고 미장일을 할 시간표에 맞춰서 세멘트와 모래를 제공하는 재료 보관원인 형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웬만한 공정 예산은 선전해서 척척해내어 인차 공장장의 신임을 얻었다. 일이 잘 돼서 한때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 바닥을 누비었고 금상첨화로 단위에서 새 아파트 한 채를 분배받았다. 애달 노동 쪽에 위치한 아파트는 아담하고 깨끗했다. 헌데 정작 해포가 넘게 살아보니 앞으로 애들이 다닐 학교가 큰 문제였다. 당시 조순족 학교가 시가지 동쪽에는 없고 서쪽현에 무르기 자리를 잡고 있어서 부득불 이사를 해야만 했다. 경림은 공원다리 서쪽 구간을 연 며칠 동안 빙빙 돌다가 마침 적임자를 만났다. 고수머리의 생김새가 붉으대대한 양반이 자기 집과 엇바꾸자고 졸라대는 바람에 형님은 한편으로는 좀 깨름직하면서도 위치가 마음에 드는지라 곧장 승낙했다.
지금 기억에도 집이

아주 기막히게 어지러웠는데 창문의 유리는 여기저기 깨어나가고 앞마당의 김치움은 평소에 화장실로 사용된 듯 악취가 진동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삼복철에 마스크를 끼고 집 청소에 달라붙었다. 속이 미스꺼워 구역질이 나서나 형님의 집인이되다 보니 어찌할 방법도 없었다. 숱한 땀덩이를 쏟아가며 일한 보람으로 드디어 실내가 새롭게 깔끔히 꾸며졌고 앞뒤 마당도 질서 정연했다. 형님이 집에 대한 만족감에 빠져 흥이 도도할 점에 난데없이 법원에 후출장이 날아들었다. 무슨 일일까? 법을 어긴 일도 없는데? 알고 보니 원 집주인 양반이 언젠가 아담하게 꾸려진 집을 찾아와 보고 몹시 후회하던 끝에 집을 되물리겠다고 공공연히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아니, 어린애들이 딱지치기 해도 물리는 법을 모르는데 멀쩡하게 생긴 양반이 무슨 짓거리인가? 형님은 도리머리를 지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법정에 앉아 상대방에게 사퇴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어도 집의 변경수속을 밟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두 집 사이의 모든 행위가 무효로 돼버렸다. 벙거리 냉가슴 할듯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었던 형님은 애꿎은 담배만 뻑뻑 피웠다. 배상금을 몇 번 받고 고스란히 집을 내주는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다음 거처를 어디에 잡아야 할지 막연했다. 한간에서 예로부터 소틀 뺀 집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는 설이 돌고 있어서 갈팡질팡하는 형님은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해 림시로 새집을 맡기로 했다. 새집 수리의 절반은 의뢰의 내 몫이었다. 사실 아무런 일재간이 없는 탓에 나는 분마다 다치가로 석탄을 포담한 하려고 흙모래를 이겨 허물어진 벽을 부수하는 힘든 조립공 1박이 할 줄 몰랐다. 새집의 위치가 광진촌이라고 알려주어 찾아가 보니 마침엔 아줌마가 아이를 안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주위를 휘 둘러보는 순간에 나는 흠칫 놀랐다.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얼굴에 새까만 파리가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진짜 아프리카 남미를 방불케 했다. 이 동네에 무슨 파리가 이리도 많을까? 혼자 의문스러워하는 김새를 눈치챈 집주인이 요즘 시내 파리들이 몰려와 데모한다며 능청을 부렸다. 파리떼가 어찌나 기승을 부렸는지 약을 치고 연기를 피울 때뿐이지 문만 따금히 열면은 확 쓸어들어와 모두 쩔쩔매했다. 그런 집을 정리하느라고 천장에 신문지를 붙인다, 장판을 편다며 연 며칠 들먹었다. 이사하던 날 저녁에 형님은 맥주잔을 기울이며 평소 사회 정치나 역사 문제들을 의논하기 좋아하는 습관과 달리 장차 생활에 쪼들리지 않고 온전한 집을 쓰고 살려면 일찌감치 월급쟁이 울타리를 벗어나야 옳은 것 같다면서 진작에 속셈을 드러놓았다. 직장 생활에 의존도가 높은 나로서는 그 말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 시절에는 출근적으로 말할진데 다니는 생명선과 같은 존재여서 서로 더 좋은 철밥통을 찾느라고 격금내기로 돌을 써가며 속을 무등 썩이고 있었다. 그 후 얼마 안 돼서 형님은 다니에 사직서를 내고 한국행을 거쳐 러시아 장사길에 나섰다. 열심히 장사하여 종잣돈을 쥐고 나서는 곧장 연결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통이 크게 노래방을 꾸렸다. 물론 발을 가는데 실이 가는 격으로 형님 뒤에는 항상 형수님이 따라서며 춤을 추었다. 노래방은 뜻밖의 잘 됐다. 졸레졸레 찾아온 손님들이 음향설비가 최고라고 엄지를 척 내밀더니 하나둘씩 소문을 퍼뜨려 놓아 숱한 고객들이 몰려들어 매일 흥성흥성했다. 노래방을 편히 관리하기 위해 형님은 노래방과 가까운 지점에 또다시 살림집을 마련했다. 나는 일손을 거들어줄 겸 찾아가서 차에 실은 짐작을 하나둘 집 안으로 날라드렸는데 불현듯 웬 모터치클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이윽고 모 건설단이 일꾼이라고 자칭을 하는 두 사람이 골목길 여기저기 파가이주 통지서를 붙이면서 열흘 내로 이사라고 재촉을 했다. 이삿짐도 채 풀지 않았는데 집을 허문다니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한 채 서로 의안이 벙벙해졌다. 형님은 파가이주 통지서를 유심히 읽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오히려 싱글벙글했다. 해통 무렵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 짓는 소식이야말로 호박이 농굴채에 굴러들어온 셈이라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집을 철거한 덕분에

보상을 톡톡히 받고 난 후부터 형님은 집거래 정보에 각별한 흥취를 느끼고 노래방에는 전부 형수한테 맡긴담 매일 집정보 수집에 발품을 팔기 시작했다. 되도록 정부의 전망계획에 든 집을 사지 않으면 가격이 아주 싼 집을 물색했다. 집을 근근히 쓰고 사는 거처로 생각했을 뿐 팔고 사는 상품으로 여기지 않았던 시절에 벌써 눈 가늠을 통해 대뜸 시세 차익을 알아내는 빠른 의식을 갖춘 형님의 행보를 두고서 처음에는 가족들도 이해를 못해서 도리무리질했다. 후에 집거래 속에 숨겨진 비밀을 두고 무척 흥미로워했으나 나는 대담하게 팔을 걷고 나설 배짱이 없어 그런대로 입만 쩝쩝 다실 정도였다. 하여 집거래에 미리 비턴 형님네가 남들이 주저심이 들어 피하는 이사를 밥 먹듯 이어대는 바람에 다른 형제들은 집 사람한테서 항상 머리가 돌지 못하고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평판을 등뒤에 달고 다녀했다. 세월이 류수같이 흘러 형님은 이제는 여관을 경영하고 형수는 성보 빌딩에서 매대를 돌본다. 금년 설날에 모유안전 자리에서 형제끼리 추억담이 오갔다. 내가 이삿짐을 싣고 여기저기 뛰어다닌 길을 합치면은 아마 지구 한 곳의 반을 도는 거리는 실이 될 거라고 농담을 건네자 형님은 두 눈을 숨벅이며 시무룩이 웃었다. 이 세상에 고생을 사서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을 열매가 탐스러울수록 봄 여름 내내 땀 흘려 가꾼 농부의 숨길이 숨배에 있는 법이다. 돈 벌기 위한 인생은 아니건만 돈 없으면 쭉정이 취급을 받아야 하는 인생에게 남보다 잘 살려는 욕망을 불사르며 자맥질에 온 무수한 낮과 밤이 추억의 갈피마다 아려오니 묻혀있어서 감회가 새롭다. 항상 노력이란 두 글자에 남다른 생각이 입김을 불어넣고 열심히 뛰고 또 뛰던 지난 날 소띠들의 행렬 속에 분명 형님의 모습도 끼어 있는 것 같다. 어쩌면 격동의 세월을 헤치온 공화국과 동갑내긴 소띠들의 굴곡진 인생 행로인지도 모른다. 형님보다 고생이 덜했던 나로서는 형님의 파란만장한 삶이 때론 부럽기도 하다.

네, 그래요. 그래서 작자는 가난했던 과거에서 벗어나려고 악착스럽게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형님의 변천사를 여러 차례 이사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두 손으로 열심히 일해 잘 살아보겠다는 소망을 이뤄가는 우리 주위의 많은 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네, 이어 윤민호 씨의 수필. 텔레비전에 깃든 이야기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텔레비전에 깃든 이야기, 윤민호. 저녁 7시에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서 무난 전화가 왔다.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그곳에 남아 자영회사를 꾸리고 있는 아들이다. 엄마가 사망하고 홀로 있는 이 애비가 걱정돼서인지 매주마다 전화를 꼭꼭 걸어오곤 한다. 아버지, 때식을 제때 꼭꼭 챙기세요. 혈압약도 제때 드세요.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맛있는 음식을 사드세요. 용돈은 우리가 계속 보내겠으니 근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 텔레비전은 잘 나옵니까? 새로 사드릴까요? 알뜰한 아들의 전화에 나는 묻다. 코로나 때문에 너희들은 괜찮니? 미국은 환자가 많이 나오더구나. 많이 조심하거라. 전화를 끊고 텔레비전을 보노라니 그 전날 가난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텔레비전을 장만하고도 텔레비전을 보지 못했던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흑백 영화 필름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1984년 늦가을에 나는 아내의 병치료를 위해서 내가 나서 자란 20여 년 된 정든 고향 왕청현 배초구를 떠나 형님이 살고 있는 용정으로 이사 오게 됐다. 용정시 교회 마을들에서는 근본 위지의 이사호를 받지 않았지만 나는 무작정 18평방미터가 되는 집을 세맡아 들었다. 당시 재산이란

내 식구가 겨울을 날 수 있을까 말까한 신경 200여 근과 현금 600원이었다. 채집비용은 한 달에 40원이었다. 초라한 이삿짐을 집안에 부려놓으니 겨우 식구 넷이 잘 만한 공간은 나왔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밭도 없고 직장도 없고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 났다. 그래도 나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려고 나는 이산 이튿날부터 동네를 돌며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아내의 병치료와 자식들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마른 일 굳은 일 가릴 새가 없었다. 우선 아침 일찍 삼륜차로 아내를 용정병원에 실어다 주고 두 자식은 용정수학교에 실어갔다. 그리고는 새집 부근에 있는 연변 농업연구소 벼시험전에 나가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정말로 가릴 것이 없었다. 지저분한 헤드레일을 닥치는 대로 했다. 워낙 일솜씨가 잽싸고 부지런해서인지 주변 농가들에서는 나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원래 왕청현 배초구진에서 생산대 대장을 하면서 수전, 한전 농사를 잘하기로 소문난 농사꾼이었다. 수전, 한전 농산일에는 막힘이 없어서 모두들 나를 실농꾼이라고 불렀다. 찬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밭으로 달려나갔다. 내가 하도 부지런하고 일솜씨가 좋았던지라 교회 주변의 마을들에서는 서로 빼앗다시피 나를 불러갔다. 시간이 더 흐르자 일손이 딸리는 집들에서는 아예 철따라 나한테 밭을 도급 주기까지 했다. 밭을 도급 맡아도 주인한테 쌀을 바치고 나면 남은 량식은 우리 네 식구의 식량이 될까 말까 했다. 온 하루 힘들게 일하고 맥이 지난 몸을 끌고 집에 들어서면 그래도 새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난 이튿날이면 또 날이 희붐이 밝으면 일거리를 찾아 지문을 나섰다. 비록 새집이었지만 우리 집 작은 창문으로 따스한 햇빛이 비쳐들기 시작했다. 아내의 병도 날이 갈수록 좋아졌고 아이들도 학교 생활에 재빨리 적응해 손잡고 학교에 깡총깡총 뛰어갔다. 그때 나는 그래도 도시는 아니어도 시교에 이사 온 것을 잘한 선택이라고 속으로 몇십 번 곱씹고 또 곱씹었다. 그런데 도시 근처에 이사 오니 이전에 우리가 고향에서 살았던 농촌과는 문화생활이 완전히 달랐다. 링근의 집들에서는 모두 텔레비전 물론 흑백을 사놓고 저녁마다 온 집 식구가 단란히 모여 앉아서 시청했다. 여름이면 집집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나를 보고 칭얼댔다. 아버지, 우리도 텔레비전을 사면 안 됩니까? 우리가 밥을 적게 먹을 정도로 절약을 할 테니 텔레비전을 삽시다. 딸에는 아예 내 팔에 칭칭 매달리며 떼지를 썼다. 좀만 기다리자. 이제 가을에 달고기 끝나서 아버지가 손에 돈을 주면 사자. 나는 두 자식의 초롱초롱한 눈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사탕으로 얼리듯 달랬다. 얼마나 텔레비전을 보고 싶으면 두 아이들은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한 마을의 한반 동문의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보곤 했다. 어느 일요일 날 저녁 때가 이슥이 지났는데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몸이 불편한 아내는 자리에 누워서도 아이들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안절부절 못하자 나는 부랴부랴 아이들을 찾으러 밖으로 나섰다. 문 밖을 얼마 나가지 않았는데 아들 명길이와 딸 홍화가 어깨가 축 처져서 고개를 수그리고 락태한 고양이 상을 하고 걸어오고 있었다. 저녁 때가 다 지났는데 집에 오지 않고 어딜 갔다 이제야 오니 엄마가 근심하는데. 나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두 자식들은 나를 보고 서로 번갈아가며 성토했다. 먼저 아들놈이 한창 재미있게 텔레비전을 보는데 일수 어머니가 저녁 때가 다 됐는데 너네는 집으로 안 가니? 빨리 가라고 호통하지 않겠습니까?
하자 이번에는 딸애가

아니, 글쎄 일수 엄마가 싱 하고 방에 들어와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을 끄고는 빨리 가라고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깨를 달싹거리기까지 했다. 기분이 몹시 상한 것 같았다. 아버지, 우리도 텔레비전을 삽시다. 남의 집에 가서 보니 눈치가 보입니다. 명길이가 말하자 홍아도 뒤질세라. 아빠, 우리도 텔레비전을 사요. 하고 나의 손에 매달렸다. 나는 자식들의 지청구에 아이들의 요구를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나는 아들과 딸의 앞에서 큰소리 쳤다. 그래, 우리도 사야지. 너희들의 학습 성적이 오르면 내가 꼭 텔레비전을 사주겠다. 나는 솔직히 자식들과 약속해놓고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우리 집 형편에 시름시름 앓는 아내가 매일 병원에 출근하다시피 하는 실정에서 텔레비전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찬 현실이었다. 아내의 병 치료비도 다 감당 못하는 조세에 텔레비전을 살 경제적 여유가 근본되지 않았다. 어디서 어떻게 텔레비전을 살 돈을 벌지? 나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그래서 나는 일전이라도 돈 벌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발벗고 나섰다. 정말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일하고 또 일했다. 얼마나 일거리를 찾아다니고 어떤 일도 가리지 않고 했으면 교회 농촌들에서는 나를 머스미까지라고 불렀겠는가. 그때 교회 집들은 대부분 초가집들이었다. 그래서 봄이면 초가집 이영언기, 온돌수리, 벽 바르기 등 일이 많았다. 나는 닥치는 대로 쉬지 않고 마을을 돌며 품팔이를 했다. 내가 하도 열심히 해서인지 품값도 올라가고 일거리가 생기면 나부터 찾기 시작했다. 일거리가 차차 늘어나면서 얼마간의 목돈도 모으기 시작했다. 농사철에는 한전, 조전 상리를 하면서 한 푼이라도 벌었다. 탈곡하기 전 량식이 다 떨어지자 나는 연변농업연구소 탈곡장과 연변농학원 탈곡장을 돌면서 씨앗 털기를 하면서 나발을 주었다. 가을이 돼 손에 얼마간의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나는 새집 생활이 지긋지긋해서 작은 초가라도 사고 싶었다. 그런데 아들과 딸이 또 지청구를 들 줄이야. 아버지, 우린 언제 텔레비전을 삽니까? 다른 집에는 텔레비전이 다 있는데 우리 집만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들의 청을 거역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자식들과 한 약속을 3년이 지나 뒤늦게나마 실현하게 됐다. 1986년 여름, 아이들이 방학을 하자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17촌짜리 흑백 텔레비전을 샀다. 아이들은 보물이라도 얻은 듯 집에 와서 텔레비전을 닦고 또 닦았다. 그때 아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고 딸에는 수학교 6학년이었다. 여태껏 보지 못했던 것을 한꺼번에 다 보기라도 하듯 아이들은 밥숟가락 떨어지기 바쁘게 텔레비전 앞에 달려가서 텔레비전에서 눈을 뗄 줄 몰랐다. 아내는 이제부터는 아이들이 구차하게 남의 집에 텔레비전 보러 가지 않아도 되겠다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런데 이 좋은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다. 텔레비전을 사놓으니 아이들은 책을 볼 염도 하지 않고 밤낮으로 텔레비전만 봤다. 아마 온 방학 숙제는 한 페이지도 하지 않고 텔레비전 앞에서만 시간을 보낸 것 같았다. 개학해 국경절쯤에 치른 모의시험에서 아들과 딸의 성적은 형편없이 떨어졌다. 당금 고중 입학시험을 치르게 되는 아들이 문제였다. 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민한 끝에 아이들한테 중대한 결정을 선포했다. 내일부터 텔레비전을 못 본다. 너희들이 이대로 나간다면 대학은커녕 고중도 못 간다.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다 너희들을 공부시키기 위한 것이다. 내 목소리가 얼마나 높았는지 아이들도 텔레비전을 보다가 집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생각 밖

그로 아들 명길은 불만은 온데간데없고 나의 결정에 동의했다. 아버지, 옳습니다. 이대로 계속 나간다면 나는 대학교는커녕 고승에도 가지 못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딸 홍아는 입이 뼈로 통해서 밥도 먹지 않았다. 아들 명길이가 오빠 구실을 하는 것 같았다. 너도 이제는 중학교에 입학하겠으니 학습 성적을 올려야 중점 고종 좋은 대학으로 갈 수 있다. 아버지가 새까만 얼굴로 온돌챙이질까지 하며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는 우리가 대학까지 못 간다면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실망하겠니? 아예 우리 오늘 저녁부터 텔레비전을 보지 말자. 여동생을 타이르는 명길이가 여간 대견스럽지 않았다. 어린 딸도 오빠 말에 감동이 됐는지 내키지 않아 하는 눈치였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 집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흑백 텔레비전은 이튿날부터 도로 텔레비전 포장 상자에 들어가는 신세를 지고 말았다. 우리는 흑백 텔레비전을 명길이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꺼내보지 않기로 하고 박스에 1988년 7월 개봉이란 글자까지 써서 붙였다. 그리고 텔레비전 상자를 보자기에 싸서 이불장 위에 올려놨다. 이튿날부터 아이 둘은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밥상을 펴고 밤늦게까지 공부한 것이었다. 텔레비전에 정신 팔지 않고 열심히 저녁 공부를 해서인지 아이들 성적은 오르기 시작했다. 나와 아내도 텔레비전을 보고 싶었지만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 꼭 참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밥상 옆에서 같이 책을 보곤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 학습을 수시로 지도 감독했다. 솔직히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나의 지식 수준으로 커가는 아이들 학습을 지도하기에는 버거운 일이었다. 그래도 아버지라는 신분으로 이따금씩 학습의 중요성을 역설하곤 했다. 다행히 아이들은 공부에 취미를 붙이면서 불만 한마디 없이 밤 늦게까지 매일 견지했다. 고찬집 아이들이 샘도 빨리 든다고 아이들도 자라면서 불만 같은 소리를 하지 않았고 다른 잘 사는 가정과도 비기지 않고 되려 아버지 어머니를 위로하는 말을 했다. 세월은 료수와 같이 흘렀다. 명길이는 이듬해 현 중점 고중에 입학했다. 고중에 입학해서도 아들은 텔레비전을 보겠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공부에 정력을 쏟았다. 고중에 다니는 3년 사이 아들은 한 번도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집 흑백 텔레비전은 박스 안에서 고스란히 몇 년 동안 잠들 수밖에 없었다. 3년 후 아들은 대학에 입학했고 5년 후 딸에도 장춘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다. 이 소식이 동네에 전해지자 부근의 집들에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18평방미터 셋집에서 대학생이 둘이나 나왔다면서 칭찬이 자자했다. 어쩜 아이들이 텔레비전도 한 번 보지 않고 공부하더니 끝내 성공했구나. 딸애까지 대학교에 붙게 되사 우리 부부는 이젠 우리도 문화생활을 즐겨야 하지 않겠느냐며 먼지를 뒤집어 쓴 텔레비전 상자를 내리웠다. 정말로 몇 년 만에 상자를 열어서인지 흑백 텔레비전에도 먼지가 적지 않게 묻어 있었다. 아내가 몇 번이나 닦은 텔레비전을 나는 흥분된 심정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켰다. 그런데 앞불사 텔레비전을 켜도 새까만 화면만 나올 뿐 감감무소식이었다. 화면은 근본 켜지지 않았다. 이튿날 나는 날이 밝기 바쁘게 3륜차에 텔레비전을 싣고 수리부로 향했다. 수리부 기술원은 검사해 보더니 시무룩이 웃으면서 이 텔레비전을 더 이상 못 봅니다. 모든 부속품이 습기에 부식돼 이제는 버리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텔레비전을 얼마 보지도 않고 상자 속에 넣어두고 보관했는데 버리게 되다니. 18평방미터 단칸방에서 새집살이를 하다 보니 겨울이면 온 집안에 김이 꽉 차던 일이 떠올랐다.

나는 아까워서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 수리부에서는 이 텔레비전은 캐스로부터 부속품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쓸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운송비를 주고 삼륜차에 싣고 오다가 쓰레기통에 버렸다. 버리면서도 몇 번이나 그 쓰레기통을 되돌아 봤다. 주인을 잘못 만난 텔레비전이 불쌍하게 여겨졌다. 그래도 그 흑백 텔레비전 때문에 자식들을 엄하게 교육시켰고 자식들의 의지로 키우지 않았나. 이런저런 생각에 갈마들면서 나는 집으로 오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나 한 사람의 노동으로 자식 둘이나 대학 공부를 시키려니 우리 집 가정 형편은 여유가 없었다. 딸이 장춘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우리 집에는 여느 집에 거의 다 있는 텔레비전이 없었다. 그래도 우리는 두 명의 대학생을 키운 보람으로 남들보다 자긍심이 넘쳐흘렀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출근하게 됐다. 첫 월급을 받은 아들은 21인치 마츠시다 색 텔레비전을 사들고 집으로 찾아왔다. 아버지 어머니, 우릴 대학 공부시키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쉬면서 텔레비전도 시름 넣고 보세요.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난 콧마루가 시큰해 났고 아내도 돌아서서 눈곱을 찍는 것이었다. 1992년 어느 여름날 대학을 졸업하고 상해 모 대기업에 출근하던 딸애가 불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 말도 없이 웬일이냐? 아버지 어머니, 이젠 연세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볼 때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겠습니까? 제가 엘리베이터 아파트를 사드릴게요. 이튿날 딸애는 나의 손을 잡고 용정시내를 석회 훑듯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도시 한복판에 높이 솟은 해란강이 내려다 보이는 엘리베이터 아파트를 샀다. 집은 이미 장식이 다 된 상태였다. 문제는 가정용 기물이었다. 한위 구차하게 살아온 우리는 아들이 사온 텔레비전을 새 집에 갖고 가려고 했지만 딸애는 절대 안 된다면서 그 텔레비전을 중고 상점에 팔고 49인치 고화질 텔레비전을 사오기까지 했다. 이사하는 날 정든 교회 마을을 떠나는 내 마음은 착잡했다. 고진감대다더니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 어찌 생각이나 했으랴. 자식 농사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다. 흑백 텔레비전도 보이지 않고 자식들을 공부시켜 이젠 자식들의 덕을 보게 됐으니 인생이 정말로 꿈만 같았다. 안타깝게도 지병으로 앓던 아내는 1996년에 끝내 저 세상으로 떠났다.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나를 보고 우리 애들 잘 키웠지? 하고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요즘 따라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와 딸애가 사준 텔레비전을 볼 때면 먼저 간 노친네가 그립다. 그런데 또 아들이 액정 텔레비전을 바꿔주겠다니. 아, 얼마나 좋은 세월인가. 난 아내가 누리지 못한 행복까지 다 누리면서 아들 딸의 효도를 받으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행복하게 보내고 싶을 뿐이다.

합니다. 초년 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 산다는 말이 있듯이 젊어서 고생해서 행복한 만년을 보내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미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은 우리 조국의 생일입니다. 거리마다 어슴불공기가 휘날리고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유와 행복이 가득합니다. 조국이 있기에 우리가 있고 조국의 강성함이 있기에 우리의 이 평화로운 나날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조국을 노래하고 고향을 노래하며 이 좋은 세월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김대현 작사, 류천 작곡의 남송 가수가 부른 꽃피는 조국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가을 햇살처럼 따뜻하고 락엽처럼 그윽하게 스며드는 사랑의 감성을 담은 가요. 박경만 작사 작곡의 리슬련 가수가 부른 가을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연휴를 맞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 노래가 여러분의 가을을 더욱 아름답게 물들여줄 것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고향벌에도 올해도 어김없이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리춘희 작사, 박동호 작곡의 렴수원 가수가 부른 고향벌의 풍년이 왔네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황금빛으로 물든 고향벌의 풍요로운 풍경과 그 결실을 경쾌하고 신명나는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고향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멀리 떠나 있어도 세월이 흘러도 고향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허복순 작사, 박천룡 작곡의 천홍범, 차미령 가수가 부른 고향령가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

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미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전견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바의 육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충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멸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속통은 정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위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 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루우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루우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멍석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 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장수의 비결에 있어서는 알아서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수로방과 더불어 몽석통, 몽약에 속하는데 빨리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제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추석 국경철 맞이 특대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기회를 잡는 게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누리는 과정으로 충분하게 체현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장수로방은 198원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딱 드시면 됩니다. 드시게 되면 금방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40각을 사면 30각을 물어 드리고 1,000원 현금권을 또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몽석통은 15각을 사면 10각을 물어 드리면서 한 각에 498원인데요. 역시 하루에 한 번만, 저녁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됩니다. 식전 식후 30분에 드시면 됩니다.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한 각에 598원인데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에 15각

0: 현금 1,000원을 빼주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장수 제품으로서 몇천 년 내려오면서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에는 모두 28가지 진기약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황제에게 유리한 제품 자체는 모두 이 처방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조 때로부터 내려온 이런 그 우수한 처방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특수한 성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부산정양해소는 이 제품 자체는 곰팥을 든든하게 하면서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효과를 보는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여기에 들어간 성분이 구벤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구벤이라는 것은 그 개의 곰팥에 속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해구변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물개의 그 콤파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구변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콤파치 아주 효과성이 보통 효과성하고 아주 빠른 효과를 나타내는 콤파치의 좋은 이런 제품이 여기 들어갔는가 하면 그게 여기 우술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부선종양해수는 이런 효과를 보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데 여성들이 콤파치 든든해지게 되면 요실금이라든지 저감의 염증이 생겨서 뭐 요실금이 생긴다든지 소변이 저리다든지 이런 문제 남성들은 특히 유정이 생기거나 조설이 생기거나 이런 데는 아주 빠른 효과를 보는 우수한 성분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1: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네, 저도 지금 장수로방을 먹고 있는데, 예, 야, 여름에서 지금 효과를 영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2: 예, 저는 그날 위가 아파서, 예, 소화 안 되고, 속이 더불어, 아주 자꾸 식구물이 올라오고, 그래 놓으니까 밥을 얼마 못 먹었는데, 지금 장수로방 써서, 예, 위가 아프지 않고, 소화 영 잘 되니까, 예,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는 게 아닙니다.
0: 아,
2: 지금.
0: 그렇죠. 예, 예.
2: 예, 예. 그냥 이 기관지가 나빠서, 예, 몸이 약간만 사먹어도 가래서 하면 기침 닦고 해서, 예, 모인 장소로 가기 연거를 했습니다. 예,
0: 그렇죠.
2: 예. 그런데 이 증상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0: 그렇죠. 노년기에 예. 들어서서는 호흡계통이, 소화계통, 호흡계통, 그리고 심장 내 혈관이 몇 가지 문제는 아주 중요한 과제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그런 걸 해결해 주는데 충분하게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2: 그래도 소변이 닫아서 예, 화장실이 왔다 갔다 하는 잠을 자지 못하니까 항상 피곤했는데 예, 이 약 먹고서 예, 소변 차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잠을 잘 자니 예, 머리 맑아지고 정신 나는 게 아닙니다.
0: 북간선 해석강과 콤파진 도와주는 성분 가운데서는 여기에 성분들이 복분자, 도사자, 뚜중, 산주요 어쨌든 특수한 효과를 보게 돼 아주 우수한 아니,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2: 야, 효과 정말 영 빠르고 영은 좋습니다. 그냥 이게 멍청 통은 또 우리 남편이 지금 우리 남편이 좀 쓰고 있는데 우리 남편의 혈압이 안정되지 않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예 심장도 안 좋고 해서 이 약 썼는데 예 며칠 안 쓴지 벌써 이면에서 예 효과를 예, 영 특별하게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0: 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2: 예. 그래 놓으니 기분이 지금 영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약을 바로 선택 잘했다고.
0: 그렇죠.
2: 예, 약과 배에 맞으니까 약이 효과 이렇게 빠르다고. 예. 그래, 예, 전번에 약을 얼마 못 사서 이번에 활동을 돌 때 이 두 가지 약을 배달 받자고.
0: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세요.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 저도 명소방 쓰고 있습니다.
0: 예.
3: 눈이 항상 깔깔하고, 예, 피지고, 물체가 더 겹쳐 보이고, 예, 변해상에서 뿌옇게 보이고, 그래도 야면증이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 방송 듣고 이 약 쓰기 시작해 어제 1년 썼으니까.
0: 예.
3: 1년 쓴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3: 눈이 항상 깔깔하고 피지는 건 어제 완전히 없어지고,
0: 예.
3: 우여게 보는 게 지금 반하게 보입니다.
0: 예.
3: 그리고 겹쳐 보는 거 그것도 어제 완전히 없어서 야면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저희 형님이 그 몽속통 이제 한 대세 썼습니다.
0: 예.
3: 이 몽고약에 그런지 효과 더 빠릅니다.
0: 이 제품 자체는 그런 특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나온 그 텔레비전 각본에 보게 되면 사흘인데 벌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 있으니까 일주일이면 효과가 시작됩니다. 많이. 예.
3: 혈압이 지나나 봐서 혈압이 없어서 효과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한

0: 대세상이 혈압이 올라가지 않아요. 오늘 좋아진 모릅니다.
1: 그렇죠. 예.
0: 그리고 또 예, 잠은 잘 자지 못해.
1: 예.
0: 잠 못 자는데 한 이틀은 지금 잠은 내려 잘 자고.
1: 아, 그렇죠. 수면제가 아니 확실하게 수면을 보증해주는 그런 성분이 여기에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심장과 내 혈관이 잘 소통된다면 잠 문제는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0: 그리고 또 심장이 안 좋아. 숨이 차고 또 진유를 갖고 그 숨이 잘 올라가야만 돼. 이 심장이 많이 좋아졌어요.
1: 그렇죠. 예, 예.
0: 그래, 이번에 활동하니까 예. 누가지하고 둘이 싸다고 갑니다.
1: 아,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저도 몽통통을 두고 있습니다.
1: 예.
3: 저는 어땠었는가 하면 이미 전에 저 로코사에 두 번 왔다 갔어요.
1: 아, 예.
3: 그래놓고 항상 머리가 흥하고 어지럽고 혈압이 언정되고 올라가고 내리고 하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다리도 용토끼 걸자면 맥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잠도 잘 자지 못한다. 조금 잤다든 밖에 나오고. 이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거 쓰기 시작한 게 확실히 이 이야기 다른 약과 달리 용도수 때
1: 심장과 내 혈관이 문제가 있어 통하지 못하니까 잠자기 힘들어지고 다리맥이 없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3: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 얼마 했으니까 예, 한 달 푹 했으니까 이 어지럽고 머리 힘 돌아가고 이제 첨다적으로 나아지고 있을 때다.
1: 아, 예. 그렇죠.
3: 그래서 또 혈압도 언정되고 있을 때다.
1: 예.
3: 그리고 예, 특히 다리맥이 났대다. 예.
1: 그렇죠. 예.
3: 이전에는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도 용 바쁘고 충격 내리기도 바쁘고 이러는 게 지금 다리가 예. 예, 혈액이 통하는지 맥이 날까 좀 걷기도 매우 허랍니다.
1: 아, 예, 그럼요. 예.
3: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소화도 잘 됐대다. 예,
1: 예 그렇습니다. 예, 예.
3: 예. 이렇게 약을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은 효과를 볼 때 저는 계속 쓰기 위해서 어쨌든 이 병은 어쨌든 써야 되지.
1: 그렇죠. 예, 예. 예.
3: 그래서 이번 활동이 또 대대 두개 명절을 맞이하면서 용소수 때다.
1: 예.
3: 그래서 이번에 저기 이 활동에 참가해서 싸다고 그랬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보통 다른 데 포함되지 않는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인공사형이라든지 인공우항이라든지 진주라든지 물섭분이 그 농축분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서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고 기본으로서 소화계통을 도와주고 비상을 도와주고 호흡계통을 도와주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이런 차원에서 선택이 잘 됐으니까 우리 부족점을 채워주는 게 바로 몽속통이고 빨리 소통하는 제품 자체가 몽속통에 속하니까 선택이 잘 됐습니다. 예.
3: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예.
3: 배달 받겠습니다.
1: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목청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 심장이 나빠갖고 맨날 숨이 차고 가슴이나 지네 떨려서 쉬지 못했습니다. 맨날 후루두루두루 하는 게 지네 그래서 떨려서 그래요.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고 어떨 때는 뭐 가슴이 침침하고 어떻게 했는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 가슴에다 뭐 막 지르고 나온 것 같은 감도 나고 이랬습니다. 그래 심장약 많이 써봤는데 안 되더니 몽속통 쓰는 게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고 얘 보니까 나는 또 혈압도 들어가서 살았냐고 혈압도 나빴다 나빴다 정말 파도가 심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머리 늘 어지럽지 그래서 아프지 어떨 때는 몇 시가 와서 나지 밤에 잠도 잘 아요 그러던 게 약 쓴다 보더니 좀 혈압도 잘 됩니다. 지금 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얘 호흡기도 안 받고 자꾸 기침도 나더니 기침도 나아졌지 공작이 나쁜 게 서비구리 잤으니까 지금 서비 잤던 게 그렇게 잤던 서비는 좀 자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그러면
4: 예, 밥을 잘 먹지. 정말, 예, 밥을 잘 먹은 맥이 나지. 정말 약은 좋은 약이 없습니다. 몽골 약이 돼 그런지 정말 좋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4: 예. 예. 그래서 예, 나는 그제 내가 가서, 우리 집에 한, 가봐야 한 분 지금 중풀이 와서,
1: 예.
4: 어떤 지금 오르장약이 있지. 지금 가고도 무슨 밟고 지금 마다 숨어가지고 질질거리네. 그러면 자유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분들을 쓰면 어떻습니까?
1: 예, 그런데 쓰는 제품입니다. 이제 말씀하지 못하고 맥이 없고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이런 분들이 이걸 복용하면 빨리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몽속통의 속감다. 이게 드시고 그 또 붙이는 고약이 있습니다. 그거 하루에 그 8시간만 붙이고 모두 그 네펠이 들어있는 네펠 같은 게 두 가게 있으니까 야두펠이 들어있는데 한 편은 야두시간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본 제품을 구복하고 그러면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예.
4: 예, 그래, 예, 우리 집에서도 그래, 속담 쓰겠단다. 그럼 우리, 오늘 두 집에서, 예,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몽속통 이 제품 자체는 빨리 심장과 뇌혈관이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제품 자체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견지하기 바랍니다. 예.
4: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몽속통은 전견자 방해, 해금사 침협, 딜바의 육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각 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구복과 침혈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태 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속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몽속통, 이름 그대로 몽약에 속하는 속이란 건 빨리란 속이고 통은 통한단 말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몽약에 속하는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몽속통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일약 2제로 되어 있습니다. 구봉약 아까 외용약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구봉약은 모두 한강 안에 300알이 들어있으니까 한 번에 30알씩 복용하면 열흘 동안 복용하고 20알씩 복용하면 보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끼는 시작에는 혹은 하루건 내 20알, 30알 이렇게 교체해도 괜찮겠는데요. 20알씩 먼저 시작해보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이는 고약이 또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붙이고 드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지간한 막힌 이 부분은 열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이게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백맥병 해빌 오소란 이런 말이 있는데요. 백맥병은 위주로 쉽게 말하자면 심장과 뇌혈관이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장족 이사의 설법이고 협일오소라는 것은 위수로서 관절통을 해결하는 이런 그 몽이 설법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성분들은 뼈조 특수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7가지 향이 지그시향 이게 들어갔는데 기본으로서 경락을 소통시키시고 호흡계통을 도와주고 소화계통을 도와주게 돼 있고 수면을 보증하게 돼 있고 혈압이 조절받게 돼 있고 이런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된 7개 향이 띵향, 투무향, 목향, 담향, 침향, 인공사향, 천향 이런 7개의 향이 들어간 성분 자체는 모든 많은 처방이 나오지만 해도 이 성분에 비교해서 확실하게 다른 이런 차원에서 7개 향이 들어간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홍화육두구 펑샹즈라고 있습니다. 목향, 담향, 침향, 토향, 인공사향, 인공우황 그리고 물소뿌리 농축분 이런 게 보통 다른 제품으로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차원하고 완전히 그 속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속통이라고 이름 질 때는 이런 성분이 거기에 안 받침 해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막힌 걸 빨리 열어줘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누구든지 지구를 두 바퀴

0: 감을 만한 이런 혈관이 소유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 신강이라 하죠. 보통 우리 신강, 노강이라 하죠. 뇌가 막힌 거, 여기 막힌 거 신강이거나 노강이 생긴 거 그거 열어주지 않는다면 모든 기능장애와 공능장애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여기에 포함된 우수한 성분들은 다른 약품에서 얻기 어려운 이런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간과 콩팥이 든든해지게 되어 있고 수가 시려하고 그리고 한을 몰아내고 콩팥이 양을 돋아주는 이런 특수한 성분 가운데서 천동자, 띵샹, 육개 그리고 해중지 초라는 게 이런 성분이 그 콩팥을 도와주고 뇌를 도와주는 데는 다른 데서 많이 들어못 봤을 겁니다. 그 소변이 잘 통하게 하고 경락을 잘 수통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윤폐 그 기침을 막는 이런 역할은 치자라든지 하자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소화를 잘 시켜주는 두간의 떡구이라든지 그리고 토목향이라든지 목향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밝아지고 잠이 잘 오고 막힌 부분이 잘 수통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 자체가 여기 포함되고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변비가 있거나 만성장염이 있거나 이러한 분들 가운데 관창 통변해주는 이런 역할하는 치절한 성분이 들어갔고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시면서 기혈 부족으로 인해서 쭉 하면 추워하고 그리고 이런 그 도와주는 역할하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한을 몰아내는 여기 비파라는 이런 성분이 원중해주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담행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뭐 기본으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힌 걸 열어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막히기 시작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아, 저도요. 심장이 나빠서 몸서쪽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심장이 나빠놓고 애들도 찌그담 놀라고 조금 큰 소리 쳐도 놀라고 그리고 예, 조금 그래도 숨이 차고 예, 길에 먼데 걷지 못한 거 알고
0: 예.
2: 근데 지금 몸서쪽 쓴다면 지금 예, 먼데 걸 그 시설에서 최소 마음대로 써도 이렇습니다. 이제.
0: 그럼요.
2: 예, 그래야 효과도 더 써서 쓰고 그랬다.
0: 그렇죠.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2: 예.
0: 건강하세요.
2: 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멍석통.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일약 이제로 되어 있으니까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풍에 걸리신 분들이 그 텔레비 각본이 한 60페이지가 되는 게 저희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효과가 빠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사흘 만에 벌써 효과가 나기 시작해서 이 한 일주일 되니까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던 게 자기절로 몸을 번지고 발을 바닥에 닿게 이렇게 내리 디딜 수 있게 되어 있더라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100% 이렇다 하기보다도 이렇게 효과가 빠른 특점을 갖고 있는 유효 성분이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효과성을 충분히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복하고 붙이는 고약에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몽석통 이 제품 자체는 기회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이미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 확실한 효과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장수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콩팥이 든든해야 됩니다. 아,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콩팥이 든든하게 되면 콩팥은 오당을 관리합니다. 단순 소변을 관리하고 골격을 관리하고 눈, 그 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콩팥이 든든해야만 이 심장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지금 우리 집에 아까 양반 이진 약 장수로방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이게 효과를 예, 많이 보고 있는데 오늘 입에는 위가 있었습니다. 위축성 비염이 예. 소화 안 되고
0: 노년기에 들어서서는 소화가 잘 되고 소화 흡수가 잘 돼야 되는 건데 위에 문제가 있으면 모든 공능이 저하를 일체 그 기혈 보충은 비위에서 온다 항전의 경에서 그렇게 제기했습니다.
3: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되고 식구물이 올라오고 자꾸 가슴이 꾹 내키는 것 같으니까 짜릿짜릿 제대로 못하니까 얘 몸이 더 허약해지더란 말이에요. 네. 아, 그거 한 년이나 닭소금을 깜짝 못하고 하루에 여러 번 닭사야 되고 애기처럼
0: 예.
3: 입술이 지금 소화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예.
3: 가슴이 꾹 내킨 것들은 아이 내리 아이가고 그래도 그게 많이 낫고 식구물이 올라오던 것도 많이 낫고 계속 트림 꺼올걸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종사에 많이 줄어들고 지금이 바보 한 양밖에 못 잤을 때 그 잘 잤을 때는 두 양 못 잤을 때는 한 양 반 많이 나가게 됩니다.
0: 이게 텍사봉영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우수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3: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뒤에는 감기로서 계속 달고 살았는데 감기 너무 자꾸 걸려가지고
1: 네, 시간상 관계로 오늘 방송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8월 22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94번째 시간입니다.

0: 겨울 방학 간 앞은 벌써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양상곤과 리궁농, 림백거 다들 무사히 빠져나온 듯하였다. 서슬한 바람에 집집에 달린 경번이 펄럭펄럭 나붓기한다. 몸이 오싹해지면서 왠지 음산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 낮이 기속삭이한다. 우린 도망치듯 빠져나왔어. 약검령이 곧장 그 말을 받았다. 그게 아니지. 주왕이 북상 방침을 집행하러 가는 것이니 떳떳한 진군이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세여보니 빠짐없이 다 와 있었다. 하지만 류지근이 거느린 선전대원들은 끝내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 선전대원 중에는 저명한 홍군문의 공작자인 리백소도 있었다. 그녀는 양상곤의 아내였다. 전에 모스크바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의 춤자태는 숱한 홍군 전사들을 도취시켰었다. 하지만 부대는 위험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득불 제시간에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양상곤도 비토한 마음을 안고 부대를 따랐다. 서쪽으로 삼사리쯤 걸어 갈림길에 이르자 검은 그림자가 앞을 막았다. 백독회였다. 그는 역검령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을 했다.
1: 아휴, 참호장, 속이 타서 죽을 뻔했습니다. 왜 이제 오는 겁니까? 난 무슨 일이 난 줄 알았어요.
0: 역검령이 웃으며 말했다.
1: 어지간히 마음을 졸였나 보군요. 지도를 갖고 왔겠지? 아, 그럼요.
0: 역검령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뒤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자, 또 누가 왔나 보십시오. 고개를 돌려보니 군사위원회 이국을 책임지고 있는 정희성과 이국 전원이 와 있었다. 홍군을 움직이는 핵심 역량이라고 할 만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서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처럼 반갑게 그라났다.
1: 참호장, 어서 갑시다.
0: 백독기는 이를 그르칠까봐 서둘렀다. 사람들은 도도 골짜기에 들어서서 북쪽으로 길을 잡았다. 백독기는 여전히 갈림길에 우뚝 서서 경계를 서는 늙은 기러기처럼 주위를 살피었다. 좋은 날씨가 가끔 오가며 몸을 움직이었다.

0: 부대가 멀리 간 다음에야 그는 경계를 풀고 부대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백독회가 부대를 따라잡았을 때에는 해가 떠오른 뒤였다. 역검령은 길가에 서서 한창 모태똥, 줄레, 왕가상, 박고와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부대가 넓은 평지에 모이자 장문천이 연설을 했다. 부대가 바삐 떠나다 보니 영문도 모르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많았다.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듣더니 누구라 할 것 없이 분통을 터뜨렸다.
1: 뒤를 쫓는 사람이 있다!
0: 누군가 소리를 쳤다. 큰 길에서 먼지가 자욱하게 일면서 말발굽 소리가 자지러지게 들려왔다. 백덕희는 곧장 보초를 세웠다. 부참모장 리특이 거느린 기병대가 뒤를 밟고 있었다. 삼군당과 함께 주둔하고 있는 군정대학 전사들이 빠져나올 때 이 학교 교장 하비한테 들킨 것이다. 그는 사방면군 군장으로 있다가 일사방면군이 합류하고 나서 군정대학 교장이 된 사람이었다. 부상으로 쉬고 있다가 부대원들이 몰래 행동하는 것을 눈치를 채고 들것에 앉아 총주휘부로 보고하러 갔다는 것이다. 총주휘부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난장판이 되었다. 진창호는 노발대발해서 곧장 간부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는 주왕이 적에게 투항했다고 욕을 퍼부으면서 당장 전투 준비를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뒤쫓느냐 마느냐를 도르라는 회의에서 부참모장 리특만 빼고 간부들 대부분이 당주왕과 주왕홍군을 뒤쫓는 것을 반대하였다. 간부들이 반대하자 진창호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서향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침대에 누워버렸다. 참모가 와서 주왕홍군을 뒤쫓아야 되지 않느냐고 하자 서향제이 말했다.
1: 세상에 홍군이 홍군과 싸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0: 진창호도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진창호는 리특에게 삼군단대로 돌아오라고 권고하는 문서 한 통을 들려 뒤쫓아 보냈다. 백독회가 사람들을 거느리고 앞에 나서서 맞았다. 리특도 말에서 내렸다. 리특이 백독회를 노려보며 문서를 건넸다.
2: 백군장, 정주가 보낸 겁니다.
0: 주왕은 어젯밤 본부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일방면군과 직속기관을 데리고 멋대로 떠났으며 그동안 모태통과 주울레의 도망주의 로선을 따르면서 벌써 수십만 전사들이 목숨을 헛되이 잃게 했다. 당신들은 왜 몇몇 사람이 하는 나쁜 짓을 따라 혁명 역량을 흩어놓고 적한테 위롭게 하는가? 마지막에는 백독회를 보고 부대를 거느리고 아그이로 돌아오라고 하였다. 백독회는 변지를 호주머니에 구겨놓으며 벌컥 화를 냈다.
1: 도망주의 노선이라니! 누가 도망주의 노선이란 말입니까?
0: 리특도 기죽지 않고 두 다리를 떡 버티고 서서 말했다.
1: 주왕이 말도 없이 가서니 도망주가 아니고 뭡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0: 백덕회가 목청을 높이었다.
1: 북상하자는 방침은 벌써 정한 겁니다. 장주석도 동의했습니다. 이 방침을 재평하는 게 어찌 도망주의란 말입니까? 어디 한번 말해보세요. 백덕회, 경고하는데 더 고집을 부리지 말란 말입니다.
0: 리특이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지었다.
1: 장정을 시작할 때 당신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얼마지요? 만 명도 안 되는 병력을 이끌고 이제야 북쪽으로 간들 뭘 어떻게 다는 겁니까? 전정치위원은 좋은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소리 따윈 집어치워!
0: 백덕현은 버럭 화를 냈다.
1: 됐습니다. 됐어요. 덕희동제, 나는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0: 이때 모태똥이 허름한 외투를 걸치고 손에 담배를 낀 채 사람들을 헤치고 천천히 걸어나왔다. 그는 백덕회를 몇 마디 다독인 뒤 리특한테 다가갔다.
3: 리특동지,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0: 동지는 오늘 명령을 받고 팽덕의 동지를 설득하라고 왔는데 팽덕의 동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니 서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는 모두 공산당원이고 홍군입니다.

0: 머리를 돌려야 한다. 여기 우리 부참모장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홍군 대학에서도 사팡면군에 몸담고 있는 전사들은 이미 대부분 남았기 때문에 따라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 팽독회가 호주문에서 편지를 꺼내들고 무태동이 앞에 흔들며 말했다. 이 편지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모태똥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니트간대 편지를 받았다는 정표를 써줘야죠. 그리고 나중에 만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지. 니트근 정표를 받고는 말이 올라 기병들을 데리고 돌아갔다. 마침내 중앙홍군과 지도자들은 북쪽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 홍군 전사들은 1군단이 있는 고제로 출발하였다. 팽덕회와 모태똥은 3군단의 맨 뒤에서 걸었다. 팽덕회는 여전히 딱딱한 얼굴로 눈썹을 찌푸리고 있었다. 길을 가면서 그가 물었다. 장국도 무리들이 또 뒤쫓으면 어쩔 겁니까? 그래도 서버스는 안 됩니다. 모태똥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우리를 붙잡고 강제로 남하를 하자고 하면은 따라서 남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도 깨달을 때가 있겠지요. 팽덕회는 더 말이 없었다. 낮은 한숨 소리와 뚜벅뚜벅 걷는 소리만이 좁은 산길을 울리었다. 한 영웅이 조크지의 밀림에서 비참하게 죽는다. 그의 비장한 사적을 후세들이 잊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역사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다. 아귀에서 고제까지는 하루 길이었다. 길은 반나마 초지였다. 어렵게 만난 일사방면군이 이런 식으로 다시 쪼개지게 되자 고위급 간부들은 마음이 괴롭고 쓰리였다. 하지만 많은 지휘원들은 긴 시간 죽음의 골짜기에 처박혀 있다가 이제야 드넓은 들판으로 나온 듯한 기분이었다. 모처럼 숨이 탁 트이었다. 북쪽으로 진군의 근거지를 세우고 일본 놈을 무찌를 날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하였다. 여윈 몸에 누대기 같은 옷을 걸친 전사들은 꾀죄죄한 얼굴로 환하게 웃었다. 남쪽에서 온 이들은 신나게 산노래를 불러댔다. 모태똥은 말을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착잡해놨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듯 홀가분하기도 해놨지만 둘로 쪼개졌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다. 이런 이미 되돌릴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은 차분히 되새겨 보아야 했다. 한창 생각에 잠겨 있는데 앞에서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고 보니 길가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은 홀쭉한 얼굴에 키가 작았는데 남의 옷을 빌린 듯 기다란 군복을 입고 있어서 다리가 무척 짧아 보였다. 문학가 성방호였다. 다른 한 사람은 낯이 서르는데 바싹 마르고 키가 크었다. 사방면군의 큰 팔각 모자를 썼는데 깔끔하고 노련한 인상에 새까만 눈에 정기가 돌았다. 모태똥은 말에서 내려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1: 방호동지로군요. 그래, 요즘은 어떤 시를 씁니까? 모두석동지, 주석동지는 군사이를 돌보는 중에도 시를 읊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목숨을 돌볼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0: 그는 뒤에선 여의고 키 큰 사람을 모태똥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 동지는 사방면군 보위부에 있는 기덕님인데 홍문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를 따라왔지요. 주석동지한테 할 얘기가 있다던데 시간 있으십니까?
1: 괜찮습니다. 걸으면서 얘기할까요?
0: 모태똥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함께 걷기 시작했다. 모태똥 동지, 저는 부탁을 받고 중앙의 정황을 알리려고 했지만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늦어버렸죠.

의가 죽었으니까요. 주군이한테 미안할 뿐입니다. 기덕님이 괴로운 얼굴로 고개를 떨고 왔다. 주군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모태통이 물었다. 정종생 동지 말입니다. 뭐? 정종생? 모태통이 날카롭게 되물었다. 정종생이 정말 죽었단 말입니까? 초크지에서 비밀리에 처형이 됐습니다. 숲속에 끌고 가서 밧줄로 목을 졸라 죽여놓고는 정종생이 적에게 투항하려고 도망쳤다고 했죠. 모태동은 너무 놀라서 담배를 쥐고 있던 손을 덜덜덜 떨었다. 정종생도 호남 사람인데 1925년에 공산당원이 되었다. 황포 군관학교에서 공부할 때 늘 농민운동강습소에 와서 모태동의 강의를 듣곤 하였다. 그는 글도 잘 썼고 무엇보다 군사 전략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1930년에 아계환 소베트 구역에 파견이 되어 당의 특위서기와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맡았다. 하지만 이듬해 4월에 장국도가 가자마자 그의 특위서기직과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대체해버렸다. 몰가에서 장국도를 만났을 때 모태동은 정종생의 안부를 물은 적이 있었다. 장국도는 정종생이 몸이 안 좋아서 후방에서 쉬고 있다고 얼버무리었다. 두 방면군 사이에 정치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때라 모태동도 더 캐물어 형편이 되지 않았다. 왜 처형당한 겁니까? 기덕님이 한숨을 쉬더니 대답을 했다. 정종생 동지는 벌써 오래전부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 사방명군이 만나게 되니까 그는 주왕의 곁에 왔다고 몹시 흥분했지요. 그런데 정종생 동지의 방에 한밤중까지 불이 켜져 있으니까 누가 장국도한테 알린 모양입니다. 재발이 전해난 장국도는 정종생 동지가 자신의 잘못을 주왕에 고발하는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채고 먼저 손을 썼습니다. 그런데 감옥이라니 무슨 감옥 말입니까? 전섬 소베트 구역에 있을 때 장국도는 정종생 동지가 뚫어죽기 진덕수 같은 반이명 분자라는 동 우파 우두머리라는 동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감옥에 쳐넣습니다. 심지어 행군을 할 때도 두 손을 묶어놨죠. 아,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방호가 끼어들었다. 요성지 동지와 사천성 당위석이 라세문 동지도 모두 묶인 채 행군을 했지요. 요성지가 중앙에다 전섬 소베트 구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사실대로 보고했다고 장국도가 보위부에 보내 가두었습니다. 그럼 정종생은 왜 가두었습니까? 소하구 회의 때 바른 소리를 좀 했거든요. 기덕님은 그때 이야기를 꺼냈다. 사방명군이 아계환 소베트 구역에서 철거한 뒤에 장국도는 고위급 간부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그저 서쪽으로 걸으라고 다그치었다. 전사들은 아무런 설명도 들을 수가 없었다. 장국도가 대체 무슨 꿍꿍인지는 누구도 몰랐다. 그러니 우아래 할 것 없이 원망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9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선민, 감독 정홍민,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련한 것은 아마도 추억의 향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방준 작사, 박성국 작곡의 김혜영 가수가 부른 추억의 향기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지나간 시간 속에 묻어둔 소중한 추억들을 향기라는 은유로 아름답게 그려냈습니다.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고향을 찾으신 분들, 혹은 오래된 친구를 만나신 분들, 이 노래가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게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곡경자 연휴를 보내시기 바라며 김인덕 작사, 윤금남 작곡의 그대의 향기를 전해드립니다. 리진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사랑을 담았습니다. 강철웅 작사, 병강 작곡의 여보 여보 고마워요를 전해드립니다. 병강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째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불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리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리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기회를 빌어가지고 각종 질병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놓고 있는 길태중이 문진부의 박창호 주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0: 네.
1: 박창호 주임은 근 50년에 가까운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퇴직하기 전에는 영길시 요양원하고 연변조의병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이다시피 많은 환자들을 잘 진찰하고 있는데요. 임상의학적 각도에서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심뇌혈관계통질병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 관심병의 심교통,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또한 말이죠. 최근 몇 년간 호흡계통질병 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 감기를 자주 한다든가 감기에 걸리기 때문에 잘 낫지 않는다든가 이러한 병증, 그리고 오랜 기침으로 말이죠 고생할 수 있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 기관지천식, 인후염,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소화계통질병 치료에서 지금 큰 소문을 놓고 있는데, 많은 환자들로부터 장위병 극성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 오늘은 이 박창호 주임이가

0: 중이병 극성으로 불려온다고 하는데 우리 소화계통 질병에 대해서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우리 뇌를 해봅시다.
1: 네.
0: 소화계통 질병으로 보게 되면 아주 많은데요. 급성 만성 위염에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위축성 위염, 밀환성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결장염, 예, 담낭염, 간염, 예, 그리고 웨이스괄 발뇨병, 예,
1: 네.
0: 이러한 만료병증들을 예로 둘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위궤양에 대해서 교대를 해보겠습니다.
1: 네.
0: 사실 우리 민족에서 본다 할 때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0: 죄악에는 음식 습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보게 되면 확진을 못 받았는데 도대체 궤양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증상 표현이 있으면 인천에 병원에 오셔서 이런 소화교통의 질병에 조액이 깊은 박창호 주임이나 이런 분들 찾아서 확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위궤양에 걸린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말죠. 상복부가 아파납니다.
1: 네.
0: 그런데 환자분들마다 조금 부동한 말주 증세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말주 둔통이 생기고 얻어맞은 것처럼
1: 네.
0: 어떤 분들은 조통에 지지는 끝이 아플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일반적인 위염 환자보다 그 아픈 것이 조금 주기적이고 균일성을 뗐습니다.
1: 네.
0: 무슨 말인가 하면 음식을 잡선 다음에 보통에 반시간 내지 1시간 요 사이에 말죠. 배가에 상복부가 몹시 아파납니다.
1: 네.
0: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조금의 완화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0: 예.
2: 예.
0: 예, 예
2: 저는 그 규탱 중에 박창호 주임한테 댕기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2: 예. 저도 여러 군데 많이 다녀 가지고 소리 갔다 왔다 하는 감기는 다 한단 말입니다.
0: 아, 감기를 자주 한다고?
2: 예, 감기 자주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 병원은 많이 다녔습니다.
0: 예, 예, 예.
2: 예, 그리고 예, 감기만 어머니 이 가려가고 목이 딱 걸리고 예,
0: 예.
2: 목이 막 감질감질 하는 소리 어디 잘 아닌단 말입니다.
0: 예, 기관지도 좋지 예, 못하고만요. 예,
2: 예. 예. 그래가지고 항상 인도 웃게 되면 가래 탁 목에 걸려가지고
0: 딱 붙어서 나오지 않죠. 예,
2: 예, 예. 그러고서 이리 딱 그서 반짝이 녹지 못한다 말입니다.
0: 맞습니다. 그런
2: 예, 예. 예. 그래가지고서 항상 예, 예.
1: 네
0: 말씀하세요.
2: 예, 그 네. 소개를 예. 딱 정하시면 내가 가서 천냥을 쏟아먹은 게 예. 상당히 고용 좋습니다.
0: 예, 예.
2: 예, 예. 그래가지고 이번 이제 한 번만 더 갖다 먹으면 뚝 떨어질 것 같습니다.
0: 예, 예. 가난해.
2: 전화 전한다. 예, 예.
0: 왕쾌되는 것도 축하드리지만 예. 이 중의학에서 보게 되면 정치쉬랍니다. 전기가 부족한 분들 우리 예. 현대의학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진다 하는데
2: 예.
0: 이런 분들이 감기를 자주 하고 또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아요.
2: 예, 저도 명인들이 좀 약하단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2: 예,
0: 예. 이럴 땐 첨약을 결합해 쓰는 것이 좋습니다.
2: 그래서, 한 것도 몇 번 더 쓰려고 그럽니다.
0: 예.
2: 뿌리를 뽑으려고.
0: 예, 그래야 되죠.
2: 예,
0: 참
2: 예,
0: 잘하십니다. 예, 예.
2: 예.
0: 명년에는 다시 체벌하지 말게끔 해야 되지. 예. 예.
2: 맞습니다.
0: 예, 예.
2: 예, 알겠습니다.
0: 그러도록 합시다. 예.
1: 네.
2: 예, 수고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통령의 인력하려 합니다.
0: 예, 어느 분을 보이시겠습니까?
3: 예, 주임 박창호 선생님께 보이려고 합니다.
0: 예, 무슨 증상들이 있습니까?
3: 예, 기침이 나면 가래가 많아서 전번에 박창호 주임 선생님께서 치료받고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3: 가래도 좀 줄어들고 그런데 지금 목이 간질간질 해갖고
0: 예, 기관지

0: 의미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이럴 때는 이번에 치료를 완전히 말이죠. 뿌리를 뽑도록 합시다. 근치를 합시다.
1: 예.
0: 그러지 않으면 명년에 또 재발한다.
1: 예. 예. 그러려고 주임 박창호 선생님께 치료를 더 받으려고 예약 드리려고 예. 합니다.
0: 예약이 됐습니다. 또 예, 전화로 예약했기 때문에 우대정책이 있습니다. 과호를 할 필요도 없고 직접 문진에 가면 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전화 올까?
0: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응당합니다. 예,
3: 저는 예, 예전에 이렇게 저기 뭡니까 그 59회란 진단 받은 적이 있는데
0: 예.
3: 경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예. 저기 바로 들기도 바쁘고 예. 이 손가락이 저리고 아프고 해서 예. 숟가락도 바로 들지 못하고 이랬습니다.
0: 예, 예.
3: 그러다가, 그래서 저기, 치료를, 주원자의 치료를 받았는데,
0: 예.
3: 그게 지금, 예, 숟가락 들지도 못하고, 어깨도 아프던 게 그게 많이 좋아지고, 예, 에, 어깨랑 아프고, 예, 숟가락이 아프던 거라고 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어째 그런지 요즘에 와서, 예, 또, 머리가 희하고 아프고, 예, 그래서 그걸 해서 오늘 또 주원자 보이려고 합니다.
0: 예.
3: 예약해 주세요.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 예. 진간 중어전이 같은데 경추도 예.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예. 예. 잘 치료가 아프고. 안 되는 병이거든요.
3: 예. 예.
0: 수건자 이 방면에 특장이 있습니다. 그냥
3: 치료를 하니까 조금 많이 낫긴 났습니다.
0: 친구랑 합니까?
3: 예. 친구도 예. 하고 약도 먹고
0: 예. 예. 이분이 종합치료를 잘하는 분입니다. 예.
3: 예, 그, 요지간 머리도 아프고, 희하고, 어지럽고, 이래서, 예, 치료를 좀 더 받자고, 오늘 가겠습니다.
0: 예,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3: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0: 예.
4: 예, 저는, 저, 뭘까, 그, 기태 중년의 박창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좀 심장이 안 좋은 환자입니다.
0: 예, 어떻게 좋지 않습니까?
4: 예, 이 조금만에 이전에는 그런 증상이 없었는데 걸음만 조금 빨리 걸으면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고 막 얼굴도 그러니까 이 몸에 땀이 올라오면 가슴이 가깝다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예, 예. 신체 과외마, 예.
4: 예, 그래서 이 그 검사 이거 해보니까 병원에서는 접어도 있고 슬리부치가 예, 세다 그래더라 말입니다.
0: 아.
4: 그래서 이건 뭐 이런 소약을 대고 먹고 이래도 계속 이제 근치도 아예 되고 계속 그 증상이 자꾸 반복.
0: 맞습니다. 순소약을 써서는 예. 근치 아예 됩니다. 예.
4: 예, 반복이 자꾸 오면서
0: 그렇죠. 예.
4: 걸음은 나갈 때면 걸음 빨리 걷기도 무섭고 조금
0: 예.
4: 많이 걷기도 무섭고 이렇더라 말입니다.
0: 예.
4: 예, 네, 중년에, 그, 저, 기태 중년에 박창호 중위 선생님이, 이, 또, 신장도 잘 하신다는 이런 소문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알려주니까, 가서 지금, 두 개 려선 간에 지금 약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있는데, 많이, 이렇게 신장이 우선 가까워하던 게 많이 나사졌습니다.
0: 예.
4: 예, 예. 예 조금만, 그저 이게, 뭐, 집안에 문은 막, 어떤 때 막 열어놓고 가까워서, 이런, 두문두문 가다가도, 이렇게 막 가까워하고 이래서,
0: 산소가 예, 결핍하다 예. 말입니다. 예.
4: 예,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예, 이를 통해 이 증상이 점점점 지금이 소모되고 이 신장 박동도 예, 조금 온정되는 감이 납니다.
0: 예, 예.
4: 지금 예, 내절로 걸음 걸어봐도 이래서 아마도 이거 계속 예, 약을 써서 공고하게 좀 하자면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야 되죠.
4: 예, 박창호 선생님인데 또 쓰려고 약 쓰려고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문진에 오시면 됩니다.

0: 약좀 써야 되겠대서 그래서 원장선생님 배우고 이렇게 원장선생님 약 쓴 게 이제 한 일주일 된다 그런데 좀 좋아졌습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0: 그래서 약 좀 더 쓰자 그래서 한 일주일 그래서 약 다 쓰고 이렇게 또 오늘 가서 약 더 재서 먹자고 그런다.
1: 예, 노공으로 인해서 기혈이 잘 통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0: 예.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과거를 필요 예, 없습니다. 그냥 오세요.
0: 예.
1: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기태중입니까.
1: 예, 맞습니다.
3: 예, 예 저는 저 어머니가 박윤도 교수님께서 예, 주머니에 좀 치료도 받았습니다.
1: 예, 무슨 상황에서 치료받았습니까?
3: 예, 아침 일어나기 낯이 뻣뻣해서 예, 그래 다치면 또 아프고 그래서 예, 가서 저 어머니가 예약해서 가서 본 게 계속 예, 침도 맞고 게 약도 쓴 게 좀 차츰차츰 좀 그건 났는데 오늘 어제 날씨 추위 그러는지 이래 가래도 자꾸 예, 많고 예,
1: 예,
3: 예, 예 그다음에 어제 땀이 거죠 예. 예, 그것도 뭘 먹어도 땀이 나고 조금 어째도 땀이 너무 나서 이게 빨리 좀 어떻게 해서 저 박윤도 교수님께서 오늘 이게 또 볼까해서
1: 예. 예, 전기가 부족하면 예, 땀이 예, 조금만 움직여도 잘 납니다. 예, 예, 특히 폐기가 약할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래도 성하고 예. 예, 네, 잘 빠져나오지도 않고, 예. 예, 네. 잘 하셨습니다. 박윤덕 주임은의 임상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입니다. 예.
3: 오늘이 어떻게 하나, 예, 가서.
1: 예, 네. 꼭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이분은 내책에 있어서 오전만 문진합니다.
3: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예, 이전에 박창호 주임한테서 위 치료를 받았는데 예, 그건 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감기인지 어쩐지 예, 기침 짓고 가래도 많고 예, 몽환이 간질간질하면서 예, 특히 전화기 몽환이 간질간질하면서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1: 예, 내 보건대는 예. 인후염에 기관지염을 겸한 것 같습니다.
4: 그래서 예, 이제 지금 내 방송 듣고 있는데 박창호 주임이 이방면을 잘한다는 것 같아서
1: 예, 예, 예.
4: 지금 오늘이 박창호 주임을 보려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그냥 문진에 가면 됩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저기 그 박창호 주임을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무슨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5: 그 가슴 답답하고 식은땀이 자꾸 난다.
1: 예.
5: 어떨 중에는 그 가슴이 쪼여드는 그런 감각도 있고. 예.
1: 신대한투를 해봤습니까?
5: 예, 해봤습니다. 그 전번에 그 박주임 한번 찾아갔습니다.
1: 예, 예.
5: 찾아간 게 무슨 뭐 쪼보라는 게 난 잘 모르는데 그 쪼보 있답니다.
1: 예, 예, 알만합니다. 예. 예.
5: 그래서
1: 예,
5: 그 청량을 그 두 번 갈다 먹었는데
1: 예.
5: 그 저기 말한 게 쪼보가 좀 없어졌답니다.
1: 예, 좋은 소식입니다. 예, 잘 되지 않는 예, 예.
5: 예, 그래 그 좀 답답하고 식은 땀이 나는 게 많이 나사진 것 같고요.
1: 예, 예.
5: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한 번 더 써서 예, 그래라고
1: 예, 예.
5: 그래 그냥 그 박창호 그 주임에 그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예, 문진에 예, 오시면 됩니다.
5: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예. 나는 박윤덕 주임께 부탁하랍니다.
1: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6: 그 전에 노공이 왔는데, 지방도 그저 좀 어림쭈에도 나고,
1: 예.
6: 허리도 세게 아프고, 다리도 예. 아프고.
1: 예.
6: 그래서 예. 그 약을 쓴 게 조금 나았습니다.
1: 예, 예.
6: 그래.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배우려 합니다.
1: 예, 과오 됐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예, 부탁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선생님 수고로 합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저기 나는 예, 방철수 선생을 배우다고 그랬는데.
1: 예,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7: 예,

0: 는 소문에 얘기하던 강철수 선생님이 골가루 잘한다더만.
1: 예, 구관절 질병. 예, 예.
0: 예, 예. 그래서 나는 무릎 관절이 너무 아프고 허리 통쇠나고 해서 예. 저기 여러 곳이가 되었댔습니다.
1: 진단은 받았습니까?
0: 진단이라는 게 그저 그 고가병이라고 그저 그렇더만.
1: 그 많습니다, 동료가. 예.
0: 예, 예. 그래서 내 지금 강철수 선생 지금 보일러고 예약하다고 그랬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내보건대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것 같은데, 강철수 주임이가 예, 첨약도 쓰고, 예, 환자의 예. 병증에 따라서 친구료법을 결합하는데, 환자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0: 글쎄, 그렇답니다.
1: 예.
0: 그래서
1: 예.
0: 한번 배우려고.
1: 예.
0: 그래서 예약하다고.
1: 예, 실험 넣고 오십시오. 그냥, 예.
0: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네, 최영희 의사로 찾습니다.
1: 무슨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3: 제가 무릎도 많이 아프고 어깨가 많이 아팠어요.
1: 예.
3: 예, 무릎이 아프니 계단 오르내리는 게 엄청 힘들고
1: 예.
3: 다른 절에서 밤이면 잠이 들 수 없었어요.
1: 예, 예.
3: 네, 근데 최영희 의사한테서 짐을 한 주 동안 맞았더니 무릎이 좀 덜 아파지고
1: 예.
3: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많이 쉬워졌어요.
1: 예, 예.
3: 네, 다리 저린 것도 좀 나아진 것 같고
1: 예.
3: 그래서 한계려 정도 침 맞고 싶습니다.
1: 예, 내보건대는 견주염물로 퇴행성 관절염물로 고생하는 것 같은데
3: 예.
1: 이 최영희 주임은 대학에서 친구과 전업을 졸업한 분입니다. 근 40년 예. 침은 왔는데 침은 잘 넣습니다.
3: 네.
1: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약이 네. 됐습니다. 예.
3: 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3: 건강하세요.
2: 예.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4: 저는 박윤덕 주임 부탁합니다.
1: 무슨 정황입니까?
4: 아, 이전에 녹음했는데.
1: 예.
4: 얼음주임 나오고, 저기, 내려놓고 하던데.
1: 예.
4: 그 박주임 선생님이 약 쓰고 좀 났습니다.
1: 예, 예.
4: 그래, 한번 좀 더 약 더 쓰라고 그럽니다.
1: 예, 그러도록 합시다. 꼭 오전에 오세요. 예.
4: 예, 안녕히 계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예, 네. 안녕하십니까.
5: 그거 손에 잡은 건 무슨 선생님이세요?
1: 예, 절입니까?
5: 이건 언제 손에 줄기 약하고 손을 내고 싶다고 손에 다시.
1: 예, 내보건대니 신기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게 되면 봅시다. 예, 윤덕이 주임 찾아 됩니다. 네? 박윤덕 주임.
5: 예, 알았어요.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 위궤양 진단학에서 보게 되면 특수한 증상이 나타날 때 있습니다. 에, 우뼈가 아픈데 말이죠. 어떤 분들은 말이죠. 흉골에 흉골 아래측 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연변말로 말하면 등사디 등사대한테 뼈부에 어떤 분들은 어깨 이런 곳까지 마시오 방사성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건 우리 림상 경험이 풍부한 이사가 아니라 그러면 가능하게 오진할 수 있습니다. 뭐 견주염이라든가 말이죠. 이런 진단을 말이죠. 붙일 수 있는데 이거는 특수한

0: 전주영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며느님이 여축한판 탈출이 협탁이.
0: 예, 두 가지 질병이 있구만요. 예.
2: 머리 아픔이 자꾸 다른 일이 돌이뻗치며.
0: 그렇죠. 신겨 눌러놓아 그렇습니다.
2: 예, 예. 가다가 자꾸 몇 매달 아이가 없겠다 가게 되고 이런 증상이 있던 게 지금 그 강철수 그 지금 치료를 지금 심구도 하고 약도 먹고 이런 게 지금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예, 예, 좋은 일입니다.
2: 예, 허리 아프던 것도 많이 났고
0: 예.
2: 요즘에 그런 그 증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거.
0: 예, 예.
2: 몸에 나이가 왜 자꾸 이제 없겠다 가는 게 그게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 이 정황에 사실 말해서 치료가 잘 안 되는데요. 단순한 중약, 첨약만 써서는 효과가 일찍이 나타나야 합니다. 친구료법이라든가 기타료법을 결합해야 이 효과가 좋습니다. 맨바로 강철수 선생이 이런 특장이 있단 말입니다. 침을 잘 놓습니다.
2: 예. 예. 가다 예약하자고 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과호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세요.
2: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위궤양으로 고장하는 분들 보게 되면 흡배 불허하는 분들이 많아요. 후장에 예. 그리고 말죠. 예, 트림을 잘하고 예. 그리고 늘상 말죠. 아프다가도 보통 시엔 또 부디사고 예, 심할 때는 예, 미숙하고 토하고
1: 예.
0: 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 밥맛이 몹시 떨어지고 소화가 또 잘 안 되기 때문에 말죠. 예. 체중이 점차적으로 내려가면서 여유는 현상이 있습니다.
1: 네.
0: 특점이라 할 경우에는 상복부가 아파나는 경우가 식사를 한 다음에 반시간 네. 내지 1시간 요 좌우에 아파나고 아파나면서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반수안에 이 위경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트림을 잘하고 식후물이 많이 나옵니다.
1: 예. 예, 공복이 아프면 어떤 위험입니까?
0: 예, 공복이 아플 때는 예. 이것이 말이죠. 예, 균열이 있는가 없는가 봐야 되는데 균열이 없을 때는 보통 말이죠. 예, 위험입니다.
1: 네.
0: 왜 예, 예, 균열이 있을 때는 그건 궤양성 병변입니다.
1: 네.
0: 그럼 우리 의학적으로 본다 할 때 어떤 분들은 위험으로 말이죠 배가 아프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궤양으로 배가 아픈데 우리의 현대의학에서 본다 할 때 어느 정도로 심한가
1: 네.
0: 그 성질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진단학에서 틀려집니다.
1: 네.
0: 그러니까 비교적 옅은 부위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위점막에 말이죠 염증 상태가 생겼을 때는 우리 보통 보게 되면 위염이라고 합니다.
1: 네.
0: 우리 검사를 해보게 되면 위경이라 해보게 되면 위점막이 충혈되고 소종 현상이 생기고 어떤 분들도 미란 현상이 생기는데 궤양이라 할 때는 조금 그 정도가 좀 더 깊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1: 네.
0: 조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위산하고 위단백의 효소가 말이죠. 이 위점막을 소화시키면서 이러한 병변이 발생하는데 꼭 말이죠. 음식 습관을 조절해야 됩니다.
1: 네.
0: 그러지 않으면 말이죠. 하나는 병이 말이죠. 더 심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이죠. 만성병변으로 변하기 때문에 몇 달씩, 몇 년씩 치료해도 어떤 분들은 잘 낫지 않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9월 30일 연결해서 명절 기간 시장 공급, 전력 공급 보장, 안전 생산, 교통 운수, 치안 예방 통제 등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위 성정부의 포취 요구에 따라 안전을 보장하고 안정을 수호하는 종대 정치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면서 시장 공급을 풍부히 하고 봉사 보장을 최적화하며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해 전주 여러 민족 대중과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즐겁고 경사스러우며 평안한 국경절 연휴를 보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백 슈퍼마켓을 찾은 호가복은 손으로 백화구역, 남세구역, 과일구역과 육류구역을 돌아보며 상품 진열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상품 비축, 가격 추세, 명절 전 판매 정황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명절 기간 대중들의 소비 수요가 왕성합니다. 각 상가와 슈퍼마켓에서는 상품 공급원을 알심드려 배치하고 상품 종류를 풍부히 하며 현지 실정에 맞게 해민 판매 촉진 활동을 내놓아 량질 상품과 실속 있는 가격으로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 명절 흐름을 실질적인 경영 수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장 감독 관리 부문에서는 시장 경영 질서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물가를 부당하게 끌어올리거나 질 낮은 상품을 양질 상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법률 규정 저촉 행위를 엄하게 단속해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구매하고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연길 서역과 여객 운수 서역을 찾아 안전검사 관리 통제, 여객 봉사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명절 연휴는 여객 출행 고봉기입니다. 중점 시간대와 인기 노선의 수송 능력 보장을 강화하고 역 진입, 표 검사, 자문 안내 등 봉사 수준을 일층 높이며 세심한 봉사로 연변의 운정을 전해 매 한 명의 여객이 안심하고 출행하며 편안하게 여행하게 해야 합니다. 연길 조영천 국제공항에서 호가복은 국제선 진입구역 개조 대상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명절 기간 항공로선 안전검사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길공항은 연변의 형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이자 손님들이 연변을 찾았을 때 받는 첫인상입니다. 공항의 봉사보장 수준은 연길, 나아가 전주 도시 형상과 호감도에 직접 관계됩니다. 공항 회사에서는 시간대를 조시하고 시공 역량을 통괄하며 건설 효율을 높여 국제 여객 통로 대상이 조속히 건설돼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진함으로써 공항의 전반 형상과 통관 봉사 보장 능력을 1층 높여야 합니다. 탑승 수속, 안전검사, 수화물 위탁, 대기 봉사 등 관건 고리를 조시하고 봉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봉사 질과 효율을 부단히 높여 광범한 여객들이 더 원활하게 출행하고 더 안심하고 귀로에 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 호가복은 공항 공간 근무 지점을 찾아 근무 중인 민경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명절 기간 치안 예방 통제, 근무 배치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모두가 피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속 작전하는 우량한 전통을 계속 발양해 인원 흐름 소통, 중점 부위 순찰 등 사업을 잘하고 발생 가능한 각종 민감 사안을 제때 효과적으로 처리해 광범한 여객들이 언제나 평안히 함께하고 수호가 바로 곁에 있음을 느끼게 하길 바랐습니다. 호가복은 명절 기간 전력 공급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국가 배전망 연변 전력 공급 회사를 찾은 호가복은 전력 조절 통제 중심에 들어가 전자 화면을 통해 실시간 수치를 살펴보고 명절 기간 전력 공급 보장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력 공급은 천문만호와 연결되어 있으며 명절 기간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와 관계됩니다. 국가 배전망 연변 전력 공급 회사에서는 사전에 판단하고 미리 대비하며 전력 공급 보장 응급 예비안을 주민에게 내와 고장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긴급 보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고장 처리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정전 역량을 줄임으로써 명절 기간 대중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도록 실속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조유소는 중점 위험 화학품 경영 장소로서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중점입니다. 중국 석유 신풍 조유소에서 호가복은 안전 생산과 소방 안전 사업 실시 정황을 검사하고 응급 예비안 훈련, 종업원 안전 강습 등 세부 사항을 일일이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명절 기간 대중들의 출행이 집중되면서 주유소 운영 부담이 커지고 기름 저장, 주유 작업 등 여러 고리의 안전 위험이 중첩됩니다. 예방 조치가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기업에서는 시종 높은 경각성을 유지하고 위험 우한 조사 정돈을 강화하며 종업원 안전 교양을 실속 있게 세밀하게 다잡아 중대 안전 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연결시 공문로 소방구조소를 찾아 소방기재와 장비 전시를 현장에서 참관하고 각종 신형 장비의 기술 성능과 실전 용도를 상세히 요해했으며 근무 대비, 역량 배치 등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공문로 연선은 상권이 번화하고 인원 흐름이 밀집되어 있으며 주변에 민박, 음식 등 상가가 많고 불과 전기, 가스 사용이 빈번해 소방안전 위험 요소가 많고 범위도 넓기에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광범한 소방지휘관과 전투원들이 항상 전투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인터넷 인기 간판벽, 주변 음식업체 집중구역, 노후 주거단지 등 중점구역을 밀접히 주시하며 순찰 빈도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실전화 훈련과 전진 배치 근무 대기를 강화해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잘 수호하길 바랍니다. 검사 지도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대중들의 관광, 레저 소비 의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문화관광역의 흐름과 시장 소비가 집중적으로 방출되는 시기를 맞게 되고 각종 안전 위험과 우환이 서로 얽혀 안전, 안정 최저선을 지키는 임무가 간과하고 책임이 중대합니다. 각급 당위 정부와 지도 간부들은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강화하고 마비 사상과 요행 심리를 견결히 극복하며 명절 기간 재반 사업을 착실히 잘해 여러 민족 대중과 연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즐겁고 경사스러우며 평안한 국경절 연휴를 보내게 확보해야 합니다. 명절 공급 보장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석탄, 전력, 기름, 가스, 수송 배치 보장 강도를 높이고 중요 민생 상품의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등 사업을 착실히 하며 소비자들의 신고를 제때 처리 응답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위법 행위를 엄하게 단속해 시장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소비 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상업무역기업들이 가격 할인,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감면 등 판매 촉진 조치를 내놓도록 인도하고 형식이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 일련의 문화관광 활동을 내놓아 소비의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소비열조를 일으켜야 합니다. 안전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도로교통, 도시가스, 건축시공 등 분야 위험 우환을 깊이 조사 정돈하고 풍경과 관광명소, 대형활동, 인원밀집 장소 등 중점지역의 안전관리를 다잡으며 각종 모순 분쟁을 제때 해소하고 각종 위법범죄 활동을 엄하게 단속해 전조 사회대국이 조화롭고 안정되게 확보해야 합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기시 당위석인 진공래, 조직 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주당의 부속이며 주장 대리인 최홍성이 9월 30일 훈촌에서 중대 대상 건설, 중점 기업 운영, 명절 기간 안전 생산과 시장 공급 보장 등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최홍성은 평안 중국 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론술과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안전 최저선을 지키며 봉사 보장을 잘해 대중들이 즐겁고 평안하며 경사스러운 명절을 보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훈춘 고속철도역은 장훈 도시간 철도의 종착역이자 중요한 출발역입니다. 최홍성은 대합실에서 고속철도역 명절기간 수송보장사업 정황소개를 청취하고 공안 당직실에서 근무 중인 민경들을 위문했습니다. 최홍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고속철도역은 도시 형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질서 관리를 1층 강화하고 교통 조직을 최적화하며 여객들의 출행 체험을 높여 대중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출행을 전력 보장해야 합니다. 훈춘 도로국제력의 운수총력에서 재홍성은 안전운영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안전최저선을 단단히 지키며 차, 동태감시통제, 운전수 안전교양, 운행위험 예측판단을 강화하고 피로운전 등 교정위반 행위를 견결히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훈춘 국제합작시범구 화학공업단지 기초시설 대상과 어콩 석유화학 연산 100만 톤 청정에너지 LPG 심층 가공 건설 대상 현장에서 재홍성은 대상 건설 정황을 료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안전생산책임제와 세 가지 관리에서 세 가지 반드시 요구를 엄격히 실시하면서 안전생산 리념을 대상 건설 전 과정과 각 방면에 시종 관철해야 합니다. 시공 현장과 생산 일선 안전관리, 안전생산 양성을 강화하며 상시적으로 안전 우한 조사 정돈을 전개해 각종 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시공 진도를 다그쳐 대상이 하루빨리 건설되고 운영이 투입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길림 자금동업위원회사 재련공장 중앙통제실에서 재홍성은 기업 운영, 안전생산, 재련 공예기술 등 사업 정황을 료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안전생산은 기업 발전의 최저선입니다. 안전발전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안전생산 주체 책임을 엄격히 실시하며 우한 조사 정돈 기세를 완산하고 일터별 안전 책임을 세분화해 생산 전 과정 안전 통제를 엄격하고 세밀하게 잘해야 합니다. 구리 심층 가공, 류산 수납 등 분야를 둘러싸고 일련의 중대 대상을 기획 배치해 구리 산업 전반 산업 사슬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야걸 훈춘위안회사에서 재홍성은 생산 작업장에 들어가 지능제조 의료 생산 흐름선 운행 정황을 료회했습니다. 재홍성은 관련 직능 부문에서 지도와 봉사를 강화하고 기업이 안전 분야의 부족점을 보완하도록 정밀하게 지원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완성하고 안전 생산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백화는 훈춘 본토의 대표적인 일괄식 상업종합체입니다. 재홍성은 상가 소방통제실에서 소방 안전 정황을 료회하고 상가 슈퍼마켓에서 명절기간 시장 공급 보장과 식품 안전 등 정황을 료회했습니다. 재홍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상가는 인원이 밀집된 장소로서 항상 소방 안전이라는 단계를 단단히 조여야 합니다. 소방 안전 관리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일상 순찰 검사를 강화하며 화재 예방 통제와 응급 처리 능력을 확실하게 높여야 합니다. 명절 기간 시장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 사업을 전력으로 잘해 대중의 명절 소비 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재홍성은 이어 사불 이직 방식으로 훈춘 해산물 거리를 찾아 한 해산물 도매점 주방에서 전기와 불 사용 등 정황을 검사하고 훈춘 해산물 시장에서 상품 가격, 소방 기재 배치, 안전 통로 원활 여부 등 정황을 료회했습니다. 재홍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가스, 전기 사용과 불 사용 등 관건 위험점에 초점을 맞춰 음식 기업의 화재 우한을 엄밀히 조사하고 대피 통로가 막힘없이 유지되도록 확보해 소방 안전 최저선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식품 안전 전 과정 감독 관리와 견본 추출 검사를 강화해 인민 대중의 혀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단의 길 발의 고진에서 재홍성은 명절 기간 문화관광시장 운영과 안전보장 등 정황을 상세히 료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명절 기간 관광명소에는 인파가 집중됩니다. 중점 장소를 단단히 주시하고 안전관리와 문화관광 소비를 통괄적으로 잘해 풍경구가 안전하고 질서있게 운영되고 문화관광시장이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지 자원 특색에 립각해 문화관광 소비 전경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부대 봉사 공급을 최적화해 명절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지속 관련 부문과 훈춘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상순환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2: 제5회 중국조선족 민족무용공연이 일전 연변 노동자문화궁 대극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조당미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활동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박군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족무용은 변강 여러 민족 대중들의 생활기억과 가곡정감, 정신적 추구를 담고 있으며 여러 민족이 서로 지켜주며 돕는 깊은 정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연에 참가한 예술가들이 춤을 매개로 예술적 소감을 교류하고 민족 간의 정을 돈독히 하며 지역 간 문화 교류와 상호 참조를 심화해 사회주의 문화의 번영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문화 강국 건설에 변강의 힘을 기여하길 바랍니다. 공연은 연변대학 예술학원의 군무, 학과 벼 이상이 전하는 상스러움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동북사범대학 음악 및 무용학원의 군무, 장백천하설, 연변감단의 군무, 수놓은 듯한 봄빛, 북경무용학원의 동무, 근어, 중앙민족대학 무용학원의 동무, 영고 등 정품 종목들이 윤번으로 무대에 올라 현장 관중과 네티즌들에게 고품질 민족문화 시청각 성연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중국무용가협회와 주당위 선전부의 지도하에 주문화예술계연합회, 주문화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주교육국에서 주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가동된 이래 전국 문예계의 광범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활동은 전국 13개 성, 23개 도시와 지역에서 300여 개 참가 작품을 모집했으며 92개 작품이 성공적으로 입선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전문가 평심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20개 정품 작품을 선정해 무대에서 선보였습니다. 국경절을 맞아 우리족 각지에서는 다채로운 주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은 장중한 의식과 다채로운 문화 관광 활동에 참가하는 가운데서 즐겁게 국경절을 보냈습니다. 도문도로통상구와 훈춘도로통상구에서는 각기 국기 개항식을 거행했습니다. 현장에 모인 당정기관 간부, 학교 사생대표, 수돈지 이민관리경찰 및 가족 여러 민족 대중, 관광객들은 의용군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엄숙히 서서 국가를 재창했습니다. 훈천시 제1실험소학교 학생 왕묘연입니다. 처음으로 국문에서 국기 예양식에 참가했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근무 5대 부대장 리호균입니다. 우리가 소화하는 것은 국기만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정에 대한 장엄한 선언이며 당과 인민을 향한 이민관리경찰의 뜨거운 충성심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국기가 오르는 곳마다 우리의 충성도 함께할 것입니다. 연결시 문화관에서는 국경절 맞이 음악회와 미술서예 촬영전을 펼쳐 주민들에게 공익 문화 성년을 선사했습니다. 음악회 현장에서는 붉은의 변강 비춘에 영웅 찬가, 중국을 사랑합니다 등 홍색 고전 노래들이 잇따라 울려 퍼져 관객들의 박수를 자아냈습니다. 1층 대청에서는 미술, 서예, 촬영전이 펼쳐져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에서 많은 인기를 얻은 명태 응원단이 모습을 드러내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백대의 쟁합주는 은은하고 아름다운 선율과 고풍스러운 운치가 흘러넘쳤습니다. 미식체험구에서는 각종 미식들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재미있는 소통 유희도 흥겹게 펼쳐져 많은 관광객들이 구경하며 참여했습니다. 관광객 리성기입니다. 육정산에서의 전반 체험이 아주 좋았습니다. 철, 솥 요리와 명태, 관동, 전병 등 음식을 맛봤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또 산야 주행차 같은 종목도 있었고 육정산의 NPC 봉사도 아주 좋아서 정말 즐겁게 놀았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김민혜였습니다.
3: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4: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3: 생활 플러스
4: 생활 플러스

우리가 매일 누리는 평온한 일상은 조국의 든든한 품 안에서 피어난 행복입니다. 위대한 조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혁명 선열들이 흘려온 피의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 세대들의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 건설에 힘을 이바지합시다.

0: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유미란입니다. 지난 8월 15일부터 조화이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이 정식으로 시행됐습니다. 이 법전은 흔히 하늘을 관장하고 땅을 관장하며 그 사이에 공기도 관장한다고 표현될 만큼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데요. 지난번에 이어 오늘은 쓰레기 분리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가 됐습니다. 법전은 모든 개인과 단위가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의무가 있으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쌓아두거나 소각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법전은 우리 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반 시민들에게 더 강력한 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1: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2: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1: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나이 들면 무엇일까요? 젊음이 상실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아름다움의 발견일까요? 네,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진정한 발견의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지 관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네, 로넨의 이미지 관리는 젊음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맞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흰머리에도 포미가 있고 주름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생활플러스에서는 나이 들매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려 합니다. 함께할 분 GFA 국제이미지관리사 림청화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많은 로인분들이 이제 나이 들었으니 꾸밀 필요 없지라며 이미지 관리를 소홀히 하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버 이미지 관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로렌기의 이미지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1: 네, 사실 러닝기의 이미지 관리는 젊어 보이기 위한 꾸미기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존중하고 사회와 건강하게 연결되기 위한 자기 표현이자 삶의 태도입니다.
0: 네.
1: 그래서 최근 실버 이미지 관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봅니다.
0: 네.
1: 매일 세수하고 머리를 단장하고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골라입는 행위는 단순한 외모 관리가 아닙니다.
0: 네. 네.
1: 그것은 나는 오늘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의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돌봄은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 네.
1: 예, 은퇴 후에도 가족, 친구, 지역사회, 의료기관 등 사람들을 만날 일이 많습니다.
0: 네.
1: 이때 단정하고 편안한 이미지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자 나를 존중받게 하는 첫인상이 됩니다.
0: 네.
1: 예, 이미지는 나이와 관계없이 타인과 소통하는 언어라고 봅니다.
0: 네.
1: 자세를 바로 세우고 피부와 두피를 관리하고 외출 준비를 하는 과정 자체가 몸과 뇌를 깨우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옷차림과 뭔가 짐을 가다듬는 습관은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인지 기능을 자극하며 건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0: 그렇네요.
1: 예,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도움을 받는 상황이 많아지기도 하는데 이때 자기 표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대체로 더 존중받고 자기 결정권도 더 잘 지킵니다.
0: 네.
1: 단정한 옷차림과 품위 있는 태도는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라는 선언과 같기도 합니다.
0: 네. 이미지 관리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고 행동도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로인분들이 이 자신의 외모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마음가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1: 네, 일단 젊음의 기준을 내려놓고 지금의 기준을 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0: 네.
1: 네, 아름다움은 청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러닝기의 아름다움은 품위, 온기, 편안함, 지혜 그리고 살아온 시간이 만들어낸 깊이이기도 합니다.
0: 네.
1: 네, 나이 들었으니 예쁠 수가 없다가 아니라 나이 들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따로 기준을 바꾸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0: 네.
1: 네, 러닝기의 이미지 관리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일입니다.
0: 네.
1: 너무 어두운 색만 고집하지 말고 얼굴을 밝혀주는 색, 피부에 편안한 소재, 입었을 때 움직이기 좋은 옷을 골라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0: 네.
1: 예, 거울 앞에서 이 옷을 입으니 내가 나답다라고 느껴지는 옷이 정답입니다.
0: 네.
1: 예, 결국 러닝기는 자기 사랑을 되찾기가 아니라 다시 쓰기입니다. 젊은 날의 나를 보고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새로운 문장으로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0: 네.
1: 예. 오늘 나를 위해 고른 옷 한 벌, 단정하게 비스무리 하나가 내일의 자신감과 행동을 바꿉니다. 외모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금의 있는 나를 그대로 사랑하는 용기입니다.
0: 그렇네요. 우리 많은 로인분들이 편하게 입는 게 최고라며 지나치게 편안한 복장에만 의존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편안함과 품위는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너무 편한 옷차림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과 편안하면서도 단정해 보이는 스타일의 이 기본 원칙은 무엇인지요?
1: 예, 문제는 편안함 자체가 아니라 편안함을 핑계로 우리가 옷을 대충 입는다든지 아니면 본인에 대한 빼로 자기 존중을 놓아버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0: 네.
1: 사실 우리가 편안하면서도 품위 있는 옷을 고르는 기회가 많게 됩니다.
0: 네.
1: 첫 번째로는 핏으로 봤을 때 조이지한테 흐르지 않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0: 네.
1: 편안한 옷은 몸을 조이지 않아야 하지만 너무 크면 또 나이 들어 보이고 활동하기에도 네. 불편합니다.
0: 네.
1: 어깨선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가슴과 허리에는 약간의 여유가 있되 전체적으로 몸의 선을 따라 흐르는 핏이 좋습니다.
0: 네.
1: 고무줄 바지도 좋지만 통이 지나치게 넓지 않고 밑단이 정리된 일자형 바지나 면바지를 고르면 훨씬 더 단정합니다.
0: 네.
1: 그리고 소재로 보았을 때 편안하지만 고급스러운 편안함을 고를 수 있습니다.
0: 네.
1: 신축성과 통풍 기능이 좋으면서도 구김이 좋고 광택이 과하지 않은 소재가 좋습니다.
0: 네.
1: 예를 들면 모달, 뭐 얇은 니트, 린넨, 혼방, 부드러운 울, 그러니까 그 기모,
0: 네.
1: 혼방 등 몸에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느낌을 줍니다.
0: 네.
1: 반대로 우리 너무 얇고 늘어나며 보풀이 잘 생기는 소재는 아무리 편해도 이미지를 떨어뜨립니다.
0: 네.
1: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색상.
0: 네.
1: 얼굴을 살리는 색을 얼굴 가까이에 두면 좋습니다.
0: 네.
1: 검정, 회색, 갈색만 고집하면 얼굴이 어둡고 피곤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상의는 아이보리, 연베이지, 연하늘, 연분홍, 옅은 민트처럼 얼굴을 밝혀주는 색을 입고 하에는 우리가 그 네이비 그리고 브라운 등으로 안정감을 주면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가 색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색상은 세 가지 이내로 제한되면 훨씬 세련돼 보입니다.
0: 네.
1: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옷값보다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0: 네.
1: 구김이 없고 보풀이 없고 얼룩이 없고 늘어난 목선 떨어진 단추는 이미지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0: 네.
1: 외출

0: 어쨌든 5분만 다림질하거나 버프를 제거하고 신발을 닦는 습관만으로도 훨씬 품위 있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 깨끗한 손톱, 단정한 머리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자세와 마음가짐까지 바꿈입니다.
1: 네. 네.
0: 너무 헐렁한 옷은 어깨를 처지게 하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1: 네.
0: 반대로 어깨선이 살짝 잡히고 허리선이 편안하게 정리된 옷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자세가 펴지고 표정도 밝아집니다.
1: 네.
0: 예, 옷은 몸을 감싸는 동시에 마음을 이끄는 도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 네. 네, 많은 노인분들이 나이가 들면 화려한 색상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나치게 어두운 색상이 오히려 얼굴을 칙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너무 강한 원색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요. 우리 러인분들에게 특히 잘 어울리는 색상은 무엇이며 밝지만 과하지 않는 색상을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0: 네, 나이 들면 화려한 색상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지만 실제로는 화려함이 아니라 나와의 조화입니다.
1: 네.
0: 지나치게 어두운 색은 얼굴에 그늘을 깊게 만들고 네. 너무 강한 원색은 얼굴보다 색이 먼저 보이기도 합니다.
1: 네. 네,
0: 러는 기에 좋은 색은 얼굴을 이기는 색이 아니라 얼굴을 비춰주는 색입니다.
1: 네. 네,
0: 특히 잘 어울리는 색상을 추천할 때 피부가 그 얇아지고 건조해지면서 색소, 침착, 홍조, 금버섯 등이 생기고
1: 네.
0: 머리카락이 휘어지면서 얼굴의 대비와 색 반응이 달라집니다.
1: 네.
0: 그래서 젊을 때와 똑같은 색보다 중간 밝기, 중간 이하의 채도, 부드러운 회색기가 섞인 색이 훨씬 잘 어울립니다.
1: 네.
0: 예, 특히 그 웜톤 러인분들은 아이보리, 크림, 오트밀, 살구색, 뭐 복숭아색, 코랄, 뭐 로즈 베이지, 카멜, 허니, 뭐 소프트 이런 계열 색을만 입어주면 좋습니다.
1: 네.
0: 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은 우리가 과일을 보았을 때 사과보다 복숭아, 예, 빛이 나는 색상보다 우리가 만졌을 때 질감이 좀 더 광태가 없는 과일 색을 보았을 때 그런 비슷한 색을 입어주면 좋습니다.
1: 네.
0: 예. 쿨톤 러인 분들은 소프트 화이트 그리고 우리가 연 보라,
1: 네.
0: 연 하늘,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연 회색 전부 네. 다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가 웜톤 쿨톤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보통 중간 색이 많은데 연한 카키,
1: 네.
0: 우리 특히 지금 가을 보았을 때 자연에서 가을 색상하고 가장 흡사한 색 예, 입어주면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은발은 그 자체로 밝고 차가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1: 네.
0: 옷 색이 너무 노랗거나 탁하면 얼굴이 칙칙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예, 특히 염색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이때는 소프트한 계열 색을 입어주면 좋습니다. 이
1: 네.
0: 색을 보았을 때 조금 더 부드럽다.
1: 네.
0: 예, 이런 색으로 골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밝지만 과하지 않은 색을 고르는 기준은 우리가 명도는 중간
1: 네.
0: 예, 얼굴이 너무 어두운 검정보다 우리 그 검정색 그리고 우리가 브라운을 입었을 때 발자주름을 강조하게 됩니다.
1: 네.
0: 예, 반대로 우리 순백색이나 형광처럼 보이는 너무 밝은 색을 입었을 때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우리는 아이보리 그리고 연베이지 보았을 때 좀 더 우유 빛깔이 난다.
1: 네.
0: 너무 이렇게 막지 않다 하는 색을 골라주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채도는 중간 이하 회색기가 섞인 색. 우리 순빨간 순노랑보다 먼저 회색이 조금 더 섞인 이거는 빨간색인데 조금 더 부드럽다 하는 색을 골라주면 좋습니다.
1: 네.
0: 예. 색 온도는 본인의 피부와 맞게 예. 맨 얼굴에 금색 가운 색을 대보고 아이보리와 순백을 비교해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금색이 더 어울리는 분들은 우리가 웜톤이라고 볼 수 있고 은색이 더 어울리는 분들은 우리가 쿨톤일 가능성이 큽니다.
1: 네.
0: 예. 만약에 내가 금색을 더 잘 소화하고 웜톤일 경우에는 우리가 복숭아 색상
1: 네.
0: 예. 우리가 좀 더 오렌지 끼가 들어갔다 하는 색상을 입어주면 좋고
1: 네.
0: 쿨톤이고 은색이 더 어울린다 하는 분들은 우리가 연보라 그리고 우리가 연하늘 아니면 연록색 이런 옷을 골라주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대비도는 낮게 톤온톤 우리가 대비도가 낮다는 말은 우리가 제일 어두운 색 검정과 네. 제일 환한색 흰색을 조합을 했을 때 네. 우리가 대비가 높다고 얘기합니다.
1: 네.
0: 예, 우리가 대비도가 낮다 하면 우리가 검정색을 입었을 때 어두운 회색.
1: 네.
0: 예, 예를 들어 흰색을 입었을 때는 우리가 연한 회색을 입어주었을 때 대비감이 낮다고 보면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가 아이보리, 뭐 베이지, 우리가 조금 더 환한 색으로 입고 그리고 우리 연보라를 입었을 때 연회색을 입어주면 우리가 이것도 대비감이 낮다고 합니다.
1: 네.
0: 예, 바꿔서 우리가 연보라를 입었을 때 검정색 옷을 매칭해 입었을 때 네. 이거는 대비감이 강하다고 합니다.
1: 네.
0: 예, 비슷한 톤 길이 맞추면 부드럽고 품이 있어 보입니다.
1: 네.
0: 특히 우리 품이 있어 보이는 이런 색상 조합은 젊었을 때보다 우리가 노년 시대에 조금 더 품 있게 보일 수 있는 예, 연령대라고 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얼굴 가까이에는 부드러운 색,
1: 네.
0: 강한 색은 작은 면적으로 하고 상의나 우리가 목도리, 스카프, 얼굴에 가까운 곳은 부드러운 색을 두고
1: 네.
0: 강한 색은 우리가 립스틱 아니면 가방, 신발, 작은 면적의 포인트로 쓰면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내가 검정 옷을 많이 입어야 되고 외투가 대면적인 검정색이라고 했을 때 가장 얼굴에 가까운 곳에다가 아이보리 목도리나 밝은 목걸이를 더하면 얼굴이 살아나는 느낌이 듭니다.
1: 네.
0: 그리고 소재와 광택도 중요합니다.
1: 네.
0: 너무 번들거리는 뭐 우리 강한 광택과 재질을 입었을 때 주름과 잡티를 부각합니다.
1: 네.
0: 때문에 자연스러운 광택의 니트, 면, 린넨, 모달 이런 우리 기모들 훨씬 고급스럽고 편안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이 매번 유행을 쫓기보다 몇 가지 기초 아이템만으로도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로인분들이 꼭 갖추면 좋은 필수 아이템과 이 아이템들을 활용한 기본 코디 방법은 무엇인지요?
0: 네, 우리 로인분들은 우리 아이보리 그리고 니트 또는 가디건을 추천합니다.
1: 네. 네,
0: 특히 연길 같은 경우는 우리 봄, 가을, 네. 겨울에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단품입니다.
1: 네.
0: 예, 누구나 하나쯤 우리 나이가 상관없이 전부 다 소유해야 되는 단품이라고 봅니다.
1: 네.
0: 예, 그리고는 흰색, 연베이지, 연하늘 셔츠 아니면 블라우스.
1: 네.
0: 우리가 좀 더 중성적인 느낌을 주고 싶다 했을 때 셔츠를 준비하고 내가 좀 더 여성스럽다.
1: 네.
0: 좀 더 소녀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블라우스, 우리가 리본을 묶을 수 있는 셔츠가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가벼운 재킷 또는 그 우리가 뭐 청 자켓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일자 바지.
1: 네.
0: 예, 네이비 색상이거나 우리가 그 기본 베이지 색상 일자 바지를 추천합니다.
1: 네.
0: 또는 우리 편한 청바지 아니면 면바지. 예.
1: 네.
0: 특히 수면 바지가 우리가 좀 더 느슨해 보이면서 품이 있고 예,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무릎 아래까지 오는 간결한 원피스.
1: 네.
0: 특히 이런 간결한 원피스는 우리 결혼식이거나 돌잔치에 갔을 때 우리 하객 패션으로 예, 네. 많이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코트나 점퍼 같은 경우는 베이지, 네이비 아니면 우리 아이보리 이런 색상으로 했을 때 얼굴 색이 좀 더 환해집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얼굴을 살리는 스카프, 목도리. 여름에는 스카프,
1: 네.
0: 그냥 겨울에는 목도리.
1: 네.
0: 그리고 단정하고 중간 크기 가방.
1: 네. 예,
0: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1년 4계절 모든 옷에 코디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가방 색상에서는 우리 러인분들한테는 검정색보다 흰색이거나 아이보리거나 우리가 그 토색
1: 네. 네.
0: 이런 색으로 추천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기억해야 될 원칙 세 가지.
1: 네.
0: 색은 세 가지 이내
1: 네.
0: 얼굴 가까이에는 밝은 색 그리고 신발과 가방은 같은 색 계열
1: 네.
0: 뭐 특히 금방 단정한 중간 크기 가방이 토색 계열이었을 때 우리가 토색 계열 신발을 네. 하나만 갖추면 신발과 가방을 같은 색으로 입었을 때 어떤 색을 입어주든지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이렇게 하면 옷이 많지도 않고 매일 편안하면서도 단정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이 악세사리는 전체 이미지를 완성하는 중요한 포인트이죠. 하지만 너무 많으면 싸 보이고 너무 없으면 밋밋하다는 것이 우리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로인분들에게 어울리는 악세사리에 하면 스카프, 브러치, 목걸이의 선택 방법과 과하지 않으면서도 포인트가 되는 착용 노하우 무엇인지요?
0: 네, 기본 원칙은 한 번에 하나만 주인공으로 삼기입니다.
1: 네. 네,
0: 얼굴 가까이에는 밝은색, 작은 네. 포인트. 전체 액세서리에서는 한 개 아니면 두 개 이내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너무 크거나 반짝이는 것은 피해주면 좋습니다.
1: 네. 네.
0: 그래 우리가 스카프를 열어들었을 때 색상으로는 아이보리, 연베이지, 연하늘, 얼굴을 살리는 색을 우리가 추천하고
1: 네.
0: 소재는 실크, 머리는 부드럽고 광택이 과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네.
0: 특히 스카프는 우리가 많기보다 하나, 두 개만 있어도 질감이 좋고 자질이 좋고 보았을 때 고급스러운 것을 추천합니다.
1: 네. 네,
0: 왜냐하면 스카프가 너무 산티나면 전체적인 옷이 아무리 고가여도 전체적인 흐름이 변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목에 한번 둘러 매듭을 하거나 어깨에 걸치기만 해도
1: 네.
0: 우리가 쉽게 패션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검정 어두운 옷 위에 밝은 스카프 하나면 얼굴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 액세서리는 브로치.
1: 네. 네,
0: 선택에서는 진주, 금속, 작은 꽃 모양, 작고 단정한 것, 예. 그리고 착용을 해줄 때 재킷, 뭐 왼쪽 가슴이거나 가디건에 뭐 스카프 고정하는 착용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여기에서 우리가 어깨가 넓다 하시는 분들은 어깨가 넓어서 고민이다 하면 조금 더 가슴선 어깨 그 사이에서 조금 더 밖으로 달아주고
1: 네.
0: 내가 좀 더 키가 작고 그 다음에 어깨가 뭐 표준 크기다 했을 때 우리가 그 어깨하고 목 사이에서 중간에 놓아주면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큐빅이 너무 많거나 그것은 네. 피해주면 좋고
1: 네.
0: 단순한 니트나 재킷 위에 품위를 더해주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1: 그렇네요. 우리 나이가 들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얇고 건조하고 탄력이 떨어지고 회복이 느려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노년 피부의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이미지 관리의 기본이죠. 우리 노년 피부의 특징과 이에 맞춰 달라져야 할 스킨케어 원칙은 무엇인지요?
0: 네, 일단은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예, 약산성, 순환세안,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1: 네.
0: 얼굴을 문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0: 예, 얼굴을 노인 분들을 보았을 때 조금 더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
1: 네.
0: 예, 마찰을 심하게 하고 비비거나 이런 습관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부드럽게 손하고 얼굴이 다치는 이런 자수를 감안하는 것이 자극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보습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보습 크림 아니면 우리가 보습 팩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네.
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 필수입니다.
1: 네.
0: 예, 흐린 날에도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30 이상을 바르는 것은 추천하고
1: 네.
0: 그리고 기능성 제품은 저자극으로부터
1: 네.
0: 비타민C 뭐 이런 기능성 제품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각질 제거도 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래, 피부 장벽이 더 약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 우리가 좀 더 피부가 도톰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네. 한 번 각질 제거를 하고 피부가 민감하다는 분들은 우리가 각질 제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생활 습관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실내 습도 유지 특히 우리 가을 겨울 여기에서 실내 습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1: 네.
0: 물을 하루에 1500 정도 마셔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0: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건강한 식단 관리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정기적 피부 확인
1: 네.
0: 뭐 금버섯이나 병변이 생기면 피부과 진료를 제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네. 예. 그렇네요. 우리 전문가들은 노년 피부 관리를 위해 청결 보습 자외선 차단에 3단계를 권장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왜 이 보습과 자외선 차단이 가장 중요한지요?
0: 네, 피부는 피지와 땀 분비가 줄고 세라마이드 같은 보습 성분도 감소해 스스로 수분을 지키지 못합니다.
1: 네.
0: 보습은 단순히 촉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름 완화에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자외선 손상은 평생 누적됩니다. 특히 노년 피부는 회복이 느려서 같은 양의 자외선에도 손상이 오래 남습니다.
1: 네.
0: 자외선 차단은 피부 장벽 손상을 예방하며 피부암 위험을 줄입니다. 그래서 네. 자외선 차단은 미용을 넘어서 건강 관리입니다.
1: 네.
0: 여기에서 자외선 차단 관리거나 화장품을 사용하기 귀찮다 아니면 이런 제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특히 그 햇빛이 강한 시간대에는 우리가 긴 팔 면 소재를 입어주거나 모자를 쓰거나 우리가 양산을 사용하고 최대한 우리 자외선 차단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그렇네요. 우리 흰머리를 무조건 검게 염색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하던데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흰머리가 품이 있고

0: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키려면 우리 평상시에 사용하는 샴푸, 네. 린스 그리고 두피 관리 제품을 조금 더 본인한테 모발과 두피에 맞는 것을 사용하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머릿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만약에 우리가 염색을 해야 된다 할 때 아주 검정색, 새까만 염색은 피해주면 좋습니다.
1: 네.
0: 예, 지나치게 검은 염색은 얼굴의 주름과 그늘을 도드라지게 하고 네. 부자연스러워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부드러운 흑갈색, 그리고 어두운 브라운, 네. 예, 그다음 뭐 그레이, 예를 들어서 회색,
1: 네. 예,
0: 이런 색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1: 네.
0: 우리 본인의 모발하고 가장 흡사한 색을 연결하여서 전체적인 균형, 색상 균형을 잡아주면 됩니다.
1: 네. 네, 이미지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외적인 변화보다 자신감과 자존감이 회복이라고 하던데요. 이 실제로 외모 관리를 시작한 로인분들이 더 활기차고 사회 활동도 늘었다고 말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로인분들이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은 무엇인지요?
0: 예, 자신감은 완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하는 습관에서 생깁니다.
1: 네.
0: 예, 오늘 한 가지, 내일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표정, 말투, 걸음걸이, 사회 활동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1: 네.
0: 예, 자신감을 키우는 작은 습관, 예를 들면 아침에 거울 인사를 하기,
1: 네.
0: 예, 세수 후 거울을 보고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난 나한테 고맙다는 예, 한마디를 하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1: 네.
0: 그리고 단정한 기본 정돈, 머리 빗기, 손톱 정리, 깨끗한 옷 한 벌 입기.
1: 네.
0: 예, 그리고 단정함이 우리가 아주 작은 행위이지만 자신감의 출발점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얼굴을 살리는 색, 검정만 고집하지 말고
1: 네.
0: 아이보리, 연하늘.
1: 네.
0: 특히 우리가 흰색 뭐 이런 안전한 색상보다 우리가 뭐 연노랑 그리고 뭐 연분홍을 입었을 때
1: 네.
0: 예, 본인 얼굴 색이 달라지는 것으로 우리가 하루의 기분도 달라집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바른 자세 1분, 어깨를 펴고 턱을 살짝 당기고 배에 힘을 주고 1분 네. 서 있기.
1: 네.
0: 자세만 바뀌어도 표정과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예, 매일 1분만 견지를 하였을 때 우리가 한 달을 견지하였다고 하였을 때
1: 네.
0: 우리가 하루에 2분으로 이 습관을 고쳤을 때 달라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1: 그렇네요. 1분도 우리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0: 네.
1: 네, 이 진정한 노년 이미지 관리의 목표는 자신의 나이와 경험을 담아낸 품이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던데요. 로인분들에게 이미지 관리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며 인생의 황금기를 어떻게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0: 우리가 로인분들한테 이미지 관리가 가장 큰 선물은 아마도 예, 세월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1: 네.
0: 예, 어렸을 때 이렇게 가질 수 없는 품위를 우리가 노년기에 가질 수 있고
1: 네.
0: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은퇴를 하였을 때 우리 예전에는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로 하고 싶은 일을 못한 것이 많다고 봅니다.
1: 네.
0: 그러면 인생의 황금기를 우리가 본인이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시간의 여유를 조금 더 잘 누릴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1: 네. 네,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거나 이미지 관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로인분들과 가족들에게 어떤 얘기하고 싶습니까?
0: 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늦지 않았습니다입니다.
1: 네. 네,
0: 이미지 관리는 젊어 보이기 위한 꾸미기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1: 네.
0: 크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1: 네. 네,
0: 예를 들면 세안 후 버스크림 바르기, 머리를 단정히 빗기, 얼굴을 살리는 스카프 하나 두르기. 우리 평상시에 우리가 액세서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늘은 액세서리 하나를 골라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분 걸기 이런 작은 습관이 자신감을 되살려줍니다. 예,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잔소리보다 칭찬을, 뭐 대신을 결정해 주기보다 함께 골라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1: 네.
0: 예, 왜 이런 옷을 입었지라는 보다 오늘 참 좋아 보여요 한마디가 훨씬 큰 힘이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비싼 옷보다 편하고 단장한 한벌 그리고 우리 병원을 갔을 때 동행을 해주시고
1: 네.
0: 함께하는 외출이 어르신의 자존감을 살립니다.
1: 네.
0: 예, 이미지 관리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를 조금 더 아끼는 연습입니다.
1: 네.
0: 나이와 상관없이

0: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고 가족의 따뜻한 관심 하나가 어르신의 남은 인생을 더 활기차고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1: 네.
0: 예, 뭐 인정의 응원을 예를 들면 오늘 머리를 참 잘하셨네요.
1: 네.
0: 그 색상에 참 어울려요. 이런 말을 많이 예, 해주시면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가족들에게서 필요한 응원은 잔소리보다 칭찬,
1: 네.
0: 대신 결정보다 함께 고르기, 결과보다 과정을 알아봐주기,
1: 네.
0: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 예, 이런 것을 예, 우리가 공유하고 싶습니다.
1: 네. 예. 그렇네요. 네. 오늘 GF의 국제 이미지 관리사 림청화 선생님을 모시고 런앤의 이미지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네, 인생의 사계절 중 가을은 가장 풍요로운 계절이라 무르익은 향기를 선사합니다. 나이 듦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이 런앤에는 젊음이 주는 활력을 넘어 경험과 지혜가 만드는 깊이와 품위가 있습니다. 이미지 관리는 지금의 나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로인분들의 가을이 가장 깊고 아름다운 색상으로 물들길 바랍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채널 한어 뉴스 종합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과 문의생활방송 교통문의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